0: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국.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소금은 도도를 만날 때마다 미리 준비해둔 주머니를 꺼내주었다. 주머니 안에는 티셔츠 한 벌이나 긴 바지 한 벌이 들어있는데 이는 소금의 정성어린 마음이고 도도에게 입히려고 준비한 옷이다. 한 번은 박매가 새 셔츠를 보고 도도에게 새로 산 거냐고 물었고 도도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매는 사이즈도 딱 맞고 정말 멋지다고 칭찬했다. 또 한 번은 양복 바지 한 벌이었는데 박매는 입어보라고 권했다. 보통 양복 바지는 바지 밑단을 꿰매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지만 이 바지는 바지 밑단이 모두 꿰매어 있고 명백히 다림질한 흔적이 있었다. 박매는 이 가게는 정말 정성이 지극하고 꼭 맞춤 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도도는 이건 다른 사람이 남긴 사이즈인데 자신이 입어보니 딱 맞아 그냥 샀다고 둘러댔다. 박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소금과 함께 식사한 후 도도는 소금에게 다시 물건을 주면 박매가 의심할 것이라고 말했고 소금은 웃으며 그럼 선물하는 건 그만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소금이 친구를 만나러 가면 도도는 꼭 함께 갔다. 령자는 도도를 보면 태도가 꽤 차갑지만 령자와 소금은 언제나 친자매처럼 지내기 때문에 령자가 있을 때 도도는 훨씬 본분을 지키며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식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령자도 이런 도도의 모습에 익숙해졌다. 어느 날 박매는 아이를 데리고 무속의 친척을 방문하러 가면서 밤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도도는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소금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초대했다. 소금은 밖에 나가서 먹으면 돈이 아까우니 령자의 가게에서 먹는 게 좋지 않냐고 망설이며 말했다. 도도는 소금이 하루 종일 가게를 운영했는데 아직 분위기가 활기차길 바라냐며 마음이 지치지 않냐고 물었고 그저 두 사람만 식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소금은 생각 끝에 저녁 8시에 만나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도도는 왜 그렇게 늦는지 물었고 소금은 할 일이 아직 많다고 답했다. 도도는 좋다고 하며 좋은 시간이 낭비된다고 중얼거렸다. 소금은 8시로 정하고 음식 재료를 사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날 밤은 비가 살짝 내리기 시작해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도도는 저녁 7시 45분에 식당에 도착했고 식당 문 앞에는 이미 휴업 표지판이 걸려있고 불빛도 어두웠다. 식당 안에는 오직 점원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비어있는 식탁 몇 개와 식지 않은 화덕 하나만 남아있었다. 도도는 신문을 넘기고 있었지만 사실 눈은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고 긴 바늘이 12를 가리키는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도는 계속 신문을 보고 있었고 점원은 일어나 소금을 불렀다. 점원은 두 사람에게 밥을 드셨냐고 물었고 소금은 조리된 음식을 사왔는데 집에 돌아가서 먹으려고 했다고 답했다. 점원은 비가 오고 있으니 여기서 드시라고 권하며 옆집에 가서 밥 두 그릇을 사오겠다고 말했다. 소금은 잠시 멈춘 뒤 모두 함께 먹자고 제안했고 점원은 이미 식사를 했으니 괜찮다고 답했다. 소금은 오늘 치킨과 파인애플 파이를 사왔으니 점원이 먼저 먹고 자신은 부엌에 가서 채소 요리 하나를 볶고 국수를 끓이겠다고 말했다. 점원은 도도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도도는 좋다고 답하며 웃었다. 도도는 일어서며 소금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체면에 맞고 사려 깊다고 생각했고 소금의 연기력은 정말 완벽하다고 감탄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고 큰 그릇에 담긴 치킨과 작은 그릇에 담긴 생강조림 양념, 황주 한 병, 젓가락 세 쌍이 식탁에 놓였다. 도도와 소금은 계속 점원에게 함께 먹으라고 권했지만 점원은 이미 배가 불렀기 때문에 닭고기 몇 조각을 집어먹고 파인애플 파이 하나를 든 뒤 다시 텔레비전을 보러 갔다. 식당 안에서 점원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완전히 빠졌다. 도도와 소금은 점원에게 간단한 인사를 건네고 식당을 떠났고 문을 열자 가는 핏줄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해덕이 상예로 돌아왔다. 밤에 소모가 두 번째 교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은봉의 방에서는 한 줄기 빛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문 밖에는 해덕의 구두와 접힌 인쇄 상자가 놓여 있었다. 소모가 3층 방문을 밀고 들어가 불을 켜니 식탁에 외국 과자 한 봉지가 놓여 있었다. 다음 날 소모가 눈을 떠보니 벌써 아침 9시였다. 소모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왕 선생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2층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은봉과 해덕이 쌀죽을 먹고 있었고 식탁에는 튀김 가래떡, 장조림 두부, 무 말린 것, 콩나물 볶음이 놓여 있었다. 해덕은 소모를 보자마자 같이 먹자고 권했다. 소모가 방 안에 들어섰을 때 은봉은 얼굴색이 매우 안 좋았으며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해덕은 일어나 서랍장 앞으로 가서 노란색 철상자를 열었다. 팡 하는 소리와 함께 그곳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빵 두 조각이 튀어나왔다. 해덕은 한 조각에 버터를 발라 소모에게 건네주고 다른 한 조각도 은봉 앞에 놓았지만 은봉은 꼼짝하지 않았다. 소모는 신기하다는 듯이 이 기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해덕은 토스트기라고 답하며 중고로 샀다고 설명했다. 은봉은 차가운 목소리로 산 것인지 주워온 것인지 물었다. 해덕은 외국인들은 이 기계로 빵을 먹기 때문에 키가 크고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소모는 웃으며 또 다른 신기한 물건은 없느냐고 물었고 해덕은 오래된 화보 몇 권뿐이라고 답했다. 소모는 빵을 먹으며 화보를 펼쳐보았고 은봉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해덕은 쌀죽을 다 먹고 이번에 돌아오는 길에 배가 사고 날 뻔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소모는 해덕을 쳐다보았다. 해덕은 327 해역까지 갔을 때 선장이 육안으로 다른 배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항로는 동남쪽이었고 흰 등불 3개와 빨간 등이 켜져 있었으며 거리는 약 4해리였다. 선장이 망원경으로 확인해도 상대방은 항로와 속도를 바꾸지 않았고 두 해리까지 다가왔다. 이대로는 교차로에서 충돌할 위험이 컸다. 선장은 세 번 짧은 호루라기를 불었지만 상대방 배는 여전히 다가왔다. 밤 안개가 짙었고 배는 점점 가까워졌다. 마침내 선장은 급히 왼쪽으로 조타했다. 상대 배는 오른쪽에서 50m 거리로 지나갔고 갑판에 매달린 강철줄 하나가 끊어지면서 모두 식은 땀을 흘렸다. 만약 파도가 심했다면 배가 기울어지고 전복될 수도 있었고 자신은 상해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덕은 말했다. 그러자 은봉은 차가운 표정으로 이런 위험한 일을 왜 굳이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해덕은 씁쓸하게 웃으며 한숨을 내쉬고 다시 쌀죽을 먹었다.

소모는 올라가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려 했다. 혜덕은 잠시 앉아 수다를 떨라고 권했지만 소모는 다음에 보자고 답하고 방에서 나왔다. 오후가 되어 소모는 집 뒷문에서 은봉과 마주쳤다. 소모는 미소를 지었지만 은봉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상황이 변했으니 앞으로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어서 아보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수요일에는 아보가 할아버지를 뵈러 갔었다. 할아버지의 집은 오래된 건물 1층이었고 방문은 바로 길가에 붙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부채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고 탁자에는 잘라놓은 호박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아버는 그물 가방에서 조림 두 봉지를 꺼냈고 철제 도시락에는 냉면 두 그릇이 들어 있었다. 고모는 돈을 아끼라고 타일렀지만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는 구석에서 모서리가 깨진 다리미 상자를 발견했다. 사이 남로에서 옮겨온 물건으로 벽돌로 받쳐 위에 옷과 베개를 쌓고 비닐천으로 덮어두었다. 할아버지는 가공조에서 월급이 얼마나 나오냐고 물었고 아버는 15원이라고 답했다. 고모는 가장 싼 구두도 7원인데 아버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했지만 아버는 침묵을 지켰다. 방 안의 가구들은 모두 고모가 산 중고품이었다. 탁자는 벽에 기대어 놓고 밤에는 천막 침대를 펴서 사용했고 여름에는 매우 더워서 고모는 길가에 나와 잠을 자곤 했다. 할아버지는 예전 공장에서는 실습 월급이 16원, 정식 취업하면 27원이었다고 회상했다. 고모는 호생 이야기를 꺼냈다. 호생은 부모가 군대 간부이고 월급을 36원 이상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모는 다음 달 아버에게 구두를 사주겠다고 말했다. 젊은이는 구두를 신어야 멋지다고 말했지만 아버는 자신은 잘 나가지 않으니 필요 없다고 답했다. 고모는 밥을 먹었느냐고 물었고 아버는 길에서 냉면을 먹었다고 했다. 고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자신이 잘해주지 못한다고 자책했다. 고모가 부엌으로 가자 할아버지는 아버에게 다가가 부모님은 잘 지내시냐고 물었고 고모가 마음이 안 좋아 매일 밤 눈물을 흘리니 위로해 주라고 부탁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였다. 밥때가 되어 아버는 박 의자에 앉았다. 길가에는 바람을 쐬는 주민들로 가득했고 슬리퍼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버는 고모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며 마음이 답답했다.

소모 어머니가 이른 교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밥을 먹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다. 소모는 왜 가느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길에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밥을 먹고 모자는 서강로를 따라 북쪽으로 걸었다. 어머니는 소모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기 위해 데리고 나왔다고 털어놓았다. 소모는 필요 없다고 거절했다. 소모는 그냥 서 있기만 했다. 어머니는 반항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재촉했다. 7시 반에 춘향을 만나기로 정했으니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오래된 골목에 있는 춘향의 집에 도착했다. 1층 객실 문은 열려 있었고 춘향이 문가에 서 있었다. 소모 어머니는 춘향을 반갑게 불렀다. 소모는 가슴이 떨렸다. 훔쳐보니 춘향은 눈매가 선하고 검은 머리에 윤기가 흘렀다. 소모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소학교 때 춘향이 집에 온 적이 있었고 두 사람의 어머니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0: 이 시간 편집의 오영란,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3: 저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운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치명을 위주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치명 광저 담양, 자담양, 홍화육두부 전충원 북사삼 이런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의 공능 주치로 놓고 말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아래 연속 심장 경락과 폐경락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련대성이 강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심폐를 유난하게 하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으면서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꼬지 아파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에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많게는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기본 동반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적습니다. 다분 사람들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건 구체적으로서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것은 중뇌에서의 림상에 관한 일종 학설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림상표는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기습니다. 가래가 성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모질나는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신변에 심장병 환자가 있다 하게 되면 지켜보셔. 이분들은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 경우를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늘 기침을 잘 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모두 말아서 심폐열이 심하다 하게 되었는데요. 본 제품 자체는 바로 심장병 환자가 나타나는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근본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제일 핵심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맥입니다. 부정맥이란 게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실리부치를 말합니다. 부정맥하고 그리고 협심증, 신저통 말하는 거지 가슴이 아파나는 걸 그리고 심근경색 이렇게 대체적으로서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실리부치를 말하는데 보통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는 기본 정상 영허범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 평균 심률로 놓고 말하게 되면 60부터 뭐 100차 안이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1분의 7, 80차 정도 60차 부서져야 됩니다. 6차 밑으로 떨어져서 100, 230, 너무 빨리 떼서 100, 230차 떨어져서 100, 그 100이 아니고 합이 그 40몇 차 모두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분의 40몇 차 1분의 120-30차 모두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한 계층에서 전업 운동원들은 보통 60차까지 올라오지 않고 운동원들은 심장이 박동하는 게 힘있게 박동합니다. 아주 1분의 50몇차 이렇게 하지만 해도 보통 심률은 쿡쿡쿡쿡쿡쿡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은 쿡 이렇게 1분에 늦게 뛰면서 한 번에

0: 내밀었다 콱 들여왔다 하는 이게 보통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보통 우리 중노년에는 평균 심혈이 60초 벗어져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아, 저도 심장이 나빠서 전기관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2: 네. 그래, 조그만 물소리도 놀라고, 자동차 지나가던 나발을 치고, 그래, 보도도 놀라고 그랬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2: 네, 그, 소원천이 쇼안을 쓰니까요. 좀 그런 수사에서는 다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렇죠.
2: 차가에 가려 나발 올려도 좀 놀라죠.
1: 네.
0: 이런 차는 그런 쉽게 놀라는 증상의 기본 개선을 가져오기 시작했거나 많이 개선됐다. 그렇죠.
2: 예, 예, 예. 진짜 효과였습니다. 조그마한 큰 소리 말해도 놀라고,
0: 예. 예.
2: 어디서, 예, 뭐, 퉁한 소리 나도 놀라고, 그랬습니다, 신나요.
0: 그렇죠.
2: 예. 지금 무슨 다음에, 그런 뜻에 없어졌습니다.
0: 예.
2: 아예 효과가 더 싸서 쓰다 그랬다.
0: 아,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특점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개 치료 과정은 넉 달이니까 뇌종을 따라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시간이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제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3: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하게 숨이 차서 현행이도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0: 아, 예.
3: 근데 이거 쓴다면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예. 그 전에 예. 심률도 저기, 100이 넘정인데 지금 80으로 정사에 되었습니다.
0: 아, 예.
3: 여간 이거 쓰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3: 청결 오래를 찍게 올라갈 때 몇 번씩 쉬고, 내려 쪽에도 몇 번씩 쉬는데 숨이 차서.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0: 예, 예.
3: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거 완전히 치료될 때가 이제 계속 쓰려고 이거를 또 사자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는 예. 33-95번입니다. 지금 우대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니까 세각의 한각, 9각의 세각, 18각의 6각 예. 이런 우대활동이 예. 진행되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엄선 1년 두 달 썼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뒷가슴이 반눈 쏙쏙 뛰는 것 같고 밴드 사기 눕지 못하고 모재빌로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계속 잤습니다.
0: 예.
4: 그러던 사이에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이거나 그저 점약은 얼마나 깼겠습니까?
0: 아하, 그랬겠죠.
4: 밴드도 많이 하고 예, 주사도 많이 맞고 했습니다. 그런 예. 것도 아이들 때다 점점 더 하고 사람은 예, 그저 딱 시래기 처럼 들어 누워 일어날 줄 모르지만 그저 헐떡헐떡거리고 간도
0: 그렇죠.
4: 더 심합니다.
0: 그럼요.
4: 그런 게 이 좋은 정신만 먹고 지금 하나하나 소실되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신하고 새 생명을 찾은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활동 있을 적에 더 받아가지고 예, 장기적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0: 예. 아, 열심히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세요. 예, 저도 정신만 지금 열심히 먹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예, 예.
5: 이거 먹기 전에, 난 처음에 시작할 때니 밥도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시작했는데,
0: 예.
5: 지금은 밥도 잘 먹고, 숨이 차는 것도 이렇고, 밥 먹다 보면, 그저 무식에 뭐 아직 이렇게 꽉 막히는 거거든.
0: 그렇죠. 예, 예.
5: 이러면서. 예. 그다음부터 아플라부터 뭐예요? 이게 잔돌이 어깨 죽지 뭐 그저 이 경축이 뭐 발 이쪽 쪽이 더
0: 발까지 다 아파나고
5: 예, 예. 예 발까지만 아파나고 진액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0: 예.
5: 그리고 마지막 너무 아프다 진통제를 그냥 맞고 있고.
0: 아, 그 정도였어요? 예. 진통제 맞을 일이 아닌데 심장 치료해야 예. 되는 건데 오히려 그때는 오해해서 예.
5: 예, 용심했습니다. 그래, 그저 밥이나 내서 먹으면 이거 좀 살 것 같았던 게, 아, 지금은 밥도 잘 먹고, 아픈 것도 이었고,
0: 예.
5: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좀 나이 많아서 숨도 세게 탔습니다.
0: 목소리 들어서는 아주 젊은이 목소리 같은데.
5: 예, 80이 중반이 넘었습니다.
0: 어, 그래요? 예. 그런데 아니에요. 아주 씩씩합니다.
5: 이거 먹기 전에, 네. 예. 남이 진세 밥 얻어 먹었습니다.
0: 어, 그 정도였어요?
5: 예. 네, 하식간이나 금방 못 나갔습니다.
0: 어, 심각할 정도로.
5: 예. 예, 그런데 이거 먹고 나니까 지금 밥은 뭐 한두야는 허양 먹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밥도 잘 먹지, 혈압 조절도 잘 되지. 예. 내가 또 언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0: 그렇죠.
5: 예. 혈압도 잘 될까요? 혈압이 높아갔다, 낮았다 할까, 그것은 띵하고 그것은 모조리 한 가지.
0: 어, 예, 지금 혈압이 괜찮으세요?
5: 예, 지금 혈압이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 쟁기면 120이 좀 넘고.
0: 예. 아, 그래요? 원래는 예. 어땠습니까? 높았습니까?
5: 예, 이전에는 그것도 170, 80.
0: 어, 근데 지금 120 좌우로 된다, 그렇죠?
5: 예, 예. 열도 예. 빨라서 그냥 백이 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60 아래 조금 내려가나 60 뭐 조금 올라가고
0: 60 좌우로 되고 있다 그렇죠. 예,
5: 예. 정차로 지금 예. 예. 예.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예. 이렇게 더울 때 선생님 나는 계속 더 사다고 먹어야 되겠어요.
0: 이 제품 자체는 예. 료정을 따라서 견제하시되 알수는 예. 수말로 내려오지 마시고 기본은 예.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 차수는 꼭 보증하시면 절대 문제가 예.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예.
5: 예,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예. 바깥 고객도 나간다 지금.
0: 아,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5: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0: 아, 늘 건강하세요.
5: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대전한 거?
0: 예, 안녕하세요.
6: 네, 수고하십니다. 맞아서는 이거 1년 만에 먹었는데.
0: 아, 예, 예.
6: 그 자수 주시고만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먹어요.
0: 아, 제일 적어도 한 번은 꼭 드시고 있다. 예. 그렇죠. 예, 예.
6: 근데 이 각종에서 나는 효과가 많아요.
0: 아.
6: 예. 밤 자지 못해서 밤 잘 자지. 소름 불러 자전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루에 한 때는 한 번도 안 되고 그래.
0: 예, 예. 권파과 신자에 그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예.
6: 잠 잘하고 잘 자고 그다음 밥도 잘 먹어요.
0: 아, 그렇죠. 예.
6: 밥 조금 먹은 것도 속이 부하게 먹지 못했는데 지금 밥 또 소화도 잘 돼요.
0: 아, 그렇죠. 예, 예.
6: 그러니까 정신하고 맥이 나고요.
0: 그렇죠.
6: 그이 가슴이 와서 등마생 이것도 좀 거의 다 없어졌어요.
0: 예, 예. 예.
6: 밤이 잘 때마다 혹시 신체 때끈때끈 아파서 그전에는 자지 못했어요.
0: 어, 협심증상, 신자통생겨서. 예, 예.
6: 예, 지금은 밥도 잘 먹고 자기도 잘 자고요.
0: 예, 협심증도 해결받고. 예, 예.
6: 내게 딱 맞는 약이래. 나 앞으로도 계속 쓰자고요.
0: 아마 시간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꽤나 긴 시간 동안 1년 넘어 잘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6: 예, 이 제품. 1년 5달,
0: 그렇죠. 예. 그런데 다른 부작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6: 부작용이 없어요.
0: 부작용이 없죠. 이 네. 제품 자체가 그런 특점이 있습니다.
6: 효과가 또 빨라요. 또
0: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네. 확실하죠. 네. 예. 그렇죠. 예, 예.
6: 저는 앞으로도 계속 다 이렇게.
0: 예. 차수를 조절한 차원에서 길게 네. 복용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아, 건강기어릅니다.
6: 예, 네, 수고하십시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합니다. 군주라는 것은 황제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어느 구석구석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심장은 전반 그 인체 내에서 모든 공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장기에 속하게 돼 있으면서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충분하게 나오셨지만 해도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고혈압이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107, 82, 120으로 조절받으셨다. 너무 이상적인 혈압으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심장병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오히려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대서 심장병 치료를 해서 고혈압이 해결받기 시작한 데서 오늘 정상이면 내일부터 끊으란 말은 절대 아니고 넉 달을 지켜봐야 됩니다. 이 여간에 계속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다섯 달부터 시작해서는 끊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험 제품일 수므로 인해서 모든 혈압은 심장이 수축이완 수축이완 쟀다 놨다 하는 그 과정이 혈압을 조성하는 그 펌프 역할이 바로 심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하면 관상 동맥이 제대로 심장 근육에 피가 전달돼야 되고 그리고 동맥 경화가 풀려서 그리고 혈액의 죽상 경화가 해결되는 과정이 바로 보온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는 것도 중요한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심장병이 제일 전형적인 특성은

0: 네, 이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번 제품 자체를 쓰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한 대로 이야기하면 숨이 그렇게 차서 오징간한 뭐 코앞에 가다가도 몇 번 세워야 차서 쌀아도 가야 되고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리실 때 너무 힘들던 게 지금은 숨찬 증상이 개선을 가져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네, 지금 이게 저한테 수만 먼저 어서 한 달 됩니다.
0: 아, 그래요?
2: 예. 네, 근데 이제 술은 처음에는 어딜 가면 숨이 더 이게 날씨, 오늘 같은 날이 흐름이잖아. 나 계속 누워있지 않거나 링겔을 맞아야 된다. 너무 바빠서.
0: 어, 그 정도였어요? 예.
2: 네, 근데 오늘 날씨 이렇게 좋은데 지금 내에 바깥에나 운동도 하고 집에서 밥도 하고 하는 게 지금 한낮도 일 없습니다.
0: 그렇죠.
2: 예, 계속 보니까. 주로 또내 아, 때부터 나는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층대로 뭐 올라가서 1층부터 2층 올라가서 뭐, 대번 뒤식이 해야 됐습니다.
0: 아, 위에서요?
2: 너무 힘들었어요.
0: 숨이 차서. 예, 예.
2: 예. 그래서 처음엔 젊을 때는 아들이가, 그러더라면 우리 엄마, 뭐, 폐 나쁜 가게 폐 검사하면 이렇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나는 예. 심장 검사에 심장 나쁘다 하더라고 합니다.
0: 예. 예.
2: 그래서 지금 고구멍이 지금 1층부터 내 4층까지 힘들으니까, 쉬지도 않고 올라간다.
0: 아, 단숨에 오를 수 있다. 그렇죠.
2: 예, 그렇죠. 단숨에 올라간다.
0: 예, 예.
2: 예, 그리고 지금 입에서 냄새 쎄기 났습니다.
0: 아, 심폐를 심한 증상이죠.
2: 예, 그리고 소화도 안 돼요. 그리고 예, 그것도 없어지고 또 줄어나 또 예, 아랫다리 쎄기 붓겠습니다.
0: 예, 심장병이 예, 다리, 하신이 부족이 생깁니다.
2: 예, 예 그 붓기면서 또 어제 너무 다리 치료 이런데 이하고 뭐가 예, 그 동생이 없어졌어요.
0: 그렇죠. 그 문제 해결이죠. 순환 장애가 풀렸다는 걸 말합니다.
2: 예, 걔가 예. 너무 좋아서 내가 우리 언니가 우리 언니도 좀 심장이 나쁜다. 언니는 자꾸 온몸이 붓긴다.
0: 예.
2: 근데 내그 어느 누구 계속 내 먹어보자 하더라만 다 그래서 내 일주일 태워줬습니다. 그게 지금 야 구멍이 어제 용 기분도 좋고 좀 붓긴 게용 덜하다 하더라만 다
0: 그렇죠. 심장과 콩팥이 그려있는 내성이 강한 장기에 속합니다. 예, 예. 심장 건강이 예. 좋아지니까 이게 콩팥이 좋아지면서 수분이 잘 빠져나가는 거죠. 예.
2: 예. 그래서 내 지금 이쯤까지 언니하고 내게 가까운 9가시 더 살려고 그럽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예. 배달 전화번호 3325번 연락하시면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0: 건강 교훈입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저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저의 전형적인 증상은 숨이 많이 차고 반드시 누워 자자면 힘들어집니다. 보통 누워있는 상태를 하게 되면 심장이 수평으로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갔던 피가 심장으로 쉽게 몰려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 부담이 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이 아주 증상이 심각할 때게 되면 베개를 대기다 고이고 앉아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닌 임시적인 그 현상 극복에 불과한 거지. 이래서 심장병 치료 근본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반드시 누워자기 힘들고 심률이 고르지 않고 지금 심장 주자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베탈로그 라는 걸 기본으로 그 드시게 되실 겁니다. 이 베탈로그는 심류를 많이 늦추는 역할이 있습니다. 보통 심장병은 심류이 너무 빨라서 문제가 되어 있어서 베탈로그 같은 걸 그 처방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럴 때게 되면 베탈로그 수를 줄이거나 본제품 좋은 청심환으로서

0: 충분히 보충하는 이 방법이 제대로 되는 방법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전처럼 띄엄띄엄 아파나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뭐 때문에 심장에서 위동맥에 피를 제대로 보내야 되는 건데 이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소화가 되지 않아서 그걸 억지로 소화하느라고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가 하면 때때로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고 치아가 흔들고 치아통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쉽게 놀랍니다.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그리고 오진간한 전화소리에 문소리에도 놀라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마비가 오거나 혹은 자주 쥐가 젖어 올라오거나 무엇 때문에 고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가 하면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풍습성 심장이라 중의에서는 이렇게도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신이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발등이 붓기거나 발목이 붓기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1: 네.
0: 지금 병원에 가서 기계검사를 받아보니까 다른 뭐 복강의 여러 가지 장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나 강가근은 배가 아픕니다. 똑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요울링에 불려와서 갑자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배가 아프다는 증상이 주사를 하고 나니까 금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분은 계속 배가 아픕니다.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바로
1: 네, 그래요. 네.
0: 고동맥이 아니고 복강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배가 아픈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0: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마치
1: 네, 그래요. 5대 활동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심장질병 치료 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법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0: 네,
1: 그렇죠. 네, 그래.
0: 그래. 쿵터도 넣으니까 쿵터가 꺾여 들어오면서
1: 네, 그렇죠.
0: 목에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그러면서 지금 적지 않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여러모로서 불편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해해서 심장병이 아니고 다른 질병인가 해서 엉뚱한 치료하다 보니까 심장병은 심장병대로 많이 자라게 되어 있고 제대로 되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맥이 똑 떨어지고 그리고 소변 차수가 작고 밤에 소변을 보다나면 뭐 깊은 잠을 자기 힘들어지는 호상 깊은 잠을 못 자거나 혹은 또 소변을 자주 보게 되어 있거나 이거는 호상 영향을 주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었는데요. 심장은 직접 콤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1분에 콤팥에 들어가는 혈액량은 2근 능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콤팥의 피가 제대로 심장에서 전달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콤팥 공능이 저하로 인해 가지고 소변 차수가 야뇨증이 심각하거나 기타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으로 인해 가지고 빵찬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심방세동이라 하게 되면 우리 심장은 그 구조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내 주먹만한 심장이 피가 들어오는 칸이 있고 피가 나가는 칸이 있습니다. 피가 들어오는 칸은 바로 심방이라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좌심방, 우심방으로 나누고 피가 나가는 칸은 좌심실, 우심실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여러분은 하루 중에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자신한테 물어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정말 행복한가?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연스럽게 나보다 주변 사람한테 더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죠.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친구를 챙기고 또 동료를 배려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일이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이 먼저 충분히 채워져야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한테 흘러간다는 사실 잊고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꽃이 피지 않듯이 네, 지치고 공허한 마음으로는 진정한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1: 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세상이 더 나은 모습으로 서기 위한 첫걸음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집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 결코 다른 사람을 외면하는 일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비상할 때 산소 마스크를 내가 먼저 착용하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온전히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먼저 잘 대해주세요. 그리고 그 작은 온기가 조금씩 커져서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하는 하루로 만들어볼까요?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네, 화제 토크 시간입니다. 네, 당과 국가 사업의 희망은 청년들한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5차 5개년 계획 요강에는 청년 발전 지원 특별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당과 국가가 청년들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높은 중시를 돌리고 있다는 것을 잘 보였습니다.
1: 네, 올해는 15차 5개년 계획의 첫 해이며 바로 청년들이 공을 세우기에 좋은 때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중국식 현대화 여정에서 어떻게 청춘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 시대에 어떻게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성장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고민과 기회, 도전 속에서 어떻게 개인의 목표를 국가 발전이라는 큰 그림에 녹여내고 실천이라는 무기로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청춘의 답안을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0: 네, 인민론단은 오랫동안 청년 사상 분야에 주력해오면서 청년의 성장과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청년들이 주목하는 10대 화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조사 보고서를 발간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잘 전달하고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며 또 청년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10대 화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나의 청춘 그리고 중국식 현대화라는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의 꿈은 어디쯤 자리 잡고 계신가요?
1: 네, 올해는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의 해입니다. 시대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청년인가요? 당신의 청년 시절은 어땠습니까?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작은 고민과 불안 속에서 방향을 잃고 계신가요?
0: 네,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가 다른 청년들한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요. 또 누군가한테는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화제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네, 당과 국가의 사업이 발전하려면 청년이 먼저 발전해야 되죠. 아, 정말 그 청년들의 역할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오늘은 그런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될 수도 있는 여러분들의 청춘의 그런 시절의 얘기 들어보겠고요. 아,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919333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2017년 4월 중장기 청년 발전 계획 2016-2025년을 재정 발표했는데요. 이는 세종국 창건 이후 청년 발전을 전면적으로 촉진한 최초의 국가급 특별 계획으로 중국 청년 발전 사업의 중요한 리정표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당이 청년 사업을 관장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청년 우선 발전 리념을 추구하며 청년이 겪는 시급한 어려움과 고충에 집중해 사상, 도덕, 교육, 건강, 취업, 창업, 연애, 결혼과 가정, 사회 융합 등 방면에서 청년의 고품질 발전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2025년 말에 이르러 예정대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1: 네, 2026년은 제15차 5개년 계획 시작이 됩니다. 많은 청년이 분투하며 고품질 발전의 물결 속에서 청년의 리상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주목할 점은 15차 5개년 계획 요강에 처음으로 청년 발전 지원 내용이 신설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청년의 학업, 취업, 혁신 창업, 연애, 출산, 주거보장, 사회융합 등 실제 어려움 해결 지원이 명시돼서 청년 발전을 국가발전계획 체계에 체계적으로 편입시키고 상층 설계를 통해서 청년의 성장, 성공과 공헌활동에 견고한 보장을 제공했는데 당과 국가가 청년의 성장과 발전을 얼마나 중시하고 깊이 배려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올해 5.4 청년절을 맞아 습금평 총석에는 중국 청년 5.4 메달 신시대 청년 선봉상 수상자 대표에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답신에서는 올해가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이며 청년이 시기를 다잡아 공헌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지적하면서 큰 의상을 품고 굳건히 분투하며 많은 청년을 이끌고 개인의 추구를 국가 발전 대세에 녹여내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며 새로운 노조종에 청년의 힘을 기울이라고 격려했습니다.
1: 네, 청년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시대의 맥박이 뛰고 있습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청년 세대의 리상과 신념, 정신상태, 종합자질은 한 국가의 발전 활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자 국가 핵심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 시대 청년의 생각과 요구는 우리가 오랜 기간 주목하고 추적 연구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2026년 3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 인민론단 편집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화제를 알기 위해서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청년 연구 분양 전문가를 인터뷰한 설문지를 조사했는데요. 4월 10일에는 2026년 청년이 주목하는 10대 화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북경, 광동, 산동, 호남, 절강, 강소, 복건, 내몽골 동지의 재학생과 직장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0: 2026년 4월 27일 기준으로 유효 설문지 총 2,176부를 회수했는데 조사 결과 2026년 청년이 주목하는 10대 화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고품질 충분한 취업과 노동 권익 보장입니다. 이 수치가 78.37%를 차지했고요.
1: 네, 그래요.
0: 둘째는 유급 휴가와 문화 관광 질적 고도화입니다. 역시 71.56%를 차지했고요. 셋째는 청년 이익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과 요구 응답 채널 확충입니다. 여기는 68.03%가 차지했습니다. 넷째는 힐링

0: 형제와 감정 소비 67.62%, 다섯째는 개인생활 보호와 디지털 안전감 65.44%를 차지했고요. 여섯 번째는 알고리즘 추천 속 정신문화 수요가 64.49%를 점했습니다. 일곱째는 청년에게 우호적인 도시 매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요. 역시 63.4%를 점했고, 여덟째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생관계와 AI 자질 향상이 56.05%를 점했습니다. 이 밖에 평생 학습을 위한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가 55.65%, 출산 지원 정책과 장려 제도 최적화가 52.52%를 점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0대 화제라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을지, 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0: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부모 세대에 비해서 강국 세대는 더 난 생활 조건, 더 자유로운 성장 환경, 더 넓은 시각, 더 다양한 인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고난 자신감을 지니고 자기 자신을 중시하지만 성장 고민이 많고 경쟁 압력이 크며 불안감을 쉽게 느끼고 시급한 어려움과 고충이 늘어나는 현실도 마주해야 합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화제에서 발전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조사 데이터를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네, 청년이 주목하는 화제는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기댈 곳이 있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가치 있다, 내가 속한다라는 명확한 가치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네, 이 키워드들은 그들이 꿈꾸는 리상적인 삶에 대한 기대이자 발전 요구의 집약체인데요. 올해 조사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주목할 만한 다음과 같은 전망이 나타났습니다. 네, 청년은 품위 있는 삶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정의와 더 자기 중심적인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요, 품위 있는 삶이 물질적 기초, 사회적 지위, 가정의 화목 등 외부 보장과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점점 더 많은 청년이 여기에 내적이고 자율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방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 청년들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자기 발전에 주목하는데요. 2026년 청년 관심 10대 화제 중에서 고품질 완전 취업과 노동 권익 보장, 유급 휴가와 문화 관광 품질 제고, 청년들에게 자유로운 표를 위한 채널 원활화, 청년 우호 도시 매력 강화, 평생 학습을 위한 공공 서비스 수준 제고, 출산 지원 정책 최적화 등 정책적 화제가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1: 네, 도시 선택 기준을 묻는 질문의 80%가 좋은 취업 기회와 임금을 첫째로 꼽았습니다. 생활비, 집값, 자연경관, 교육, 의료 자원도 주요 고려 요소인데요. 다른 한편 청년들은 외부 기준보다 자율과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경향을 보입니다. 힐링 경제와 감정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70% 가까이가 적정한 감정 소비는 기분 전환에 좋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경계감, 편안함 같은 신조어에 높은 공감을 보이며 심리적 자기 수용과 행동적 자기 돌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사고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거대 서사보다 자신과 직결된 미시적 정치를 있고 없음보다 좋고 나쁨에 주목하는데요. 취업 유무보다 일의 질과 의미를, 휴가 유무보다 제도의 실제 실현을, 채널 유무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응답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신불안 문화에서는 제도적 보장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60% 이상이 리익 표현 채널 원활화, 알고리즘 추천과 정신문화 수요, 사생활 보호, 힐링 경제 등의 관심을 보였고, 절반 이상이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생관계와 인공지능의 자질에 주목했습니다. 청년들의 정신문화 수요는 단순한 여가를 넘어 표현 채널, 사생활, 디지털 안전, 감정 지원, 인간기계 관계로 확정됐습니다.
0: 네, 그러나 알고리즘 추천 콘텐츠는 빈 시간을 채우는 기본 옵션이 되었고, 인공지능은 감정의 나무구멍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은 일부 수요를 림시로 충족시키지만 알고리즘 중독, 개인정보 유출, 인간기계 경계 모호함 등의 문제를 낳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여가 선택지, 안전한 감정 배출 구, 깨끗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청년들의 태도는 사용하되 의존하지 않고 협력하되 주체성을 양보하지 않는 쪽으로 변화했습니다. 인공지능 역할 질문에 60% 가까이가 좋은 도움이며 힘들 때 여전히 친구나 가족들에게 털어놓는다고 답한 반면 인공지능이 나를 가장 잘 이해한다는 것이 10% 미만이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자질 향상에 대한 70%가 정보 분별 능력과 알고리즘 편향 경계를 절반 이상이 인간과 인공지능 협력 속의 주체성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즉, 진정한 인공지능의 자질은 사용 능력이 아니라 편향에 휩쓸리지 않고 주체성을 잃지 않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고향 창업과 농촌 발전 참여도 주목할 만한 방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6년 조사에서 청년의 귀향 창업 및 농촌 발전 참여는 약 50%의 관심도로 11위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30% 수준에서 크게 상승한 수준입니다.

0: 대치로 농촌이 더 이상 차 선택이 아니라 쌍방향 선택의 무대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관심도를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기까지는 정책 시행의 마지막 1km가 남아있습니다.
1: 출산 정책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산 지원 정책 최적화는 50% 이상의 관심도로 10대 화제에 포함됐습니다. 동시에 70% 이상이 결혼과 가족이 필수에서 선택지로 변화했다고 답했고 50% 이상이 먼저 자신을 완성한 후 가정을 이룬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청년들은 극단적 비혼주의와도 거리를 두며 조건이 갖춰졌을 때 자율적으로 선택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네, 청년들의 화제 종류에서 주목할 만한 경륜과 문제를 함께 짚어볼까요? 첫째는 알고리즘 편향의 경계심을 가지면서도 스크롤 중독에 빠지는 괴리가 있습니다. 네, 70%가 정보 분별 능력을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의 자질로 꼽았지만 짧은 동영상의 중독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시청한다와 습관적으로 앱을 켜게 된다가 각각 60%에 근접했습니다. 즉 리성적으로는 알면서도 또 감정적으로 빠져드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1: 네, 둘째는 평생 학습을 갈망하지만 장기적 투자 의지는 낮습니다. 평생 학습 공공 서비스와 인공지능의 자질에 대한 관심도는 50%를 넘었지만 인공지능으로 복잡한 문제 해결이나 새 도구를 독학으로 익히는 능력에 대한 관심도는 각각 20%와 30% 미만이었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지속적 축적과 시행착오가 필요하지만 짧은 동영상과 알고리즘에 익숙한 청년들은 장시간 집중 학습에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0: 네, 셋째는 경제 기회가 눈앞에 있지만 청년들의 인식은 낮다는 것입니다. 취업과 노동 권익에 대한 관심도가 80%인 반면 그린 경제, 실버 경제, 핸드메이드 경제 등 신경제 분야의 기회에 대한 관심도는 각각 40%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한 창업 지원과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도시 선택 기준으로 꼽은 응답자가 10% 미만이었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까요? 체계적인 기본 안정망을 완비해야 하고 둘째는 더욱 유연하고 풍부한 평생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역량을 연마할 수 있는 더 넓은 훈련장을 마련해야 하고 새로운 경제 형태가 불이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 청년 화제 조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0: 네, 그래서 네. 아마 여러분 다 겪는 이야기가 다르실 건데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나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건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적극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하는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 앞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한 가게 가격이 124원인데요.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60각을 싸면 70각을 드립니다. 원래는 60각에 60각 드리는 이만하게 담은 큰 우대 활동이었는데 이번에는 첫째 60각에 70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대 활동은 지금까지 없었던 우대 활동인데요. 보통 현금권은 1,000원을 줬는데 이번에는 1,500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값에서 1,500원을 빼주게 되어 있고 세 번째 우대 활동이라면 레이저 치료이기 손목시계 이걸 또 한 건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지원액을 이번에 사시게 되면 뭐 5년 10년 더 길게 복용하셔도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로한 식물이 장수 식물이 그 가시나무 열매에서 달린 이 제품 자체 이번에 우대할 때 특수하게 진행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은 598원인데요. 한각은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각을 싸면 15각 첫째 100% 무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큰 우대활동이죠. 두 번째 우대활동이라면 1,500원 현금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총값에서 감합니다.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이기 손목시계 이걸 또 드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레이저 치료이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뇌가 이제는 꽤나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손목에다 딱 오전에 한번 30분, 오후에 한번 30분 이렇게 끼고 나면 혈액이 원래는 뭉쳐다니던 이 혈액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환장애를 손끝이 저리거나 발끝이 저리거나 머리가 뻥해지거나 기억이 잘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혈압이 조절받지 못하거나 이런 걸 모두 동맥경화로 인해서 혈액의 죽상경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구체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손목시계를 딱 차고 사지원액을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삼고증 여러 가지 문제가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가 해결받는가 하면 그 외에도 이 제품 자체를 드시면서 손목 그 레이저 치료이기 그 시계를 딱 차게 되면 이전에 여러분들 그 인사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해도 이거 쓰기 전에 레이저 치료하기 전에 피를 한 방울로 딱 그 당뇨 검사를 할 때 그것처럼 유리판에 딱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반 시간 한 다음에 그것도 딱 한 방울 찍어서 유리판에 넣고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두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기 전에는 한 대 엉켜 다니지만 해도 한 다음에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다니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이번에 기회가 여러분들한테는 확실하게 보통 기회인 게 아니라 확실한 기회로 차려지게 되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지금 사지원액으로서는 1년 거의 되게 먹고 있습니다.
1: 예.
2: 늘상 혈압이 높아 온종일 잘 안 되고 뭔가 머리가 그냥 칭하고 숙군지가 그냥 쑥쑥 찌르면서 근질근질 거리만 많이 이랬댔습니다.
1: 아, 예, 예.
2: 그리고 목대티도 뻣뻣하고 이런 증상이 요즘에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아, 그마다 바로 순환 이상입니다. 순환 장애입니다. 예.
2: 예. 그리고 경동맥이 빵칼이 있다 합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전번에가 검사받을까 경동맥이 빵칼이 많이 작아졌다면 이랬대요.
1: 그럴 겁니다. 이제 점차 견제하면 그게 완전히 제거될 겁니다. 제가 신심 있게 예. 이야기합니다. 예.
2: 그리고 가슴이 그냥 두근거리고 저녁이면 이렇게 얼마 뻗치면 잠을 잘 못 잤댔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때 잠을 너무 잘 자고 있습니다. 가슴 너무 편안하니까 나.
1: 예, 그렇죠.
2: 그리고 또 먹어보니까 나 이게 과민성 체질이 졌을 때다.
1: 아, 그렇습니다.

0: 물고기 유형 해산 같은
1: 이런 거 뭐 요즘은 계속 먹을 수 있다 먹어 들었을 때다.
0: 어 그렇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1: 이렇게 예. 너무 좋습니다. 먹을 거 예. 그러고 또 이 뭔가 뭐 뭔가 민서방 농약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1: 베네장이 있어 눈이 좀 뿌옇게 보이고 예. 좀 얼빠나게 빠나치면서 뿌옇게 보여야 됐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근데 또 눈물 지내놔서 바깥에 나가고 빛이 싫고 눈물 지내놔서 눈 뜨지 마시고 그냥 이리 안경 걸지 않으면 바깥에 나가면 어떤 게 됐습니다.
0: 예.
1: 근데 요즘에는 이 약 먹은 후부터는 민서방 약 먹은 후부터는 아이 안경 알 거라도 바깥에 나가도 어렸을 때 눈이 쌤을 걸지 않고 눈물 안 났대다. 많이 좋아서.
0: 예. 그렇죠. 예. 예.
1: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라는 뭔가 레이저 기계를 배달 받았는데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0: 아 그래요? 예. 예.
1: 아예 딱 고소모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딱 타고 있을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0: 그렇죠.
1: 혈당도 조절이 잘 되고 있지. 혈압이 엄청 잘 되지. 너무 좋습니다. 머리도 막아지고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1: 받아야지 약간. 예. 예. 그래서 내 오늘 두 가지 이야기 너무 좋으니까 또 조금 더 배달 받다 그럽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이번에 이 제품 네. 자체는 특수한 네. 우대할당이니까 보통 네. 내외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함께 쓰시는 분들도 꽤나 계시고 있으니까 5017766에 전화 나오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네. 5017766번입니다.
0: 그럼요. 예. 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사실 원약을 먹고 있습니다.
0: 예, 예.
3: 난 이거는 저기 1년 넘어 먹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3: 예, 그래까지 많은 면에서 지금 효과가 대대졌습니다.
0: 예.
3: 이 소변이 잦아가서 난 이거 젊었을 때부터 그랬는데, 소변이 자꾸 예, 급하고, 그 다음에 저리고 아프다든지 이래서 정말 이 걸려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아. 콩팥이 허해서 그렇습니다.
3: 이 예. 약도 많이 썼습니다.
0: 예.
3: 그런데 먹을 때는 놨다도 또 이내 발작한단 말입니다.
0: 그럼요.
3: 그러니까 지금 저 사시원하고 먹은 다음부터는 지금 발작해야 한답니요.
0: 아, 그렇죠. 이게 로경이 다섯 배 효과니까 로경은 콩팥이다. 이 정도 거지 로경이 다섯 배 효과라면 콩팥을 그만큼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하는 성분이 바로 사지원액이라는 걸 말하게 됐으니까 콩팥이 든든해야 이제처럼 그런 증상의 개선을 가져옵니다.
3: 예, 깨고 사견차 수가 좀 줄어들까 이 다음 편에 잘 수 있어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아, 예.
3: 그리고 저기 위 나빠서 소화 이래 밥만 먹던 게 좀 소화 잘 되니까 예, 밥 잘 먹고 맥도 나고 예. 그리고 이 혈압이 난 봐도 심했습니다.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래든지 그러니까 영 많이 불안하고 영 저기 답답하더라 말인데
0: 그렇죠. 이 제품이 예. 은행잎이 20배 효과입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누르꾸름한 거 점점 주사 맞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은행 잎에서 분리 추출한 것 점적 주사 맞는데 그 효과의 20배 효과를 하게 되었으니까 예 심장과 뇌혈관에는 우수하지요. 예.
3: 예 그래놓고 나 지금 저기 혈액 운동 잘 되니까 나 우지럼증이 그래 나도 것도 우지럼증이 경력이 없어 그리 그래던 게 경력이 좀 많이 돌아섰습니다.
0: 어 그렇죠. 예.
3: 예 결국 면역력이 올라가 그런지 감기 그리하던지 감기를 아이하고 예. 기침 가래가 좀 심해서 그랬던지 이게 완전히 없어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아, 예.
3: 그리고 손발이 차서 난 영 쪽이 부생마이하고 예, 치유를 세게 됐습니다.
0: 예.
3: 그랬던지 이 조사 지금 또 이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음양 조절이 잘 되고 순환 장애가 풀리게 됐으니까 추위가 어디든지 머리끝부터 발끝 때까지 순환이 제대로 되게 되면 그렇게 추워하지 않습니다. 예.
3: 예, 약을 먹어보니까 예, 확실히 구멍이 되고 이제 흡수도 빠르고 안전하고 효과도 좋고 해서 계속 쓰려고 명사방도 지금 내가 쓰고 있는데 나는 이 눈에 고기도 살아나고 자꾸 예, 가렵기도 하고 물체 격체도 버려보이고 예, 이러면서 자꾸 바람하던 눈물도 나고 하던데 이 증상이 좀 많이 나서졌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3: 결국 눈에 고기 살아나던지 그게 많이 줄어드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0: 예, 여기 눈병 치료에서는 명사방이다 이 정도로 인정받습니다.
3: 예, 그 백내장도 예, 이전 보고 많이 맑아졌습니다.
0: 아, 그렇죠.
3: 난 좀 아예 예, 저기 없을 때다 예.
0: 그렇습니다. 특수한 활동입니다. 예.
3: 예, 선물도 좋고 약도
0: 많이 주고 또 현금 빼주고.
3: 예. 예, 그러니까 약이 조금 있어도 예, 좀 더 준비를 높여서 약

0: 그럼 배달도 짜고 그린다.
1: 예, 배달전화번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45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오늘 예, 이거 쓰기 전에는 예, 이 당뇨 있으면서 맥이 똑 떨어지고 예, 심장 후두루루하다 보니 다리도 벌랑 내리하는 것처럼 그랬댔습니다. 그래서 예. 예, 너무 맥이 없지. 그다음 소화 이제 밥을 못 먹겠지. 이래서 이 45년 지금 쓰고 있는데 우선 예, 이 심이용 돌아서서 밥을 잘 먹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 구조 폴랑 따에 내려하는 것처럼 그래던 게 지금 맥이 나서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예, 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던 게 그게 지금 예, 오, 가끔가다도 어떤 때는 숨이 올라와 봐서 예, 좀 힘들었는데 지금 그런 증세 없어졌습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길게 견지하시겠다면 아주 시간적인 국관성이 엄밀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길게 복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인데 심장과 뇌혈관에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예.
3: 예, 그래가 예, 혈압 조절도 잘 되지, 혈당 조절도 잘 되지. 여름에는 좋습니다. 겨울에 민서당도 지금 예, 백내장에 들어와서 이 당뇨 있으니까 백내장이라고 진단받은 지 오란 거 약 별로 예, 쓴다, 쓴다 하면 알았었대만이. 지금 이제가 예, 용 눈이 앞에 솔열 딱 쳐놓은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 민서방이든 한 6달 쓰니까 나의 그 비닐이 쭉 벗겨진 것 같은다.
1: 아, 그게 보통 효과 아닙니다. 예. 서약으로는 대체하기 어려울 겁니다. 수술을 제외하고는 백내장은 서예에서는 다른 방법은 크게 현실적인 방법이 적거나 거의 없는데 이 제품 자체가 그거 벗긴다는 게 보통 약으로 대체하기 없는 우수한 효과입니다.
3: 예. 예, 네, 예, 이 눈약이라면 저만이 알 수 없어서 그래갖고도 가만히 있을 때 약을 쓰니까 그렇게 빨리 효과 보 있어요. 눈약에도 같이 있으니까 나의 더 빨리 효과 보는 것 같아요.
1: 아, 너무 현명하게 선택했습니다. 식전에 사지원에 식후에 명서방 이렇게 예, 하게 되면 예. 눈을 구할 뿐만 아니라 전반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아주 기회를 잘 만들었습니다.
3: 네, 예, 용 빨리 효과 난다. 그래, 네, 이번에 그 뇌자 치료기계 손목시계 준다니까 네 하나 더 선물 받아서 이제 뭐 그냥 계속 쓰자 그런다.
1: 좋은 기회입니다. 이거 써보시게 되면 놓칠 수 없는 기회라 이거 깊이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501-7766에 전화 내세요.
3: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예, 집에 남편분이 폐기종으로 입원한 후부터 예, 진짜가 많이 약해지고 맥이 없어 하고 감기 자주 걸리고 감기 걸리면 예, 기침 계속 있고 가래끼도 오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예. 감기가 지나가는 감기랑 감기는 다 걸리고 밥맛이 없고 했는데 친구 소개를 해서 아직 원래도 못해서 소개를 했는데 어제 한 거의 넉 달 잡았는데 효과가 참 좋습니다.
1: 어, 그럼요.
4: 예, 그러니까 예, 감기 자주 걸리는 게 그거 많이 나서지고 예, 침하던 것도 많이 나고 맥이 수선 돌아서서 예, 맥이 없던 게 맥이 있으니까 예, 식사도 하고 제가 정서도 좋아지고 예, 참 이야기 예, 우리 나이 있는 분들이 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4: 예, 그래서 이번에 활성 조사가에 예, 싸서 예, 또 활동도 좋고 하다 우리 둘 다 먹자고 예, 이번에 또 싸자고 됩니다.
1: 그렇게 하셔. 아주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이 제품 자체 428가지 영양활성소 인삼역행이 5~6배 효과 은행잎이 20배의 효과 엽산이 포함되었고 미량원소가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국제사지대회가 열려서 이 제품 쟁탈전이 날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되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에 좋기는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시다시피 식전의 사지원에 그리고 40대 중후반부터 특히 60대 중후반부터 쌍에서는 여러 가지 암과 질병이 우리를 시력이 떨어지는 데로부터 심지어 어느 정도에 가게 된 당망증 같은 것은 실명으로 갈 수도 있고 시먹막 색소변성도 실명을 위주로 하는 그런 무서운 질병에 속하는데 명서방 이 제품을 결합해서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전의 싸지원의 식후의 명서방 이 정도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 눈을 구할 뿐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건강 이상을 풀어주는 데는 시루 넣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여행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살아가는 익숙한 환경은 마치 일정한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잠재력과 진정한 모습을 감추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여행을 떠나면은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야 하고 익숙한 규칙이 없이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야 합니다. 낯선 상황을 해결해가면서 우리는 자신이 생각보다 독립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은 여행이 있으십니까?

네, 여행의 모든 걸 퀴즈로 풀어보는 여행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행 퀴즈에 도전해 보실 분들은 생방송 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퀴즈입니다. 룡정 문화관광 꽃구경 시즌 행사가 개막이 됐는데요. 행사는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해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꽃바다 속에서 변경 도시의 문화관광의 매력과 따뜻한 정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행사는 어디에서 진행됐을까요? 룡정 문화관광 꽃구경 시즌 행사가 개막이 됐는데 행사는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해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꽃바다 속에서 변경 도시의 문화관광

지방의 매력과 따뜻한 정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행사는 어디에서 진행됐을까요?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돈황씨는 전형적인 난온대 건조성 기후에 속하며 기후가 건조하고 강우량이 적으며 증발량이 많고 일교차가 크며 일조 시간이 깁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돈황씨는 어느 성에 속할까요? 두 번째 문제. 돈황씨는 전형적인 난온대 건조성 기후에 속하며 기후가 건조하고 강우량이 적으며 증발량이 많고 일교차가 크며 일조 시간이 깁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돈황씨는 어느 성에 속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퀴즈. 사천성에 위치한 이곳은 1992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및 세계 생물권 보존구로 지정이 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계, 동화 속의 세계, 지상의 산경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이곳은 어딜까요? 사천성에 위치한 이곳은 1992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및 세계 생물권 보존구로 지정이 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계, 동화 속의 세계, 지상의 산경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네 번째 퀴즈. 일전에 중국 관광일을 맞아 변경도시 도문시에 있는 관광명소에서 새롭게 관광객을 맞이하는데요. 이곳에는 조선조 민속민가관광원, 민속용품 전시중심, 민족문화예술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일전에 중국 관광일을 맞아 변경도시 도문시에는 관광명소에서 새롭게 관광객을 맞이하는데요. 이곳에는 조선조 민속민가관광원, 민속용품 전시중심, 민족문화예술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이렇게 4개의 퀴즈를 내어드렸습니다. 정답을 맞추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 다시 한번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정 문화관광 꽃구경 시즌 행사가 개막이 되는데 행사는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해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꽃바다 속에서 변경도시의 문화관광의 매력과 따뜻한 정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행사는 어디에서 진행됐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퀴즈. 돈황시는 전형적인 난온대 건조성 기후에 속하며 기후가 건조하고 강우량이 적으며 증발량이 많고 일교차가 크며 일조 시간이 깁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돈황시는 어느 성에 속했을까요?

세 번째 문제. 사천성이 위치한 이곳은 1992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사 및 세계 생물권 보전구로 지정이 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에 동화 속의 세계, 지상의 성경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네 번째 문제. 일전에 중국 관광일을 맞아 변경도시 도문시에는 관광명소에서 새롭게 관광객을 맞이하는데요. 이곳에는 조선조 민속민가관광원, 민속용품 전시중심, 민족문화예술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네 개의 문제를 내어드렸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문제가 좀 어려운가요? 룡정 문화관광 꽃구경 시즌 행사가 개막이 됐는데 행사는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해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꽃바다 속에서 변경 도시의 문화관광의 매력과 따뜻한 정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디에서 진행이 됐을까요? 자, 룡정에 있는 사과배를 우리 무엇이라고 하죠? 무슨 과원이라고 하죠?

0: 네, 전화 걸려왔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이번 주 문제, 도문시 월청진입니다.
0: 아, 월청진? 네, 예. 그래요. 네 번째 문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월청진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글쎄요, 과연 정답일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참여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돈황씨는 전형적인 난온대 건조성 기후에 속하며 기후가 건조하고 강우량이 적으며 증발량이 많고 일교차가 크며 일조시간이 깁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돈황씨는 어느 성에 속해 있을까요? 네, 다음 분 전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예, 첫 번째 거는 만무과원을 합시다, 정정신.
0: 네, 만무과원.
2: 예, 그 두 번째는 도낭씨는 감숙성.
0: 감숙성. 네.
2: 세 번째는 사투성 거는 황룡풍경명승구.
0: 황룡풍경명승구. 네.
2: 예, 마지막 거는 월청진 백령촌을 합시다.
0: 아, 백령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2: 예, 수고하십시오.
0: 네. 예.

0: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사천성이 위치한 이곳은 1992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및 세계 생물권 보존구로 지정이 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계, 동화 속의 세계, 지상의 산경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다음 분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신무태 선생님. 이제 선생님께서 저기 1번은 거의 다 답안을 맞춰주셔서 네. 남무가원.
0: 네.
1: 한 번에 살고 있으면 되게 이렇게 아, 비암사니까 마무가 오니까 연구를 하다가 마무가

0: 뭐 가원으로서는
1: 네.
0: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르겠고
1: 네.
0: 예, 저기 네 번째는 더문시 월천진
1: 네 그래요
0: 거기
1: 아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0: 예, 예. 그리고 네. 선생님
1: 네.
0: 제가 올해 76세인데요
1: 오, 네
0: 예, 그리고 집에서 방송을 통해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이 정말 진짜 요새 농촌을 갔다 왔다 하니
1: 네.
0: 그런 강한 하늘하고 채소도 심고
1: 네.
0: 이랬는데 그거 다 무릎하고 무릎주고 이러면 영 힘들었습니다.
1: 아 그랬군요. 네.
0: 예,
1: 농산일이 많이 힘들죠.
0: 예,
1: 네.
0: 그런 게 오지 비가 많이 와서 어서는 그것도 기분 좋고
1: 네.
0: 오늘 선생님과 이렇게 만나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1: 너무너무 좋습니까?
0: 예, 너무 좋습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0: 예,
1: 네,
0: 반갑습니다.
1: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0: 예.
1: 네, 저도 또 이렇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어드리지만 또 이렇게 방송 프로를 통해서 저도 함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을 많이 애청해 주시고 뭐 정답을 확실하게 뭐 맞춘다, 맞다, 틀린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저희한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 다시 한번 내어드립니다. 일전에 중국 관광일을 맞아 변경도시 도문시에는 관광명소에서 새롭게 관광객을 맞이했는데요. 이곳에는 조선조 민속민가관광원, 민속용품 전시중심, 민족문화예술관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곳은 어딜까요? 이렇게 문제를 내어드렸는데 지금 참여를 해주신 분들이 다 이 월청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월청진이 아니라 이 관광 명소의 이름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0: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4개의 퀴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0: 네.
1: 제 거 고치시다가 백년 불악을 합시다.
0: 백년 불악?
1: 예.
0: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1: 예, 하시오. 예.

네 번째 문제는 일전이라고 했죠. 100년 불악은 뭐 관광객을 맞이한 지가 시간이 꽤 오래되는데 일전에 새롭게 오픈을 한 이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룡정 문화관광 꽃구경 시즌 행사가 개막이 됐는데 행사는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해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꽃바다 속에서 변경도시의 문화관광의 매력과 따뜻한 정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디에서 진행됐을까요? 이런 문제인데요. 정답은 바로 만무과원입니다. 만무과원의 백꽃이 흰눈처럼 드넓게 펼쳐진 가운데 변경의 작은 도시 룡정이 국내외에서 몰려온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5월 9일 오전 2026년 룡정 문화관광 꽃구경 시즌 행사가 룡정시 만무과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행사는 백꽃 구경, 민속 전시, 친자 활동, 미식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해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꽃바다 속에서 변경도시의 문화관광의 매력과 따뜻한 정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촬영 애호가 협회를 초청해 백꽃 주제의 촬영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사진 작가들은 만무과원에 깊이 들어가 백꽃의 아름다운 풍경과 변강의 인문적인 아름다움을 렌즈에 담아냈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이번 활동은 문화 혜민, 산업 연동 리념으로 룡정의 특색 있는 문화 관광 자원과 민속 풍정을 집중 전시하고 시간대별 관광 소비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하며 문화 관광과 민속, 농업, 소비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해 룡정 문화 관광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기여하고 룡정을 즐기는 체험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였죠. 돈황 씨는 전형적인 난온대 건조성 기후에 속하며 기후가 건조하고 강우량이 적으며 증발량이 많고 일교차가 크며 일조 시간이 깁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돈황 씨는 어느 성에 속할까요? 이런 문제인데요. 정답은 바로 감숙성입니다.

감숙성 돈황 지역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인 상고시기에 이미 인류가 이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춘추시기 돈황은 과주라고 불렀고 진한시기에 막북에서 흉노가 골기했습니다. 서한 한무제 때 장건의 서역 지행을 계기로 비단의 길이 열리게 됐고 당태종 리세미는 동서대로에서 서돌고를 제거함으로써 비단의 길의 통행을 확보했습니다. 돈황 문화는 중국 전통 문화의 축도입니다. 200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돈황 문화는 세계에서 현존하는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완整하게 보존되는 예술 보물고입니다. 돈황시는 청정고원 북부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가 높고 중간이 낮아 돈황 분지라고 불립니다. 지세는 서남에서 동북으로 경사지어 있으며 도시의 동쪽에는 삼위산, 남쪽에는 명사산이 있고 서쪽은 타클라마칸 사막과 연결됐고 북쪽은 천산의 여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황시는 전형적인 난온대 건조성 기후에 속하며 기후가 건조하고 강우량이 적으며 증발량이 많고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며 일주시간이 깁니다. 사계절이 분명한데 봄은 따뜻하고 바람이 많고 여름은 무더우며 가을은 시원하고 겨울은 춥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사천성에 위치한 이곳은 1992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및 세계 생물권 보전구로 지정이 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계, 동화 속의 세계, 지상의 산경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이곳은 어딜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 정답은 바로 구체구입니다.

사천성에 위치한 구체구는 해발 2000m에서 3100m에 이르는 광대한 계곡으로 그 이름은 계곡에 자리한 9개의 서장마을에서 유래됐으며 1992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사 및 세계 생물권 보존구로 지정돼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계, 동화 속의 세계, 지상의 산경이라는 찬사를 받는 이곳은 수천만 년의 지질작용과 석회암 용식으로 형성된 독특한 트라버틴 지형 위에 계단식으로 펼쳐진 108개의 다채로운 빛을 띤 호수, 수많은 폭포, 청정한 계곡, 원시림, 설산, 그리고 독특한 민속문화가 어우러져 마치 살아있는 동화 세계이자 자연의 숨겨진 보석과 같은 장관을 이룹니다. 특히 계절에 따라 변하는 풍경으로 봄의 실록, 여름의 폭포, 가을의 단풍과 푸른 호수, 겨울의 설경과 빙폭으로 유명해 사계절 각각의 고유의 매력을 가지고 있고 가을이면 호수의 물빛이 가장 선명하고 다채로워 절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이곳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자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그 놀라운 자연미와 생태적 중요성으로 모든 방문객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의 정답입니다. 일전에 중국 관광일을 맞아 변경도시 도문시에는 관광명소에서 새롭게 관광객을 맞이하는데요. 이곳에는 조선족 민속민가관광원, 민속용품전시중심, 민족문화예술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두만강 조선족 문화박물관입니다.

이날 두만강 조선족 문화박물관도 마침내 베일을 벗고 공식적으로 관람객을 맞이했습니다. 대대적인 승격 개조를 거친 문박원 내부에 조선족 민속민가 관광원, 민속용품 전시중심, 민족문화예술관 등이 일제히 문을 열며 첫 선을 보였습니다. 문박원은 마치 눈앞에 입체적으로 펼쳐진 조선족 민속 백과사전처럼 깊고 진한 민족문화의 정수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두만강만의 정취를 담은 이색커피숍, 주제민박, 특색먹거리, 어린이 놀이터, 수상레저, 야외활동구역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함께 어우러져 관광객들의 여행 경험을 한층 풍성하게 채워줬습니다. 행사 기간 내내 열린 새로운 문박원, 즐거운 전시관, 수석, 서화특별전은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으며 변경지역 문화특유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끼게 했습니다. 이어진 두만강 수석과 조선족 확권 예술문화 행사에서는 여러 서화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붓을 휘두르며 아름다운 수묵화 작품들을 그려내 시민과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연변의 바람과 치유의 음료, 문박원의 맛을 찾아서 건강음식 시식구역에는 두만강 제약제품과 특색 민속 먹거리, 그리고 4개 진의 명품으로 구성된 지역 농특산물이 진열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혼자 식당에 앉아 식사를 하거나 밤에 호텔 방에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볼 때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생각만이 남게 되는데 이 고독함은 오히려 내면을 들여다보는 소중한 기회를 줍니다. 과거의 후회, 현재의 걱정, 미래의 기대에 대해 솔직하게 생각하며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용기와 자립심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고 성장시켜주는 중요한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의 최덕희, 편집의 류현화,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가 웃으면 세상도 같이 웃고 우리가 즐거우면 인생도 즐거워집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김일량 작사, 김미란 작곡의 김매화, 김문화 가수가 부른 웃는 얼굴, 우는 얼굴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웃으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인생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가끔 마음을 꼭 잡아주는 한마디가 필요한 순간이 있죠. 최관석 작사, 최룡훈 작곡의 신용섭 가수가 부른 당신이 진짜 진짜야를 전해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만의 인생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죠.

주말이면 야외로 나들이 다니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박흥률 작사, 전승길 작곡의 안인수 가수가 부른 산으로 가시는 다친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시원한 바람 같은 노래입니다. 푸른 산, 맑은 공기, 그리고 자유로운 숨결. 여러분도 잠시 이 노래에 몸을 맡기면 몸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살다 보면 문득 생각나는 얼굴, 바로 고향 친구입니다. 황상박 작사, 백희남 작곡의 병강 가수가 부른 고향 친구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그 시절의 순수한 우정을 노래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던 그날들,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가깝다는 것을 이 노래가 조용히 전해드립니다.

남들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이 향하는 대로 내가 선택한 길을 후회 없이 멋지게 살아가길 바라며 김광룡 작사 정근포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내 인생 내 멋대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혈배강의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를 사면 4세트를 더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2세트라는 거는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는 전문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펩티드, 하나는 혈관, 혈전을 녹이고, 그리고 혈관 탄력을 회복해줘서, 이런 심리 혈관 질병 치료해주는 이런 펩티드. 네, 이런 두 가지 펩티드, 몽땅 500돈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천연약재, 당지의 떠오리 여차, 이걸 가지고서리, 작은 문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효과가 빠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러면 10세트 가게 되거나, 과거로 따지게 되면 20곳 간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면 반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세트에는 직접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16세트부터는 24세트를 더 드립니다. 거기다 우리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10세트부터 우리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이런 분들 혈배강 10곽을 또 더 드립니다.
0: 네. 예,
1: 그리고 장례통하고 정리미러방은 다 따라갑니다. 예.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예, 아무리 치료해도 잘 낫지 않고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프이라면 걸렸거나

0: 여실금이 없었는데 치료를 잘못하는 바람에 여실금이 생겼다. 요쪽 한번 탈출을 하며 잘못 치료해가지고 서령이 우선은 위생실 다니는 것도 벌벌게 생긴다. 예, 그 다음 무릎관절을 치료한다는 게 잘못해서 예, 무릎관절이 잘, 잘 쓰지 못해서 뭐 이런 지팽이 짚고 다니다. 예.
1: 네, 그래요. 네.
0: 예,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방안 다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 이 그 진단이가 좀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진단 잘못하게 되면 약 처방이 틀릴 수 있고 약 처방이 틀리게 되면 점점 외지밭으로 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요하게 우리 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혈압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알아둬야 되는가 하면요, 혈압이란 건 왜서 올라가는가. 기술 중위각도에서는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사람 대뇌의 피공급이 아이들 때문 혈압을 높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혈압이란 거는 혈관에다 주는 압력이죠. 그러면 혈관이란 거는 혈압이 올라갈 때 혈관이 좁아집니다. 예, 그러면 전신의 이런 혈관이가 다 좁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게 되면 예, 점차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예, 우리 뭐 동맥경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동맥경화만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혈관이 좁아지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만 생겼다 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한 방면에는 대뇌에 피가 왜서 공급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 여기면서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 많은 분들은 뇌경색 들어봤죠. 예. 뇌경색 하게 되면 예, 지금 병원에 가게 되면 쨍하면 냄새 들게 되면 다 뇌경색이 옵니다. 이렇게까지 대답 못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환자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한 방면은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예,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현대의학은 원인을 모릅니다. 예. 사실은 중의에서는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의에서 황제내경에서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머리에다 피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혈압 높아지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혈압 높아지는 게. 그러면 머리에 피 공급은 누구 해주는가? 기실은 심장에서 해줍니다. 전신의 피 공급, 머리밖에 관할하는 게 아닙니다. 전신의 피 공급은 다 심장에서 합니다. 제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심장에 한번 탁 뛸 때면 눈 깜짝할 새로 머리의 각 곳에 제가 말한 건 각 곳에 어느 어디나 다 피 공급돼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손끝에 발끝에까지 피가 공급돼야 된다. 이게 영 중요합니다. 우리 정암은 손끝에 발끝에 피 공급해야 되게 되면 말초신경염이라는 이런 진단 많이 받죠. 말초신경염 기신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신경이 염증이 생겼다. 모든 염증이 생긴 건 거기면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염증 생기는 겁니다. 그럼 원인을 따져줘야 되죠. 뭐 신경은 염증이 생겼다 해서 그 뭐 소염하는 문제 아닙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이것이가 손끝에 발끝에까지 피가 공급돼서 하면 손끝이랑 발끝이랑 심장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면 심장이 맥이 좋아야 되죠. 맥이 좋자면 어찌 되는가? 심장에 피 공급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인가? 심장에 피 공급을 해주는 건 누구 해주는가? 간에서 해줍니다. 우리 중에서 간 장쇄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간은 피를 저장해두는 창고입니다. 피를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기실은 비위, 소장. 이것이가 소화계통이가 기실은 피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생산만 하고 저장해두는 곳이 막혔다. 막힌다는 게 뭐입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뭐 지방가 있다, 뭐 간경화 왔다 이런 말 많이 듣죠. 그러면 지방과 간경화부터 먼저 해결해줘야 되죠. 간 안에 피가 충족하게 들어가자면 이 지방가에 간에 지방이가 꽉 쌓였는데 그 다음에 간경화 왔다. 간세포가 몽땅 굳어지는데 거기 안에 피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 못 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피가 심장에 피가 모자라죠. 예. 그러면 피를 많이 흘린다. 또 어디면서 많이 흘릴 수 있는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차 사고 나서 피를 흘렸다. 그것만 피를 흘리는 게 아닙니다. 한 방면은 우리 소약을 오래 쓰

0: 되면 서약 본신이가 혈세포를 많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방면은 뭔가 소장기가 너무 차갑게 되면 피를 잘 생산 못합니다. 소장에서는 미비의 칭조한 작용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더러운 것, 깨끗한 것, 갈라놓는 작용이 있습니다. 소장은. 소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꼽 아래에 있습니다. 아랫배. 거기 차갑게 되면 무조건 발이 찹니다. 그럼 발이 차가면 사람들 소장이 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소장 열은 어디에서 오는가? 심장에서 옵니다. 이게 다 연관됩니다. 근데 지금 병원에 가게 되면 이걸 다 갈라놓습니다. 뭐 소장 이건 소화계통에 속하는 게고 또 간은 간당크에 속하는 게고 심장은 또 순환내과 개체암은 뭐 신호혈관크 이렇게 과실 다 갈라놓습니다. 대뇌라는 거는 또 뇌과를 또 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치료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피를 맑게 해준다. 소장부터 다 세야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 왜 육색등지 그다음에 단삼삼칠 하소, 텍사 이런 약재들이 화주어 짱주한 작용이 있습니다. 주어치, 더러운 거 깨끗하게 만들고 그다음 혈질을 낮춰준 작용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혈배강 쓰는 혈배강하고 건심골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2: 머리가 그리 더분하고 맑은 날씨 보지 못하고 항상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두세운 눈이 처리해도 놀라고 문이 열어도 놀라고 해서 가슴 고통 받을 것 같습니다. 약은 정말 청약은 얼마 썼겠습니까?
0: 네.
2: 그리고 댄디도 세게 하고 했는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도 이제 혈배강하고 건심고 그럴까 차에 네. 돌아줄 때 혈배강은 정말 효과 빠릅니다. 혈압조절이 우선 먼저 빠르니까나 예, 머리가 흐릿하면 게 말아가지고, 그래, 기억력이 그렇게 상실돼가지고, 그래든지, 예, 기억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0: 네, 혈압이 직접 대체를 할 수 있죠. 네.
2: 예, 그리고, 손발이 시리던 게 뜨뜻이 오고, 예, 소화가 대제해서, 그래서, 그, 밤잠 자지 못해 그랬는데, 소화가 잘 되놓고, 밥은 또 길대라 하고, 예,
0: 네.
2: 밤잠 잘 됐고, 정신하고, 몸이 헷갈아진다.
0: 그렇죠.
2: 예, 약 이 두 가지 있을까? 효과도 빠르고, 니가 영, 그저 사람이 정신하고, 예, 두 번째 생명을 아무래도 살고 있는 것 같으면 이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상에서도 개활하고, 마음상에서도 개활하고,
0: 예.
2: 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래 좋아질 적이, 혈배강 16세트 싸모.
0: 예, 24세트 더 드립니다.
2: 예, 그러는 것 같아요.
0: 침도 또 12번 놔주고. 오늘이 네. 결정하는 분들도 혈배강 10곽 떠드립니다. 예.
2: 아, 그거 좋군요.
0: 네.
2: 활동에 참석합시다.
0: 예, 288-0018번 전화 치십.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러면 이런 천연약재 가지고 혈질 낮추는 게 엄청 좋죠. 그러나 우리 그 심장 주자라는 사람들이 계속 혈질 낮추기 위해서 아스피린, 타딘가 이런 약들을 계속 달고 있죠. 이런 약들이 간 콩팥을 다 해칩니다. 간을 해치게 되면 눈이 잘 안 보일 수 있고 콩팥을 해치게 되면 사람 붓길 수 있습니다. 그냥 콩팥이 해치게 되면 혈압이 또 자꾸 올라갑니다.
1: 네, 예. 잠시만요. 그러면,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3: 오늘 혈배강 쓰고 있습니다. 난 심장 주자를 두드리 했는데 주자를 해도 계속 후두두하고 항난하고 때로는 놀라고 이랬댔습니다. 그런데 이 혈배강 쓰면서부터는 그런 증상이 없고 저기 아주 심장이 안전합니다.
0: 네.
3: 예, 이전에 주신 한두 가족 다니고 혈압 약도 계속 먹었습니다. 혈압이 올라갔어.
0: 네.
3: 이 혈배강 먹음에부터는 놀란 증상도 없고 혈압도 안 올라가니까 주신 한두 안 가족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기 분수빵 나는 같이 쓰니까
0: 네.
3: 그 골가가 아프던 게
0: 네.
3: 선생님이 친구를 결합하니까 그런 허리 무릎 통증이 좀 덜해지고
0: 네.
3: 그전보다 사는데 아주 좋습니다.
0: 네, 허리도 지금 많이 펴지고 그리고 밀차도 밀지 않게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3: 그래서 이번 그런 활동이 좋을 때
0: 네.
3: 싸서 얻게 됩니다.
0: 예,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0: 70. 네.
1: 수고하십시오.
0: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리고 혈지 높은가 높은가 하는 거는 황전여경이 직접 말했습니다. 우리 중의 왕원 원치에 있지 않습니까? 환자를 물어볼 때 뭐 물어보는가? 중의가 일단 뭐 물어보는가 하면 목이 마릅니까? 이거 물어봅니다. 기실은 목이 마르다 하게 되면 혈지, 피가 걸다는 거 말합니다. 어제 그런가 하면 소장에서 그 물을 덮여주지 못하고 그러게 되면 그 무리가 증발해서 원래 올라와서 피로 올라와서 목이 마르지 말아야 됩니다. 괜히 목이 마릅니다. 이런 피가 자꾸 걸어지는 겁니다. 이런 방면에서 잘 아시고 그리고 황제내경에서 영우의 부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저 선생님 이 시간 저 수고합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1: 네, 우리 가정에서는 혈배강을 나오자마자 인체 쓰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혈압 조절이 되고 세게 높았습니다. 그래 장야패를 잡수고 병기랬는데 또 장야패를 먹으면 공파치 상한다니까 아무 근심하면서 또 혈액을 아예 잡수면 아예 됐지요.
0: 네.
1: 그런데 이 혈배강을 쓰면서 이 혈배강은 직접 고급약으로도 쓸 수 있고 혈압 조절 잘 한다거나
0: 네.
1: 이런 선생님 얘기 정말 딱 귀감이 가고 이자도 선생님께 증명했지 그러면
0: 네.
1: 그래 우선이 이 혈배강 쓰는데 장애 폐를 꿰고 딱 선생님 얘기를 그 믿어야죠. 다른 분들도 쓰고서 장애 폐를 딱 끊을 수 있다니까.
0: 혈압을 조절해주는 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단삼이라는 약재가 동맥경화에 좋고 심장의 열을 없애주고 미세 순환을 개선해주고 잠 잘 자게 하고 그 다음에 텍사라는 약재가 천연적인 리뇨제입니다. 우리 그 서약에 그런 그 혈압 조절해주는 약이 칭류사이친이라는 이런 약에는 다 리뇨제지 않습니까? 근데 서약의 리뇨제는 곰파치를 세게 나빠지게 합니다. 근데 이 텍사는 천연약제이기 때문에 직접 리뇨할 수 있고 삼칠이라는 약제가 또 혈관 좀 확장해주고 그리고 울금이라는 약제가 또 우울증에도 좋고 피를 차갑게 만들고 이래서 혈압을 직접 조절해줍니다.
1: 예, 그렇지. 그래, 혹시, 그래, 예, 그날부터, 소약이 장야패를 끊었습니다.
0: 네.
1: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바쁘던 게, 점차적으로, 혈압 조절 잘 됐다. 그날부터 끊었습니다.
0: 맞습니다. 예.
1: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 얘기 옳고, 다른 환자들 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효과가 좋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랬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정말 악몽도 많고 그래서 실면에서 우리나 변호님 몇 시간 못 쓰는데 이것도 좀 자석으로 잃었을 때다.
0: 예.
1: 태어나는 또 올증감은 심률이 너무 낮아서 맥이 없다는 말을 계속 줄 달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어나면 후둥후둥하고 머리가 이해나고 그런 거리도 아예 되고 이랬던 게 심률이 70 가까이 되니까 워낙 60, 50 얼마 됐습니다. 근데요 맥이 나고, 부럽지 않고, 또 밥이 당기고, 모든 면에서 매우 좋아졌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언니는, 우선 90 바라본데, 혈압이 진짜 높아서, 높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낮에 다 헤매서, 그래서 그런 거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온몸이 나른해지면서, 고기를, 그래서 물만 마시고, 누워 있어야 됐습니다.
0: 네.
1: 근데 이 혈배강은 우리 쓰고서 좋으니까 선생님도 중증 활동도 많이 좋지 그러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나 이거 언니도 잡수는데 지금 언니니 혈압이 다 정상됐습니다. 우선 보거나 어려웠습니다.
0: 네.
1: 굴곡도 있었지만 참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배강이 정말 고비약으로도 내 심장 정말 혈압이 높으면 그저 꼼짝 못하고 죽을 것 같은데 정말 고비약으로 쓸 수 있고
0: 네.
1: 혈압을 자, 그 조절 잘한다는 게 이 말이 딱 맞고 정말 이 약을 제조한 분들과 주변의 분들과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거 항상 얘기를 합니다.
0: 네.
1: 나는 의지에서 살았다고
0: 그렇지.
1: 오 좋은 약을 만나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김선생 선생님이 그 강의도 내 어떤 때는 이거 쭉 말하고 어떤 때는 그 음성을 한 것도 보내면

0: 합니다. 아, 예.
1: 녹음해서 또 보내서.
0: 예. 얼마 즐겁게.
1: 배울 게 많습니다. 예.
0: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강의, 내 지금 일이 있어서 잘 못해. 오늘 지금 강의도 얼마나 좋습니까?
1: 싫어하는 일에 듣게 되면요. 예. 지식이 늘고, 지식이 늘게 되면 구분기를 걷지 않습니다. 이 강의도 그렇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
0: 예. 오, 정말 좋습니다. 난 한마디도 안 빼놓고, 그냥 좋습니다. 잘, 방송은 잘 못하고, 언변이 없어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계속 듣고.
1: 아, 이만한 대단 잘하죠.
0: 합숙하고, 예. 그럽니다.
1: 네, 예.
0: 선생님
1: 예.
0: 좋은 약을 알선해서 정말 우리 가정에다 복음 주고, 예. 정말 어제는 언니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고, 혈압 조절 잘 되고, 맥이 나고, 이러니까 모든 게 다 풀리지, 그 뭔가.
1: 그렇죠, 예.
0: 예, 그 선생님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 조마신 제주해 주시오.
1: 아,
0: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여기면서 영우의 부칭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영치하고 외치가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치라는 거는 전신의 영양가를 전신의 세포를 영양 공급을 해주는 이런 거 영치랍니다. 그냥 외치라는 거는 신체를 보호해서 가지고서 외부에 이런 나쁜 시체가 들어먹게끔 하는 이런 걸 외치랍니다. 이 두 가지 기가 다 들어맞았다 할 때 그러게 되면 예, 자연적으로 온몸에 경락이 막히면서 병이 생기고 혈압도 자꾸 높아지는 겁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혈배강과 권신고, 풍수빵 세 가지를 다 쓰는
1: 거예요. 세 가지 같이 쓰시고. 예,
3: 정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저는 동맥경화도 있고, 뇌경색도 있고, 혈치도 엄청 높았습니다.
1: 예.
3: 좋다냐고 좋다는 건 머리에 대한 거 많이 썼습니다.
1: 네.
3: 이래도 낫지 않고 풍도 오고 했습니다.
1: 네. 예.
3: 혈배강 쓰면서 선생님 친구를 같이 했는데, 그동안 내년에 다른 의사들 친구 다 해도 잘 낫지 않아서 선생님 친구 같이 했는데 온몸이 무겁고 발다리 걸을 때는 몸이 올바로 내딛기 힘들고 했는데 지금 온몸이 선생님 친구로 한다부터는 몸이 가벼워지고 혈지도 정상이고 능력도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기능이 너무 없어서 금방 한 일도 좀 잊어버리고 했습니다.
1: 네.
3: 그리고 어제 백혈구가 자꾸 내려가면서 맥이 묶고 너무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1: 예.
3: 지금 몸이 어디나 많이 좋아지고 백혈구도 정상으로 됐습니다.
1: 예.
3: 이 약이 머리에는 정말 최고 약입니다.
1: 그렇지.
3: 그런데 백혈구 내려가는 거는 무슨 원인입니까?
1: 백혈구 내려가는 거는 일단 척 가면은 백혈구가 많이 생깁니다. 어제 그런가 몸속에 이런 병독이 들어왔을 때 백혈구라는 거는 그 병독과 싸우는 이런 전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 자연적으로 내분비계통 통해가지고서 너 나쁜 놈들이 많이 들어온다. 우리 부대를 많이 늘구자. 이래가지고 백혈구 팍 나옵니다. 그런데 호베일리량이라는 게 뭡니까? 후보. 후보 이것이가 모자란다 할 때 백혈구 수치 팍팍 떨어집니다. 예, 이렇게 되게 되면 한 방면은 우리 혈관 안에 혈액순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수치가 적어진다 할 때는 다른 수치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혈액 속에 이런 나쁜 물질들, 특히 당구추이나 까요산지의 이런 혈지, 이런 것들이 우세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가 자꾸 걸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뭐 해줘야 되는가? 이런 혈지, 이런 것들을 몽땅 내보내고, 그리고 우리 혈액세포를 잘 생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뭔가? 진피 양호에 해줘야 됩니다. 여기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황증, 그러니까 황증이라는 약제가 우리 영우의 부칭 이것을 해결해주기 때문에 백혈구 수치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죠. 그럼 사람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다른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죠. 예, 이런 방면에 우리 혈배강의가 좋다 그 뜻입니다.
3: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좋은 약이죠. 예.
3: 근데 왜 이게 뭐입니까? 혈타이 그냥 나쁘고 당뇨 있어놨더니.
1: 예예.
3: 이로수로 아침 저녁으로 20단위씩 맞던 게 지금 혈당이 정상으로 됐습니다.
1: 네, 우리 이로수를 끊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혈배강 안에 당뇨병 약에 무조건 써야 할 약이 뭔가 천하분입니다. 이 천하분 우리 그 신농분 조직에는 꽈로우건이라는데 이것이가 엄청 이런 혈당을 낮추는데 제일 좋은 약이고 그리고 오미자라는 약제 들어가고 또 황증이라는 약제 혈당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0: 이런 당뇨 합병증 발전하는 거 막아주면서 우리 그 이도수란 몽땅 끊을 수 있습니다.
1: 예. 예, 다 끊었습니다. 약도 끊은 지 저는 여러 달 했습니다.
0: 네, 그 이도수라면 끊어야 됩니다. 그 이도수라는 예. 게 사람 콩팥이 다 나빠지게 하면서 마지막 요독주입니다.
1: 예. 그리고 저희 시동생이 요독증이 와서
0: 예.
1: 소탄약을 썼습니다. 네. 소탄약을 다 써보고 친구도 잘한다는 전문가라는 것을 다 했는데 그래도 낫지 않고 했어요.
0: 네.
1: 실배관하고 그 친구를 같이 있으면서
0: 그렇지.
1: 선생님 친구도 잘하신다는 소문 듣고 찾아가서 온몸 문신명하고 몸에 있는 병을 딱딱 짚어내면서 친구도 했는데 기적같이 뇌독증이 나사졌습니다.
0: 이랬으면 예, 우리 투석이라 안 할 수 있습니다. 예.
1: 예, 우선은 여러 달 썼습니다.
0: 예, 예.
1: 이 병으로 죽겠다 한 게 기적으로 선생님 덕분이고 그 신고하고 혈배강님 만실에도 부르고 싶답니다.
0: 네, 그렇죠. 네.
1: 약이 너무 효과 좋아서 오늘 두 가지 약을 좀 많이 사줬답니다.
0: 그래요. 두 가지 약 같이 사면 우리 치무 24번 맞는 활동도 참가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1: 네,
0: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1: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작가님 제가 말씀드렸죠. 간이라는 게 좋아야 됩니다. 간세포를 빨리 수복해줘서 간의 실증, 실증이라는 게 뭔가 간 안에 뭐 꽉 들어찼다. 그래서 피가 간을 들어 못 간다. 그리고 한방면에는 간이 대사하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간이가 대사하는 길이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담낭을 통해서 대사해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대장을 통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대장하고 간간에 혈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은 심장의 파막처럼 파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통 대장암이 걸린 사람들이 마지막에 간암을 넘어가는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일단 룡지 작용이가 간을 보호해주면서 간을 통해서 이런 독소를 배출해내간 작용이 좋고 하수어가 직접 우리 대장 경락을 열어줍니다. 변비람 생긴 분들 하수어가 들어가서 변비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주정펀이가 간을 도와주면서 눈을 밝게 해주고 우리 이 공농수치에 직접 런앤성 시신경비축을 치료해 준다고 딱 써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타민 A가 들어갔습니다. 비타민 A는 우리 예망증이나 간염증 눈이 막 말라들거나 이런 데 좋고 그 다음에 자지 청피간 이거 자꾸 말하는데 후메큐스의 300배 효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황막 출혈 생기는 분들 그 다음에 간을 보호해야겠다. 이 자지 청피간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단삼하고 오미자 이 두 가지 약은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울금이가 같이 나졌기 때문에 울금 번신이가 위라는 게 어혈을 풀어준다. 특히 이런 간이 수간제위 그러니까 간이가 울결된 걸 경락을 열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솔란 약제는 간세포를 수복해주는데 제일 좋은 약입니다. 우리 그 상한론이란 무조건 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 신동분조증에도 썼습니다. 간병에는 간경화에는 무조건 바이솔 들어가야 됩니다. 바이솔 이게 명칭이가 여러 가지입니다. 소요라는 게 있고 바이솔이라는 게 있고 치솔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실은 다 한 가지 약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약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간경화암 치료해주기 때문에 간이가 피를 잘 저장해둘 수 있게 되면 간에서 심장에다 충족한 피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심장에 뛰는 맥이 좋기 때문에 머리에다 피를 잘 공급해주고 우리 이 약 본신과 공농수치에 또 명백하게 뇌동맥경화를 해결해준다. 우리 이 약은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면서 심장에 피를 많이 보내주고 이걸 통해서 혈압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리 혈압 조절이 되고 그리고 혈압약을 몽땅 끊을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당뇨병은 아까 말씀드렸죠. 당뇨병 환자들 저한테 오세요. 그렇게 되면 제가 방법 다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서약을 몽땅 끊어줘야 됩니다. 이 서약이 사실은 당뇨병이란 것도 합병증이가 절대 혈당을 해서 합병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당뇨 혈당을 조절해준 서약을 너무 오래 써서 마지막에 합병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목적은 서약을 먼저 끊는 쪽으로 노력해줘야 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노래가수와에서 인사드리는 박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푸른 산 맑은 물, 정겨운 사람 냄새 나는 자랑스러운 우리 연변을 노래한 가요.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자랑 많은 우리 연변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하나쯤 가지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가는 그 길, 귀향길입니다. 담연 작사, 리해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귀향길을 전해드립니다.

이왕이면 오늘도 내일도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며 조려화 작사 량춘복 작곡의 리홍관 가수가 부른 행복하게 살아가시를 전해드립니다.

연변의 아름다운 산천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인연들을 노래한 가요. 한하나 작사 김기천 작곡의 렴수원 가수가 부른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장백산의 그 웅장한 자태와 맑은 물결은 수많은 노래의 소재가 되어왔습니다. 류원정 작사, 리창훈 작곡의 박소연 가수가 부른 장백산천가를 전해드립니다. 장백산의 눈 덮인 봉우리, 울창한 숲, 그리고 맑게 흐르는 물줄기, 그 모든 장엄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이 노래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더 따뜻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더 힘을 냅니다. 정선화 작사, 리학군 작곡의 리학군 가수가 부른 내 사랑 그대를 전해드립니다. 한 사람을 향한 진실한 마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가정을 노래한 가요죠. 김광룡 작사, 리경득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어화동둥 동의가성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026년 전조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3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수 여러민족 당원 간부들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정신을 연변 민족단결진보의 생동한 실천에서 구현하겠다고 표했습니다.
2: 길림 오동야급 집단 주식위원 회사는 국내외 중대 영리를 연이어 획득하면서 브랜드 가치와 산업 실력이 재차 권위적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6일 2026년 전조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3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위와 성정부의 포치 요구에 따라 경제운행 배치의 과학성, 목적성과 유효성을 힘써 제고하며 백방으로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여러 조치를 병행해 잠재력을 발굴하고 증가량을 확대해 재반사업을 잘 해내고 발전 추세를 유지하면서 분발 향상하는 정신 자세로 2, 4분기 경제운행 난관 공략전의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1월부터 4월까지 전주 경제운행 정황 동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주통계국, 주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상무국 주요 책임자가 1월부터 4월까지 경제운행 정황, 1월부터 5월까지 예측 분석 정황 및 다음 단계 사업 배치를 회부했습니다. 주 공무 및 정보화국 주요 책임자와 연길시, 용정시 당위 주요 책임자가 각기 공업 운행, 한도액 이상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 고정 자산 투자 운행 정황을 둘러싸고 복귀 분석을 했습니다. 류신강, 윤조휘, 소경량, 문금철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가 도약 주월 목표 임무를 둘러싸고 대상 건설을 잘 틀어주고 백방으로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키며 여러 가지 조치로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고 대외무역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한 데서 경제운행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질이 제고되는 량화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2, 4분기는 대상 건설이 빠르게 진척되고 생산이 확장되는 황금기이자 한 해 경제 추세를 결정하는 관건기입니다. 각 현시 각 부문에서는 발전 목표를 겨냥해 발전 신심을 확고히 하고 난관 돌파 정력을 유지하며 전력을 다해 취업, 기업, 시장, 예기 안정에 주력함으로써 경제발전의 내적 동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전주 경제발전의 량화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 년간 목표 임무를 완수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역량을 집중해 대상 건설을 다잡아야 합니다. 년간 고정자산 투자 목표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당면 대상 건설의 황금기를 다잡아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연길공항 이전 건설, 훈춘 방천 고속도로, 왕청 목단강 고속도로, 활용 명암 수리 중추 등 중대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도나 중국 공급 판매 인삼 가공 중심, 도문 가화 신소재, 룡정 용도 과학기술 혁신단지, 안도, 성도, 광천수 등 계속건설 대상을 추동하고 훈춘 석일 청정에너지, 도나 민덕생물이기, 연길 룩마트 디지털지능화 물류산업단지, 도문 광락 중함물 첨가제, 왕청 10만 킬로와트 에너지 축적발전소 등 새 착공 대상의 속도와 효율 향상을 촉진해야 합니다. 일련의 수자원망, 신형전력망, 계산망, 신세대 통신망, 도시지하 배관망, 물류망 등 중대 기초시설 대상을 다그쳐 기획 비축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후속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큰 공을 들여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키고

0: 지켜야 합니다. 기업의 운행 배치를 상시적으로 잘 틀어주고 기업의 생산, 시장 판매와 주문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생산 판매 연결, 용자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봉사 활동을 제때에 조직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의 시장 개척을 지지하고 생산 능력을 방출시키며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 이상 기업으로 승격돼 통계 범위에 포함되도록 주동하는 한편 곤란 기업이 하락폭을 좁히고 경영이 호전되도록 도와줘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으로 전주 공업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로 소비 잠재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소비 진작 전문 행동 실시를 견인으로 6.18, 단오, 졸업 시즌 등 소비 시간대를 조시하고 음식,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전사슬 소비권을 정밀하게 투입하며 상업무역 기업이 리온양도 우대, 단체 구매 패키지를 내오도록 적극 인도하고 부동산 교육회, 단체 구매 등 상품 주택 전시 판매 활동을 계속 개최해야 합니다. 2026년 연변 문화관광축제, 군성음악회, 동북축구연맹전, 중국축구 갑금리그 등 축제와 경기를 알심들여 잘 개최하고 연변 방문 부번 선물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야간경제, 소형가게경제, 로점경제 등 소비 경영 모식을 대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비 열기를 1층 끌어올리고 시장 흐름을 방출시켜야 합니다. 문화관광산업 승격을 추동해야 합니다. 량질의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하고 연길 1978 문창문, 량전리 문화관광소진, 도시응접실, 책향기 그윽한 연길, 안도장백산 몽환빙설세계, 룡정 양심객점, 훈춘 마트 료식가 호텔 등 문화관광 대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재 체험관, 연변 발해 역사 문화박물관, 연변 민족가무 전시공연관 건설 사업을 서둘러 가동하고 인기 관광지, 명소에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신형 체험 대상을 개발하도록 인도해 새 전경, 새 놀이법으로 관광객을 더욱 끌고 인기를 결집시켜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꾸준히 다잡아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전반 자원관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고 앞장서 외지 진출, 투자 유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다원화 통상국 기능과 질 좋은 농산물, 풍부한 산지 약재, 집결된 개방 플랫폼, 풍부한 문화 관광 자원 등 비교 우세에 입각해 투자 유치 지역과 목표 기업을 깊이 연구하고 정밀하게 확정하며 기업의 전략적 배치, 확장 수요, 투자 동향과의 접목점을 정확하게 찾아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능력이 강한 량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적극 유치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로 직무 수행 성과를 검증하고 책임 담당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속,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주내 각 개발구 당사업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5월 27일 우리주는 중앙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8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8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3건, 편지 5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3건, 훈춘시 1건, 중점사건 1건, 도문시 1건, 도나시 1건, 룡정시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8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5%,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50%를 차지합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3월 10일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 표결, 채택된 가운데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의 공포는 우리 주 여러 민족 당원 간부들 가운데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모두는 법치의 힘으로 단결의 토대를 다지고 일심동체로 분진의 힘을 모아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정신을 연변 민족단결진보의 생동한 실천에서 구현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연변주 수부도시인 연길은 시정 시범 책임을 지고 두 가지 언어 법률 보급, 문화련이, 이웃 공동 건설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면서 법 조항을 평범한 말로 불어 설명하고 법치의 온기를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감으로 만들었습니다. 연길시 민족종교사무국 국장 리홍파입니다.
2: 下一步我们将
1: 다음 단계 우리는 법률 요구에 엄격히 대조해 법률 보급

0: 선전을 정밀하게 하고 선전 강연팀을 조직해 당의 민족 정책과 법률 법규를 집집마다에 알리렵니다. 건설 질과 효과를 승격 향상시키고 담체를 풍부히 해 연길 특색의 시범 지점을 육성함으로써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 연길 본보기를 구축하렵니다. 봉사 공급 연거리를 실현하고 공공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여러 민족 대중이 관심하는 민생 실사를 정성껏 해결하고 법치로 변강 안정 공고와 민족 단결을 수호하렵니다.
1: 민족 단결.
0: 용정시에서는 더 높은 표준, 더 엄격한 요구, 더 실속 있는 조치로 주선 의식을 확립하고 주선 요구를 관철하며 주선 책임을 실시하면서 법치 사유, 법치 리념을 민족 사업 전 과정과 각 분야에 전면 융합했습니다. 용정시 당위 통전부 부부장이고 용정시 민족종교사무국 국장인 왕위입니다. 용정시에서는 여러 민족이 융합하는 지역 특색에 립각해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을 착실히 펼치고 7 플러스 N 진입 건설 활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법률 보급 선전, 문화 공동 건설, 공동 향수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기층 민족 단결 진지를 부단히 강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왕래, 교류, 융합을 지속적으로 증진해 민족 단결 기념과 법치 공동 치리 의식이 기층에 뿌리내리고 인심에 스며들도록 해 전시 여러 민족 대중이 화목하게 지내면서 서로 돕는 량완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할 것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역사 방위에 립각해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법치 토대를 튼튼히 다졌을 뿐만 아니라 도나시 민족 사업 전개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도나시 민족종교사무국 부국장 윤미입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의 확고 수립 주선에 초점을 맞추고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선전 교양을 심화하며 도나 특색 건설 브랜드를 육성하고 현지화 법치 선전을 정밀하게 펼쳐 여러 민족 대중의 응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변강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 특색 명함을 지속적으로 빛내 신시대 도나 민족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할 것입니다. 법치는 사회 조화 안정을 실현하는 바닥짐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반포는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에 근본적인 법치 준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수 선전 교양 사업 전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 민족 사무위원회 선전 교양처 간부 왕홍초입니다. 변강 주헌 연변 다섯 가지 공동 이야기집을 편찬해 주변의 사람과 일로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전하고 나는 연변에 집이 있다 주제 선전 영상을 촬영해 카메라로 연변 민족 단결의 행복한 광경을 보여줍니다. 우리 수가 2025년도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도시에 성공적으로 입선된 기회를 다잡고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요구를 문화 관광 경영 모식에 융합해 세 가지 지침 문건을 제정하고 14개 주제 로선을 발표하며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활동을 펼쳐 여러 민족의 폭넓은 왕래 전면적인 교류 깊은 융합을 추동합니다. 동시에 지역을 뛰어넘는 여러 민족 청소년 온라인 교류 활동을 개최하고 전국 6개 지역과 연계해 2천여 명의 여러 민족 청소년들이 클라우드에서 고전을 함께 읽어 지역을 뛰어넘는 청소년 왕래 교류 융합을 깊이 추진합니다. 다음 단계 우리주에서는 계속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인설로 방식 방법을 부단히 혁신하고 내용 담체를 풍부히 하며 왕래, 교류, 융합의 다리를 놓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뇌리에 깊이 새겨지고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 대지에서 오래도록 만개하도록 함으로써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길림 오동야곱집단주식위원회사는 근일 국내외 중대 영예를 연이어 획득하면서 브랜드 가치와 산업실력이 재차 권위적 인증을 받아 의약건강 분야에서의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중국 인삼산업 발전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그닐 절강 덕청에서 개최된 2000

0: 2026년 중국 브랜드 가치 평가 정보 발표 활동에서 길림오동은 브랜드 강도 구용이 브랜드 가치 118억 4,500만 원으로 의약 건강조 7위에 올랐습니다. 제2회 세계 브랜드 대회에서 길림오동 인삼 부문은 세계 인삼 기업 브랜드 100강 3위에 들었고 연변산지는 세계 인삼산지 30강 명단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성적은 오동 브랜드의 세계적 영향력과 호감도를 1층 제고했습니다. 근년래 길림오동의 브랜드 가치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회사는 장백산 산지 약재 자원에 의탁하고 전통 제약 기회를 융합해 여러 스타 제품을 정성껏 육성하는 바 대중의 신뢰를 받으면서 오동 브랜드의 튼튼한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길림오동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 승격을 견지하고 고급, 고부가가치, 고도 현대화 인삼 산업체계를 전력으로 구축했습니다. 기업은 전통 품종 최적화와 정밀 심층 가공 혁신을 병행하고 생삼, 홍삼, 서양삼 등 전통 인삼 품종 연구 개발에 몰두하는 토대에서 인삼 유효 성분 정제와 제품 혁신에 초점을 맞춰 여러 핵심 공예 기술 난제를 돌파했습니다. 목전 기업은 인삼 추출물, 정제품, 복방 제재, 기능성 식품 등 전 사슬 제품 행렬을 성공적으로 연구 개발했는데 중약 제품인 인삼 합제, 국이삼 구복액, 인삼 은편, 중약 조제 과립 등 의약 제품과 100여 종의 인삼 복원 식품, 기능성 식품을 포함합니다. 길림 오동 연변 약업 주식위원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국입니다. 길림오동은 시종 품질은 기업의 생명이라는 리념을 견지하고 장인 정신으로 모든 공정을 대하면서 전통 중약과 현대 과학기술 융합의 길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약 추출 자동화 생산 흐름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전 과정 온라인 검측 기술을 적용해 품질 관리 수준을 제고했습니다. 선진 기술, 에너지 절약, 친환경적인 오동 공업단지 산업 군집을 구축해 중약 제조 현대화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있습니다.
1: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웬그리아에서 온 관광단이 연변을 방문해 도시 풍경, 특색 미식, 민속문화 심층 체험 관광을 통해 중국 변강 소도시의 독특한 매력과 조선족 민속 풍정을 체험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에서 웬그리아 관광객들은 잘 정돈된 시골길을 걸으면서 특색 민가와 드넓은 논이 어우러진 중국식 아름다운 향촌 풍경을 체험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조선족 아주머니와 함께 떡매를 휘둘러 찰떡을 만들기도 하고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 의상을 입고 마을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연길에서 관광단은 연길 서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다채로운 현지 특산과 수공예품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가운데 모두는 시장을 둘러보며 연변의 풍부한 특산물을 체험했습니다. 관광단은 또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을 방문해 휴대폰에 아름다운 도시 야경을 담았습니다. 관광단은 현지 특색 고기구이집에서 연변 전통 불고기, 냉면 등 미식을 맛보고 민요를 함께 불렀는데 현장 분위기는 따뜻하고 열정이 넘쳤습니다. 웬그리아 관광기업 책임자 체르바크 샨도르입니다. 연변의 음식은 정말 맛있어서 매우 놀라웠습니다. 다양한 육류, 채소 요리와 냉면까지 맛볼 수 있어 정말 특색 있고 인상 깊었습니다. 웬그리아 관광단의 연변 방문은 문화 관광 교류를 매개로 유럽 관광객들이 연변의 도시 면모, 시골 풍경, 특색 미식과 민족 문화를 직접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변의 입경 관광객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중국 웬그리아 두 곳의 문화관광 교류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며 다국 문화관광 합작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정천룡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0: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안과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남경통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3곽과 심장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0 3곽을 증정합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추가로 남경통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5곽, 코엔자임 Q10 5곽을 증정해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남경통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5곽, 코엔자임 Q10 5곽, 그리고 가치가 599원에 달하는 미네랄이 풍부한 단백질분 두통을 증정합니다. 이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신 선착순위 10명 청취자에게는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국화 선물세트 2부를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해드리고 연변지역 건강상담 및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그 선생님께서 그 우대 활동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이 우대 활동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 알리고 싶은 것은 이 3일 동안 우리 286-0666번.
0: 네, 283-0666번이죠.
1: 그러니까 제가 네. 그런 것 같은데.
0: 네.

0: 2832-0666번에다 연결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 우리 동청아초 발음인분 지금 우리 들고 있는 우대 활동 이외에도 더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보소약으로 드리는 이런 약도 소유한다게 되면 더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머지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나머지 3일을 잘 이용하실 걸로 알려드리는데 특히 우리 동청아초 발음인분을 써가지고 효과를 보신 분들 그냥 쓰지려 하는 분들 예, 그리고 새롭게 다른 약에서 효과를 보지 못해가지고 새롭게 사시는 분들 우리 나머지 시간이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나머지 시간을 잘 이용하실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특히 지금 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심장병이 있는 분들 예, 그리고 빈혈이 있거나 혈압이 좋지 않거나 이런 분들 우리 동청아초 발음인분에서 모두가 해결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증상을 내가 빨리 해결하자는 분들 예, 그렇게 되면 우리 동청아초 발음인분하고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보약들을 함께 쓰신다고 하면 약 효과를 가벼로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병마에서 해탈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나머지 3일 이 3일 시간을 잘 이용하실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청아초 발음인분은 몸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중암병, 우리 암증이라고 진단받은 분들, 위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폐암이라고 진단받은 분들, 이미 진단을 받아가지고 우리 병원에 가서 화료를 하거나 방료를 하시는 분들, 내가 면역력이 낮게 되면 이런 치료를 받아들이기 아주 곤란합니다. 근데 우리 동청아초를 같이 쓰신다 하게 되면 우리 오장육부의 기능이 다 일반적으로 우리 면역력이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어느 암으로 고생하시던지 간에 제가 말한 이 몇 가지 간암 외에도 지금 우리 암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치료를 하시려는 분들은 우리 동청아초 발효균을 쓴다게 되면 다 받아내기 쉽고 그리고 제가 권해드리는데 우리 동청아초 발효균에는 피모포사균 제가 어저께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포사균 지금 많은 분들이 암진단을 받아가지고 분들이 우리 그 령지포사균이라는 쓰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 피모포사균이라는 거는 령지포사균보다 효과가 더 좋은 그리고 이 피모포사균은 동충하초에만 다 있는 거 아닙니다. 꼭 나고기 동충하초 별어란 그 발효한 이 동충하초만이 피모포사균이라는 걸 축출해낼 수 있는데 이것이 작용을 해서 우리 암에 저항하는 작용이 있고 그리고 암세포를 확충하지 않게 내가 지금 어떤 분들이 우리 암에 걸린다게 되면 만에는 한 가지 암이 아니고 확산해가지고 여러 가지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피모포사균이 작용을 해서 확산하지 않게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더하지 않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동청아초 발효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예, 동청하초 저도 지금 요 쓰고 소리에야 많이 도와줬습니다.
0: 예.
2: 나는 이것도 자꾸 말하기 싶은데 당뇨병이 28년 하니까 그도 여러 가지로 합병증이 들어와서 예, 이 선도 나빠졌지 심장도 나쁘지 폐도 나쁘지 거기다에 또 식은땀이라는 거 어제 그렇게 흘린가?
0: 그러겠지.
2: 그래서 예, 한 3년 후 약을 썼는데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0: 심장이 허할 때 땀이란 게 많이 난대고 땀이란 게 심장액을 말합니다. 예. 예, 심장 때문입니다. 예.
2: 식사들마다 첨약 줄 때는 한 일주일이면 이렇다고 이랬는데 아이 된다 말한다고 숱한 첨약 쓰고 이랬는데 아이 되던 게 이 동청하초로 지금 쓰고 예, 그 땀 다 걷었습니다.
0: 맞습니다. 예.
2: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심장의 통증도 슬라고 그 다음 물이 자꾸 차던 것도 나고
0: 맞죠.
2: 폐에 예. 물이 자꾸 차던 게 심장이 괜찮아지니까 나 그것도 지금 예, 이렇단다.
0: 맞습니다.
2: 예, 밤 소변 차수도 지금 예, 이런 정사를 하루 전에 두 번밖에 안 본다.
0: 예.
2: 예, 정사를 돌아가지. 그 다음에 이것도 어느 관절이나 아예 아픈 데 없이 그것도 많이 그냥 아파서 하루에 전통편을 막 일구 알 야도 발 먹을 때 있었는데 지금 전통편을 안 먹어도 예, 뼈 아예 아픈다.
0: 맞습니다. 예.
2: 그래. 위도 좋지, 혈당, 혈압도 저리 잘 되지.

0: 그리고 바깥 운동이라 못했는데 지금 나가 운동하면 모두 사람들이 부러워하네. 그런데 내 한 가지 선생님 용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야, 이런 야들빈데 있지 않까에 불이 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내 소개를 해서 노인이 혼자 살지 이래서 소개를 해서 동성화초를 한번 써보라고 그랬더만은 내 이제 돈에서 뭐 하겠는가 하면 쓰였다며 그랬던 게 1년 한 6달을 썼는데 그것도 불이 와서 막 땡기지고 제 그랬던 게 어서 막 땡기 버리고 소리 어제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1: 아, 맞죠. 예.
0: 예. 그러면서요, 아예 어제 막 땡기다 해주고 이렇게 왔는가 할까. 막 땡기 근처에서 봐. 이제는 아이지고 다니지 오라다면서. 오게 얼마나 이 풍이도 용 좋습니다. 예.
1: 맞습니다. 좋은 효과죠. 또요. 풍이 있는 분들. 예.
0: 그렇게 풍이와 팔도 잘 못 쓰고 다리도 잘 못 쓰고 하던 게 글쎄. 그러고 막 땡기 없이는 제구 발자국 제일 힘들던 게 지금 예, 그거 떼버리고 그러고 어디 인사하러 온 게 오, 노인이 용 건강해서 잼까?
1: 후유증이 다 나아졌죠. 예. 예. 맞습니다.
0: 얼굴에 주름 쌀도 예, 많이 펴주고 영 젊어진 것 같았대다.
1: 맞죠.
0: 근데 오, 약 왼발을 선택했으니까 야, 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건강할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다.
1: 맞습니다.
0: 그래, 예, 그 할머니 나는 예, 어제 그저께인가 약 배달 받았습니다. 그 할머니 이번에 우리 할도 있네 이래 이 동성화서에 이렇게 저기 그런 모든 영양제들도 좋은 거 주니까 나 싸다 쓰라겠대. 오늘은 좀 배달하겠답니다.
1: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 지금 그 나머지 시간이 이제 한 3일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우리 전화에 그까 이 8320666번에다 예, 전화하시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 지금 우리 우대 활동 얼마 어떻게 하는가 알려줬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약도 또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보수약 드리지 않습니까? 눈약이라든가 심장약 예, 그다음 우리 비늘약 이런 걸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예, 환자분들한테 수여하는 대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0: 예.
1: 예, 요 3일 동안 꼭 잘 살아 하십시오.
0: 예예 예. 그래 할머니 예. 배달 받겠다는 게 연락해다가 할머니 입으로 좀 얘기를 하셔. 내 이전 이런 야들빈지 몰래 말하기 싫어하는데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내 지금 대리로 얘기를 합니다.
1: 2830666번에다 한번 더 전화 쳐주십시오.
0: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네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아, 저 좀 자문하다고 합니다.
1: 예.
3: 암치가 한 분인데 다발성 뇌경색도 있고 그래야 또 지금 투석 치료를 좀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요독지 와서.
1: 아, 예.
3: 제 이런 데다 지금 동통하토로 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네 자문해.
1: 아, 술을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 뇌경색이 예, 중에서는 우리 뇌혈전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출혈이 다 함께 불러서 풍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풍이란 것이 한번 오게 되면 예, 우리 2년 내지 5년 사이에는 재풍이란 게 자꾸 오는데 올 때마다 더 중하게 옵니다. 그리고 후유증도 예, 더 중하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은 한가적으로 오장육부를 다 치료해주기 때문에 내가 풍이 와가지고 어떤 후유증이 나타났던지 간에 꼭 해결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투석하는 분들은 신장하고 방광 화합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신속의 신염으로 고생하시다가 우리 노독증까지 오는 분들이 투석하는 분들이 병원에 가야 되면 한 4시간씩 있어야 됩니다. 이 혈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 주약이 지간이 많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간 노수단 이게 수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원래 내시 계신 분들은 이 지간에는 빨리 올라가지 않는데 근데 이미 무슨 투석 증상까지 왔게 되면 이걸 꼭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미 우리 노독증이 온 분들이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써가지고 지간이랑 예, 내려갔고 그 다음에 투석하던 그 차수가 적어진 분, 투석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꼭 맞는 겁니다. 지금 이런 중한병이 왔는데 빨리 쓰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중한병이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가지고 오래 약을 써서 효과를 보시지 못했던 분들이 80대, 90대 분들도 지금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을 쓰고 좋은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분한테는 꼭 맞기 때문에 쓰라 하십시오. 지금 또 예, 우대 활동이 지금 이제 3일 남지 않았습니까? 요 3일간에는 예, 동충

0: 맞춰 발의금분도 더 드리게 되고, 그리고 지금 보조약 드리는 예, 뭐 역방수라든가 지금 심장에 좋은 봄의 규습이라든가에 예, 우리 이런 걸 더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 한번 283-0666번에 더 쳐주십시오, 전화를.
1: 아, 알겠습니다. 그럼 활동 장관에 좀 대답 받겠습니다.
0: 이제. 예, 그러십시오.
1: 예, 예.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3: 예, 나도 동충하실 수 없다. 나는 예, 심장이 나빠서 항상 이 심장이 털로 지르고 노는 것 같고 후두두 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이 동충하셨으니까 그게 없어졌습니다.
0: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혈압이 높아 그러던 게 지금 혈압도 일종사에 대해서 혈압이 하고 며칠에 한 번씩 효과 먹습니다.
0: 예, 끊지는 마십시오, 예?
3: 예, 예. 예, 예. 예, 그래야지, 바닥에다 무수고 떡 붙여놓은 것 같은 게, 그것도 이롭습니다.
0: 맞습니다. 그, 우리, 그, 예. 경추병이 한 7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좀, 7가지 가운데 좀 중한 척수형 경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예. 분들이 발바닥에 무엇이 붙어 다는 것 같은데, 우리 예. 그 골가병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동통하초 발견문은. 그러니까 이 경추병이 나아지게 되면, 그것도 같이 나아집니다. 예.
3: 예, 그래서 이 위가 소화해야 되는 게, 지금 소화가 안 돼서 밥을 용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맥이 나옵니다.
0: 맞죠.
3: 예. 그리고 귀에서 소리 나던 것도 지금 헛가 나지, 아예 나옵니다.
0: 아, 예.
3: 예, 그래, 눈이 부엌에 비운 것도 눈도 맑아지지 하니까 지금은 정신이 난다.
0: 맞지요.
3: 예, 그래서 효과를 많이 보니까 내 약은 좀 있는데 오늘 오전에 활동이 미술이 없다니까 내 9값 알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그러십시오. 이 사흘간에는 예, 이제 우리 그 원래 우대 활동 그냥 알려주지 않습니까?
3: 예.
0: 거기에다가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도 더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조약 주지 않습니까? 눈약이나 예. 심장약이나 이런 거에 예, 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길은 예. 놓치지 말고 예. 우리 전번에는 그냥 약만 더 드리지 않았습니까?
3: 예.
0: 그 약이 제일 좋은 우대 활동이랬는데 우대 예. 활동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번 우대 활동 나머지 3일 동안은 예, 좀 많이 드리는 이런 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길을 잘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한다. 내 전화입니까?
0: 예.
4: 예, 나도 동초 하초 발음 먹고 있는데 정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밥 먹으면 이렇게 부디 상계 밥 먹기 싶은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먹으면 또 시끄러워서 아이 먹을 때도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동초 하초 발음 먹은 다음에 야, 정말 간데온데 없이 밥이 어찌 잘 당기는지.
0: 맞죠, 예.
4: 정말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내가 이래, 야, 정말, 11시 되면 예, 배고프단 말입니다. 처음입니다, 정말.
0: 미축성염이 있었던 분들이 알파, 분해매 이런 작용을 해서 그 위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산분비가 좀 잘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음식이 당겨오게 되죠, 예.
4: 예, 음식이 영 당겨왔어요.
0: 맞죠.
4: 내가 그러니까 예, 옆에 더 말입니다. 영 말랐지. 그런데 뭐 흘러갔다 못 가겠어. 너무 그냥 올랐지니까.
0: 얼마 썼습니까? 맞죠, 예. 예.
4: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래, 우리가 야, 이 좋냐? 어디 있는데? 그저 이랬습니다. 그래, 왜? 손발이 너무 시려가지고 예, 여름에도 계속 정말 석회버섯이나 신어도 발 시리단 말입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예. 그런데 동체 하초발을 먹은 다음에 손이 이렇게 좀 알기 때다. 굉장히 요즘 손발 다 이렇습니다.
0: 맞습니다.
4: 예, 예, 양말 다 벗어대지고 예, 정말 하나도 이렇지 않을까. 그 밤에도 이불 밑에서 발 시려 자꾸 주물렀는데 지금은 밥 내놓고 잡니다. 정말 두근두근.
0: 동충하초가 아. 예, 우리 뭐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4: 예.
0: 이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은 분들 내가 발이랑 차가봤다. 몸이 예. 더워놨다. 이런 분들이 꼭 먼저 해결을 받습니다. 예.
4: 야, 정말 특수한 약이
0: 특수한 맞죠.
4: 특수하게,
0: 예.
4: 특수하게 자랄 수 있고 정말 특수하고 정말 효과가 빠르고
0: 맞죠.
4: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예, 난 이 엉거리부터 내리 저리서 예, 다리 이 골까지도 좀 좋습니까?
0: 맞습니다.
4: 다리에 늘 이렇게 저리단 말입니다. 찡찡찡찡 하면서 내 이걸로 약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조금 효과를 보니까 투하다도 또 아이되고, 예. 이래 찡찡 저럴 때는 안, 딱 무릎을 꿇고 앉아야 시원하단 말입니다. 그래 또 걸으면 예, 제 다리 같지 않고 막, 정말 예, 걸었을 때다. 그런데 이번에 동차 하초 먹었는데, 예, 정말 이렇습니다. 야, 내 이거 이렇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0: 맞지요, 정말, 예.
4: 정말 특수약입니다.

0: 나 정말 노무현하고 얘 정말 선택 영 잘했습니다 정말이.
1: 맞습니다. 내 생각에 예, 선택 잘했습니다. 예.
0: 예. 그리고 내 그다음에 수업이 너무 잦아가지고서 애 똑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이렇게 이렇습니까?
1: 맞습니다.

0: 내가 특수하게 내가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오른쪽이 이렇게 방광 있는데 이렇게 제 범위에 꽤나 아닌데 이렇게 뿔갛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길다맣게. 근데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1: 이 피모 포사균이 작용이라는 걸 해서 그 동물이 생긴 분들이 꼭 해결을 받습니다. 예.
0: 아, 이상하지 않을까? 나는 이게 못하는 것 같다. 이래 제 보고에 아프지 않으니까 병원은 아예 갔습니다. 네. 예. 그런데 아니 어제 그저께가 재해볼까? 옷 입어볼까? 이 뿔리 같은 게 없어졌지 않을까?
1: 맞습니다. 좋은 약이요.
0: 정말 희귀한 약입니다. 정말 예,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하철로 자란다던 약이 특별합니다. 정말 특별한 약입니다. 예, 그래 예, 먹어보면 사람 그야 알지. 정말
1: 맞죠.
0: 모릅니다.
1: 예,
0: 예, 난 먹어볼 거야. 이 약이 정말 특수한 약이라고. 나는 그래 앞으로 계속 예, 이 약을 이제 며칠이 없으면 끝이라니까 내가 또 싸자 전화드리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이럴 때 사게 되면 약도 많이 드립니다. 보조약 도 많이 드리고 원래 우리 동청아서 바르신 분도 더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 약 그냥 쓰시란다면 이런 기회 꼭 사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나도 동청아서 바르신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 약 쓰기 전 심장이 나빠갖고 어제 심장도 놀라지 숨이 차지 가슴 침침하지 뭐 답답하다게 선생님 말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예, 약을 많이 썼는데 이제 큰 효과도 못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동청아서 바르신 선생님 강의도 듣고 한두 분들 반영하는 것도 듣고 이래서 뭐 이 약은 옛날부터 조사도 써는 못 봤는데 이번에 정말 써보자고 제가 썼는데 정말 예, 신기하게 돼, 효과를 이렇게 잘 보지 않습니까?
1: 맞죠, 예.
3: 이런 증상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 그리고, 예. 위가 나빠가 소화되어서 밥을 잘못 먹었습니다. 밥을 못 먹으니 맥이 없어서, 예. 고향 눈살이 막 깨이 찾았습니다. 그런 게 지금 소화가 잘 돼, 밥 얼마나 잘 먹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 맞죠.
3: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지.
1: 예.
3: 이게 들어가던 사람 같지 않습니까? 지네.
1: 예. 맞죠, 예.
3: 예. 뼈도 그렇게 좋아졌지. 예. 눈도 그래도 부엄이 잘 안 보이던지 눈도 잘 보이지 호흡계통도 좋아지 나는 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약은 많이 썼는데 효과 없던 게 약을 했고 이 점을 단속하더니 사차가 이런 안전한 권집에서 예, 정말 겨울에는 이승과 벌레로 여행을 풀로 가라고 예, 정말 발효시키는 약재래 그런지 정말 효과도 빠르고 신기한 약입니다. 먹기도 하루에 한 번만 걸리면 이전에 예, 약을 많이 먹을 때는 어떤 날은 이 약도 또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기억도 서서 달라져 어떨 땐 먹고도 또 먹을 때도 안 먹을 때도 이랬더랬습니다. 근데 이 약은 먹기도 편리하고 효과도 빠르고 정말 이 약은 예, 좋습니다. 나는 예, 직접 내가 써보니까 좋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1: 맞죠.
3: 써보지 예. 않는 사람은 예, 써보지 않은 사람도 잘 모를 겁니다. 예.
1: 맞습니다.
3: 써보니까 오, 약은 정말 특수약이라는 게 난 실감 나가고 예, 난 앞으로 예, 계속 예, 예, 한 가지 약을 여러 가지 병을 깨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죠.
3: 그래 앞으로 좀 예, 계속 좀 써보려고 의대 활동 며칠이 안 남았다지 하니까 예, 예, 좀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린다.
1: 그러십시오. 약도 많이 드려야 되고 예, 보조약도 많이 드리고 하는 이런 의대 활동 같은 데 이제 3일 남은 거에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활동할 때마다 쌓이니까 예, 경제상에서 얼마나 더 전략이 되니까
1: 맞죠. 예.
3: 그러니까 예.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
2: 네.
3: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0: 분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종이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이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써서 혈압이 조절된 이후로 약을 더 먹지 않아도 되는가, 약을 끊어야 되는가, 또 우리 어떤 분들이 다른 방송에서 이런 그 약을 먹고 그 혈압 뭐 높았던 분들이 끊어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다고 하는데,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그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병원에서의 이런 임상 실천이 어느 만큼 많아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지금 원인은 뭐 다섯 가지가 있다고 말하게 되는데, 우리 동, 그, 제가 그냥 우리 혈압, 그, 혈압은 우리 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 추석이 잘 되지 않다고 그냥 이야기 되는데, 우리 간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예, 그리고 신경요원이라든가 체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정신 부담이라든가 과도한 피로, 고지방 음식 흡연이라든가 음주, 비만하거나 유전인소, 고나트륨, 송구 짧게 먹는 분들, 네,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이분이 혈압이 올라갔을 때 어느 것이 원인으로 되고 있는지 잘 모르실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데 우리 혈압약이라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 뭐, 당뇨병 있는 분들한테는 또 어떤 약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좀, 과민이나 많은 분들은 또 어떤 약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그냥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 통했다가, 정질했다가, 불시로 오게 되면, 네. 혈압이란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뇌출혈이랑 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시하라고 알려드립니다.
2: 네,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밥을 챙겨 먹으라며 안부 인사를 건넵니다. 밥을 함께 먹는 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온기가 전해지는 밥 한 그릇을 통해서 우리는 따뜻한 감정을 삼킵니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밥을 먹지만 밥을 먹으면서 마음을 맞춰가기도 하는데요. 식사를 같이 하자고 권하는 건 서로의 거리를 좁히고 싶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0: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소낙비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2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9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무료한 일상을 떠나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오늘은 책 읽기 좋은 날, 매주 한 권 읽어볼 만한 책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한적한 숲속에서 동물들과 함께하는 인간과 자연의 교감. 오늘 시간에는 일본 수의사 다케타즈 미노루가 40년에 걸쳐 경험한 자연에 대한 보고서이자 즐거움에 대한 기록, 숲속 수의사의 자연 일기를 준비했습니다.

야생동물의 보물창고인 일본 홋카이도, 일본 안에서도 외국이라 부를 만큼 독특한 자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산업동물수의사이지만 상처입은 야생동물과 우연히 만나는 일이 적지 않은 저자는 그곳에서 만나는 놀라운 자연과 인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숲속 수의사가 사는 마을은 인구 6,000명이 채 안 되는 차가운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북쪽 땅으로 겨울이면 류빙들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정자색의 크고 작은 얼음 덩어리는 오호츠크에 사는 바다 표범의 요람으로 바다 표범들은 그곳에서 새끼를 낳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기압이 북상하는 시기에 바다는 폭풍우에 휩싸이기에 새끼 바다 표범이 표류해 육지에 떠내려오기도 하면 사람들은 매번 발견하는 새끼 바다 표범을 수의사한테로 데려옵니다. 저자는 수의사의 한 해는 어김없이 새끼 바다 표범 기르기로 시작된다고 투덜댑니다.

얼떨결에 납치를 당해 수의사 집에 오는 동물들도 많습니다. 어미가 사람을 피해 잠시 숨은 사이 사람들은 버려진 새끼라고 판단해 덜컥 데려와 버리는 건데요. 풀베기가 끝난 시기에는 재촉에 다친 눈토끼들에 대해 대거 입원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입원해 있는 작은 병원에 동물들의 먹이를 구하는 것도 큰 일입니다. 큰 고니는 채소 부스러기, 옥수수, 밀을 먹고 너구리는 과일, 청설모는 호두와 소나무씨, 하늘 다람쥐는 꽃눈과 낙엽송, 섬 올빼미에게는 한겨울에도 펄떡이는 생선을 줘야 했습니다. 동물들이 야생 상태에서 먹던 먹이를 주어야 야생으로 돌아갔을 때 적응이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야생동물의 보물창고라고 불리우는 일본 홋카이도 동부 고시미즈 자리한 진료소에서 다케타즈 미노루는 40여 년 동안 수의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야생동물들과 사람들의 이야기, 계속하여 그가 지은 숲속 수의사의 자연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피난을 위한 진료소일 뿐인데 식객들도 참 많은 숲속 수의사의 집입니다. 수렵 금지가 해제되는 시기에 사냥한 오리가 날개만 부러지고 다른 곳은 멀쩡하자 먹을 수 있는 오리냐 상처 입은 동물이냐를 두고 논쟁하다가 결국 환자 동물설을 주장한 아내와 딸들의 기세에 졸지에 입원 환자가 되어버린 에피소드처럼 숲속 수의사의 집에서 벌어진 다양한 이야기들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바다 표범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웠는데 그곳에서는 큰 곰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 붉은 여우는 수의사 집에 상주하며 살 정도라 하고 야생 사슴떼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사슴도 뿌리 약한 시기에는 캥거루처럼 뒷다리로 몸을 지탱하며 권투하듯이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진료소는 또 농사를 짓는 곳에 있어 자연의 존재에 대해 되새길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찍 눈이 내려 수확량이 거의 없었던 해도 있고 눈이 늦어진 해에는 흰 털을 가진 눈토끼가 많이 사냥당하기도 했습니다. 농약을 친 땅에 머물다 순식간에 죽어나간 조류 등 환경에 관련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쉴 새 없이 진료소를 찾아오는 야생동물, 숲속에서 만나는 자연 속 이웃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홋카이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숲속 수의사의 자연일기. 자연에 대한 애정이 곳곳에 묻어 있어 읽는 내내 포근해지는 기분입니다. 이상 오늘의 추천도서 다케타즈 미노루가 지은 숲속 수의사의 자연일기였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엔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수면은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버릇은 어떤 건강 상태를 반영하고 있을까요? 오늘 꿀팁 시간에는 잠버릇으로 나의 성격과 건강 상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인의 경우 하룻밤 사이에 30회 정도 몸을 뒤척입니다. 만약 자신이 너무 뒤척인다고 느낄 정도면 이보다 더 많이 움직인다는 증거인데요. 잠자는 모양이나 방향을 평균보다 많이 바꾸는 사람은 다방면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남의 말을 쉽게 믿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새우처럼 몸을 잔뜩 구부리고 자는 사람은 체질적으로 위장이 약해 소화가 잘 안 되며 심장도 비교적 약하다고 합니다. 또 이런 사람은 신경이 예민해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잘 내며 감정 변화가 심해 금방 기분이 좋았다가도 별일 아닌 일에 금방 우울해지기도 쉽습니다.

새벽녘에 잠을 자주 깨거나 꼭 화장실을 가는 잠버릇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수면 특징으로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자신의 심리 건강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파김치가 될 정도로 몸이 힘들 때에도 새벽 2, 3시쯤이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나고 아무리 애써도 잠들지 못하는 분이라면 심리적 압력이나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해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우울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잠은 우리의 몸이 휴식을 취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성격과 건강 상태를 반영하기도 하는데요. 계속해서 잠버릇으로 알아보는 나의 성격과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골이가 유난히 심한 분들이 있는데요. 코골이가 너무 심하면 수면 장애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주의력이 산만해지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한창 자랄 나이에 생긴다면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 또래에 비해서 성장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어른의 경우에는 코를 골다가 한동안 숨을 쉬지 않는 수면 무호흡증을 일으키기도 한다는데요. 이런 증상은 혈액 중에 산소량을 떨어뜨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입을 잔뜩 벌리고 자는 것도 피해야 할 잠버릇 중에 하나입니다. 수면 중에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을 벌리고 잔다면 코막힘이나 코의 병증 때문에 자연스럽게 입으로 숨을 쉬는 것으로 코의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 환자도 강하게 호흡해야 하므로 입을 벌리고 자기 쉽습니다.

창의적이고 성공지향적이지만 근심이 많고 남을 쉽게 믿지 못하는 성격이라 고독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수면 자세는 팔다리에 압력을 주고 심장과 호흡에 영향을 주기에 이런 습관이 있다면 되도록 바른 수면 자세로 바꿔야 합니다. 특히 엎드려 자면 목을 한쪽으로 돌린 채 계속 잠자게 되기 때문에 목과 허리 등 척추 관절에 압박이 가해져 근육에 심한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잠버릇으로 알아보는 나의 성격과 건강 상태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온기가 전해지는 밥 한 그릇을 통해서 우리는 따뜻한 감정을 삼킵니다. 좋은 사람들과 밥 한 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려나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소금은 도도를 만날 때마다 미리 준비해둔 주머니를 꺼내주었다. 주머니 안에는 티셔츠 한 벌이나 긴 바지 한 벌이 들어있는데 이는 소금의 정성어린 마음이고 도도에게 입히려고 준비한 옷이다. 한 번은 박매가 새 셔츠를 보고 도도에게 새로 산 거냐고 물었고 도도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매는 사이즈도 딱 맞고 정말 멋지다고 칭찬했다. 또 한 번은 양복 바지 한 벌이었는데 박매는 입어보라고 권했다. 보통 양복 바지는 바지 밑단을 꿰매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지만 이 바지는 바지 밑단이 모두 꿰매어 있고 명백히 다림질한 흔적이 있었다. 박매는 이 가게는 정말 정성이 지극하고 꼭 맞춤 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도도는 이건 다른 사람이 남긴 사이즈인데 자신이 입어보니 딱 맞아 그냥 샀다고 둘러댔다. 박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소금과 함께 식사한 후 도도는 소금에게 다시 물건을 주면 박매가 의심할 것이라고 말했고 소금은 웃으며 그럼 선물하는 건 그만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소금이 친구를 만나러 가면 도도는 꼭 함께 갔다. 령자는 도도를 보면 태도가 꽤 차갑지만 령자와 소금은 언제나 친자매처럼 지내기 때문에 령자가 있을 때 도도는 훨씬 본분을 지키며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식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령자도 이런 도도의 모습에 익숙해졌다. 어느 날 박매는 아이를 데리고 무석의 친척을 방문하러 가면서 밤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도도는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소금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초대했다. 소금은 밖에 나가서 먹으면 돈이 아까우니 령자의 가게에서 먹는 게 좋지 않냐고 망설이며 말했다. 도도는 소금이 하루 종일 가게를 운영했는데 아직 분위기가 활기차길 바라냐며 마음이 지치지 않냐고 물었고 그저 두 사람만 식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소금은 생각 끝에 저녁 8시에 만나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도도는 왜 그렇게 늦는지 물었고 소금은 할 일이 아직 많다고 답했다. 도도는 좋다고 하며 좋은 시간이 낭비된다고 중얼거렸다. 소금은 8시로 정하고 음식 재료를 사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날 밤은 비가 살짝 내리기 시작해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도도는 저녁 7시 45분에 식당에 도착했고 식당 문 앞에는 이미 휴업 표지판이 걸려있고 불빛도 어두웠다. 식당 안에는 오직 점원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비어있는 식탁 몇 개와 식지 않은 화덕 하나만 남아있었다. 도도는 신문을 넘기고 있었지만 사실 눈은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고 긴 바늘이 12를 가리키는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도는 계속 신문을 보고 있었고 점원은 일어나 소금을 불렀다. 점원은 두 사람에게 밥을 드셨냐고 물었고 소금은 조리된 음식을 사왔는데 집에 돌아가서 먹으려고 했다고 답했다. 점원은 비가 오고 있으니 여기서 드시라고 권하며 옆집에 가서 밥 두 그릇을 사오겠다고 말했다. 소금은 잠시 멈춘 뒤 모두 함께 먹자고 제안했고 점원은 이미 식사를 했으니 괜찮다고 답했다. 소금은 오늘 치킨과 파인애플

파이를 사왔으니 조모니 먼저 먹고 자신은 부엌에 가서 채소 요리 하나를 볶고 국수를 끓이겠다고 말했다. 조모는 도도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도도는 좋다고 답하며 웃었다. 도도는 일어서며 소금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체면에 맞고 사려 깊다고 생각했고 소금의 연기력은 정말 완벽하다고 감탄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고 큰 그릇에 담긴 치킨과 작은 그릇에 담긴 생강조림 양념, 황주 한 병, 젓가락 세 쌍이 식탁에 놓였다. 도도와 소금은 계속 조문에게 함께 먹으라고 권했지만 조문은 이미 배가 불렀기 때문에 닭고기 몇 조각을 집어먹고 파인애플 파이 하나를 든 뒤 다시 텔레비전을 보러 갔다. 식당 안에서 조모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완전히 빠졌다. 도도와 소금은 조모에게 간단한 인사를 건네고 식당을 떠났고 문을 열자 가는 핏줄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해덕이 상예로 돌아왔다. 밤에 소모가 두 번째 교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은봉의 방에서는 한 줄기 빛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문 밖에는 해덕의 구두와 접힌 인쇄 상자가 놓여 있었다. 소모가 3층 방문을 밀고 들어가 불을 켜니 식탁에 외국 과자 한 봉지가 놓여 있었다. 다음 날 소모가 눈을 떠보니 벌써 아침 9시였다. 소모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왕 선생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2층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은봉과 해덕이 쌀죽을 먹고 있었고 식탁에는 튀김 가래떡, 장조림 두부, 무 말린 것, 콩나물 볶음이 놓여 있었다. 해덕은 소모를 보자마자 같이 먹자고 권했다. 소모가 방 안에 들어섰을 때 은봉은 얼굴색이 매우 안 좋았으며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해덕은 일어나 서랍장 앞으로 가서 노란색 철상자를 열었다. 팡 하는 소리와 함께 그곳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빵 두 조각이 튀어나왔다. 해덕은 한 조각에 버터를 발라 소모에게 건네주고 다른 한 조각도 은봉 앞에 놓았지만 은봉은 꼼짝하지 않았다. 소모는 신기하다는 듯이 이 기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해덕은 토스트기라고 답하며 중고로 샀다고 설명했다. 은봉은 차가운 목소리로 산 것인지 주워온 것인지 물었다. 해덕은 외국인들은 이 기계로 빵을 먹기 때문에 키가 크고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소모는 웃으며 또 다른 신기한 물건은 없느냐고 물었고 해덕은 오래된 화보 몇 권뿐이라고 답했다. 소모는 빵을 먹으며 화보를 펼쳐보았고 은봉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해덕은 쌀죽을 다 먹고 이번에 돌아오는 길에 배가 사고 날 뻔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소모는 해덕을 쳐다보았다. 해덕은 3.27 해역까지 갔을 때 선장이 육안으로 다른 배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항로는 동남쪽이었고 흰 등불 3개와 빨간 등이 켜져 있었으며 거리는 약 4해리였다.

선장이 망원경으로 확인해도 상대방은 항로와 속도를 바꾸지 않았고 두 해리까지 다가왔다. 이대로는 교차로에서 충돌할 위험이 컸다. 선장은 세 번 짧은 호루라기를

상대 배는 오른쪽에서 50m 거리로 지나갔고 갑판에 매달린 강철줄 하나가 끊어지면서 모두 식은땀을 흘렸다. 만약 파도가 심했다면 배가 기울어지고 전복될 수도 있었고 자신은 상해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덕은 말했다. 그러자 은봉은 차가운 표정으로 이런 위험한 일을 왜 굳이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해덕은 씁쓸하게 웃으며 한숨을 내쉬고 다시 쌀죽을 먹었다. 소모는 올라가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려 했다. 해덕은 잠시 앉아 수다를 떨라고 권했지만 소모는 다음에 보자고 답하고 방에서 나왔다. 오후가 되어 소모는 집 뒷문에서 은봉과 마주쳤다. 소모는 미소를 지었지만 은봉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상황이 변했으니 앞으로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어서 아보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수요일에는 아보가 할아버지를 뵈러 갔었다. 할아버지의 집은 오래된 건물 1층이었고 방문은 바로 길가에 붙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부채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고 탁자에는 잘라놓은 호박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아버는 그물 가방에서 조림 두 봉지를 꺼냈고 철제 도시락에는 냉면 두 그릇이 들어있었다. 고모는 돈을 아끼라고 타일렀지만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는 구석에서 모서리가 깨진 다리미 상자를 발견했다. 사이 남로에서 옮겨온 물건으로 벽돌로 받쳐 위에 옷과 베개를 쌓고 비닐천으로 덮어두었다. 할아버지는 가공조에서 월급이 얼마나 나오냐고 물었고 아버는 15원이라고 답했다. 고모는 가장 싼 구두도 7원인데 아버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했지만 아버는 침묵을 지켰다. 방 안의 가구들은 모두 고모가 산 중고품이었다. 탁자는 벽에 기대어 놓고 밤에는 천막 침대를 펴서 사용했고 여름에는 매우 더워서 고모는 길가에 나와 잠을 자곤 했다. 할아버지는 예전 공장에서는 실습 월급이 16원, 정식 취업하면 27원이었다고 회상했다. 고모는 호생 이야기를 꺼냈다. 호생은 부모가 군대 간부이고 월급을 36원 이상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모는 다음 달 아버에게 구두를 사주겠다고 말했다. 젊은이는 구두를 신어야 멋지다고 말했지만 아버는 자신은 잘 나가지 않으니 필요 없다고 답했다. 고모는 밥을 먹었느냐고 물었고 아버는 길에서 냉면을 먹었다고 했다. 고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자신이 잘해주지 못한다고 자책했다. 고모가 부엌으로 가자 할아버지는 아버에게 다가가 부모님은 잘 지내시냐고 물었고 고모가 마음이 안 좋아 매일 밤 눈물을 흘리니 위로해 주라고 부탁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였다. 밥때가 되어 아버는 박 의자에 앉았다. 길가에는 바람을 쐬는 주민들로 가득했고 슬리퍼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버는 고모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며 마음이 답답했다.

소모 어머니가 이른 교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밥을 먹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다. 소모는 왜 가느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길에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밥을 먹고 모자는 소강로를 따라 북쪽으로 걸었다. 어머니는 소모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기 위해 데리고 나왔다고 털어놓았다. 소모는 필요 없다고 거절했다. 소모는 그냥 서 있기만 했다. 어머니는 반항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재촉했다. 7시 반에 춘향을 만나기로 정했으니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오래된 골목에 있는 춘향의 집에 도착했다. 1층 객실 문은 열려 있었고 춘향이 문가에 서 있었다. 소모 어머니는 춘향을 반갑게 불렀다. 소모는 가슴이 떨렸다. 훔쳐보니 춘향은 눈매가 선하고 검은 머리에 윤기가 흘렀다. 소모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소학교 때 춘향이 집에 온 적이 있었고 두 사람의 어머니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노래가라 큰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과

0: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련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판소리 춘향가중 춘향모친이 나오는 대목을
1: 네, 그렇습니다.
0: 다 배웠죠.
1: 예. 예. 한번 쭉 그 뒷부분은 사실은 그냥 한번 맛보기로 이렇게 쭉 예. 두 번 정도를 예. 해서 사실은 또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럼요. 네. 그 뒷부분이 생각 안 나죠. 그렇죠.
1: 그런가요?
0: 어, 앞부분은 이미 확고하게 막 배워냈다면은 예. 한 차. 번쩍 네. 들어가 견유며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 네. 괜찮아요. 연애나 싹 죽어라 하는데
1: 예, 예.
0: 그렇죠. 예. 뒷부분이 좀 아리송해요.
1: 그렇습니다. 후회되기가 쉽고 그렇습니다. 예. 또 박이 또 생각보다 예.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천천히 천천히 맞춰가셔야 돼요. 예. 잘하실 수 있습니다.
0: 한 초상도 어려운데 새 초상이 왜 말이냐.
1: 그렇습니다.
0: 그냥 뒷부분에 네. 쌍창문 번쩍 열고 방으로 네. 뛰어들어가 네. 주먹 쥐어 딸 겨누며 야 연연아 쓱 죽어라. 어제 또 전화 참여 시간에 네. 한 분이 이 어디까지 하셨냐면은 우리 집에 별로 여기까지 했어요. 새 초상이 왜 말이냐까지. 예.
1: 그러셨구나.
0: 예, 애청자분이 오, 하셨어요. 아우 너무 잘 윤 여사님이라고. 아, 꽃타령 그, 잘 부리시던
1: 네,
0: 분이.
1: 예, 예. 아이고 예. 잘하시던 분.
0: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판소리를 예. 은근히 또 조용하게 배우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오, 네. 그렇습니다. 잘 배우셨어요.
1: 예. 아유 어려운 소리를 또. 네. 예. 제가 어제는 조금 좀 일이 조금 많아서 예. 못 들었고 오늘은 가서 꼭 한번 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네.
1: 무조건 거기까지 그럼요.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네.
1: 그 전번 시간까지 했던 부분은 좀 괜찮으신지 네. 네. 제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네. 또 안일이 부분부터 이제 극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 판소리는 사실은 1인 오페라 네. 극이거든요. 그저 혼자서 1인 다역이라 그래서 혼자서 춘향 모친도 되었다가 춘향이도 되었다가 또 이도령도 되었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을 정말 잘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일이 부분부터 그게 쓱 들어가셔서 네. 그 춘향 모친이 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때요 춘향 모친은 아무 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하나보다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춘향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까지. 자,
3: 그때요 춘향 모친은 아무 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저것들도 사랑싸움 허나보다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춘향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1: 잘하십니다.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그때요 춘향 모친은 아무 물색도 모르고 이렇게 듣다 보면 조금 너무 좀 점점 좀 심각하게 빠지시거든요. 이야기하듯이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때요 춘향 모친은 아무 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하나보다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춘향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이렇게 좀 여유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활동 범위가 너무 반경이 너무 좁으세요. 좀 너무 심각하지 않게 좀 무섭게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싸우는 거예요.

0: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1: 그때 여수 양어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고
0: 그렇죠.
1: 처등이었다면 실컷 자고 일어나더니 그는 분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0: 그렇죠.
1: 저것들도 사람 싸움하나 보다. 울음이치 장사 길어지니 순양 모친이 동전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 디.
0: 잘하셨습니다. 오, 너무 잘하셨습니다. 한번 나와 보는 디. 순양 모친이 나온다. 자,
1: 순양 모친이 나온다.
0: 갈게요.
1: 순양 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0: 나온다.
1: 하나 둘 셋 하나 둘
0: 중앙방 영창 앞에
1: 그렇죠
0: 가만히 올라서
1: 하나 둘 셋
0: 길을 대고 들으니 청량한 이별이로구나.
1: 그렇죠 하나 둘
0: 중앙 오친 기가 막혀
1: 그렇죠
0: 어간 마루 서쪽 올라
1: 하나 둘
0: 두 손뼉 땅땅 어허 별일 났네 우리 집에 별일 났어
1: 그렇죠
0: 한 초상도 어려운디 새 초상이 웬 말이냐
1: 그렇죠 하나 둘 쌍쌍

0: 지야.
1: 세상에.
2: 어머, 저 학생분은 지난 시간에 못 오셨잖아요.
3: 그러니까
2: 사정 때문에 못 오셨는데 다 암송까지 하셨어요.
3: 가사 한 번 안 보시고.
2: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1: 네. 얼마나 반복해서 들으셨을까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박을 살짝 어떻게 들어가셔야 될지를 몰라서 그렇지 전반 흐름이 네. 소리 이면을 표현하시는 게 네. 어색하지가 않으세요.
2: 네.
1: 아주 재밌게 잘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그 소리를 하시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춘향모친의 마음을 좀 읽어내시면 네. 이렇게 막 좀 힘이 좀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 힘을 많이 쓰시거든요. 예를 든다면 아 지체도 너와 같고 인물도 너와 같은 복망가 뜻작을 지어 내 눈앞에 노는 양은 너도 좋고 나도 좋지야. 이 정도만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 너무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뒤에 부분이 아직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뒤에 부분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해소를 하시면서 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앞에 부분은 굉장히 좋으시고 정령한 이별이로 보다가 이제 다 되셔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쌍창문 번쩍 열고부터 한번 다시 훑어볼까요? 네. 하나 둘 쌍창문 번쩍 열고 자 하나 둘
4: 쌍창문 번쩍 열고
1: 무거우시죠? 뭔가 지금 끌려가시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쌍창문 번쩍 열고 지금 이렇게 나가시거든요. 아니라 띄워서 훅 뿌려주세요. 쌍창문 번쩍 열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4: 쌍창문 번쩍 열고
1: 방으로 그렇죠.
4: 뛰어
1: 치지 마시고 뛰어 아래로
4: 뛰어
1: 들어가 그렇죠. 하나 둘 주먹 쥐어 딸겨 누며 자 하나 둘
4: 주먹 쥐어 딸겨 누며
1: 그렇죠. 야유녀 나서 죽어라 흑이를 야요네나
4: 야요네나 쑥 죽어라 내가 일상 말 흑이를
1: 여기서 포인트를 드리려면 야요네나 쑥 죽어라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자는 소리를 하시는 분은 미리 떨어지셔야 됩니다. 내 속으로 야요녀나 쑥 죽어라 네가 일상말 흑이 이렇게 떨어지셔야 되는데 지금은 야요녀나 쑥 죽어라 하자니까 늦어버리는 거예요. 감정선이 안 맞는 거죠. 미리 먼저 떨어지세요. 처음에 야요녀나 쑥 죽어라 네가 일상말 흑이를 이렇게 나오셔야 미리 속으로 준비를 하셔서 그 음정을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 떨어지세요. 미리 떨어져 주셔야 됩니다. 자,
4: 야요녀나 쑥 죽어라.
1: 그렇죠.
4: 내가 일상 말하기를
1: 그렇죠.
4: 무엇이라고 이르더냐.
1: 그렇죠.
4: 후회되다시 끊기에
1: 좋으세요. 후회자
4: 후회 하고
1: 뭔가 막혀버렸죠. 아니라 호흡이 계속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후 하고 여기서 막혀버리셨거든요. 사실은 가슴이랑 목은 호흡이 지나가는 통로인데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자꾸 기다리시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제 이제 여기서 휴식하시려고 해요. 아니라 후회되기가 쉽기에 댁과 혼만 먹지 말고 여여 멀세 알려서 계속 호흡이 지나가게 하셔야 돼요. 자 후회자
4: 후회

0: 그렇죠.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어디서 쉬어주셔야 되냐면 후회 하고 꼭 더듬숨을 세워주셔야 돼요. 여기서 더듬숨을 안 해주시면 두엽 부분이 굉장히 얽혀있기 때문에 후회 되기가 쉽기에 호흡하시고 택 호흡하시고 와혼만 먹 호흡하시고 찌 말고 까지 그러면 택과랑 목 뒤에 택 와혼만 먹 찌 말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더듬숨을 쉬실 때 절대 더듬숨이기 때문에 그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길을 꼭 기억을 하시라고 사실은 수업을 할 때는 택과헌만먹지 마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기억을 하라고
1: 과장되게
0: 그러죠?
1: 해야
0: 거기서 호흡을 하세요 하면 안 하시거든요. 호흡을 하세요 하면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인식적으로 제가 그 호흡할 때 조금 더 과장을 해서 그걸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과헌만먹 지마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기 호흡선을 까먹으시니까 택과헌만먹 지마 이렇게 해서 기억이 좀 되시게 하는
1: 그 제가, 방법도 좋네요.
0: 예, 제가 수업할 때 제 나름대로의 방법인데 예,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후회되기가부터 한번 해보실게요. 후회 되

0: 그렇죠. 이렇게 따라오시는 거죠. 어, 잘하시네. 절대 호흡을 저처럼 쉬시면 안 됩니다. 그냥 거기서 그렇게 호흡을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호흡 대기자. 후, 대업하시고.
1: 대기가 싶었기에 대과.

0: 봉황 같은 짝을 지어서 정말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뜻인데 지금은 봉황 봉황 잡죠. 안으로 땡기지 마시고 소리가 내 몸 밖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소리 뒤에 있어야 돼요. 봉황 붙어버렸죠. 나라 봉황 같은 짝을 지어자.
1: 봉황 그렇죠. 같은 짝을 지어
0: 짝을 지어
1: 짝을 지어
0: 내 눈앞

0: 그렇죠. 더도 좋고 나도 좋지야.
1: 더도 좋고 나도 좋지야.
0: 그렇죠. 오.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둑숨을 저처럼 아까 그렇게 쉬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을 절대 그 점을 잊지 마시라고 제가 과장해서 해준 그 대목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억을 좀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2: 호흡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0: 예,
2: 그렇죠. 우리가 그 필기할 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 그 선생님께서 방금 아주 조금 더 더 거창하게 해줬잖아요. 예, 그걸 예. 생각하면은 예. 어느 부분이 호흡 부분인지 예. 잘 알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예. 그래서 율동으로 몸으로 네. 그렇게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2: 기억에 남죠, 오래.
0: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야요년아 석축을해 네가 일상말 허기를 그래서 소리가 저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오는 느낌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야요년아 습축어라 내가 일상말 허기를 해서 정말 그 화가 나는 게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 마음을 실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목이 나올 때 야요년아 습축어라 나는 먼저 떨어져야 되거든요. 창자는 기다리지 마시고 듣는 분은 오죽 한참 있다가 떨어지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소리를 하시는 분은 미리 떨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별 우리 집에 별일 났어 앞에 뭐였죠? 별일 났네.
3: 별일 났네. 땅땅.
0: 예, 조선병 땅땅. 별일 났네. 또 먼저 떨어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미리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늦어버립니다. 그럼 소리배가 늦어지거든요. 박이. 예, 그래서 지금 잘 안 되시더라도 집에 가서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먼저 떨어지세요. 미리 떨어지세요. 예, 너무 어려우실까요? 아니, 그 너무 무거운 표정이라서
2: 춘향전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한 장면 지금 떠올리고 있잖아요.
0: 예.
2: 야, 그때 그 배우가 막 넋두리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은 이 판소리가 예. 정말 하나로 된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소리의 변이.
2: 아, 그걸 예. 생각하면서 넋두리.
0: 그렇습니다.
2: 춘향 엄마가. 예. 그 기생인 처지인데 예. 신분이 처 기생인데 네가 감히
0: 예.
2: 양반 자제랑 그 사귀었나 이게
0: 그렇죠. 그렇지만 또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2: 네, 그러니까 예. 그 애탄이 예. 아 근데 더욱더 그 박선 선생님 이야기 노래를 들으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 속에 막 우리가 지금 그 주인공인데 옆에서 지금 향단이 됐나요? 옆에서 보는 것 같아.
0: 네. 네. 아이, 참 그래서 아유, 너무 재밌게.
2: 아니 그래서 예. 판소리를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예. 정말 맛있어요.
0: 그렇습니다.
2: 네, 막 그 극중 속에 우리가 막 이 살아있는
0: 그렇죠. 예. 그렇죠.
2: 주인공이 같아 예. 보이고
0: 그걸 살려 주셔서 정말 1인 오페라 극이라고 해서
2: 예.
0: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게 하실 수 있는 그 소리이기 때문에 예. 꼭 잘 배우셔서 그렇게 표현을 어느 대목으로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네, 아유 배웠다가 예, 이제 예. 나중에 하셔야죠.
0: 아 그렇죠. 예. 꼭 하셔야죠. 욕을 또 이렇게 같이 하셔도 됩니다. 진양 모진하고 그다음에 또 저기 그 이도령이 예 그렇게 또 하거든요. 이도령이 지금 이러고 지금 춘향이랑 지금 이러고 앉아서 둘이 어떡하냐 이제 효제해야 된다 예. 이러고 있는데 춘향 모진이 갑자기 문을 보러 번쩍 들어가서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들어가세요.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네가 감히 우리 딸이랑 헤어져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위협이죠.
2: 네.
0: 뭐 헤어진다. 그러니까 헤어질 거면 나를 죽이고 향단이도 죽이고. 향단이는 무슨 죄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매번 이 대목을 할 때마다 왜 향단이를 죽이지?
2: 네.
0: 그래서 나도 죽이고 향단이도 죽이고 이렇게 죽이지 않고는 못 간다. 살려두고는 가지 말라. 예, 예.
2: 그러니까
0: 사생 결단을 하자는 거죠.
2: 네, 그렇죠.
0: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춘향 모친이 만류하고 싶은 이도령을 정말 만류하고 싶은 그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어법이죠.
2: 네. 정말.
0: 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준양 모친이 동전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1: 준양 모친이 나온다.
0: 그렇죠. 근데 준양 모친이 준양 모친 오늘 좀 잠을 덜 깨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2: 준양 모친 지금 네. 자다가 비몽사몽해서
0: 그렇죠.
2: 네. 기운이 그래도, 없어서 하는
0: 그래도
2: 거예요.
0: 상처머리 아직 머리를 그렇게 반듯하게 빗지는 않으셨지만
1: 준양 모친이 나온다.
0: 그렇죠? 나오면 내 몸에서 나가셔야 돼요. 지금은 준형 모친이 나온다. 지금 이렇게 자꾸 땡기지 마시고. 자,
1: 준형 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1: 준형 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0: 나온다.
1: 하나 둘 셋 하나 둘
0: 춘향방 영창 앞에
1: 그렇죠
0: 가만히 올라서
1: 그렇죠
0: 귀를 대고 들리 청량한 이별 이로구나
1: 그렇죠 하나 둘
0: 춘향 모친 기가 막혀
1: 그렇죠
0: 어감 마루 석적 올라

0: 왔어.
1: 그렇죠. 하나, 둘.
0: 한초상도려니 세초상이 웬 말이냐.
1: 그렇죠.

0: 코치야?
1: 그렇죠. 잘만 하시네요. 잘만 하시네요.
2: 중간 부분이 막 헷갈려지기도 한데.
1: 예, 박 때문에, 박자 네. 때문에 아마 그러실 거예요.
2: 그쵸.
1: 그래서 꼭 들어가는 부분을 끝마치고, 그 다음에 엇박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계속 반복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속으로 그쵸.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채워가면서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네. 그, 네. 선생님이 완창을. 예. 처음부터 완창을 들어보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1: 어, 그렇죠. 좋죠.
2: 네.
1: 예. 그때요, 준양모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허허, 저것들 또 사랑싸움 하나보다, 울음밑이 장착 이루어지니, 준양모치니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준양모치니 나온다! 춘향 모친인다 온다 하 돈딜 비춰놓고 상처벌이 행주지마 무력이 없이 나온다 춘향방

어려운디 새 조상이 웬 말이냐 쌍창문 번쩍

0: 예택 과은 만복지 말고 여하연물세 알려서 지체도 너와 같고 인물도 너와 같은 복만 같은 짝을 지어 내 눈앞에 두는 양은 너도 좋고 나도 좋지야.
1: 오시고 오, 대단해요.
2: 선생님도 하셔. 선생님도 하셔.
1: 저는 지금
2: 게임 몇 따라
1: 열심히 못해서 좀 그래서 막 하실 수 있을 거예요.
2: 몇 따라 듣자 그만다.
3: 선생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저는 지금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3: 뒷부분 어디까지 괜찮으실까요? 어디까지 괜찮으신 데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장윤현아 쓱 죽어라까지는 어떠실까요?
1: 쓱 죽어라?
3: 예, 예. 거기까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1: 거기 지금 예. 공부 못해서 그 저 우리 영정이 김학생처럼 정말 예. 열심히 해야 되는데
3: 아유, 잘하실 수 있습니다.
1: 이야 어떻게 사설 읽고 다 암송을 했을까요? 저분은 늘
3: 그렇죠. 얼마나 많이 듣고 네. 노력을 하셨을지를
1: 모범 학생이
3: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어려우신데 그걸 정말 반복해서 듣지 않고서는 그렇게 못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1: 하니까
3: 고생하셨습니다.
2: 아니,
3: 한번 해보실까요? 같이 해보실까요? 아니면 네. 해보실까요?
2: 선생님 네.
3: 자,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실까요?
1: 해보죠.
3: 자,
1: 네.
3: 자,
1: 그때의 춘향모치는 아, 뭐 물색도 모르고
3: 그렇죠.
1: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난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허허 저것들도 사랑 썸 허나 보다.
3: 그렇죠.
1: 울음이치 장착 이뤄지니 춘향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3: 시구
1: 춘향 모친이 나온다. 춘향 모친이 나온다.
3: 그렇죠.
1: 어떤 일 밀쳐놓고
3: 하나 둘
1: 상초머리 행주치마 본향이 없이 나온다.
3: 하나 둘 셋 하나 둘
1: 춘향방 영창 앞에
3: 그렇죠
1: 가만히 올라서
3: 쉬고
1: 귀를 대고 들으니 청량한 이별이로구나.
3: 그렇죠. 하나 둘
1: 춘향 모친 기가 막혀.
3: 그렇죠.
1: 어감마루 섭적 올라.
3: 그렇죠. 하나 둘

0: 열시가 하나 둘
1: 상창문 번쩍 열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
0: 하나 둘 셋 하나 둘
1: 주먹 쥐어 딸 겨누며
0: 그렇죠
1: 하연연아 석 죽어라 내가 일상 말하기를
0: 그렇죠

0: 맘 먹지 말고 여염을 헤아려서
1: 그렇죠.
0: 지체도 너와 같고

0: 좋지야?
1: 어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아유, 잘 받으시네. 네.
0: 아유, 이쪽 부분이 좀 헷갈렸어요.
2: 또 어려운 거 받으셔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또 하시면 너무 잘하시잖아요.
0: 솔직히 제 방송은 못 들었죠. 연습을 못해서.
2: 연습을 못하셨는데도 네. 이렇게 잘하시는 거면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0: 부끄럽죠.
2: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특히 그 내려오는 부분을 미리 캡처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 두선표 땅땅 별일 났네 빨리 오시더라고요. 네. 보통 거기는 잡혀서 좀 이렇게 있으시다가 하시는데 빨리 바로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0: 잘 가르쳐 주셨어요.
2: 역시 잘하시네요.
0: 역시 잘 가르쳐 주셨어요.
2: 네. 네. 어떻게 좀 잘 어려우신 부분이 좀 많으실까요?
3: 많습니다.
2: 아, 그러세요?
3: 시간이 많이 흘러야 좀
2: 그렇죠. 그렇죠. 생각보다 이게 박자부터가 그렇고 그다음에 들었을 때는 그 효과인데 하시다 보면 그 효과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좀 들여서 잘 또 예,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아,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연습을 하실 적에 도움이 되실까 해서.
0: 그렇죠. 예. 그 반소리를 처음 예. 배우신 분들은 아마 예. 그 우리가 등이 넓어지는 소리
2: 그렇죠.
0: 뭐 열고 이 부분이랑
2: 그렇죠.
0: 그렇죠.
2: 예, 그렇죠.
0: 그다음
2: 번쩍 열고
0: 예, 그렇죠. 가만히 가만히
2: 올라서
0: 그렇죠. 이런 부분이랑 야, 이거 저 시간에 되면 뭐 다 누구나 소리꾼이 되죠.
2: 억울하죠. 그러면
0: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거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요.
2: 네, 그렇습니다.
3: 반복하면
0: 그렇죠.
2: 그렇죠. 그겁니다.
3: 네. 소화하기 바빠요. 말뚱말뚱함해지고
0: 그렇죠.
3: 아득아득이도 하고 또 네.
2: 근데 이럴수록 크게 소리를 내셔야 돼요.
0: 자주 예. 자꾸 들어보시면은 예. 아 이게 그런 소리구나 이 알 예. 귀가 열려집니다.
2: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0: 우리 김 여사님 좀 불러보시죠.
3: 뭐, 말고 그다음에
2: 여염을
3: 염을 이거 예. 선생 여어 이렇게 조금 올라가죠. 그러면
2: 예.
3: 김여제 그게 아이 됩니다.
2: 아, 그 부분 앞에 먹지 말고 앞에 먹지 말고 여어를 뿌려주세요. 여염을 새 알려서 여어가 아니라 뿌려주세요. 그렇죠. 새 알려서 뿌려주세요. 그렇죠.
3: 예.
2: 그렇습니다. 알려서 그렇죠.
3: 그다음에 이게 지체도 놓아갖고 이게 쭈르릉 예. 이거서
2: 아마
3: 하모양문을 배려 간다 말인데
2: 지체도 놓아 갖고 이렇게 가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분이 서러워서 서로 사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면이잖아요. 그래서 지체도 놓아 갖고 나는 살기 싫다 춘향아 이 정서거든요 지금. 그러면 지체도 놓아 갖고 인불도 놓아 같은 복만 같은 짝을 지어 내 눈앞 해두는 양은 너도 좋고 나도 좋지야. 이렇게 막 울분을 토하는 부분인데 손불러만 가면은 그게 딱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로 가셔야 돼요.
0: 네.
2: 춘향 모친이 그 정서로 가셔야 돼요. 네. 내가 뭐라 했어. 지체도 정말 너랑 같고 인물도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복만 같은 그런 사람을 둘이 그런 사랑을 하면 참 좋으련만 이게 지금 내 말을 안 듣더니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라는 그 막 내가 뭘 했어 지금 막 뭐라 했냐고 막 이렇게 따지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선율적으로 다가가시면은 조금 난해합니다.

0: 그래서 호흡을 거기 바꿀 때도 지체도 너와 같고 인물도 너와 같은 무한 같은 짝을 지어 내 눈앞에 노는 양은 너도 좋고 나도 좋지야. 이렇게 들어가야지.
1: 이런 건 넣어야
0: 그렇죠.
1: 되겠네요.
0: 그렇죠. 내가 뭘 했어. 이겁니다. 네, 그래서 표출을 해내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도 점잖게 지체도 너와 같고 인물도 이게 아니거든요. 너와 같은 봉황 같은 게 아니라 말이요. 그래서 꼭 그 정서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2: 그 다음 선생님 주먹 쥐어 딸기며 주먹 쥐어도 이제 이렇게 조금 들어가죠.
0: 돌려서 들어가죠? 직선으로 안 들어가죠?
2: 아니 주먹 쥐어 네. 그 전에
0: 예예예 예, 예.
2: 이게 무슨 이렇게
0: 방으로
2: 하길래 배를 뿌나
0: 방으로 뛰어 들어 들어가 주먹쥐어 딸겨누며 어, 호흡소리를 다 연구를 하셨네.
1: 호흡소리 이걸 연습 많이 하시
0: 정말 굉장한 건데
1: 주먹쥐어
0: 그렇습니다.
2: 그러니까 그 주먹쥐어 그 어간이 그 어. 앞에
0: 그렇죠.
2: 어떻게 하는지
0: 아 똑같은 점수입니다.
1: 감정 처리죠.
0: 예. 호흡소리를 저는 네, 호흡소리. 좀, 시간이 거의 그렇죠. 괜찮은가요?
1: 네.
0: 호흡소리를 저는 한 개 호흡손으로만 좀 이렇게 불이 나는 걸 별로 그렇게 계속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소리를 나는 분이 정소가 수백 가지의 정소가 있는데 똑같이 숨소리는 적게 내야 되고 뭐 이거는 소리 이면에 안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막 울고 불고인데 어떻게.
1: 판소리는 그 무대 그렇죠? 예술이잖아요. 네,
0: 그렇습니다. 그
1: 설창 예술이니까 네. 연극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연극하는 주인공이 되었다가 소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소리도 다 넣으면 정말 그렇죠. 그 현장감이 예. 충분하죠.
0: 예.
1: 그래서 이런 것도 넣고
0: 그렇습니다.
1: 와, 그냥 이거는 그냥 내가 억지로 나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2: 그러니까
1: 예, 입장이 되어서 나는 예. 거예요.
0: 그렇죠.
1: 예. 야, 벌써 시간이 됐습니다.
2: 들어가기 전에 아무튼 그 배리 불어놨단 말이야.
1: 화가 났어요.
2: 나온단 말이야.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자, 오늘도 우리 연변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이신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 춘향가 중 춘향모친이 나온 대목 배워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미란이었습니다.

0: 완전 사랑이
1: 인생의 황금 시간을 건강하게 따뜻한 정보와 공감을 담아 전합니다. 건강한 황금 시절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은 3곽을 사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치명을 유지한 8가지 진기 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약각에 있는 큰 글씨로는 청심 치명 발묘안이라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은 부신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효과성이 빠르고 어떤 분들은 오해합니다. 한 3주 정도 벌써 견제 복용하시거나 어떤 분들은 그보다 더 앞에 2주 자후해서 복용했는데 와, 내병이 다 나았지 않았나, 원래 증상에서 개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으니까 오해할 정도로 효과가 좀 빠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과가 확실합니다. 본 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심장병 증상에서 개선을 가져오지 않은 분들을 거의 접근 얻게 되어 있을 겁니다. 효과가 확실합니다. 믿어도 됩니다. 한 개 료정은 넉 달로, 두 개 료정은 여덟 달. 보통 이 제품을 시작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두 개 료정은 기본으로 견제 복용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기본으로서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없다고 절대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해도 기본으로서 사람이 체질에 따라서 부동할 수 있겠지만 해도 총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부작용이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가 곰방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위에서 다른 뭐 복잡한 그런 신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때때로는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는 이런 표단도 생기는데 이 점으로 놓고 봐서 본 제품 자체는 다른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다는 걸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은 부신몽약 요한 회사에서 제조되었는데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 제품 자체는 보통 뭐 저서에서나 이런 거 파는 게 아니고 약방에서 팔 수 있는 허가가 나온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우리 준의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으면서 배달 전화가 필요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소명감이 가슴이 칭칭하고 예, 올리 숨이 잘 올라와요. 맥박이 빨리 뛴다.
1: 심혈이 빠르다. 그렇죠. 예예.
2: 예. 예, 예. 그리고 기침이 항상 계속했습니다.
1: 심폐혈심한 증상을 동반하네요.
2: 예, 그래. 모가지에 계속 가래가 또 붙어서 떨어야 돼서 그래 자꾸 기침했습니다.
1: 그럼요.
2: 예, 굉장히 이게 우선은 총통심하는 넉 달 넘어먹었는데 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1: 그렇죠. 예예.
2: 빨리 나타납니다.
1: 확실하게 넉 달이면 확실하게 나타날 겁니다. 예예.
2: 예예.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 우선은 뭐 이래 뭐 숨도 그렇게 저 올리숨도 잘 올라오던 게 잘 올라오고 우선은 뭐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주민감 뭐 계속 이래 뭐 났으니까나 계속 먹어도 됩니까?
1: 이렇게 하세요. 이제 넉 달 동안 복용하셨다고 하시니까
2: 예.
1: 그래도 한 개 치료 과정 더 견제하시되 차수는 예.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니까 자기 사정에 예. 근거해서 하루에 한 번 복용할 수도 있고 두 번 복용할 수 있는데 알수는 수말로 절대 내려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 복용한 그래서, 것만이 더 복용하세요. 예.
2: 예, 그래. 그래 뭐 주민감 저래 그 넉 달 치료 오늘 주문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9강 3에 3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되다면 예. 넉 달 동안 복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지금 뭔가 좀 심장이 안 좋아서 지금 천천히 심한을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예, 먹은 다음부터는 그냥 숨이 차고 얼른 숨이 잘 안 나고 이랬댔습니다. 그래서 승계 다닐 때면 그냥 이렇게 집이 3층인데도 한층 올라가 또 쉬고 싶구나 이랬댔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숨이 잘 올라왔거나 이런 증상이 다 나아졌습니다, 지금.
1: 아, 그럼요.
3: 단순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1: 예.
3: 그리고 목에 그냥 가래부터 살 떨어져서 기침 세게 할 때 했댔습니다. 근데 이 기침이 좀 많이 멎었습니다, 저는.
1: 어, 단순하게. 예. 뭐 호흡계통의 문제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3: 예.
1: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치료하는 보온제품 저온 정신만 있으니까 아, 예. 기침이 많이 줄어들더라 그렇죠?
3: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뭔가 허혈이 있으면서 그냥 목도 마르고 가슴도 뜨거워나 됐습니다. 그냥 뜨거운 감이 나던
1: 다 심폐혈이 심한 증상입니다.
3: 예, 그게 좀 많이 좋았어서 어떻게 따가보면 내 걸로 가슴 짚어보고 따가운가 생각한다면 어쩌든지 살은 살아서 옮기자 그만 그래 어때 그렇게 막 생각한다 따가보면 재본다면 따가볼까나 예. 가슴 따가운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렇죠. 예예.
3: 그리고 아침에 깨나면 그냥 피곤하더라도 정신이 나고 머리 막아졌습니다.
1: 아, 예예. 예.
3: 특별히 뭔가 뭐 하품 입에서 냄새 나고 딴 데서 하품도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어, 심장병이 전형적인 예. 증상 가운데 그런 증상이 포함되죠. 예.
3: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고 우려는 뭔가 내 자꾸 먹으라 그게 뭐 말을 듣겠는가 하면서 내 먹는 약이 있다 하면서 아이 먹던 게 저번에 말해서 내 약을 들어서 좀 먹지만 오 이거 좋다 효과 좋다 이랬겠다.
1: 이 제품 자체는 예. 예. 효과성에 대한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3: 네, 많은 거 아이들 남의 말 아이들 쓴다고 써요. 진짜 제 우기라고. 그래 너무 입술도 퍼럭퍼럭고 발등이 그냥 붓긴다 그래 먹으라 줬더만 아우 이게 좋다미래지. 그 어느 또 배달 받겠다 그랬대다.
1: 아
3: 어,
1: 그렇게 하셔. 예, 예. 배달 전화번호.
3: 그래 선생님 나는 먹는데 뭐 유지량으로 하루에 한번 먹어도 되겠으나 많이 좋아지는가?
1: 한번 먹어도 됩니다. 넉 달 이상 복용하셨다면 그 정도 하셔도 예. 됩니다. 자기들은 조절하셔 차수를.
3: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좋은 정신환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4: 저는 이 뒷가슴이, 아니, 남는 앞가슴이 뭔 한다는데, 나, 저는 이 뒷가슴이 딱 그저 주사를 찍는 것처럼 쏙쏙 찌르면 이 숨이 그저 헐떡헐떡하고, 예. 아이, 돌아도 못 놓고, 그저, 내삼질 나갔습니다.
1: 그게 협심증입니다. 협심증, 신저투이라는 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4: 예. 그래, 그렇습니까?
1: 예.
4: 아, 그리고 감기약을 먹어도 안 되고, 무슨 약, 첨약을 제 먹어도, 가서 배워도 의사들이, 어째 그럴까. 열도 크게 아이 남이 그렇게 매삼질 나.
1: 경기의 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사입니다. 그런데, 정체적으로는 중의학설에서 놓고 말하는, 심폐혈이 심한 구체 증상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4: 아 그렇습니까? 나는 이번에 2층 감기로 예 독감이 걸려서 그랬는가 했습니다. 전번에 독감 걸렸어.
1: 아,
4: 그래서
1: 예.
4: 그런가 난 게 댄디도 얼마 했겠습니까? 첨약도 얼마씩 그런 것도 아이디어입니다. 그래 누구 구불다가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 듣고서를 그래도 혐사마 이거 그래서
1: 좋은 정심하는 견제해봤습니까?
4: 예, 좋은 예. 정심하는 그래 먼저 세터 쌓이니까 한터 죽대다.
1: 아, 그럼요.
4: 그거 한 달쯤 먹은 게, 아, 입에 고쳐하던 게 그게 잃어버릴까.
1: 많은
4: 아,
1: 분들이 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빨리 낫더라고요.
4: 예, 그리고 이빨이 아이 통제나던 게 그게 잃었고요. 가슴이 헐떡헐떡하던 것도 그 잃었고요. 모제비를 못 눕던 게 모제비를 눕을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까?
1: 그렇죠. 예.
4: 어, 그래서 예. 또 다시 한 번, 싸서 그 활동이 솔직히 장기적으로 되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이나 두 번씩
1: 유지량으로라도 드세요. 예, 그저 낫다 해서 예. 훌 끊지 마시고 예.
4: 지금 제 생명 찾은 것 같아요. 영도만 기쁩니다.
1: 아, 예.
4: 몸도 헷갈아지고 할까나 소화도 잘 되고 하고 밤잠 잘 자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보통
4: 감사합니다.
1: 60대 그렇죠. 60대 70대 그 좌우 이상에서는 심장병을 완전히

0: 라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편한 일을 왜 안 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아,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안녕하세요.
1: 예, 저도 정치만 지금 쓰고, 예, 심장병이 뭐 완전히 영 좋아졌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1: 예, 완전히 나선 건 안 다름이었고, 예. 네, 오늘이 있잖아요. 우리 시동생 한국에서 그냥 이 좋은 정치만 써서, 예, 친구들이랑 막 이 약이 나가면 어디 뺏어가고,
0: 그러겠죠.
1: 녹았단 예. 말인다, 예. 예. 그래서, 예, 그, 또 약이 떨어져서 지금 또 보내달랍니다.
0: 많이 갖고 갑니다. 예, 예.
1: 받아. 예.
0: 부채 보냅니까? 갖고 나갑니까? 부채 보냅니까?
1: 맞습니다. 부채.
0: 아, 부채 보내도 지금까지는 얼마라든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실험 놓고 보내세요. 예. 네. 한국에서 버는데 마련하게 되면 이만한 약을 쓰는 데는 많이 뭐, 기본상 너무 힘들지 않은 셈 되는 거죠. 예, 한 가게 네. 140원 잡았게 되지 않으니까. 예.
1: 이 저런 정신만에 나가 협회 어떻게 좀두에 무슨 그 뭐 현장이라는 사람들은 거의 다 쓰는 것 같다.
0: 아,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1: 그냥 요 심장 호도로도라고 높은데 올라서 제 그만.
0: 예.
1: 그래 갈래 거의 다 쓰는 것 같다.
0: 아, 그렇죠.
1: 아니, 보내는데 또 분내기라 무슨 약을 이렇게 내가는 거.
0: 밥처럼 먹는 것 같다. 근데 혼자 먹는 게 아니죠. 예.
1: 예 혼자 해 먹고 여러 사람 녹아 먹고 그렇다면서 이렇게 예. 또 오늘 또. 많이 싸서 또 붙이자고 그런다.
0: 네,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다 가능합니다. 예.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네,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요즘 좋은 정신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문제는 주약이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의사 관심도 있으면 심률도 고르지 않고, 심경 통해서의 주약 뒷담 드릴 때 자꾸 처음에 이래서 썼는데 써보니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0: 아, 협심증 증상 가운데 심장의 앞에 있는데 뒷잔등이까지 아프다는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반사타입니다.
3: 제 주약이 혈압 조절에 아이들인 것도 많이 낫고 심률이 그 고르지 않던 게 꽤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예 그렇죠.
3: 심장 통해서 통증이 있던 것도 그것도 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0: 예.
3: 이제 이번에 조금 더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0: 예,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하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 제품이 저희들 이 그 바닥에 나간 시간이 제가 이야기한 시간만 해도 근 20년 좌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쓰시겠다며 완전히 심장병 때문에 너무 크게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런 거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몇 가지 보조 제품은 40대 중후반부터 모두 복용하고 계시고 있으니까 적당하게 결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0: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처음 10만원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4: 예, 그래서 누군데 떨긴 것들은 후두둑 계속 떨리던 게, 이 약선이 떨리지 않습니다.
0: 아, 그렇죠.
4: 예, 이게 두근거리고 답답하던 것들에 두근거리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예. 또 반드시 못 넣었습니다.
0: 예.
4: 일단, 예, 그래서 불 넣었다, 왼쪽을 넣었다, 왼쪽을 넣었다, 매작질 하면서 하는데, 이제 마음대로 반드시 넣을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4: 예, 그리고 예, 그래서 기침 그리시게 합니다.
0: 예, 심폐혈이 심한 증상입니다. 예.
4: 예, 기침 다 하고, 예. 그 다음, 거기서 가래, 욕만 했는데 가래도 없어졌습니다.
0: 그럼요.
4: 예, 귀에 잠도 잘 자고, 예, 또, 예, 혈압은 어떻게 혈압도 정상입니다.
0: 그렇죠. 예,
4: 예. 예,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예, 배달받아도 쓰겠습니다.
0: 예,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며, 아무튼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열심히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제들 설명드리고 있는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증상은 마치 심장병이 아니고 다른 계통의 모병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심지어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분들은 하신이 부종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하고 콩팥은 밀접한 연대성이 있습니다. 심장열 그리고 이것은 바로 심장의 일체 피는

0: 콤파제 들어가서 100% 려가가 돼야 됩니다. 려가 돼서 좋은 피는 심장으로, 그리고 높임을 하고 기타 잡지는 우리 뇌도를 통해, 방광을 통해 체에 배출되게 되는데, 하신이 부종이 생기거나 때때로는 부분적으로 부종이 생기는 것 역시 심장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입금에 출혈이 생기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거나 배가 아프거나 잠자기 힘들어지거나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 숨이 차고 고혈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인데 숨이 차니까 심장병과 관련이 없고 다른 기관의 문제, 호흡기통의 문제로만 단순히 치료했는데 잘 말 듣지 않았는데 본 제품 초원 상심하는 일단 견지만 하시게 되면 숨이 차지 않고 편하네. 그리고 혈압이 100분제 92 심장병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심장이 수축할 때는 높은 혈압이 높은 수치하고 낮은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수축할 때 꽉 쥘 때게 되면 높은 수치 120 그 이상으로 올라가고, 결국 이게 심장이 원자리로 돌아갈 때면 낮은 혈압이라는 겁니다. 60 내지 90 이렇게 되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혈압이 높아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것도 역시 심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악몽에 시달리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어깨가 아프고 하품을 많이 하고 기침을 하고 쉽게 놀라고 그 입금에 출혈이 생기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게 되면 내가 심장병이 아니고 자가 진단해서 약방에 가서 이것저것 드시고 있는데요. 제 기본은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뭐 어느 한 구석구석 관리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면 많은 증상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좋은 치료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으니까 열심히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026년 전조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3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수 여러민족 당원 간부들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정신을 연변 민족단결진보의 생동한 실천에서 구현하겠다고 표했습니다.
2: 길림 오동야급 집단 주식위원 회사는 국내외 중대 영리를 연이어 획득하면서 브랜드 가치와 산업 실력이 재차 권위적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6일 2026년 전조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3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위와 성정부의 포지 요구에 따라 경제운행 배치의 과학성, 목적성과 유효성을 힘써 제공합니다.

강화하며 백방으로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여러 조치를 병행해 잠재력을 발굴하고 증가량을 확대해 재반사업을 잘 해내고 발전 추세를 유지하면서 분발 향상하는 정신자세로 2, 4분기 경제운행 난관 공략전의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1월부터 4월까지 전주 경제운행 정황 동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주 통계국, 주 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 상무국 주요 책임자가 1월부터 4월까지 경제운행 정황, 1월부터 5월까지 예측 분석 정황 및 다음 단계 사업 배치를 회부했습니다. 주 공무 및 정보화국 주요 책임자와 연길시, 용정시 당위 주요 책임자가 각기 공업 운행, 한도액 이상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 고정자산 투자 운행 정황을 둘러싸고 복귀 분석을 했습니다. 류신강, 윤조휘, 소경량, 문금철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가 도약 주월 목표 임무를 둘러싸고 대상 건설을 잘 들어주고 백방으로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키며 여러 가지 조치로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고 대외무역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한 데서 경제운행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질이 제고되는 량화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2, 4분기는 대상 건설이 빠르게 진척되고 생산이 확장되는 황금기이자 한해 경제 추세를 결정하는 관건기입니다. 각 현시 각 부문에서는 발전 목표를 겨냥해 발전 신심을 확고히 하고 난관 돌파 정력을 유지하며 전력을 다해 취업, 기업, 시장, 예기 안정에 주력함으로써 경제발전의 내적 동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전주 경제발전의 량화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 년간 목표 임무를 완수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역량을 집중해 대상 건설을 다잡아야 합니다. 년간 고정자산 투자 목표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당면 대상 건설의 황금기를 다잡아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연길공항 이전 건설, 훈춘 방천 고속도로, 왕청 목단강 고속도로, 활용 명암 수리 중추 등 중대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도나 중국 공급 판매 인삼 가공 중심, 도문 가화 신소재, 룡정 용도 과학기술 혁신단지, 안도 성도 광천수 등 계속 건설 대상을 추동하고 훈춘 석일 청정에너지, 도나 민덕생물 2기, 연길 룩마트 디지털 지능화 물류산업단지, 도문 광락 중함물 첨가제, 왕청 10만 킬로와트 에너지 축적 발전소 등 새 착공 대상의 속도와 효율 향상을 촉진해야 합니다. 일련의 수자원망, 신형 전력망, 계산망, 신세대 통신망, 도시 지하 배관망, 물류망 등 중대 기초시설 대상을 다그쳐 기획 비축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후속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큰 공을 들여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기업의 운행 배치를 상시적으로 잘 틀어주고 기업의 생산, 시장 판매와 주문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생산 판매 연결, 용자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봉사 활동을 제때에 조직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의 시장 개척을 지지하고 생산 능력을 방출시키며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 이상 기업으로 승격돼 통계 범위에 포함되도록 주동하는 한편 곤란 기업이 하락폭을 좁히고 경영이 호전되도록 도와줘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으로 전주 공업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로 소비 잠재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소비 진작 전문 행동 실시를 견인으로 6.18, 단오, 졸업 시즌 등 소비 시간대를 조시하고 음식,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전사슬 소비권을 정밀하게 투입하며 상업무역 기업이 리온 양도 우대 단체 구매 패키지를 내오도록 적극 인도하고 부동산 교육회, 단체 구매 등 상품 주택 전시 판매 활동을 계속 개최해야 합니다. 2026년 연변 문화관광축제, 군성음악회, 동북축구연맹전, 중국축구 갑금리그 등 축제와 경기를 알심들어 잘 개최하고 연변 방문 부본 선물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야간경제, 소형가게경제, 로점경제 등 소비 경영 모식을 대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비 열기를 1층 끌어올리고 시장 흐름을 방출시켜야 합니다. 문화관광산업 승격을 추동해야 합니다. 량질의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연길 1978 문창원, 량전리 문화관광소진, 도시응접실, 책향기 그윽한 연길, 안도 장백산 몽환 빙설세계, 룡정 양심객점, 훈춘 맛

0: 콘서트, 료식가 호텔 등 문화관광 대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재 체험관, 연변 발해력사문화박물관, 연변 민족가무 전시공연관 건설 사업을 서둘러 가동하고 인기 관광지, 명소에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신형 체험 대상을 개발하도록 인도해 새 전경, 새 놀이법으로 관광객을 더욱 끌고 인기를 결집시켜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꾸준히 다잡아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전반 자원관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고 앞장서 외지 진출, 투자 유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수의 다원화 통상국 기능과 질 좋은 농산물, 풍부한 산지 약재, 집결된 개방 플랫폼, 풍부한 문화 관광 자원 등 비교 우세에 입각해 투자 유치 지역과 목표 기업을 깊이 연구하고 정밀하게 확정하며 기업의 전략적 배치, 확장 수요, 투자 동향과의 접목점을 정확하게 찾아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능력이 강한 량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적극 유치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로 직무 수행 성과를 검증하고 책임 담당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주내 각 개발구 당사업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5월 27일 우리주는 중앙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8진 군중 신소 신고사건 도합 8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3건, 편지 5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3건, 훈춘시 1건, 중점사건 1건, 도문시 1건, 도나시 1건, 룡정시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8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5%,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50%를 차지합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3월 10일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 표결, 채택된 가운데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의 공포는 우리 주 여러 민족 당원 간부들 가운데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모두는 법치의 힘으로 단결의 토대를 다지고 일심동체로 분진의 힘을 모아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정신을 연변 민족단결진보의 생동한 실천에서 구현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연변주 수부도시인 연길은 시정 시범 책임을 지고 두 가지 언어 법률 보급, 문화련이, 이웃 공동 건설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면서 법 조항을 평범한 말로 풀어 설명하고 법치의 온기를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감으로 만들었습니다. 연길시 민족종교사무국 국장 리홍파입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법률 요구에 엄격히 대조해 법률 보급 선전을 정밀하게 하고 선전 강연팀을 조직해 당의 민족 정책과 법률 법규를 집집마다에 알리렵니다. 건설 질과 효과를 승격 향상시키고 담채를 풍부히 해 연길 특색의 시범 지점을 육성함으로써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 연길 본보기를 구축하렵니다. 봉사 공급 연거리를 실현하고 공공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여러 민족 대중이 관심하는 민생 실사를 정성껏 해결하고 법치로 변강 안정 공고와 민족 단결을 수호하렵니다. 용정시에서는 더 높은 표준, 더 엄격한 요구, 더 실속 있는 조치로 주선 의식을 확립하고 주선 요구를 관철하며 주선 책임을 실시하면서 법치 사유, 법치 리니엄을 민족 사업 전 과정과 각 분야에 전면 융합했습니다. 용정시 당위 통전부 부부장이고 용정시 민족종교사무국 국장인 왕위입니다. 용정시에서는 여러 민족이 융합하는 지역 특색에 립각해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을 착실히 펼치고 7 플러스 N 진입 건설 활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법률 보급 선전, 문화 공동 건설, 공동 향수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기층 민족 단결 진지를 부단히 강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왕래, 교류, 융합을 지속적으로 증진해 민족 단결 리념과 법치 공동 치리 의식이 기층에 뿌리내리고 인심에 스며들도록 해 전시 여러 민족 대중이 화목하게 지내면서 서로 돕는 량완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할 것입니다.

0: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역사방위에 립각해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법치 토대를 튼튼히 다졌을 뿐만 아니라 도나시 민족사업 전개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도나시 민족종교사무국 부국장 윤미입니다. 다음 단계의 도나시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 의시의 확고 수립 주선에 초점을 맞추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교양을 심화하며 도나 특색 건설 브랜드를 육성하고 현지화 법치 선전을 정밀하게 펼쳐 여러 민족 대중의 응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변강 민족단결진보사업의 특색 명함을 지속적으로 빛내 신시대 도나 민족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할 것입니다. 법치는 사회 조화 안정을 실현하는 바닥짐입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반포는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근본적인 법치 준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주 선전교양사업 전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민족사모위원회 선전교양처 간부 왕홍초입니다. 변강 주헌 연변 다섯 가지 공동 이야기집을 편찬해 주변의 사람과 일로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전하고 나는 연변에 집이 있다 주제 선전 영상을 촬영해 카메라로 연변 민족 단결의 행복한 광경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가 2025년도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도시에 성공적으로 입선된 기회를 다잡고 오래도록 만개하도록 함으로써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길림 오동야곱 집단 주식위원회사는 근일 국내외 중대 영예를 연이어 획득하면서 브랜드 가치와 산업 실력이 재차 권위적 인증을 받아 의약건강 분야에서의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중국 인삼산업 발전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근일 절강 덕청에서 개최된 2026년 중국 브랜드 가치 평가 정보 발표 활동에서 길림오동은 브랜드 강도 구영리 브랜드 가치 118억 4,500만 원으로 의약건강조 7위에 올랐습니다. 제2회 세계 브랜드 대회에서 길림오동 인삼 부문은 세계 인삼 기업 브랜드 100강 3위에 들었고 연변산지는 세계 인삼산지 30강 명단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성적은 오동 브랜드의 세계적 영향력과 호감도를 1층 제고했습니다. 근년래 길림오동의 브랜드 가치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회사는 장백산 산지 약재 자원에 의탁하고 전통 제약 기회를 융합해 여러 스타 제품을 정성껏 육성하는 바 대중의 신뢰를 받으면서 오동 브랜드의 튼튼한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길림오동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 승격을 견지하고 고급, 고부가가치, 고도 현대화 인삼 산업체계를 전력으로 구축했습니다. 기업은 전통 품종 최적화와 정밀 심층 가공 혁신을 병행하고 생삼, 홍삼, 서양삼 등 전통 인삼 품종 연구 개발에 몰두하는 토대에서 인삼 유효 성분 정제와 제품 혁신에 초점을 맞춰 여러 핵심 공예 기술 난제를 돌파했습니다. 목전 기업은 인삼 추출물, 정제품, 복방 제재, 기능성 식품 등 전사슬 제품 행렬을 성공적으로 연구 개발했는데 중약 제품인 인삼 합제, 국이삼 구복액, 인삼 음편, 중약 조제 과립 등 의약 제품과 100여 종의 인삼 복원식품, 기능성 식품을 포함합니다. 길림 오동 연변 야곱 주식위원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국입니다. 길림오동은 시종 품질은 기업의 생명이라는 리념을 견지하고 장인 정신으로 모든 공정을 대하면서 전통 중약과 현대 과학기술 융합의 길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약 추출 자동화 생산 흐름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전 과정 온라인 검측 기술을 적용해 품질 관리 수준을 제고했습니다. 선진 기술, 에너지 절약, 친환경적인 오동 공업단지 산업 군집을 구축해 중약 제조 현대화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있습니다.
1: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웬그리아에서 온 관광단이 연변을 방문해 도시 풍경, 특색 미식, 민속문화 심층 체험 관광을 통해 중국 변강 소도시의 독특한 매력과 조선족 민속 풍정을 체험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에서 웬그리아 관광객들은 잘 정돈된 시골길을 걸으면서 특색 민가와 드넓은 논이 어우러진 중국식 아름다운 향촌 풍경을 체험했습니다.

0: 관광객들은 조선족 아주머니와 함께 떡매를 휘둘러 찰떡을 만들기도 하고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 의상을 입고 마을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연길에서 관광단은 연길 서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다채로운 현지 특산과 수공예품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가운데 모두는 시장을 둘러보며 연변의 풍부한 특산물을 체험했습니다. 관광단은 또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을 방문해 휴대폰에 아름다운 도시 야경을 담았습니다. 관광단은 현지 특색 고기구이집에서 연변 전통 불고기, 냉면 등 미식을 맛보고 민요를 함께 불렀는데 현장 분위기는 따뜻하고 열정이 넘쳤습니다. 웅그리아 관광기업 책임자 체르바크 샨도르입니다. 연변의 음식은 정말 맛있어서 매우 놀라웠습니다. 다양한 육류, 채소 요리와 냉면까지 맛볼 수 있어 정말 특색 있고 인상 깊었습니다. 웅그리아 관광단의 연변 방문은 문화관광 교류를 매개로 유럽 관광객들이 연변의 도시 면모, 시골 풍경, 특색 미식과 민족 문화를 직접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변의 입경 관광객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중국 웅그리아 두 곳의 문화관광 교류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며 다국 문화관광 합작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정천룡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령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

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장작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리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 5월 30일

0: 21일까지 하게 됩니다. 예.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예. 예. 이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은 330원입니다. 예. 17과를 사시는 분들 6개월을 드시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예. 17과를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감해드리죠. 예. 환자분들 놓고 말하면 현금을 감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예, 그 외에 반년 드실 수 있는 비속을 드리고 눈에 떨고 넣는 생물 제품으로 된 옌예르 쇠빙살이 더 드립니다. 예. 이 쇠빙살이면은 석 달 눈에 떨고 열 수 있습니다. 예. 36곽 사시면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7,128원에 드리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해드리죠. 예. 예, 환자분들 놓고 말하면 4,752원이라는 이 돈이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예. 이렇게 현금을 감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 외에도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겁니다. 예. 이런 야생해삼 리물시트를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이번 깜짝 이벤트 우대 활동 기간 5월 31일까지만 생방송에 참가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우리 활동에 참가하신다 할 때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 3곽을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이번에 3곽을 더 증송해드리는 게 이게 이번 우리 활동이 포인트지요.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 약이 소개되고 있는 약들이 많아가지고 약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이 약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분들 이 약을 선택하기 어려워서 지금 많이 망설이면서 저희한테 전화 왔음. 저희 전화 와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 약을 닦아서 진단을 받고야 지금 써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죠. 예. 예. 우리 지금 방송에서 소개되고 있는 약들을 보면 다 OTC 약입니다. 예. OTC 약이라는 것은 약과에 쓰여 있는 주치 공능을 본인들이 잘 보시고 본인이 병 증상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또는 다른 사람이 소개를 듣고 그 약이 어떻게 좋다라고 하면은 자기절로 선택할 수 있는 약이가 OTC 약이지요. 예. 이 OTC 약은 진단을 하지 않고도 본인이 마음대로 공능 주치를 잘 보고 본인이 증상에 따라 선택에 쓰실 수 있는 약입니다. 예. 그러나 나는 꼭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이 약을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은 꼭 정규적인 병원에 가셔서 현재 선진적인 설비로 정확한 진단을 한 다음 서약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중약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명지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예. 네. 말씀하십시오.
2: 장약 심리방입니까?
0: 맞습니다.
2: 한 가지 물어봅시다.
0: 예.
2: 고혈압에 효과 있습니까?
0: 고혈압에 효과 확실히 있습니다. 예, 이 약은. 예. 고혈압이라는 예. 결국 또 무슨.
2: 오래 써야 됩니까?
0: 이 약은 그러니까 우리 예. 고혈압 약은, 우리 이거는 전문적인 고혈압 약이 아닙니다. 예. 이 중약으로 나왔는데 중이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이 다섯 가지 있습니다. 이 약은 서약과 다릅니다. 예. 근데 이 중이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을 다 해결해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예, 한 가지도 빠짐없이 한 가지 그 원인도 빠짐없이 다 치료해준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압이 조절이 잘 되고 있고 또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그 혈압이 높다 낮다를 조절해주는 이런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혈압 조절이 잘 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8달 어떤 분들은 9달 어떤 분들은 10달 쓰시고 지금 혈압약을 끊고 우리 지금 장약 심리방만 드시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예 고혈압 치료에 아주 좋은 이런 약입니다.
2: 반년 써서 아닙니까?
0: 그게 딱 반년이라는 게 딱 없습니다. 반년 써서 어느 만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우리 저희가 지금 어서는 5년 1개월 어서 넘어 5년 2개월을 지금 들어서 지금 거의 그 5년 2개월이 거의 돼가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쓰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 약은 8달, 9달, 10달 이렇게 지나서야 이 그 약이 병조에 작용하면서 약이 어느 만큼 이 중약이 들어가서

0: 저 우도 우소일을 차지하고 있어야만이 그 혈압조절이 나중에 잘 돼가지고 서서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씩 될 수 있습니다. 예.
1: 한 가지 물어봅시다.
0: 예.
1: 밤에 사업에 자주 나간 데도 효과 있습니까?
0: 예, 우리 이 약은 콩팥이 허증을 치료하면서 풍한습을 빼주는 약이기 때문에 밤 소변이 저 잦은 이런 분들한테도 효과 있습니다. 예.
1: 오래 먹어야 되지.
0: 예, 장기적으로 드십시오, 좀. 어느새 드시느라면, 이게 빨리 그 효과를 보는 분, 이게 효과를 보는 게가 어느 사람나 다 다릅니다. 어느 사람나 이게 그 부위가 다 이게겠거나, 그 여러 가지 이게겠거나, 장기들이 여러 가지 잼까,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관절이 더 빨리 나사진다는 게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심장이 또 더 빨리 좋아진다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 위 트지가든 게 위 소화 잘 돼서 밥을 잘 잡수는다는 분들이 있고, 네. 누구나 다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곧 딱 네. 그 시간은, 그래서 딱, 그래서 뭐, 여섯 달이면 딱 됨까, 반년이면 딱 됨까, 아. 다섯 달이면 딱 됨까, 이렇게 하지 마셔, 예. 안으세 쓰느라면 효과를 봅니다, 예.
1: 활동은 때로 잡니까?
0: 우리 활동 딱 31일까지 합니다, 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1: 밑에 사는 우대 얼마, 어떻게 합니까?
0: 예, 우대가 지금 이제 금방 우대를 못 들었으니까 또 물어보시겠죠, 예.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예. 4,000원, 원래 5,610원입니다. 근데 4,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원래 11,880원인데, 예, 이 약을 사자면은 지금, 유후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7,128원에 36곽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처럼 지금 들어와서, 문의하시고 산다 할 때, 또, 예, 그, 가치가 330원에 달하는 우리 본약의 세곽이나 더 증송해드립니다. 얼마 좋습니까? 처음입니다. 5년 넘어함에 이번에 세곽 그 문의하는 사람한테 있겠거나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처음입니다. 예.
1: 눈약도 줍니까?
0: 시계란까?
1: 눈약도
0: 줍니다. 예. 그리고 비속 세곽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1: 그거 한 번에 얼마씩 먹습니까?
0: 뭐 얼마씩 비속우?
1: 비 예.
0: 그거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잡수시오. 그래 우선이 눈에 떨고 여는 네, 약은 네, 눈에 떨고 여는 거는 하루에 그래서 세 번이나 두 번 떨고 여도 또 됩니다.
1: 네, 달씩 먹습니다.
0: 우리 이 지금 장약 심내방 미알씨 먹는가 물어볼까? 네? 비속우 미알씨 먹는가 물어볼까?
1: 예.
0: 비속입니까?
1: 예.
0: 비속우는 하루에 한 번 하나씩 잡수시오. 예.
1: 이제 심리방은
0: 심리방 하루에 세 번 한 번에 시할시 잡수시오. 식전 식후 예. 다 됩니다.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전화번호 이사일 넘어갑니까?
2: 네, 이사일의 7979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1: 넘어갑니까? 전화번호 이.
2: 네, 4시 후에 이사일 7979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하십시오.
3: 예, 집에 로우님이 지금 이 심내방 사달라고 그랬더니 전화해서 물어본 중입니다.
0: 예, 무슨 병이 있습니까?
3: 아, 그 집에 로우님이 말씀으로는 그 라디오 방송 들은 게 신근경 3개 이약 먹으면 뭐 치료된다면서 그러더라고 합니다.
0: 예.
3: 나보고 소리 약 사달라더라고 합니다. 예, 알았다고 그러면 좀 물어보고 그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사드려야 되지.
0: 예, 그 그분이 지금 딱 심근경색입니까? 심근경색 진단은 딱 받았습니까?
3: 네, 병원에 입원했겠습니다.
0: 아, 병원에 지금 입원했겠습니다. 예? 입원했다 나왔겠습니다. 예?
3: 예, 지금은 출원했습니다.
0: 예, 이렇습니다. 예, 우리 약은 예, 서장약입니다. 근데 이 서장이사가 공농주치를 어떻게 말하고 있고, 중리가 공농주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게 다 있는데, 우리 서장이사는 예, 이 혈액형 협심증을 심장병 중에서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이런 병도 다 치료된다고, 이렇게 혈액형 협심증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까나 저희 각도에서는 이렇습니다. 예, 그 심근경색이 그분이 치료 지금 딱 진단을 받았다 이러면은 심근경색이 너무 중요해가지고서 예, 그렇다면은 병원에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이 후기 치료는 우리 약을 해도 좋은데 예, 이 혈액형 협심증이라는 게 예, 이 이야기가 그 우리 그 그런 심장병을 치료를 하는 데서는 정말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심근경색 치료에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 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0: 예.
1: 그 집에서 어머니 말씀으로는 한 열일곱 통 좌우 다 쓰면 된다면서 돈도 얼마 안 든다는 뭐 전원밖에 안 든다는 그러더라고. 왜?
0: 17곽을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우리 활동이 있고, 36곽을 사시는 분들 우리 활동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심근 경색이 너무 심하다. 이럴 때는 거기서 완전히 급성으로 지금 심근 경색이 있다. 이럴 때는 병원에 가십시오. 예.
1: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선 출원 했습니까?
0: 출원하면은 후기 치료는 이약을 하면 좋습니다.
1: 아,
0: 예, 예, 그, 예, 심장병 치료에서 아주 그 우수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17곽을 사시는 분들,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우리 활동이 있는데, 예, 참가하실 생각이 있으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1: 알았습니다, 그러면.
2: 네, 안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도 지금 당장 심혈방 먹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3: 그 혈압 조절에 앉아서, 예, 항상 머리 뻥하고 어지럼증 나고 해서, 정말 좋다는 약들을 많이 써도, 어째 혈압 조절에 앉아진 게, 예, 당장 심혈방 먹으면서부터,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예, 야득 달 반 만에 혈압이 안 끊어버렸지. 이 약만 먹어도 지금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럽던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0: 예.
3: 그리고 예, 심장이 좋지 않아서 항상 가슴이 후들거리고 황황하고 예, 무소리도 허리 놀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마음 편안하니까 예, 잠이 잘 온다.
0: 아, 그럴 수 예. 있습니다. 예.
3: 그리고 또 이게 위궤양이 있어서 예, 항상 위가 쓰리고 아리고 예, 식후물이 자꾸 올라오고 해. 그러니까 예. 아니 이 몸도 막 떼고 예 그랬는데 예 그리고 또 변비도 또 심했습니다 지금
0: 예
3: 이 약 예, 먹으면 예, 소화 잘 되니까 변비도 없어지고 아 밥도 다 먹고 하니까 체중도 불고 야 먹어보니 정말 약에는 좋은 약이다 먹어보니까
0: 예 써본 사람이고 사암다 이야기 예. 어떻게 좋다는 거
3: 다른 약과 비교 못하겠습니다 그래 정말 이 예, 서당약이 좋다는 말은 나도 이전에 많이 들어봤는데 정말 먹어 못 봤는데 이번에 먹어보니까 확실히 약이 좋다는 거에 확실하게 정말 이번에 증명했습니다. 내가.
0: 아 그렇죠. 예.
3: 먹어보고 증명했습니다.
0: 예.
3: 특히 약이 해발 높은 곳에 야생약 되고 홍경천은 또 어떤 400m 되는 높은 곳에 야생약 되지 산소도 자랑이 많고 피를 보충해준 약이고 또 이런 황금으로 약재가 들어가지. 원래 이 약재를 들어봐도 얼마나 좀 귀한 약재입니까?
0: 맞습니다.
3: 네.
0: 예, 좋은 약재가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입니다. 예, 약재가 그렇게 좋으니까나 그렇게 치료 효과가 좋은 게입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네. 예.
2: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나는 예, 예. 우리 예,
0: 어제 똑똑히 신호가 끊어집니다.
3: 아, 그렇습니까?
0: 예, 신호 되는 예. 곳을 찾으십시오. 예.
3: 네, 세린연수가 배달 받았는데 예.
0: 예.
3: 우리 언니도 지금 혈압도 높고 심장도 좋지 않고
0: 예.
3: 좋아도 안 되고 해서 오늘 활동 좋을 때 오늘 세린연수가 배달 받겠다는 겁니다.
0: 예, 혈압이람, 심장이람, 소화람이 다 그 좋은 이런 이야기니까나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우리 두 량수는 예, 이 당약 심혈방을 먹고 저기나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0: 예.
4: 예, 우리 둘이 예, 고혈압 환자인데 예, 당약 심혈방을 예, 여덟 달 좌우 먹고서 예, 혈압약을 뚝 떼고 이 약만 먹고 있습니다.
0: 예.
4: 저는 예, 원래 관심병이 있어 숨이 많이 차고 내 경색이 와서 머리 계속 이렇게 어지럼증이 나고 잠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신경질이 이렇게 따끈하고 거기다가 또 면봉까지 와가지고 예, 말하나 웃거나 해도 예, 당기우고 눈 쪽이나 그 쪽이 예, 부들부들 이렇게 떼가지고 부들부들 떼가지고서 예, 고생했는데 예,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그렇게 예, 높은 곳이 예, 오염이 안 되고 산소 저장량이 예, 특별히 많고 연황금으로 예. 이렇게 불리우는
0: 약재, 예.
4: 예. 네 가지 이런 훌륭한 약재들이 들어간 그런 약을 저기나 뭐야, 먹어 그러는지, 예. 이전에는 약을 많이 써봤는데, 예. 써보던 중에서 보다도, 예. 이 약 효과가, 예. 다르대다.
0: 다르죠, 원래. 예.
4: 예. 이번에, 예. 이벤트 활동에 참가해서 36각을

0: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예. 배달 받았습니다. 예.
0: 예. 그래, 우리 성이나 우리 집에 할머니가 내가 이번 우리 활동이 특별히 좋다고 하니까 나이 저기나 뭐야 배달 받아 예 써보게 쓰겠답니다.
1: 그 무슨 원인입니까 그 할머니는?
0: 그 할머니는 예 중풍이 두 번 오고 예 심장이 예 주자를 예 세 개나 연환답니다.
1: 아 그래 명예 맞는 약입니다. 예.
0: 예 그래서 계속 이 약을 예 쓰겠답니다.
1: 예 쓰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4시에 예.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거 혈압이 항상 엉성한 데서 혈압약을 계속 타고 다녔습니다.
1: 예.
3: 예 그러다 성재님 강의를 듣고 심리방 조금 먹고 있는데 내 야덥다 먹고 혈압이 온정되니까 하더니 혈압약 끊었습니다.
1: 네.
3: 아 정말 이거 혈압약 끊은 사람이 큰 근심 들었습니다. 예.
1: 아 그렇죠. 그만 안성도 되면 또 원래 끊을 수 있습니다. 이 약은 이거 꽁구설이 거서 이 아이 약 하나 타이삽스 구설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금 장량 심리방을 계속 드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예. 때문에 혈압 조절이 그렇게 지금 잘 되는 겁니다. 예.
3: 예. 예. 심리방 먹고 와 있는데 그만 먹는데 혈압이 정상되면 정말 사람 기쁘고 해. 그리고 갱동맥이 나면 또 어느 때 방광이 있어서 아 병원에 검사를 항상 거짓말을 했는데 아예 넉달 반 먹고 검사한 결과에 방광이 다 사라졌을 때라
1: 예 사라질 야. 수 있습니다.
3: 예, 예, 이보다도 좀 일을 했습니다.
1: 그렇지.
3: 큰, 예, 큰 고심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장도 항상 숨이 차고, 아이, 바늘을 앞뒤 가서 쪼쪼 찌르갖고, 돌로 지도는 이렇게 영몸을 무거운데, 뒷장수에 통근하고, 특히나 집에 들어오면 산소 부족하고, 그도 집이 공기 없어서, 그도 숨이 확 막힌 것 같습니다. 예.
1: 예.
3: 그래, 겨울에다가 물을 그 열어놓은 거라, 숨이 올라가고 이러던 게, 조금 이 야무부터 해. 어디는 몸도 안 열어놓은 거 정말 이 숨이 가슴 편안하고 숨이 확 나온다, 이게.
1: 네, 그럴 수 있습니다.
3: 야, 예. 야, 정말 약이 정말 아, 독수한 약입니다, 내가 먹어보니까.
1: 네. 예.
3: 그리고 전지에 있어서 밥소변에 몇 번씩 나가지, 그러놓으니까 자지 못하느니 머리 어지럽고 아침이면 눈을 막 붓기지. 이 약 후부터 해, 어둠에, 아, 저, 아, 머리 막아지고 해, 아침에 깨어나면 해, 눈이 형, 저, 광, 뜸다, 저, 눈이 형 막아진다, 이 뭐, 약 후부터.
1: 아, 예.
3: 예. 하여튼 이 약이 서장약이고, 또 해발 높은 데 자란 야자의 약자고, 특히 오염, 오염이 없는 약재를 그런지, 아, 그리고 또 황금으로 된 약이 또 네 가지.
1: 연황금으로 된 약재, 서상에서 연황금이라고 하는 약재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3: 예, 그래 들어가는지, 야, 심리방에, 아이, 확실히 다른 약만 확실히 다른 데 난다 먹어보니까.
1: 예.
3: 나는 이거, 아이, 정말 우리 집사람 같이 어서 나무 예산 이 약 가지고 건강 챙기기 위해.
1: 그래도 됩니다.
3: 예, 전세수 예. 가지고 대답 받았습니다. 하도 저도 며칠 없다 이제 고마 받아왔습니다, 또.
1: 아유, 예, 잘하셨습니다.
3: 꾸준히 계속 먹으려고 다닙니다. 예.
1: 그렇게 하십시오, 예.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12년간 고혈압을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1: 네.
4: 그래서 이 약, 저 약 많이 써봐도 효과가 안 좋아서 혈압이 달고 살았는데, 이번에 이 심리방 약을 먹으면서, 우선은 그 1년 6달, 7달 먹었습니다.
1: 네.
4: 그런데 8달 반 만에 서신이하고 문의하고, 이만한 띠 보라 해서 띠 봤는데, 정말 지금까지 넷 변화 없이, 완전히 어떤 혈압약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1: 네.
4: 그 문제 해결했습니다, 진짜.
1: 끊을 수 있습니다.
4: 그러면 그러니까 다 봤습니다.

0: 이 아랫배부터 이 신발이 하지가 몽땅 얼음장 같았습니다.
1: 네.
0: 발바닥은 항상 얼음 올려서 것 같고 손발이 너무 시려서 여름에도 찬물로 이거 씻어도 못하고 쓰러지 못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 이야기도 오니까 그래서 이약 맞고 손이 먹고 있는데 이게 객관에 혈압이 피도 도와주고 그리고 혈액순환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원래 도와준다.
0: 예, 모시 혈과 피 아이 통해서 발이 항상 시리다 하던 게 지금 손발이 따뜻해지고 이 예. 허벅지랑 다 따뜻해지는 온기가 오니까 직접 소리해야 합니다.
1: 예.
0: 어, 그래
1: 혈액이 많이 보충되면 예. 혈액순환이 잘 될까 그럴 수밖에 예. 없습니다.
0: 예, 그래서 와서 우리 이번에 또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잘하셨습니다. 예.
0: 예, 내 친구도 내 소개로 남편이 그런 중풍이 두 번 나왔단 말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예, 어느 장례를 입고 어, 이, 그런 것도 반편은 반신부수니까, 그, 집안에서 그, 재우고서 침대 어른들이 바쁘고 했는데, 이 약은 그건 한 여섯 달 썼답니다. 그런데 효과 보기 시작할까요? 이번에 활도 좋다 했던 게, 어, 겜절에 36각 더 받아서 방복하겠답니다.
1: 예, 그렇게 하시라 하십시오. 241-7979번으로 예.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241-7979에 받아라.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장약 심리방을 여덟 달, 아홉 달, 어떤 분은 열 달 드시고 나서 혈압약을 끊고 아, 지금 이 약만 드시면서 건강을 찾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아, 저희가 자주 강의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병원에서의 림상실천이 어느 만큼 많아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분들 있는데 지금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이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혈압은 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원인 추적이 잘 안 된답니다. 예.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약은 서약이 아니고 중약입니다. 예.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 가운데 체질이라든가 아, 정신부담이라든가 과도한 피로라든가 고지방 섭취라든가 음식 이런 고지방 음식 이런 섭취라든가 흡연이라든가 또 음주라든가 비만이거나 유전인소의 결국 고나트륨 섭취 이런 인소를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서의 각도로 말씀하십니다. 예. 서의가 말하는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이 너무 많습니다. 예. 서의가 말하는 거는 예. 혈압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서의는 예.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 약은 서약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에는 160가지 혈압약이 있습니다. 예. 내가 진정 어떤 혈압약이 맞겠는가를 몰라서 어떤 환자분들은 혈압을 재봐가지고 혈압이 높으면 자기절로 약방에 가서 쇼번 디핑을 사다가 드신 후 안 되면 카토프리로 바꾸고 그게 안 되면 로허시로 바꾸고 또 그 약이 안 되면 티미사탄으로 바꾸고 하면서 많은 혈압약을 선택해 드셔보시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에 맞는 혈압약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죠. 예. 160가지 혈압약을 내 몸에다 다 실험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원래 본인이 몸에 사탄리 혈압약이 맞는 거였는데 몸에 맞지 않은 로허시를 그냥 드셨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부작용이 얼마나 크겠는가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예. 서약인 혈압약이 부작용은 크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서약으로 혈압공제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알려드립시다. 예. 내 몸에 맞는 혈압약이 어떤 약이겠는가는 내 몸이 지인이 압니다. 예. 내 몸이 유전자가 안다 이 말입니다. 예. 이런 분들은 꼭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자기 몸에 어떤 혈압약이 맞 겠는가를 잘 확인하시고 서약인 혈압약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서약이 아니고 중약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리각도로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을 분석해야 되죠. 예. 중리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을 다섯 가지라고 합니다. 예. 첫 번째 원인이라 할 때 간 양이 왕성하기 때문에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눈앞이 아찔아찔하면서 귀에서 소리도 나고 실면증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번조 불안해하면서 화를 잘 내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장약 심내방에 보면은 간 양이 울결돼서 나타나는 증상이 제일 좋은 성분인 지룡하고 천공, 소홍화하고 당귀, 소목하고 담남성, 우술이라는 성분이 간 경락에 들어가가지고 간 기능을 높여주면서 해독작용도 해주고 아, 또 간을 보양해줄 뿐만 아니라 간음이 부족하면서 간 양이 왕성돼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내려준다. 예. 예, 둘째는 담습으로 인해서 가래가 많이 끼고 막히면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주로 비상위가 허하면서 기침이 나고

0: 가래가 많고 메슬거우면서 토하는 증상도 나타나고 네. 배가 붓는다거나 설사를 하고 형태없는 변도 보고 맥이 없어하면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하죠. 예.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장약정류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여러분은 인생을 과소비하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대도 열정도 걱정도 사랑도 때로는 과하게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많이 쓰고 나면 어느 순간 바닥난 에너지에 무기력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편안한 시간 함께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도 저랑 함께 출발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개이던대로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저녁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4, 5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7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6도입니다. 우리 주 산림화재 위험 기상 등급은 2급, 공기오염 기상 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

0: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 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0: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2: 자, 라디오가 만난 사람들 코너 진행해보겠습니다. 라디오가 만난 사람들 코너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셔보겠는데요. 자, 먼저 전화로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다. 저는 산동 위에서 전수성 식당과 국밥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는 주국권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산동 위해에서 이 전수성 식당과 국밥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는 주국권 사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자, 사장님 반갑겠고요. 자, 외람되지 않는다면 언제부터 일을 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3: 22살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15년은 된 것 같습니다.
2: 이야, 15년이면 오랫동안 한 일만 해오셨는데요. 자, 처음에 일을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3: 한국 먹자거리에서 고구마를 팔다가 어느 식당 운영하는 사장님께 요청을 받아 그 식당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2: 네, 아, 그것이 계기가 됐군요. 야,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천수성 식당이란 이름에는 또 어떤 남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3: 특별한 의미는 없고 20년 동안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열심히 해온 식당입니다.
2: 아, 말 그대로 대를 이어서 식당 운영해 오시는 겁니다. 예. 이 어찌 보면 이 어르신들의 정성과 노력을 이어받아서 한 가게 오랫동안 몸담으셨는데요. 자, 오랫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꼽는다면 어떤 일을 꼽고 싶습니까?
3: 아무래도 한국에서 요리를 배우려고 시작한 첫 걸음이겠지.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주방장을 담당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2: 그렇군요. 현재는 두 가게를 이끌어가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그 PD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오랫동안 많은 손님분도 그렇겠고요. 직원분들도 어찌 보면 스쳐갔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을 꼽고 싶습니까?
3: 저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신 한국의 저희 사장님과 점장입니다.
2: 네.
3: 사장님은 가게를 제공해 주었고 점장님은 저를 많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2: 아, 그래요. 이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딪힐 때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때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뭐 진정성을 다해서 만든 음식이 좋은 평가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나쁜 평가로 들어올 때 좀 많이 속상합니다.
2: 야, 그렇군요. 이 정성을 다했지만 이 음식에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 속상한 건 모든 이 자영업 그리고 음식업 요식업 하시는 사장님이 공동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런 어려운 점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극복하셨습니까?
3: 계속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차츰 네. 개빈시키며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면서 극복합니다. 지금도 예.
2: 예, 그래요. 자, 부단히 배우고 또 공부하는 저 오늘 주인공인데요. 자, 멋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게를 현재 두 개나 운영하면서 바쁘실 것 같아요. 시간 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3: 지금 가게 국밥 이야기는 제가 직접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가게 천수성 식당은 아직도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2: 야, 그래요. 정말 팽이처럼 팽이 돌듯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이 평소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메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메뉴고 또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저희 가게 특색은 연변 냉면과 소탕입니다. 아무래도 네. 이 음식이 우리 조선족 대표 음식이다 보니 돼지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이 산동 위해에서도 연변 냉면과 소탕을 맛볼 수 있다니까 현지 분뿐만 아니라 또 어찌 보면 우리 조선족 분들도 많이 좀 반가워할 것 같은데요. 자, 다른 가게와 비교했을 때 우리 가게만의 특별한 차이점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차별점이라는 거는 음식이 맛있는가 맛이 없는가에 따라 평가되겠지만은 네. 저는 오로지 정성을 다해 우리 조선족 음식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2: 그렇습니다. 뭐 외지에 가시면요 외지분들 알아주더라고요. 조선족

0: 음식은 맛있고 깔끔하고 정결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자, 국권 씨가 얼마나 음식에 진심을 다하고 애정을 쏟는지 느껴집니다. 현재 또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도 운영한다고 들었거든요. 주로 어떤 내용들을 업로드하고 계십니까?
1: 제가 만드는 조선 조금식이나 등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그래. 직접 음식을 만들고 드셔보는 내용을 보면서 이 가게에 대한 신뢰가 쌓일 것 같습니다. 자, 미디어 계정 운영하고 나서 삶이 어떤 변화 생겼나요?
1: 삶이 변화라기보다는 더 많은 외지분들이 찾아주셔서 저희 조선 조금식을 맛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미디어를 통해서 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또 즐겨 찾아주서 찾아오고, 자,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국권 씨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네, 이제는 또 많은 분들이 건강 위주로 음식을 드시다 보니 네. 저도 앞으로 이제 특별한 조미료 없이 오롯이 우리 조선족이 뭐 된장, 간장, 네. 참기름 등 이런 조선족 정통 건강식을 만들려고 이제 공부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항상 응원하겠고요. 자, 오늘은 현재 산동 위해에서 선수성 식당과 국밥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는 주국권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청취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예, 저 오늘 저 이야기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산동 위에 가게 되면 꼭 가게 한번 들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0: 이상 오늘 라디오가 만난 사람들 코너의 산동 위해에서 이 천수성 식당과 국밥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는 주국권 사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지만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몰랐던 식물입니다. 바로 목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소설가 자메이카 킨데일과 런던의 큐 왕립 식물원실을 거닐다가 정말 아름다운 노란색 꽃을 발견했습니다. 나팔처럼 생긴 커다란 꽃잎은 대초의 노란색이 처음 생겼을 때처럼 선명하고 예뻤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녀는 이미 집에서 접시꽃을 키우고 있었기에 이렇게 예쁜 꽃을 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표를 확인했고 자신이 착각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꽃은 접시꽃이 아니라 바로 목화였던 것이죠. 네, 둘 다 아욱과에 속하는 식물이라 쉽게 혼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킨케이드에게는 이 발견이 단순한 착각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카리브해의 안티과 섬에서 여름마다 어머니의 친구를 도와 목화씨에서 솜을 떼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손가락, 특히 엄지손가락 아래 부분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하네요. 네, 그녀에게 목화는 단순히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깊이 연결된 식물이었답니다. 자, 그럼 이 아름다운 꽃이 어떤 식물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목화는 약 천만 년에서 2천만 년 전 사이에 지구상에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류는 약 50가지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인도, 반도, 아프리카, 남미, 중미 등지에서 4가지 주요 품종이 오래전부터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목화는 정말 놀랍도록 빠르게 성장합니다. 단기간에 싹이 트고 묘목이 나온 뒤 5주에서 6주 정도 지나면 꽃봉오리가 보입니다. 네, 그리고 3주 후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그런데 이 꽃은 단 하루만 피죠. 그 짧은 시간 동안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는 데는 주로 스스로 제 꽃가루 바지를 하지만 때로는 땅벌 같은 곤충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꽃의 색상도 흥미롭습니다. 킨데이드가 보았던 노란색 꽃은 한 종류였지만 목화꽃은 품종에 따라 흰색, 노란색, 크림색 등이 다양합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꽃이 핀 다음 날이면 꽃잎이 색이 분홍빛이나 보랏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남부의 아이들 사이에는 이런 수수께끼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하네요. 첫날은 흰색, 다음날은 붉은색.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시드는 꽃은 무엇일까? 비록 살아있는 기간은 짧지만 자연의 옷을 입히는 존재, 정답은 바로 목화의 꽃이었습니다. 꽃잎이 떨어진 자리에는 작은 열매, 즉 꼬투리가 생깁니다. 이 꼬투리는 이후 50일에서 70일에 걸쳐 천천히 물을 익다가 결국 바싹 말라서 터집니다. 그 안에서는 부드러운 흰색 솜털에 뒤덮인 씨앗들이 나타납니다. 이 솜털이 바로 우리가 실을 뽑아 옷감을 만드는 목화 섬유라고 하네요. 그리고 씨앗은 바람을 타고 멀리 흩어져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합니다. 인류는 수천 년 전부터 이 솜을 활용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유물은 파키스탄의 인더스 계곡에서 발견됐다고 하네요. 무려 5천 년 전의 목화 실과 천, 그리고 어망이 출토됐습니다. 네, 사람들은 솜에서 실을 뽑아 천을 짜서 옷을 만들고 가구를 만들고 때로는 팔아서 생활에 필요한 돈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노란 꽃으로 피어났다가 하루 만에 붉은 빛으로 변하고 다시 솜으로 변하는 이 식물의 신비로운 일생을 정말 흥미롭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오늘에는 목화에 관한 이야기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인생을 과소화하지 않는 방법, 어쩌면 정답은요,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려 하지 말고 가끔은 덜 쓰는 용기를 갖는 것.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으셨습니다. 남은 오늘 시간, 여러분의 인생 계좌에 조금의 여유를 남겨두는 건 어떨까요? 항상 노력하고 삶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여러분들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돌아옵니다.

0: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1: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예, 영길시 현대병원에서 연구개발해낸 부강주사료법으로 허리질환에 대해서 무료치료활동을 진행했는데 이제 진행할 시간은 이틀밖에 없습니다. 예, 내일하고 모레. 예, 다음에는 치료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치료하는데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다 하는 뜻입니다. 예, 이제 이틀 시간이 남았지만 한 번이라도 가서 좀 체험해 봤으면 하는 이런 분들, 예, 265-2120, 265-2120에 전화하시면 이야기됩니다. 한 번 치료에 대부분 환자들이 효과는 봅니다. 그러나 한 번 치료로 완벽하게 낫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열흘 간격으로 두 번, 세 번, 예, 세 번 치료받으면 기본상 다 낫습니다. 혹시 좀 엄중한 환자들이라 하면 그 이상 치료를 하는데, 예, 그 이상 치료는 아무래도 예, 무료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요 이틀 시간을 잘 이용했으면 합니다. 내일하고 모레 예, 한 번 치료 효과가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돈을 내고 치료해도 낫으면 그게 예, 좋은 일이지요. 예. 그리고 효과 없다면 다시 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분명 짚고 넘어갈 것은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무슨 검사가 있는가? 예, 기본 검사로서 예, 혈상교, 뇨상교, 혈당검사, 심전도 이 기본 검사의 비용은 135원. 그 다음에 허리에 관해서 척추에 엑스레이 검사나 CT나 예, 또는 MRI 검사가 필요할 때 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2: 예, 우리 언니가 예, 저 현대병원에 댕기면서 부강주사료법으로 예, 치료로 받았습니다.
1: 어디가 불편해 그럽니까?
2: 여수가만 달줄
1: 아, 예.
2: 와가지고 소리 바로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앞으로 자꾸 꼬부라들고 예, 그리고 통증이 심해서
1: 예.
2: 연세가 많이 났거나 예, 아야겠다는 거 우리 권고려서 그래서
1: 예, 연세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병 앓습니다. 어디 상한 적이 없어도 그 언니분의 연세 어떻게 되십니까?
2: 이제는 70대 중반 넘었어요.
1: 예, 다 이런 병들이 이 나이에 많이 발생합니다. 아, 이제 네. 나이 많아서 희망 없다 이런 생각은 할 필요 없습니다.
2: 그래도 혹시 저기 그래도 까나 바로 걷지 못하는 어떤
1: 맞습니다. 그 병이 증상이가 예,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좌골신경 압박 증상이기 때문에 허리에 문제가 있는데 예, 다리로 내려가면서 발에 발바닥까지 예, 그래서 걷기 어렵습니다.
2: 예. 그래서 저기 우리가 예 이제 저기 그래도 사는 날 거지는 걸어 댕기고
1: 그럼요. 예.
2: 그래도 지금 집안에 이 일도 만들 할 수 있고 해야 되지. 요새 어떻게 그렇게 걷지도 못하고 맨날 아파서 그렇게 고생하게 하는가 해서
1: 그런 맞습니다. 예.
2: 치료라는 게 두 번 치료를 받았어요.
1: 이미 두 번. 예.
2: 많이 호전됐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2: 이제는 통증이 많이 완화되고 예. 혹시 많이 났으니까 예, 밤에 돌아눕기도 하라고 예, 댕기는 게 또 많이 났단 말이에요.
1: 예, 잠도 좀 더 잘 잘 수 있고 예. 예,
2: 허리가 또 많이 그러니까 통증이 완화되니까 허리가 좀 펴지고 예.
1: 펴지고 예.
2: 그러니까 좀 걷는 게도 좀

0: 부를 수 있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의원용 했겠는 거 아니야.
1: 이런 좋은 치료도 있었구나. 예, 이런 느낌이 예. 들죠. 예.
0: 그래 너무 좋아하니까 나 예. 다음에도 치료라는 것은 끝까지 치료라고 저리 한 번 더 치료받다고 해서 내일로 예약하자고 했습니다.
1: 그러니까 두 번째 치료한 후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까?
0: 이제는 오늘이 열흘이 됐는데.
1: 아, 그러면 이제 이틀 시간이 있는데 이틀 시간을 잘 이용하면 세 번 치료 모두 돈 내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0: 예. 예. 치료를 했습니다.
1: 예.
0: 예. 시장님과 맞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3: 우리 어머니의 협착에 와서 이렇게
1: 척추 협착 예.
3: 예. 앞으로 꼬꾸라지면 누우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게 어쨌든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뱅뱅 돌았댔습니다.
1: 네.
3: 근데 병원에 가서 우리 이모 같이 두 번 같이 치료를 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두 번, 예.
3: 예. 그래서 지금 어떤 내일 또 어떤 가는 날인데 세 번 치료를 마저 하자고.
1: 열흘 됩니까?
3: 어떤은.
1: 두 번째 치료받은 후 시간이 열흘 지났습니까?
3: 예, 열 할리.
1: 아, 예, 그러면.
3: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 예. 치료를 하면 완전히
1: 아, 예, 이제 이틀이 있으니까, 예.
3: 아,
1: 예, 세 번 치료까지, 아, 예. 예. 운이 좋습니다. 세 번 다 무료로 하게 됐으니까, 예. 예. 예.
3: 다행이지.
1: 예,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네, 말씀하세요.
4: 예, 네, 저는 친구 후자로 지금 전화를 드리는데
1: 예.
4: 우선 내 허리 너무 아파하니까 친구가 무료를 치료해서 내가 가보라며 이래더란 말입니다.
1: 예.
4: 네, 여기서 투춘다.
1: 그런데
4: 나오가 투추했는데 나는 이렇게 뭐 걸지 못하거나 무슨 저기 뭘까 일상생활에 뭐 영향이 있거나 이건 없습니다.
1: 아, 예.
4: 왜 걸는 것도 이렇고 한데 허리 아이고 허리 아래 꼬리뼈 우리 아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허리도 쓸데 없습니다.
1: 허리 예 아니고 예. 엉덩이 쪽으로 좀 그렇다는 말이죠. 꼬리뼈에 예. 예.
4: 양자가 엉덩이고 뼈 뽀수하게 나왔으니까
1: 예. 예.
4: 허리 아프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까?
1: 그것도 사실은 다 이게 허리에 신경이 내려가서 엉덩이나 꼬리뼈 다 아픕니다.
4: 아,
1: 예, 예. 그러는 상세한 검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검사해서 예? 예, 도대체 네. 무슨 문제인지 이런 거 알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예.
4: 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아무 때나 가면 됩니까?
1: 아닙니다. 이제 무료 치료는 이제 이틀밖에 없습니다. 무료 예, 돈 받지 않고 치료해 보는 네. 시간은 이틀밖에 없고 그 후에는 치료하는데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4: 아, 제가 이달
1: 말까지 예, 무료 치료 한 번이라도 가서 치료해서 효과 있는지 없는지 예, 체험해 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효과 있으면 그 후에 더 치료받고 더 내더라도 효과 좋으면 네. 되는 거 아닙니까?
4: 아, 예. 그래야 그렇죠. 예.
1: 그렇죠. 예.
4: 근데, 그니까, 그거는 어디다 예약합니까?
1: 아, 예약 전화 있습니다. 265.
4: 예, 265.
1: 2120.
4: 아, 265, 2120. 10?
1: 20.
4: 아, 2120. 예,
1: 예, 예. 다시 한번 불러오세요.
4: 2120.
1: 예,
4: 2120.
1: 예, 맞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말씀하세요.
5: 우리 아들이 현대병원에가 두 번 치료했습니다. 허리
1: 예, 허리 아파서.
5: 예, 예. 예. 원래는 예, 밥도 못하고 이래서 밤으로 덮였습니다.
1: 어, 그렇게 예, 엄중합니까? 예. 예.
5: 밥도 하고 있으니 집도 거두고 이랍니다.
1: 어, 예, 두 번 치료했는데.
5: 예, 밖으로 미나면 나가던 게 밖에 나가면 매일 앉아놓습니다.
1: 오, 예, 바깥 출입도 예. 할 수 있고, 효과 좋습니다. 예, 두 번 예. 치료했는데.
5: 이제만 알가겠다는 건 내 치료 효과가 갔는데 효과 좋습니다.
1: 예, 뭐도 자꾸 나이 많으면 치료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치료 횟수를 좀 더 늘리면 됩니다. 예.
5: 예. 그래 또 내일 가겠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명 안 났으면 계속 돈 내고도 하겠답니다.
1: 그래야 되죠. 예. 두 번째 치료한 후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0: 지금 내리면 이전 열 하루 됩니다.
1: 아, 예. 그러면 세 번째 치료까지도 무료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예.
0: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고모가 예, 지네 요추판 투출해서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그저 앉아서 뭉개고 지네 고통스러워서 예, 연배병원에서 수술하는 거 겁이 나서 아이하고 4시 어정이 하던 아우이란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하지 못하고서 현대병원에 가 한번 치료받고 부축해서 같이 냈는데
1: 예.
3: 치료받고서 예, 주사 맞고 와 앉아서 반시간을 지출해서 예, 그래 지출하고 온 게 짝대기 지구 소리 아, 굴른 게 완을 펌프에 걸어왔다, 제가.
1: 아,
3: 아프지도 않고,
1: 예.
3: 고통도 없고. 그래, 돌아 누굴 적에도 그래. 돌아 못 누고 앉아서 계속 쉬던 게, 얼마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1: 예.
3: 내일 할리 제가,
1: 예.
3: 또, 예. 한번 그래, 내일 예약해서 또 갔다 오자고.
1: 오, 예. 예 이미.
3: 그래, 될 때까지, 예. 예. 오랄 때까지 그래, 댕기게 돈 내도 돼, 댕기겠다.
1: 맞습니다.
3: 지내 즐거워서, 예.
1: 예. 한번 치료했습니까?
3: 예.
1: 아, 그런데 그렇게 효과 좋으면.
3: 예. 지네 앉아서 자꾸 이래 발은 눕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게 그래, 좋아지니까 즐거웠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어찌 즐거워하는데 그래, 인사를 하며 내일 하나 예약해달라 하면서.
1: 한 열흘 지났습니까? 두 번, 열 하루. 예.
3: 예.
1: 그러면 두 번째 치료도 무료로 예. 할 수 있습니다.
3: 예.
1: 예.
3: 그래, 두 번째 끝나도 전세 오란 대로 돈 내고 그래도 가야 되지. 그 좋은 데서
1: 그래.
3: 아이 하면 되겠습니까?
1: 예.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4: 예, 제 전화 맞습니까?
1: 맞습니다.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우리 어촌 아재 벌이 되는데 집이 왕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왔다는데 허리 좀 붙은 얘기를 한 번이라 찍어 정말 이 진짜 이게 치료하는 건 경제 한국에서도 그게 잘 치료 못한다는
1: 허리 아픈 데는 무슨 진단 받았습니까?
4: 협착증 진단 받았습니다.
1: 아, 여추 협착. 예.
4: 예. 예, 그런데 언제 며칠 했는데 여기를 또 오고 나니까 어제 허리 더 아프다며 거기 있어야 일할 때 돼서 그런지 잘 모르겠던데 오니까 나의 통 누군 데서 사흘을 계속 아프단다. 지금
1: 네.
4: 아프다. 그래. 빨리 내일에 뭐래 오랑 얘기를 했지. 어떻게 그런가. 사실 좀 얘기했거나. 그래서 이거 돈 많이 내고 그래서 검사비만 내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놨더만 얼소리 한다. 그래. 내일에 뭐래 우리 예약하자고. 그래.
1: 한국에서 옵니까?
4: 예.
1: 예. 예. 그 이틀.
4: 전화체입니까?
1: 예, 맞습니다. 265-2120에다가 전화 예약을 하시고, 무료 치료 시간은 이제 이틀밖에 없습니다.
4: 예, 그래 말할까. 한 번이라도 거서 하자.
1: 예, 한번 해서 효과 있으면 더 치료하는 게고, 예. 예, 효과 없으면.
4: 265-2120.
1: 예, 맞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예, 말씀하세요.
5: 예. 그럽니까? 예.
1: 예,
5: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5: 선생님 내가 오늘 물어보자. 나는 어제 가서 맞았습니다.
1: 어제? 예, 무슨 어디가 볼까?
5: 사람이 나는 그때 또 한 번 맞고 이번에 두 번째 요즘 투수돼서
1: 아, 예.
5: 그 먼저 보내네 또 이 골반이랑 여기랑 그래 너무 아파서 그래 맞고 그건 그래서 한 번 맞았는데 딱 이롭습니다. 그래서
1: 예.
5: 그것 때문에 그냥 고생했는데 그게 그래서 어쩌면 한 번 맞고 딱 이롭습니다.
1: 예, 한 번 치료에 낫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5: 난 그래 그거는 그렇게 이롭었었는데 그다음에 이 요즘 반도서 허리 아파서
1: 예.
5: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제 가서 또 맞았습니다.
1: 어제 처음 치료받았습니까?
5: 어제 그러니까 두 번째지 뭐
1: 우리 그 여추간판 탈출 때문에는 처음 치료 예?
5: 예, 예. 처음 맞았어요.
1: 예.
5: 맞았는데 지금 글쎄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자 그런데 그런데 선생님 내 하나 물어보자 그랬는데
1: 예.
5: 거기 저기 어찌니까 이달 31일까지 이게 무효 치료지
1: 31일은 일요일이라서 예. 일요일은 병원에서 휴식합니다. 예.
5: 옳습니다. 예. 그래 무슨 끝이니까
1: 이틀밖에 없습니다. 이틀 예.
5: 그런데 저기 어제 한 분 내 보내서 어제가 맞았습니다.
1: 네.
5: 그래 맞았는데 그다음은 어제는 이

0: 어제 맞았으면 이 사람이 며칠 후에 맞아야 돼.
1: 한 열흘 지나서. 예, 열흘 지나면 열흘 아무래도 무료 치료 시간은 예, 지났지만 예, 그렇다고 치료받지 않겠습니까? 효과 있으면 더 치료받고 예, 효과 없으면 예. 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0: 아, 그러니까 다시 치료받겠는데는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1: 그 부강주사 한번 치료 비용이 1,300원입니다.
0: 1,300원이?
1: 예, 예.
0: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1,300원이.
1: 검사는 다 했습니까?
0: 검사는 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1: 예, 사람. 예. 그래서 그 의사가에 뭐 이제 몇 번 치료하라 하면 그에 예, 따라서 하면 됩니다.
0: 아, 그러니까 네. 아니, 이 사람 내 보내길래서 이 전화거든. 내 똑똑한 거 알고 전해주자고.
1: 아, 예. 끝까지 책임지고 예. 상세히 알려드리려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0: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부터 맞자면 1,300원입니다. 예.
1: 부강주사 한 번 치료비용이 1,300원이 예. 더 상세한 문의가 있으면 265-2120에 문의하시면
0: 예, 예. 압니다. 예. 예. 예. 그 전화번호 압니다.
1: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배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3: 저는 정석 비대가 있어서요. 서번이형 보기 좀 바쁜다.
1: 예.
3: 그래서 원래 명은 수술하라는 것이 수술하지 않고 네, 이전에 차에서 봤습니다. 그 현대병원에서
1: 예.
3: 뭔가 뭐 이런 것들 현대병원에서 예. 치료를 한다고
1: 치료를 한다고 예. 또 예. 치료해서 효과 본 실례도 있고 예.
3: 예. 그래서 전번에 가서 한번 생성만 갔다 했습니다. 가서 한번 두 사람 맞은 게
1: 예.
3: 지금 밤에 서른 사사가 그래 여러 번 보더니 지금 딱 두 번 본다 지금.
1: 예, 원래는 그보다 더 많이 보더니 일어나서 예.
3: 네, 그러니까. 네, 나도 뽑았대.
1: 아이고, 예. 그러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편한 점이 대단히 많죠. 예. 네, 이튿날에 네. 정신도 흐릿하고 예.
3: 예. 네. 아, 그래 지금 이게 더 효과 있을까? 더 그랬나 가서.
1: 네. 한번 치료하면 효과는 보지만 또 완전히 낫기는 어렵고 지금 수술하라 한다는 게 그게 완전 낫게 하는 게 아니고 소변이 나가는 이 통로의 길을 좀 넓혀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치료받고는 다 해결이 안 되고 예, 이런 이것도 퇴행성 질환 나이 들면서 남성들이 전립선이 자꾸 비대에 커지면서 예, 오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퇴행성 질환의 부강주사가 아주 적합합니다. 예.
3: 예, 알았습니다. 그럼 같이 좀 맞겠습니다.
1: 예, 네, 치료 잘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4: 예, 저도 지금 이 허리, 다리, 이거 수술을, 주사,
1: 부강주사를, 예, 치료받았습니까? 예. 예,
4: 도움받고 지금 효과 상당히 꽤 내가 좋으니까, 우리 집안주 형님이가.
1: 예.
4: 이 면세도 있고, 이래서, 이 증상이가, 오라담 합니다. 이 허리 아픈 얘기. 그래, 근데 아까도,
1: 예.
4: 어째. 아, 이때 그게 뭐라 했나? 그래서 빨리 가라고. 시간,
1: 무료 치료 시간은, 예, 이제 거의 끝납니다.
4: 내일 좀 예약하더라.
1: 예. 그래서 한번 치료받을 시간은 있습니다. 예. 그래, 예. 효과 있으면, 그 다음에 더 앞으로 돈을 내더라도 치료받는 예. 게 좋은 것이고, 효과 없다면 다시 치료받지 않아도 됩니다.
4: 예. 잘 알았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 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예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명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0: 식당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1: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예. 옳습니까?
4: 예,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4: 예.
3: 저도 예, 현대병원에 된 김에 예. 다리 치료를 했습니다.
4: 다리 무릎이 아파 그럽니까? 무릎 관절?
3: 예, 무릎이 아프고 손마디도 아프고
4: 손마디.
3: 그다음에 발굽도 아프고
4: 예.
3: 여러 곳이 아팠습니다. 마디마다 다 아팠습니다.
4: 아프고 붓진 예, 않습니까?
3: 불어났습니다.
4: 저 혹시 류풍수 관절이
3: 없습니다.
4: 예, 예. 그렇죠. 예.
3: 예. 그런 게, 네, 그 현대병원에서 그 분광요법 주사를 놓는다고 하여튼 오란다. 들은지는 오라지만, 그렇지만 간대류사 하고서는 믿지. 앙토 있다가서리
4: 예.
3: 내 하루씩이 아파서 예. 나지면 그래도 이러저러게도 밖에 나가 댕기고 앉아있고 이래 좀 괜찮은데
4: 예.
3: 밤이면 그새 밤중이면 어찌도 아픈지 몇 번
4: 예.
3: 너무 아파서 우기가
4: 그렇죠.
3: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예내 가보겠다. 아무튼 한번 맞아보겠다. 돌 들어도.
4: 예, 어디 가나 그래, 뭐 예. 치료는 많이 해봤겠는데 어디 가나 치료 그거 못한다 합니다.
3: 예, 치료는 예. 많이 했습니다.
4: 예.
3: 그래, 부관 그 현대병원에 정말 자식도 모르게 예. 가만히 혼자갔습니다.
4: 가만히.
3: 저는 중풍 맞아서 방대 못 쓰는 환자입니다.
4: 중풍도 걸렸고, 예.
3: 예. 그래도 일단 차에만 앉으면 문학거지 치료다 주는데 간다고 그래 가서도 막 한번 치료받았습니다.
4: 아, 예.
3: 한번 받고 나니까 예. 집에 오니까 나 조금 별로 감각이 별로 딱대다.
4: 아, 예.
3: 예. 예. 하루 이틀을 지나니까 나 확실히 나쁜 게 알겠대다.
4: 예.
3: 예. 그 다음번에 내 모두 주사 맞기네. 예. 네 번은 맞았습니다.
4: 예.
3: 네 번 맞고 언제는 예 맞은 지 언제는 넉 달이 지났습니다.
4: 그간에는 다시 가지 않았습니까?
3: 어제 아이가 가겠습니까?
4: 예, 예.
3: 선생님이 세 번 오라 합디다.
4: 예.
3: 그런 거 세 번가 맞고 네 번 만에 애인의 암내 치료하는 바에 완전히 뛰겠다고 소리.
4: 네.
3: 한 번 더가 네 번 거지 맞았습니다.
4: 네 번, 예.
3: 예. 네 번은 곳에 돈이 몇천 원 들었지만, 아이고, 세상에 아파 본 사람이나 알지 모릅니다.
4: 그렇죠, 정말. 예. 예.
3: 그래, 그러네. 예. 아이 아프니까 나 천 원에 많이 들어도 아깝지 않다, 정말.
4: 그럼요, 예. 어디 가나 치료 못한다 하는 병인데 현대병원에 가서 예. 치료하니까 효과 알린다 하면 그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예.
3: 예. 그리고 그다음 내가 허리 좀 그 당길 때는 허리 구부리지 않고 앉습니다.
4: 예.
3: 꼬꼬지 펴는데 앉으면은 아플러 이래 허리 자꾸
4: 구부러지죠. 예.
3: 예. 그래 그다음에 허리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좀 생활상이 좀 바쁘니까 나 치료를 그렇게 아예 했습니다.
4: 예.
3: 그래 먼저 번에 다리 치료를 하고 부담이 났은 게 알기니까 나 이번에도 내 자식이 모르게 다 많이 갔습니다.
4: 자식이 그래. 혹하게 합니까?
3: 예. 예.

0: 우리 자식들은요, 광고를 하면은, 예. 어째 그런지 모른다.
1: 예.
0: 또, 다가오기 접수 아예 한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서, 예. 또 가말 갔습니다.
1: 예.
0: 가말 갔는데, 한번 맞으니까는 좀,
1: 나는 게 알겠죠.
0: 예. 그래서 그만, 그 다음에는 두 번, 세 번,
1: 네 번 치료받았죠.
0: 받았습니다.
1: 예.
0: 아이고, 세 번 받으니까 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1: 그렇죠.
0: 앉아도 허리 펼 수 있고.
1: 예.
0: 허리 두근두근 아예 아프지.
1: 어, 예.
0: 정말 이렇게 좋은 병원이, 이런 병원이 정말 찾아보기 정말 가장 힘든다.
1: 맞습니다. 예.
0: 예. 나 연세는 70이 절반 후반이 됐지만
1: 예, 연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병리가 전 세계적으로 못 된다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효과를 봤다 하는 건 아주 기적적인 일이니까 예. 아, 예. 참 예, 치료 잘 됐다고 봅니다. 시간 다 돼서 예, 이제
0: 예,
1: 내일
0: 그렇습니다.
1: 다시
0: 감사합니다.
1: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 지들이 전통산업의 전환 성격을 전면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의 토대를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0: 공문 리강 총리가 절강성 주산과 뇽파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 전국인대 상무연회 조락재 위원장이 가자스탄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0: 중앙군사위원회가 군 고위 간부 교육관리 감독을 강화할 때 관한 몇 가지 조치를 인쇄 발부했습니다.
1: 뉴스 여시 세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실물 경제는 한나라 경제의 근본입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실물 경제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면서 실물 경제 속에 전통 산업을 빠뜨리지 말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전환 성격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에 각 지들은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의 역사기회를 틀어주고 경제 발전의 창력점을 실물 경제에 두며 전통산업의 첨단화, 진흥화, 친환경화 전환 승객을 추진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의 토대를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올 3월 말 우리나라의 첫 7톤급 대형 수송 무인기 장흥 8이 하람에서 첫 비행에 성공함으로써 전 세계 첫 비행을 진행한 가장 큰 수송 무인기로 됐습니다. 첫 비행에서 락양 베어링 그룹 주식위안회사가 연구 개발한 베어링이 무인기의 안정적인 비행에 굳건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공업의 관절이라 불리우는 베어링은 기계 설비의 핵심 기초 부품입니다. 2025년 5월 습근평 총석이는 락양 베어링 그룹 주식위안회사를 시찰할 때 현대 제조업은 과학기술의 에너지 부여를 떠날 수 없고 기술 공략을 대대적으로 강화해 자주 혁신의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는 제조업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 기술도 스스로 장악해야 한다며 당신들에게 희망을 기탁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기업은 지속적으로 공예 생산 절차를 최적화하고 알고리즘 모델을 갱신하여 생산 효율을 대폭적으로 제고시켰습니다. 기업의 풍력발전 기어박스 베어링 진흥공장 공종사인 양보구는 핵심 과업은 진흥 생산 라인을 진정으로 활성화시키고 진흥 생산 라인의 가공 효율을 한층 더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과거 8시간에 완성하던 제품 모델 교체는 현재 한 2시간 만에 정밀하게 완성할 수 있어 주문 반응 속도가 20% 제고됐습니다. 전통 산업의 개조 승격도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습근평 총석이는 전국과학기술대회 국

0: 국가과학기술 장려대회,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 대회에서 발표한 종료한 연설에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융합을 실촉있게 추진하여 신품질 생산력 발전에 일조해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석분평 총석에는 새 기술을 적극 활용해 전통산업을 개조하고 재고시켜 산업의 첨단화, 진흥화, 친환경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첨단을 인솔로, 지능을 엔진으로, 친환경을 바탕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전통산업은 당면 새 우세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7일 중심, 11박 12일을 거쳐 두 번째 국산 대형 크루즈선 애달 화성호가 149가지 시험 운항 프로젝트 검증을 완성하고 부두로 복귀했습니다. 이는 애달 화성호가 최종 교부를 통해 굳건한 한걸음을 내딛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박그룹 애고교 조선소 부총경이며 국산 대형 크루즈선 프로젝트 총제조사인 진고민은 두 척의 크루즈선 제조를 통해 회사는 진흥조선 클라우드 플랫폼을 세웠고 디지털화 설계, 공급망 협동 플랫폼을 포함한 전 체계의 디지털화 전략 포트를 구축했으며 빅데이터를 토대로 한 경영 결책으로 고품질 발전을 지탱했다고 비유했습니다. 의료용 안강 강철 로프 위안회사의 작업장에서 지능 생산 라인이 전속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교배소 자주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생산한 특종 구동 와이어 로프는 중국 천안 등 중대 공종에 성공적으로 응용되었습니다. 의료용성 공업총부하청 정남 부총장은 15차 5기는 전망 계획 시기 우리는 공업체계가 비교적 완비한 우세를 잘 발휘시키고 자동차, 석유화학공업, 철강야금 등 전통 우세 산업의 진흥화 개조와 디지털화 전환, 친환경 효율 증대를 전력으로 추진시켜 전통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전면 제고시켜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 강철 산업은 디지털 기술을 광범위하게 응용함으로써 많은 진흥 공장들이 용소 숨쳐나왔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신에너지 자동차의 일조에 도약식 발전을 실현하고 수출량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직업과 인공지능이 서로 결부되어 몇 초 만에 수만 가지 문양과 모양새를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당면 전통산업은 과학기술 혁신을 지탱으로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은 전통산업 최적화 제고에 대한 전문 포치를 했습니다. 올해 광업, 선박 등 산업이 세계급 선진 제조업 집권을 육성하고 건설하며 기초재료, 공업 모션 등 종점 분야에서 관근 핵심 기술 공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많은 전통산업들이 다그쳐 보내두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발전사 부구령 사장은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기 우리는 전통산업의 최적화 승격, 새 원동력 육성면에서 업무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디지털 지능기술 활용과 친환경 기술 개조 승격을 지지하고 종점 업계에서 질적 향상과 원가 절감, 탄소 배출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전통산업의 발전 품질, 발전 구도, 발전 모습의 지속적인 최적화와 참신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리강이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절강산 수산시와 영파시를 지탱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대국 비축 체계 구축에 관련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과 지시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정부 주도, 사회 공동 건설, 다원적 상호 보완을 견지하며 대중 상품과 중요 물자의 비축 조정을 잘 수행하고 전략적 보장, 거시적 조정 및 긴급 대응 기능을 강화하며 산업 및 공급망의 회복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대중 상품 자원 배치 중추 건설을 가속화함으로써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는 데 믿음직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주산시는 국가 석유 비축 기지 대량 농산물 저장 및 운송기지 그리고 영파시는 대사상업 석유 비축 프로젝트를 방문해 석유, 식량 등 비축 업무 보고를 듣고 프로젝트 건설 및 운영 상황을 요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한 도전에 직면하여 손에 식량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송 상품과 중요한 물자를 잘 비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0: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배치하며 다양한 조세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다양한 유형의 비축시설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비축 용량을 더욱 확대합니다. 과학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비축 및 관리 기술의 혁신을 추진하며 정보화와 지능화 수준을 높이합니다. 체제와 기재의 격을 심하고 전략 비축과 상업 비축 등의 협력 운영을 촉진하며 순환 사용과 시장 조절 기재를 완비화합니다. 절강국제대종상품거래센터에서 리강 총리는 대종상품 자원 배치 중추 건설 진행 상황을 요약하고 거래 상황을 세심하게 물었습니다. 리강 총리는 대종상품 통합 봉사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품목과 전과정 거래 봉사 체계를 완비화하며 선물과 현물의 연동 운영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대종상품 가격 형성 기제에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강 총리는 용주철도 금탕해저터널 영파구간과 영파주산항, 매산항구를 찾아 절강성의 교통물류체계 건설 계획을 조사하고 대종상품 운송가공 상황을 요했습니다. 터널공사 현장에서 이강 총리는 굴착기 및 부설 작업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금탕해저터널의 지질 조건이 복잡하므로 과학공사, 안전공사, 친환경공사를 견제하고 신기술과 신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품질관리를 전건설 과정에 걸쳐 관통시키며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고품질 공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파주산항 매산항구에서 리강 총리는 컨테너하역 무인작업을 관람한 후 배를 타고 일부 주요 프로젝트를 점검했습니다. 이강 총리는 영파 주산항구의 종합적인 장점이 돌출하고 파급 효과가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항구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복합 운송을 적극 발전시키며 항구, 육지 항구, 공항, 디지털 무역 항구라는 네 가지 항구 연동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디지털화 개조 성격을 가속화하며 특수 시간대에 특정 경로 화물의 무인화 및 지능화 운송을 탐색하여 지속적으로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항구 산업을 크게 발전시키며 산업체인을 육성하여 영파 주산항을 세계 인류의 강한 항구로 건설해야 합니다.
1: 카자흐스탄 의회 하원 코사노브 의장의 초청으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25일부터 27일까지 카자흐스탄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을 진행하고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 토카예브 대통령을 접견하고 의회 상원 아슘바 예브 의장, 하원 카소노브 의장과 각기 회담했습니다. 토카이브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락재 위원장은 우선 습금총 주석의 친절한 문안과 량완 축은을 전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습금총 주석과 대통령 선생의 전략적 인솔과 기획 아래 중국과 카자흐스탄 관계는 도약식 발전을 실현하고 한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했습니다.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함께 서로의 핵심 유무원지 간에 서로 확고히 지지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고품질로 깊이 추진하며 중국과 카자흐스탄 문화교류회를 공동 주최하고 양국 인민의 친선을 돈독히 하며 다자구도 내에서 조율과 협조를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리익과 국제공평과 정의를 수호할 것입니다. 토카예브 대통령은 습금총 주석에 대한 진지한 문안을 전해줄 것을 조락재 위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토카예브 대통령은 2013년 습금총 주석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비단의 길 경제대 건설 장의를 제기했고 양국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경제는 상호 보완성이 강하고 재분야 협력의 예비도 큽니다. 카자흐스탄은 한계 중국 원칙을 견제하며 습금총 주석이 제기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리념과 4대 글로벌 창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글로벌 관리를 적극 인솔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결을 하는 데 대해 높이 찬성합니다. 접견 후 조락재 위원장은 토카예브 대통령으로부터 1급 친선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아슈온바 예브 의장, 카소노브 의장과 각기 회담할 때 조락지 위원장은 쌍방 립법기구는 양국 원수의 중요한 공감대를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각 차원의 친선교류를 밀접히 하며 관련 법률을 적시적으로 비준하거나 개정해 양국의 실무적 협력에 법률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피했습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또 중국의 제15차 5기는 전망계획 요강과 생태환경법전, 국가발전계획법,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비롯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0: 한편 량곡 집법기구가 민주법치 건설을 둘러싸고 경험 교류를 진행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아슘바예브 의장은 중국은 세계에서 안정적으로 중요한 보상을 제공하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 강력한 엔진이라고 비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쌍무 경제무역 투자 협력을 위해 량완 조건을 마련할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의회는 중국 전국 인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립법 업무 경험을 교류하고 학습할 것입니다. 카사노보 의장은 카자흐스탄은 대만, 신강, 향강, 쇼장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비했습니다. 심판 카자흐스탄 중국 투자보호협정의 발효는 양국의 투자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창조해 주었습니다. 양국 립법기관은 신선교류를 밀접해하고 재분야 실무적 협력에 조력해야 할 것입니다. 방문기간 조락지 위원장은 아스타나에서 중국 석유 중앙아시아 러시아 회사를 시찰하고 호혜 협력을 심화하며 일대일로 공동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추진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또 유라시아 공립대학 로반 공방을 시찰하고 인문교류를 밀접해하고 양국 진선 신심 토대를 잘 다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1: 중앙군사위원회가 얼마 전 군 고위 간부 교육관리 감독을 강화할 때 관한 몇 가지 조치를 인쇄 발표했습니다. 몇 가지 조치는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습금형 강군 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신시대 정치 건군 전략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신시대 전면적 엄격한 당관리와 전면적인 엄격한 군 관리의 실천 경험과 제도적 성과를 총화하여 운용하고 사상 정통을 전개하며 정치 정훈 배치와 요구를 심화시킴으로써 엄격한 교육, 엄격한 관리, 엄격한 감독의 철칙을 확실히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7개 방면 26조목으로 된 몇 가지 조치는 기강을 엄정히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행동하며 간부 관리를 엄격히 하여 상급이 하급을 인솔하며 책임을 분명히 하여 참답게 실행하도록 하는 데 착안해 사상 개조의 자각성과 철저성 증가, 당위원회 집단령도 강화, 당내 정치 생활의 원칙성과 전투성 증강, 당의 간부 조직 선발 관리 견지, 주요 지도 간부의 감독 관리 강화를 둘러싸고 규정을 수립하고 명확했으며 엄격하고 상시적이며 융합적인 교육 관리 감독을 직무 이행과 권력 행사의 전 과정, 업무 생활의 각 방면에 걸쳐 관통시키고 고위 간부 대우의 혁명성 단련을 추진함으로써 참신한 정치 모습으로 장병들을 이끌고 고품질의 국방과 인민군대 건설을 추진하면서 당과 인민이 부여한 역사적 중임을 짊어지도록 했습니다.
0: 공문 보도 판공실이 27일 15차 5기는 전망기획 결을 주제 기자회견을 열고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기 전면적인 법치국가 추진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위원회 황미 부주임이 소개한 내용에는 올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연간 립법사업계획은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의 주요 목표 과제 조치의 리행과 관찰에 밀접하게 연계하여 계속해서 심의할 법률안 15건과 처음 심의할 법률안 19건을 배치했습니다. 민생지도 건설을 가속하고 개선하는 측면에서 사회구조법, 의료보장법, 보육봉사법, 국가소방구조인원법, 산업노동자대우건설법을 제정하고 교사법, 도로교통안전법, 도시부동산관리법을 개정합니다. 최고인민법은 심판위원회 부부장급 전임위원이며 2급 대법관인 류기상은 신흥산업 분야에 집중하고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업태를 겨냥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재산권 사법 보호와 관련된 규범적 문서를 연구하고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거래, AI 생성물 등 분야의 판결 규칙을 완비하여 데이터 요소의 기초 제도 체계를 완비하고 디지털 기술 경제와 실물 경제의 깊은 융합을 촉진할 것입니다. 최고인민검찰은 부검찰장이며 2급 대검찰관인 묘생명은 현재 최고검찰원은 관계 부문과 협력하여 관련 지도 문서를 연구 작성하고 있다면서 각종 사건에 대한 관용과 엄격한 처분, 구체적인 집행에 대해 계속 사법 기준을 완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용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자비가 아니고 엄격한 처분 역시 법을 넘어선 가중 처분이 아닙니다. 범죄의 경중과 정황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엄격히 처분해야 할 것은 엄격히 하고 관용을 베풀 것은 관용을 베풀며 엄격

0: 함과 관대함을 적절히 결합하고 적정하게 적용하며 처벌이 그 죄에 상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법위원회 등계국 부비서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2,849개의 현급종합치안센터가 건설돼 현급행정구역 전역을 망라하고 있다면서 2025년에는 법에 따라 976만 4천 건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도록 추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또한 종합치안센터의 규범화된 건설을 전면적으로 심하여 종합치안센터를 법에 따라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초 플랫폼으로 구축함으로써 인민대중의 모든 요구가 담당자가 있어 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보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국가통계국이 27일 발표한 데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리온 총액이 2조 4,358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했고 1월부터 3월까지보다 2.7%포인트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규모 이상 장비 제조업의 리온은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고 전체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리온 성장을 5.4%포인트 견인했습니다. 또한 규모 이상 고기술 제조업의 리온은 전년 동기 대비 44.8% 증가해 전체 산업기업의 리온 성장률을 7.8%포인트 끌어올렸고 선도적 역할이 지속적으로 두드러졌습니다. 사이디 연구원 산업경제연구소의 관병 소장은 반도체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전자용 특수소재 제조, 광섬유 제조, 광전자소재 제조업종의 리온을 각각 601.7%, 347.6%, 51% 증가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업 생산 자동화 및 지능화 관련 업종의 리온 증가율도 높게 나타났고 공업용 제어 컴퓨터 및 시스템 제조, 시험기 제조, 산업자동제어 시스템 장치 제조 업종의 리온은 각각 128.6%, 58.8%, 17.3%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매출 수익률은 5.43%로 2023년 이후 동기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김정희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종국 외교의 뚜렷한 바탕색을 드러낸 철석 같은 우정,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북경민 대당은 중국의 믿음직한 친구 두 명을 맞이했습니다. 당일 습검평 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 파키스탄 셰바즈 총리와 각각 회담을 갖고 부치치 대통령에게 친선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두 차례의 외교 활동은 중국 세르비아, 중국 파키스탄 전략적 신뢰와 깊은 친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항상 자주 독립적이고 공평 정의를 고행하며 인간 세상의 정도를 지키는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선명한 바탕색을 보여주고 또 중국의 입장, 중국의 리념, 중국의 대국적인 책임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인정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확고함의 의미는 특히 소중합니다. 세르비아는 중국과 함께 신시대 운명 공동체를 건설한 첫 번째 유럽 국가이고 동남 유럽 지역에서 중국의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습금평 주석은 양측이 계속 서로를 확고히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세르비아 측이 자국의 상황에 맞는 발전의 길을 견지하는 것을 지지하고 세르비아 측과 국정 운영 경험 교류를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좋은 친구이자 전촌 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입니다. 습금평 주석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항상 중국 파키스탄 관계 발전을 주변 외교의 우선 방향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르비아와 파키스탄 지도자들의 응답도 진지하고 확고했습니다. 세르비아 측은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한다면서 중국의 핵심 리익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표했습니다.

0: 파키스탄 측은 하나의 종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종국의 핵심 리익과 관계된 모든 문제에 대해 종국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하며 영원히 중국의 좋은 친구이자 좋은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 중국과 파키스탄 의량 측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은 바로 국가 간 상호 존중과 평등한 대우의 생생한 묘사입니다. 국제 환경이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가운데 협력의 가치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중국과 1대1로 공동건설 협력 문서를 체결한 가장 이른 유럽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하강 스메데리보 제철수가 새로운 활력을 되찾은 데로부터 세르비아 측이 후세에게 혜택을 줄 선물이라고 부르는 헝가리아 세르비아 철도 세르비아 구간 전 노선이 개통되기까지 중국 세르비아 직항 노선이 북경 상해 광주를 전면적으로 아우르게 되어서부터 양국 간 무역 교류와 인문 교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 각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성과가 눈부시게 나타나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샤버즈 총리의 중국 방문 일정은 매우 알찹니다. 그는 중국과 파키스탄 두 나라의 친선 교류 관계를 목격했고 중국 파키스탄 B2B 투자 정상회담에 참석했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들을 시찰했습니다. 이는 대중국 협력 심화에 대한 파키스탄 측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중국 세르비아 중국 파키스탄 간의 실무 협력 발전 과정은 개방과 협력이 여전히 역사의 흐름이고 호혜 상생은 여전히 사람들의 염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전에 직면한 지금 다자주의가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는 일방주의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양육강식의 정글법칙이 횡행하며 일방적 강제조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약한 자가 먹히는 정글법칙으로 되돌아갈 위험에 처해했습니다. 이 두 차례 애교 행사에서 습금총 주석은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국화와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해 나아야 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세르비아와 파키스탄 주도자들은 이에 깊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중국이 대국으로서 줄곧 소국을 평등하게 존중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며 세계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르비아 측은 습금평 주석이 제기한 주요 글로벌 창의를 지지하며 중국과 지속적으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평화와 공정, 정의를 수호해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시바주 총리는 습금총 주석은 파키스탄 인민의 위대한 친구이자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위대한 친구라고 표했습니다. 파키스탄 측은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르비아와 파키스탄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는 중국이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서 안정적인 힘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 중국과 파키스탄의 철수 같은 친선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끊임없이 불어넣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평화공존 5항원칙을 바탕으로 각 국가의 친선협력을 발전시키고 세계와 발전기회를 공유하며 국제 공존과 정의를 수호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외교의 뚜렷한 바탕색을 드러낸 철석은 친선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

0: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진행을 맡은 졸단입니다. 오늘은 먼저 학습시간 코너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닦아있지가 진정으로 사죄하지 않고 무릎을 꿇는 쇼를 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더 많은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의 인기 가요들이 세계에 울려 퍼지길 기대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 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당사 학습 교양에 중점을 부각시 기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당사 학습 교양 동원 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당창근 95주년, 개혁개방 40주년, 신중국 창근 70주년을 경축하는 등 중요한 행사에서 여러 측면으로 당의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고 개괄했습니다. 우리는 당 창근 100주년이라는 이 중요한 시점을 포착하고 새로운 역사적 특징을 많이 지닌 위대한 투쟁에 입각해 각이한 역사 시기에 위험 부담과 도전에 성과적으로 대응해온 우리 당의 풍부한 경험을 총화하고 활용해 비교적 긴 기간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사상 준비와 사업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쟁의식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투쟁 경험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며 투쟁 능력을 끊임없이 격상시키며 국정 운영 능력과 국정 운영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충분히 준비하고 좋은 방향으로 노력함으로써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루는 내부로부터 격파되기 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당 창건 이래 우리 당이 직면한 최대의 위험 부담은 내부로부터 당의 본질과 본성, 품격의 변화가 생겨 막스주의 정당의 정치적 본성을 잃고 당의 취지와 어긋남으로써 가장 광범한 인민의 지지와 옹호를 잃는 것입니다. 당의 100년 역사는 우리 당이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와해와 부화 타락의 위험 부담을 지속적으로 방지해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당 동지들이 역사적 경험 교훈을 총화하고 당 건설에 나타나는 현실적 문제 해결에 착안해 당의 령도 수준과 집권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부패 변질, 위험 부담 방지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하도록 교양하고 인도함으로써 세계 정세가 심각하게 변하고 있는 역사적 행정에서 우리 당이 시종 시대의 앞장에 서고 국내외의 각종 위험 부담과 도전에 대응하는 역사적 행정에서 시종 전국인민의 주축이 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역사적 행정에서 시종 강력한 영도적 핵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혁명정신을 한층 더 발양하고 간고분투의 앙양된 정신을 시종 유지시켜야 합니다. 긴긴 인생살이에는 탄탄대로가 있는가 하면 가시밭길도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당과 같이 많은 어려움과 생사 존망의 시련을 겪으며 혹독한 희생을 치른 정당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온갖 어려움과 도전에 맞서 싸우는 가운데서 강적도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투쟁하고 용감하게 승리를 이룩하는 기계와 품성을 단련해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의 가장 뚜렷한 특질이자 특징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비범한 분투 과정에서 여러 세대의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억세게 싸우고 꾸준히 분투하는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혁명열사와 억세게 분투하는 영웅인물, 자기 희생적인 선진모범 인물들을 많이 배출시켰으며 정강산 정신, 장정 정신, 준희회의 정신, 연안 정신, 서백파 정신, 홍암 정신, 항미원조 정신, 이탄일성 정신, 특구 정신, 홍수대처 정신, 지진 피해 대처 구조 정신, 방역 정신 등 위대한 정신들을 형성함으로써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계보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당이 100년을 이어오며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모진 시련을 겪으면서도 왕성한 생명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혁명적이고도 결사적인 강대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1: 분석과 설명.
0: 오늘은 다카이치가 진정으로 사죄하지 않고 무릎을 꿇는 쇼를 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다카이치 사내 총리가 오스트랄리아 전쟁기념관의 무명전사 묘 앞에서 무릎 꿇고 헌화하는 사진이 일본 수상 관저 홈페이지 눈에 띄는 곳에 의도적으로 게시됐습니다. 일본은 이를 통해 다카이치에게 역사를 깊이 반성하는 설정이라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분명 다카이치의 행동은 브란트의 와르샤와의 조를 모방하는 것이지만 전후 독일과 일본의 역사 대응 태도는 확연하게 다른 만큼 이번의 행위는 도리어 엉성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1970년 12월 독일 브란트 총리가 벌스가를 방문했습니다. 파시오 독일의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받았던 나라 중 하나인 벌스가는 당시 독일과 아직 외교관계를 회복했습니다.

0: 회복하지 않았고 역사적 원한은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무거운 역사적 사명감을 지닌 브란트는 피해자 비석 앞에 무릎을 꿇어 진심 어린 와르샤와의 절로 독일의 국제적 이미지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는 독일 정부가 역사를 반성하고 화해를 이끌어낸 리종표로 되었고 브란트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브란트는 독일 역사의 깊은 수렁과 우리에게 살해된 수백만 명 희생자들 앞에서 나는 인간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때 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의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브란트는 확고한 반파쇼 저항운동가였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브란트는 망명길에 올라 파쇼를 반대하는 글을 대량 발표했고 기자 신분으로 뉘른베르크 재판을 직접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슈피겔즈는 그는 자신이 지지 않아도 되는 죄책감을 스스로 떠안고 얻지 않아도 되는 용서를 구했다면서 사실상 그는 독일을 위해 무릎 꿇을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반면 다카이치 사나이의 무릎 꿇기는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에 불과합니다. 이른바 공연 열흘 전 그는 A급 전범 14인이 합사된 야스군이 신사에 재물과 제사 비용을 보냈으며 소상 취임 전에도 수년간 야스군이 신사를 참배하고 무라야마 담마의 의혹을 제기했으며 남경대학살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군국주의 부활 옹호 행위가 유럽에서 벌어졌다면 정계 은퇴는 물론 법적 처벌 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브란트와 다카이치 사이의 선명한 대비는 독일과 일본의 역사인식 차이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 역사에 대한 반성은 유태민 추모비 앞에 무릎 꿇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친 영혼의 철저한 자기 성찰의 과정이었습니다. 독일 사법기관이 설치한 파쇼 범죄 수사 중앙판공실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파쇼 전범을 추적해 1958년 설립 이래 약 7천 명의 전범을 기소했습니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기록과 다하우 강제수용소 같은 역사 현장은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매년 수만 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파쇼 범죄에 관한 역사 교육은 독일 학교의 필수 과목입니다. 이런 어둠을 마주하려는 용기는 독일이 역사의 늪에서 빠져나와 린국과 화해하고 유럽과 국제사회에 재통합되는 토대로 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일본은 역사적 책임 면에서 인류의 양심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침략 범죄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전수방위를 넘어 이른바 국가 정상화를 꿈꾸면서 국제사회에서는 평화 애호라는 호의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런 악행들이 일본이 국제적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일본 내에서 세력을 얻은 신군국주의는 전후 국제질서와 지역의 평화안정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되었습니다. 올해 5월 8일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승 기념일에 독일 정부는 현재의 독일에 있어 역사 직시는 과거에나 지금에나 모두 사회의 핵심 과제라면서 파쇼 독일이 저지른 범죄는 자명할 것이고 책임을 축소하거나 역사를 미화하려는 시도는 독일의 역사인식을 위태롭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신뢰와 화해를 얻으려면 역사를 직시하고 책임을 지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2: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1: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AI로 말씀드리는 뉴스추석 시간에는 더 많은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의 인기 가요들이 세계에 울려 퍼지기를 기대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최근 선명한 아프리카 가무 특색을 담은 참비시 구리광산의 노래가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리듬감이 뛰어난 이 곡은 누리꾼들로부터 월드컵 주제곡보다 더 뜨겁다는 찬사를 받으며 공개되자마자 인터넷을 달궜고 전체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노래가 계속 화제가 되면서 중국 유색 광업 그룹이 잠비아에 투자 건설한 참비시 구리광산 역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광산 중국 측 부총경리 설혜상이 최근 AI 도구를 활용해 작곡 작사했고 광산에 근무하는 잠비아 직원들로 구성된 밴드가 부른 참비시 구리광산의 노래는 참비시 구리광산의 건설과 발전 과정 그리고 좌절을 딛고 일어선 불굴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잠비아 구리벨트주 참비시 마을에 위치한 참비시 구리광산은 1960년대 본격 가동됐으나 효율성과 기술적 한계로 1986년 폐쇄됐습니다. 1998년 중국 유색광업그룹이 13년간 폐쇄됐던 이 광산을 국제입찰을 통해 인수해 전면적인 기술 개조를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광산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지난 20년 연간 중국 유색광업그룹은 이 광산의 누적으로 16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5억 7,80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6,2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참비시의 기반시설, 교육, 의료,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중국 유색광업그룹은 구리 채굴과 함께 아프리카에서 설립한 첫 경외경제무역협력구인 잠비아 중국경제무역협력구를 건설했습니다. 2025년 기준 이 협력구는 2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입주 기업이 100여 개소에 달했으며 현지 일자리를 만 개 이상 창출하였고 세금을 10억 달러 납부하여 잠비아 경제 발전을 강력히 추진해 잠비아 정부로부터 모범 외국인 투자자로 선정됐고 중국과 아프리카 생산 능력 협력의 모범 프로젝트로 꼽혔습니다. 사실 노래 하나로 온라인을 달군 참비시 구리광산과 잠비아 중국경제무역협력구는 중국의 아프리카 광산 개발과 경제무역협력구 건설의 축소판일 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잠비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 나라의 분포에 있는 중국 상무부가 인정한 국가급 아프리카 해외 경제무역협력구는 가공제조, 상무물류, 자원이용, 공업도시 융합을 주요 발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철도 건설 그룹이 운영하는 나이지리아 레키 자유무역구는 일용화학 가전, 건자재 가공, 보세 물류에 집중해 119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총 투자액은 30억 달러를 초과하였습니다.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 계획에 따라 중국 아프리카 경제무역과 생산능력 협력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것입니다. 향후 양측응하며 디지털 기술협력센터와 디지털 시범 프로젝트를 공동 건설하여 자원주도형의 아프리카주의 대중국 수출을 신층산업협력으로 전환하는 데 조력할 것입니다.
0: 목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2: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정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압력, 학우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3: 엄마, 배가 아픈데요?
2: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3: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2: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3: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2: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니 문...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0: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지금까지 심승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이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류선식님과 함께하는 감로장약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지금 시간 6시 2분인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덕길장약방에서는 5월달 특별우대활동은 수간전황우대활동입니다. 예, 우리 수간전황은 한 달분 사시면은 두 달분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수간전황 한계료정은 90날입니다. 예, 90날을 드실 수 있고 우리 수간전황이라 할 때에는 모든 간병치료하고 간약을 다시 정리정돈해서 새롭게 제조한 예, 우리 최고 위치에 있는 간병치료약입니다. 예,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만성간염이 있거나 급성간염이 있거나 혹은 예, 알코올간이라든가 또 지방간 예, 약물성 간 손상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예,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간전황은 예, 국제 발명 금상도 있고 국가 특허도 있고 국제시장 진출 약품입니다. 그리고 중국민족의학학회 추천 약품이 되고 중국 사전 약사전에 기재된 이런 약품입니다. 예, 때문에 여러 가지 간병 질환에서 효과를 아주 특수하게 봅니다. 예, 간 섬유화가 있거나 또 간이가 오랫동안 감기가 막히면서 간 옆구리도 또 결리고 아프거나 번쩍 불안하고 쉽게 화가 나고 실면하는 이런 증상 치료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 우리 덕길 장약방에 또 위장도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약품이 들어왔습니다. 예, 스이우의 초고완, 예, 우리 장약에서는 전통 장약이고 비장과 위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부 백만증, 예, 지금 대부분인 분들이 드시고는 배가 항상 끄덕하고 우배가 불어나는 같은 감이 있다. 이런 분들이거나 혹은 장음, 예, 장에서 자꾸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는 증상이 있거나 소화불량 등 이런 한혈성 비장질환으로 인한 이런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죠.
1: 예.
2: 예, 저는 예, 잠을 못 잤습니다.
1: 예.
2: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용 머리 흉하고 어지럼증도 나고 어지럼증도 많이 나고. 예.
1: 예.
2: 그리고 저는 원래 예, 혈압도 좀 높고 미경색도 이렇게 살도 왔습니다.
1: 예.
2: 그러면 귀에서 소리도 나고. 예. 야, 저는 이게 돌아면 잠을 미네 못 자서. 영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돌아놓고 저리 돌아놓고 해도 잠을 못 자고 예, 한두 시간도 못 잡니다.
1: 네.
2: 그래서 예, 항상 정신이 흐리멍도 하면서 낮에 또 잠을 못 잤습니다.
1: 네.
2: 그래 선생님이 이 우연히 방송을 듣고서 예, 이 소장에 대해 치수의 전주완하고 로더크완, 안성완 이 세 가지 약을 예, 어제 한 80을 먹었습니다.
1: 네.
2: 예, 그런 게 영 힘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약을 먹은 후에 그저 9시 반이나 요 댄스를 조금 보고 이래 가게 되면 그저 한 4시 반 하면 깨나면 그저 정신이 영 그저 예, 이 몸 급분하면서 정신 나고 예 밥 마시더라고 예 이전에 잠을 깨 잠 못 잘 때는 밥이 맛이 없고 그저 영 맥이 똑 떨어지고 이랬던 게 이 약을 먹은 다음에 예, 아침이라면 급분한 감이 나고 예 정신 나고 예 밥이 맛있고 예 힘이 납니다.
1: 맞습니다. 기분도 좋고 예. 기분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 세 가지 예, 약 같이
2: 기분이
1: 있으면.
2: 많이 좋아집니다.
1: 예. 심신은 모두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실면하고 예, 건망증이 예. 있고 이런 증상 그리고 가슴이 항상 두근두근하면서 예, 빨리 좀 뛰거나 우울하거나 감정 기폭이 심하거나 이런 증상 세 가지가 같이 있으면 다 개선됩니다.
2: 그래, 용정신부터 납니다.
1: 네.
2: 이 약 먹으니까.
1: 그래, 맞습니다. 그리고 근육이가 예, 좀 마비되는 감이 있거나 경련이 있거나 좀 예, 강직이 있거나 얼굴이가 좀 뻣뻣해 나거나 이런 증상에도 효과로 본다. 예.
2: 그렇습니까?
1: 예, 신경기능장애 다 효과로 본다. 세 가지가 같이 있으면. 그리고.
2: 예, 그래, 쉬운하고 어지럼증도 예, 지금 하나도 이렇습니다.
1: 예, 그리고 지금 대부분 노인분들이 질병, 결국은 치료가 안 되고 증상이 검사를 해서는 큰 몸에 없고 할 때는 자율신경문란이라 합니다. 예, 근데 이 자율신경이 무너져서 교감신경이 많이 활성화되고 또 부교감신경은 너무 억제되고 하면은 기능도 떨어지면서 병이 낫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세 가지약 같이 결합했으면은 자율신경문란에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여기면서 진주라든가 사향, 마노, 이게 다 예, 자율신경도 안정시켜주면서 지금 우리

0: 인체의 모든 생체 통로를 열어준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약 같이 쓰고서, 아, 그렇게 심장약 써도 안 되던 이런 분들이 또 심장도 이름는 분들이 있고, 예. 많은 효과로 봅니다.
1: 예, 예. 대한 효과로 봤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예.
1: 우선 한 80을 거진 썼는데.
0: 예. 그래서 3개월을 쓰고, 예. 그 다음에는 예. 또 장 대표하고 상담하십시오.
1: 예.
0: 예. 그렇게 하시오.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는 이렇게 밤에 소변 한 네 번 내지 다섯 번 눕는다게 허리 그때는 역시 아프고, 예. 소변 볼 때도 좀 아프고 저림감이나 아랫배 좀 차고, 그러면 허리 좀 예, 무거운 거 들지 못하고 이렇게 든다 할 때는 조금 쎄 구부러진다 말입니다. 그 짐과 같이.
0: 뻣뻣하다는 얘기죠. 예.
3: 예, 허리가. 그 벌써 녹은 이상도 뭐 벌써 아이 된다만 허리 아파서 그래. 그래서 채소 얻어 대는 싸문 후 두 번씩 막 이렇게 하루 두 번씩 간다. 그거 들지 못해서. 그래서 소변도 그렇지 또 그다 밤에 또 대습 네 번 내지 다섯 번 이제 그래서 뭔가 망지하고 그 니네 허수하러 그 썼는데 그게 약이 용 좋을 때다.
0: 맞습니다.
3: 뭔가 소변 자진 게 왜 나사진 게 알기 때다.
0: 네. 맞습니다.
3: 네 번 내지 다섯 번 오던 게 한 일주일 있을 거 안에 두 번 내지 세 번이 나갔대다.
0: 네.
3: 그래, 요, 이게 좀 좋다 했지. 그래, 그냥 쓰기 전에 소변 볼 때는 또 약간 별로 아픈 감이나 저린 감은 나고 소변 좀 더 품도 약간 나고. 그런 게 그게 한 스무 나면 그 이렇을지.
0: 네. 맞습니다.
3: 이게 오용 좋습니다. 그니까 그 약이 두 가지 망제가 좋아, 그렇습니까?
0: 그 배합이 잘 됐습니다. 이 망제는 우리 지금 장약으로는 천년 소염제고 만년 지통제라 한다. 그리고 이 허즐리녀와는 신장을 보양하고 신정을 보충해 준다. 예, 신장에 좋은 천년 보양제다 이렇게 한다. 그리고 결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를 본다.
3: 아, 사실 그러니까 두 가지 합해서
0: 그렇죠. 예, 우리 실제로 지금 이 허즐리녀와 처음에 3년 전에 처음 이 약을 쓰신 그 분은 이 소변이 미내 이틀을 없은 분입니다. 예, 소변이 완전히 없어서 너무 당황해서 예, 그래서 염병원에가 검사를 해도 문제 없고 또 약은 또 원래 쓰던 약들은 무슨 산진페리오 뭐 수류 뭐 약 다 썼습니다. 그분도. 근데 안 됐는데 지금 장약을 그분은 두 날 만에 소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 예. 그 소변 아이범 배에 엄청나지, 그게.
0: 그렇죠. 우리 지금 레를 생활에다 레를 들면은 그 집안에 하수도 막히면 집안에 이 상수도 아무리 좋아도 뭐 하지 못하죠.
3: 아,
0: 그것처럼
3: 인체. 퍼진다 말이야.
0: 인체가 돌아 못 간다. 예. 근데 지금 우리 여성분들이 만성 방광염하고 남성분들이 전립선염, 예, 역임에서도 효과를 용 잘 본다.
3: 아이, 근데 이게 치료 아이암이 이게 하여튼 여자들이 아이 도착하면 아프면 소변 볼 때 별로 아플까 한 거는
0: 그렇죠. 이 신장을 치료 제때 아이 하면 모든 병이 온다. 신장
3: 이렇게 소변 보는 게 선생님이 약다하게 이렇게
0: 예.
3: 나간다.
0: 예 맞습니다. 그럴 때 이거 쓰면은 얼마 안 되면은 예, 이 아랫배가 차가운 것도 이롭으면서 예, 허리 부...
3: 차가운 게 따뜻해서 예. 손을 계속 쓸까 돼서 예, 방문을 때는 손을 따뜻하게 해서 그 아랫배가 딱 되면 별로 시원한 감이라고 해도 숫자로도 아랫배가 또 딱 되고 그래 별로 시원하게 시원하게
0: 예, 그렇죠.
3: 예, 예.
0: 근데 그 이 두 가지 같이 쓰면서 그 예. 따뜻하게 하는 거는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3: 예, 그래 이렇습니다. 숫자 알게 돼서 이렇습니다.
0: 예.
3: 납니다. 예.
0: 맞습니다.
3: 그러니까 병 치료된 게 제 구멍인가
0: 그렇죠. 예.
3: 예. 예, 하여튼 약 좀 뒀습니다. 한 두 달 반 쓴 지 어제 가서 한번 가서 약 더 짓자고 이래요.
0: 네. 그 장 대표로 찾아가십시오. 예.
3: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저는 예, 위장도 좀 질병이 있어가지고
0: 예.
4: 계속 소화도 잘 안 되고 이 많이 힘듦이 있답니다.
0: 예.
4: 예, 그러면서
2: 여보세요.
4: 예.
0: 예. 예. 신호 좀 나쁩니다.
4: 예. 됐습니까?
0: 예. 예. 여전 됐습니다. 예.
4: 그래서 예. 밥맛이 없고 밥 먹으나 아니 먹느나 우대 고소 뿔로 가고 고소 저 무슨인가 아마 다 아이 어쨌든 스님의 자체 구해 하고
0: 예.

0: 잘못했던 게, 저, 무슨니까, 이 지금 상대편 내놔서 약을 이렇게 대성하고 가서 먹었는데, 지금 뭐 먹었는가, 뭐, 그, 뭐니까, 그니까, 저.
1: 새로운 약인가?
0: 조두다시, 아이.
1: 예, 조두다시 하고.
0: 예. 그 런칭망제, 런칭항제,
1: 예.
0: 그래 우리 그 다당화리 이세 가지 먹었어.
1: 예, 그래 맛도 좋지요. 예.
0: 예, 예. 그래 먹는 게 그냥 먹는데 완전히 지금 좀 배 더부룩하고 밥맛이 없고 이렇던 게 밥만 떠고 예, 아주 괜찮은 것 같고
1: 예.
0: 지금 예. 그 미차서 그렇던 것도 지금 많이 예도하겠습니다.
1: 네, 예. 그리고 변 색깔이 예. 완전히 다릅니다 변이.
0: 예.
1: 예, 변이 노란 변을 보면서 예, 좀 쉽게 봅니다. 예.
0: 그리고
1: 예,
0: 쉽게 보면 이렇게 들었던 게
1: 큰
0: 들고 있는데 한 시간 동안 하고 지금 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예. 그래 좀 이렇게 좋을 때 가서 예, 더 쏟아 먹자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리고 오늘이 예. 그 셀로 온 약도 한 잡은 게 맞습니다. 이 수의 초고완. 이 이야기가 예.
0: 거기도 위에 먹는 게니까.
1: 예, 그는 예, 위가 좀 차갑자하기도 하고 배에서 이 장로둥이라 하는데 장로둥 소리가 좀 듣기는 것처럼 물소리 꾸룩꾸룩 하는 물소리라며 듣기는 같더구. 예. 그 어떤 예. 때는 좀 약간만 찬 음식을 드시면 또 설사를 하거나 예.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조 다시를 한 달분 사모는 이 초고완은 한 달분은 또 민비로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은 같이 쓰면은 또 효과를 영 잘 봅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수의 초고완.
1: 예, 예, 맞습니다. 수의 초고완. 예. 예, 풀이란 풀이.
0: 예.
1: 예.
0: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1: 그래, 가서 예. 또 상담받고 쓰십시오.
0: 예,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머릿속이 아프고, 계속 소리 나고 잠이 오지 않고 혈압이 높고 손발이 저리고 잡습니다.
1: 네.
3: 그래서 치수의 전조학과 하신 커플열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지금 그렇게 시가 아프던 머리 아프지 않고 계속 소리 나지 않고 기변은 동안에 앉아 아니면 아프다를 먹어야 잠을 잤는데 이젠 잠을 잘 자고 있고요.
1: 네.
3: 혈압이 높던 것도 예, 혈압이 높아 두 가지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1: 네.
3: 네, 지금 예, 혈압이 계속 정상이 됐고 손발이 저리지 않고 차갑지도 않습니다.
1: 네.
3: 선생님 듣길 작은 약방에서 예, 이 감로장약이 진짜 효과 좋은 약입니다.
1: 지금. 맞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약입니다. 예.
3: 네, 어디 아프면 예, 듣길 작은 약방에 가서 당대표를 벌고 예, 폐하진 약을 먹으면 다 병이 낫아집니다.
1: 네. 손상이 없이 이 병이 나사지고 예. 벌써 병이 떨어지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게 알기입니다.
3: 예. 예. 이렇게 효과 좋았고 나니 또 어제 가서 또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예.
3: 예.
1: 그리고 수시로 연계하면서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분들은 좀 조절하면서 한 3개월 쓰고 그 다음에 회복기에 들어가서 또 회복기 쓰는 약을 쓰고 이래면은 론앤에 별로 크게 앓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예.
3: 예. 나는 그것이 약 맞습니다. 계속.
1: 예.
3: 그래.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도 저의 감자 방향 먹는 사람입니다.
1: 네.
4: 어제 먹는 가무에 뇌경색 후유증으로서 예, 노공도 1년 전에 왔다고 지금도 예,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예,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고리땡하면서 이래서 이거 먹는데 예,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도 잘 안 돼가지고 예, 손발이 저리고 차갑고 마목이 오던 오메 이랬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 이 치수의 전조환하고 예, 장상화라고 예, 바울의 증상화를 이 세 가지 약을 먹은 게 이런 증상이 지금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한 80일 먹었습니다. 그래 그다음에 뭐 모르고는 산에다 쟀던 것도 자꾸만 떨구던 게 그런 증상도 없어지고 정신이 대응하던 것도 이거는 예,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으면서 예, 영 정신이 난다. 그리고 예, 관심병이 있어가지고 예, 항상 어떤 때는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예, 숨도 타고 속이 황당하고 예, 잔등이 이렇게 열이 나는 것 같으니 아까 숨도 기운 매설이 그래서 딱 무슨 배 아픈 것처럼 이런 매설이 이랬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가 검사를 하니까 이게 심장으로 이렇답니다. 그러던지 그런 증상도 나사지고 예, 가슴이 답답한 매설이 식은땀이 자꾸만 났댔습니다. 그러던지 그것도 이거는 예, 많이 그 아이 남다 식은땀이 있어요.
1: 그 심장이 좋아진 예. 거 말합니다.
4: 예, 예, 심장이 그래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나의 마음이 편안한 게 영 뭐 후련한 게 영 좋습니다. 막 항상 이 가슴이 두근두근하며 황당하니까 나고도 또 그 사람처럼 만나고도 후두루두라면서 그렇던 게 그런 증상이 없어지니까 나 속이 편안한 게 영 개운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면증이 특히 있어가지고 예, 밤에 뭐 자지 못했대요. 두세 시간 밖에 못 자던 게 지금 이 약 먹은 다음부터 이 잠을 잘 잡니다. 이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깨나 무이 정신이 나고 이 밥 먹으면 밥 맛이 없어서 밥 먹기 싫고 그렇던 게 입맛이 돌아와서 이 밥도 잘 먹고 이러니까 이 맥이 나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력도 좋아지고 이 정신도 맑아지는 게 물체가 이 똑똑하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1: 네.
4: 이 세 가지 약을 먹는 게
1: 맞습니다.
4: 확실히 이게 네. 신체갈 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감로당약이 정말 효과 좋습니다.
1: 네.
4: 그래 이렇게 좋을 때 계속 저기 활동에 참가해서 쓰려고 합니다. 쓰려고 합니다.
1: 예, 지금이 우리 감로장약은 모든 이 현대과학하고 전통의학에서 제일 앞자리에서 달리는 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예, 건강에 많이 좋고 특별히 심내혈관 질환 치료에서는 아주 예, 좋은 이거 효과로 봅니다. 이제 전주환하고 장시황환, 천시황환 그리고 이 쌍후환까지 이 네 가지를 잘 조절했으면은 어떠한 심내혈관 질환이든지 다 효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약방이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녹공도 있고 심장에 관심뼈 있어서 연고상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니까 정신 나는 게 영맥이 납니다.
1: 예. 예. 그래 약방에 예. 연계하십시오. 예.
4: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기대남가 예,
1: 맞습니다.
5: 예, 저도 장량을 씁니다.
1: 예.
5: 유관전황하고 망질 썼습니다.
1: 예.
5: 이 약이 나오기 전에는 간염이 좋다는 약은 다 썼습니다.
1: 예.
5: 우선은 관경화 20년을 못 씁니다.
1: 예.
5: 항상 맥이 없고, 피곤하고, 눕고 싶고, 입안이 뒤지고, 입이 쓰겁고 했습니다.
1: 예.
5: 두 가지 약을 썼는데 강경화는 검사를 해볼까나 없답니다.
1: 네.
5: 네, 어제 봄이 돌아오니까 나 좀 피곤하고 맥이 없어서 또 이게 간염이 도질까봐 지금 이 약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1: 네.
5: 그런데 지금 피곤하지 않고 소화도 잘 되고 이 변비 어째 있던 게 변비도 없어졌습니다.
1: 예, 맞습니다. 변비 해결됩니다.
5: 예. 이 약 먹으면 예, 위가 저래 꺼지는 것 같습니다.
1: 예.
5: 예. 그래, 방송 들으니까 우울해 활동한다는데 어떻게 할까?
1: 수관전왕이 한 달 분을 사시면은 두 달 분은 면비로 드립니다. 그러면은 90날 한 개로 좀 드실 수 있습니다. 예.
5: 맨 그 수관전왕만 먹으면 안 됩니다.
1: 망제 같이 쓰셔. 망제 같이 쓰면 예, 효과를 더 잘 봅니다.
5: 예, 망제 조금 있습니다.
1: 예, 그러면은 수관전왕 사서 같이 이래 배합했으면 됩니다.
5: 예, 예. 그럼 수관전왕도 사서 같이 먹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수관전왕이 또, 다 드신 다음에 또 망제를 이어 드셔도 되고, 예, 원래 예. 드시던 분들은 그래 조절을 하십시오.
5: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

0: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그리고 이 자율신경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제가 좀 설명드립시다. 왜냐하면은 지금 많은 노인 분들을 보면은 심내혈관 질환이든 관절 질환이든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나 일정한 정도 또 이 좀 나아지는 같다가도 또 다시 재발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2: 예, 그래서 우리 아, 이 자율신경이라는 예, 우리 인체에서 자율적으로 생명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지휘하는 이 신경에 대해서 잘 요해하신다 하면은 예, 이 내 신체 상황에 의해서 이런가 이거 알 수 있습니다.
1: 네.
2: 예, 일단 우리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자율신경이 무너지면은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예,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자율신경이 보면은 건강에서의 가장 근본입니다. 예, 그래 지금 우리 치수의 전주완이가 환자분들이 많은 이런 호평 받고 많은 분들이 지금 신음하고 쓰시는 그 원리도 이 우리 치수의 전주완이가 자율신경을 균형시켜 주면서 우리 인체의 모든 생체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치수의 전주완이에 대해서 지금 이 처음부터 쓰는 분들이 지금까지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2: 재구매율을 통계해 보면은 100분의 90% 이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자율신경이 무너지면은 몸이 흐름이 막히고 다양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흐트러진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고 또 긴장하고 이완의 균형을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항상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은 그냥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1: 네.
2: 근육까지 긴장해지면서 통증까지 생깁니다.
1: 네.
2: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은 이 기능이가 손상받은 기능이가 회복이 되지 않고 안정 상태들은 못 갑니다. 예, 때문에 이렇게 긴장하고 이완이 균형을 회복시켜줘야만이 질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긴장 상태에서 회복 상태로 몸을 이완시켜줘야만이 우리 인체의 모든 생체 기능이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율신경이 흐름을 부드럽게 정돈하려 한다 할 때에는 일상생활하고도 관계 많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 피면해야 되고 수면이 불균형, 예, 지금 우리 수면 장애라 할 때에는 이 신체상의 문제도 있거니와 생활 관리가 따라 못 가면서, 너무 핸드폰 오래 보거나 또, 컴퓨터라든가 또 텔레비를 너무 또 집중해 보거나 이래도 수면 기울이가 깨지게 됩니다.
1: 네.
2: 예, 그리고 항상 신경이가 과민 상태에 있게 되면은, 예, 이런 균형이가 깨지기 때문에 이걸 다 균형을 배합해서 예, 잘 치료해야만이 또 신체가 회복이 됩니다.
1: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0: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자신감과 용기, 희망에 대한 창작 동화가 담겨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꿀벌의 역할과 꿀의 비밀에 관한 상식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영민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쾌한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꽃도 웃고 나도 웃고를 들려드립니다.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용기 내서 노래하는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못에 작은 개구리가 살았어요. 개구리는 아주 예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지만 남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늘 혼자서만 노래를 불렀어요. 연못 친구들이 매년 여름 노래 대회를 열지만 개구리는 실수하는 것이 두려워서 한 번도 참가하지 못했죠. 어느 날 연못에 사는 작은 물고기들이 아프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개구리는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노래를 불렀어요. 부드러운 노래소리를 들은 물고기들은 점차 기분이 나아지고 밝게 웃는 모습을 보였어요. 개구리는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친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후 노래대회에도 당당히 참가한 개구리는 많은 친구들의 박수를 받으며 자신감 넘치는 개구리로 성장했답니다.

네, 정말 용기를 주는 이야기죠. 누구나 처음은 부끄럽고 어렵지만 용기 내서 한 걸음 나아간다면 자신 안에 숨겨진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길가의 느티나무를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꿀벌의 역할과 꿀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즐겨 먹는 달콤한 꿀이 누가 만들어 주는지 알고 있나요? 바로 작은 꿀벌들이랍니다. 꿀벌들은 꽃술에서 꿀을 모아와 벌집 안에서 여러 번 쏟고 물기를 날려서 꿀로 만듭니다. 작은 한 스푼의 꿀을 만들려면 수많은 꿀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꿀벌들은 꿀을 모으면서 몸에 꽃가루를 묻혀서 다른 꽃으로 옮겨주는데 그것을 수분이라고 하죠. 이 덕분에 식물들은 씨앗을 맺고 열매와 과일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꿀벌은 무리끼리 서로 돕고 규칙적으로 일하는 아주 협동심이 강한 곤충입니다. 만약 꿀벌이 사라진다면 꽃도 줄어들고 과일 채소도 줄어들어서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꿀벌과 꽃을 소중히 보호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꽃의 꿀을 모아서 달콤한 꿀을 만들어주는 곤충은 무엇일까요?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우리 모두 꿀벌처럼을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꽃에 꿀을 모아서 달콤한 꿀을 만들어주는 곤충은 바로 꿀벌입니다. 네, 친구들 맞췄나요?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영민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3학년에 다니는 영민이에요. 엄마 아빠가 자주 바빠서 같이 놀 시간이 적어요. 가끔 너무 외롭고 슬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영민 친구. 이 부모님이 바쁘다 보면 혼자 있을 때 외로워지는 마음, 정말 잘 이해가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이 별이 언니가 따뜻한 방법 알려줄게요. 먼저 마음속 이야기를 일기나 그림으로 적어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자기만의 취미생활을 하면 즐거움이 생겨요. 그림 그리기, 종이 접기, 음악 듣기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다 보면 어느새 외로움도 사라지고 하루가 즐겁고 알차게 채워질 거예요. 부모님도 영민 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걱정한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꼭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영민 친구, 너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별이 언니가 항상 곁에서 응원할게요. 화이팅!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금열쇠를 들려드립니다.

0: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이유에 대한 신기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 개구리들이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왜 개구리들은 겨울에 땅속에 숨어서 겨울잠을 잘까요? 개구리는 변온 동물이라서 몸속 온도가 바깥 날씨에 따라서 바뀐답니다. 겨울의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 몸 움직임이 둔해지고 먹이도 찾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위를 피하고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땅속이나 진흙 속에 숨어서 겨울잠을 자는 거랍니다. 이렇게 하면 춥고 먹이가 부족한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죠. 봄이 돼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시 깨어나서 연못에서 노래 부르며 활동한답니다. 네, 꼬마 탐정 친구들, 봄에 개구리 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정혜화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곡을 쓰신 동요 즐거운 여름 소풍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애입니다. 군촌시 마천자향 남산촌에서는 산업흥변, 산업부민을 핵심으로 특색농업, 정밀심층가공, 농업관광융합, 전자상거래 발전의 다원발전의 길을 모색해내 변경촌으로 하여금 산업이 흥성하고 촌민들이 부유하며 활력이 넘치게 했습니다. 연결시 BRT 2기 공사 전 구간이 올해 안으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성인대 대표이며 왕청년 도원 소목이버섯실업연회사 리사장인 손영방은 전통재배의 작은 특산품을 디지털화, 표준화, 브랜드화 발전의 향촌지능 대산업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서 어떤 변강지역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년 내 훈촌시 마천자향 남산촌에서는 변경지역 우세, 생태자원과 민족 특색에 립각해 산업흥변, 산업부민을 핵심으로 하면서 특색농업, 정밀심층가공, 농업관광융합, 전자상거래 발전의 다원발전의 길을 모색해내 변경촌으로 하여금 산업이 흥성하고 촌민들이 부유하며 활력이 넘치게 했습니다. 귀향 창업 청년 량성병리 병아리들의 먹이, 실내 온도 통제와 백신 조사 정황을 살핍니다. 이 병아리들은 곧 산림에 풀어 사양할 예정입니다. 이 산지 양계 대상은 두 기로 나뉘어 건설되고 림지 생태 방사 모식을 취하게 되는데 1기 대상은 주로 전자동화 병아리 사양실, 사료 저장 가공실, 돌봄실, 개사 등을 건설합니다. 총 투자가 993만 원인 산지 양계 대상은 남산촌의 중요한 기둥산업으로 준공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취업을 이끌고 촌민 1인당 수입 4만여 원 올릴 수 있습니다. 훈촌시 마천자향 남산촌 산지 양계 대상 책임자 량성룡입니다. 닭을 2만 4천 마리에서 6만 마리로 늘리고 암탉 만 마리 사양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해 고기닭 판매액 800만 원 정도 올릴 수 있고 취업을 이끌게 되는데 작업장 6명, 장기 일꾼 5명, 临시 일꾼 20여 명을 취업시킬 수 있습니다. 남산촌은 림지 자원이 풍부해 산지 양계 대상에 편리한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남산촌의 또 총투자가 6억 8,300만 원인 훈촌시 현대시설농업 고도과학기술 시범단지 대상이 건설을 다그치고 있는데 1기 공사의 시범온실에서는 과리 고추모를 기르고 있습니다. 한 개 고추온실의 연간 생산액은 32만 원 정도인데 향후 고추와 도마도 두 가지 품종을 대량 생산한다면 현지 소비시장을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 한국 등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훈촌시 현대시설농업 고도과학기술 시범단지 대상 경리 류석일입니다. 이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700여 개 장기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채집기에는 1300여 개 림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현시 재배호들의 제품을 받아 통일적으로 러시아로 수출함으로써 산업으로 농업 조력, 농업 연계의 사회 효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현대화 시설 농업 재배와 관광, 견학을 결부한 농업 운영 모식을 취하고 현대화 과학기술형, 레저형, 지혜형 농업 새 경영 모식을 구축해 변경촌 산업 혁신 발전에 새 활력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남산촌 전자상거래 봉사중심, 인터넷 방송인과 서부계획 위국 수변 프로젝트 자원 봉사자들이 특산품을 판매하는데 현재 입살, 귀버섯,

0: 달걀 등 특산품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국 각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025년 천주제 간부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로계로 근 100여 차례 생방송을 진행해 농산물 10만여 톤 판매했습니다. 현재에서는 여러 인터넷 인기 방송인들을 초청해 50만 명이 넘는 팬들을 끌어 연간 생방송 판매액이 5천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연변조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려금항입니다. 저와 동료들은 생방송실을 실내에서 밥머리로 옮기고 오프라인 벼재배 체험 플러스 온라인 생방송 상품 판매 모식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는 또 새농촌의 발전 변화를 적극 전시하는 한편 귀향 창업 정책을 선전해 사람들이 남산촌을 주목하도록 끌었습니다. 이 밖에 많은 관광객들이 생방송과 짧은 영상을 보고 일부러 남산촌을 방문해 전원 풍경을 체험하면서 원래 한적했던 마을이 흥성해졌습니다. 현재 남산촌은 산업이 흥성하고 대중이 안거라급하며 변경이 안정되고 공고해졌습니다. 전통 농업에서 특색 재배 양식, 초벌 가공에서 전 산업사슬 구축, 단일한 생산에서 농업 관광 융합, 오프라인 판매에서 전자상 거래로 나아가기까지 다원산업체계는 이 변경 마을에 생기를 부여해 산업 흥성, 주민 부유, 변강 안정, 생태 미래의 신시대 변경 향촌 진흥의 아름다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훈촌시 마천자양 남산촌 촌민 박선복입니다. 사업팀이 마을에 온 후 변화가 아주 크고 환경이 좋아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마을이 아주 깨끗해져 모두가 좋아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훈촌시 마천자양 남산촌 촌주재 간부 봉림걸입니다. 우리 촌에서는 시종 당건설 인솔을 견제하면서 산업건설에 초점을 모아 산업건설로 촌민들의 지부를 이끌고 촌민들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높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남산촌을 건설하렵니다.
1: 5월 28일 우리주는 주황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9진 군종신소 신고 사건 도합 4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2건, 편지 2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2건, 중점 사건 1건, 영정시 2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 환경 관련 문제가 4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생태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기타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를 차지합니다.
0: 연결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에 따르면 연결시 BRT 2기 공사 대상이 한창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W6 입찰 구간이 7월 20일 전에 준공되고 2기 공사 전 구간이 올해 안으로 개통됩니다. 연결시 BRT 2기 공사 W6 입찰 구간은 연결시 인민로에 위치하는데 서쪽으로는 인민로와 삼꽃거리 교차 지점에서 동쪽으로는 인민로와 광진거리 교차 지점까지이며 도로 전체 길이가 2.75km입니다. 시공 내용에는 BRT 전용 차도와 정류소, 부분적 차도 확장, 전 5호선 차도와 인행도 승격 개조, 도로 조명, 배전, 녹화, 부대 도관망 등 공사가 포함됩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도시구역 도로 통행 능력을 1층 높이고 도시 교통 구도를 최적화하게 됩니다. 연결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도시건설과 사업일꾼 황성휘입니다. 목전 정류소 기초 및 강철 구조가 전부 완성되고 지붕 방수와 정류소 바닥 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 배수 공사도 동시에 추진 중에 있고 도관 설치 작업도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조명 공사도 이미 전부 끝나 연선에 148개 지능화 가로등을 설치했으며 녹화 공사는 90% 넘게 완수했습니다. 연선에 비슬나무, 살구나무 등을 심고 녹화대 자두나무, 사비나향나무, 황금비술나무 등 관목을 심었습니다. 인도 철거 및 로면 확장은 이미 전부 마무리됐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로면 아스팔트 부설 작업입니다. 이 대상은 올해 3월 15일에 공사를 재개하는데 5월까지 배전 시스템 조정 시험, 아스팔트 부설, 정류소 장식을 완수합니다. 6월에는 시스템 연합 시험 조정과 검수 준비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상은 오는 7월 20일에 준공되고 올해 안으로 전 노선을 개통하게 됩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녹색 저탄소 도시

0: 지역지 쾌속 공공버스 체계를 1층 완산하고 도시 환경질 제고에 조력하며 연길 시내 동부에서 서부로 통하는 도로 구간의 교통 압력을 크게 완화해 주민들의 출행 효율을 1층 높이게 됩니다.
1: 중국 검정기버섯의 고향인 왕청현에는 향토에 뿌리박고 개척혁신하는 한 창업자가 있습니다. 10인을 내 그녀는 현지 특색 자원에 의탁해 기버섯 산업에 몰두하며 전통 재배의 작은 특산품을 디지털화, 표준화, 브랜드화 발전의 향촌진흥 대산업으로 승격시켰는데요. 그녀가 바로 성인대 대표이며 왕청현 도원 소목이버섯실업유한회사 리사장인 손영방입니다. 이른 아침 손영방은 기술위원을 이끌고 각 진흥재배 온실에서 귀버섯 자람새를 자세히 살펴보고 온도, 습도와 통풍 등 환경을 검사합니다. 이 모습은 손영방이 단일에 변함없이 견제해온 사업 일상입니다. 손영방입니다. 저는 왕청 현지인입니다. 중국 검정 귀버섯의 고향이란 좋은 자원이 있으면서도 과거에는 원료를 판매하고 날씨에만 의거하는 단계에 머물면서 농민들이 한 해 동안 고생스레 일해도 수입을 별로 올리지 못해 조바심이 났습니다. 2017년에 저는 4억여 원을 투자해 귀향 창업했는데 귀버섯을 큰 산업으로 발전시켜 전민들이 이 흙토지에서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게 조력했습니다. 선영방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전 산업사슬 발전 방향을 확립했습니다. 기업도 처음에 단일 제품을 경영하던 데로부터 점차 표준화 재배, 가공 선별, 저장 물류, 경로 판매, 브랜드 건설, 심층 가공 연구 개발을 일체화한 산업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선영방입니다. 저는 전국 첫 검정기버섯 4.0 판진흥 공장을 설선적으로 건설하고 3만 5천 평방미터 작업장이 전과정 무인 작업을 실현했는데 매년 3천여만 봉지의 균봉지를 생산해내 효율이 인공재배보다 10배 제고됐으며 균봉지 버섯 성장률이 원래 50%에서 지금은 99%로 늘었습니다. 농업 현대화 관건은 과학기술에 있고 디지털화에 있습니다. 선영방은 과감하게 지능기술과 귀버섯 산업의 심층 융합을 탐색하고 귀버섯 은행, 귀버섯 클라우드 디지털화 발전 경로를 혁신적으로 내왔습니다. 그는 정보화 플랫폼을 통해 산업 자원을 통합하고 생산 판매 연결을 실현했으며 생산, 관리, 시장, 위험 통제를 일체화한 디지털화 운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특색 농업에서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데 복제와 보급 가능한 왕청 모식을 탐색해냈습니다. 선영방입니다. 성인대 대표로서 저는 계속해 고향에 뿌리내려 과학기술 창업과 표준 인솔을 견제하면서 귀버섯 산업 사슬을 구축하고 보다 많은 천민들의 증수 치부를 이끌어 왕청과 연변 고품질 발전 추동과 향촌 진흥에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0: 5월 31일과 31일 연변주 연결시 사업단위 공개 초빙 필답 시험이 연결해서 진행됩니다. 우리 조에서는 식사,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등 면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 조치를 내봐 연결 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를 빛내고 우리 조 고효율적이고 질 높은 정무 봉사와 도시 문명 형상을 전면 전시하게 됩니다. 5월 28일부터 5월 31일 사이 수험생들은 수험증으로 연결 BRT 쾌속 공공버스와 일반 공공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 모든 시험 장소 주변의 공공버스 선로는 10% 운송력을 증가하게 됩니다.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 연길 서역 등 곳에는 자원봉사소를 내와 수험생들에게 로선 안내, 짐 운반, 문화관광 선전 등 봉사를 제공합니다. 수험생들은 또 수험증으로 해란강 민속궁 등 33개 음식점에서 식사 시 음식값 할인 또는 특색 요리 증정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장소 주변 36개 호텔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우대 가격, 알림, 폐실 연장, 짐 보관 등 봉사를 제공합니다. 수험생들은 또 수험증으로 중국 조선족 민속원과 연결 공룡 박물관을 무료 참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험 기간 각 시험 장소에는 봉사대를 두어 양질 취업 일터, 인재 지원 정책, 안거 보장 혜택, 관광 정책 자문 등 내용을 추천 소개하게 됩니다. 관련 부문에서는 또 시험 장소와 주변 안전보장 봉사를 강화해 수험생들의 출행 원활을 보장하게 됩니다. 연결시 교육국에서는 그일 연결시 2026년 의무교육학교 입학예비등록 통지를 발부해 2026년 중소학교 입학예비등록 사업

0: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고 전 과정 온라인 등록 방식을 취한다고 명확했습니다. 통지는 또 등록 입구, 학교 구역 검색 경로와 관련 주의사항을 공포해 정령계 학생 학부모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예비 등록은 컴퓨터와 휴대폰 두 가지 조작 방식이 있습니다. 컴퓨터로는 연결 시 2026년 의무교육학교 학생 모집 입학 봉사 플랫폼에 등록해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휴대폰으로는 위챗에서 연결교육 공식 계정을 주목하고 봉사 학생 모집 입학 등록 입구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예비 등록 단계는 정보 저장만 할 수 있고 정식 등록 시에 교부 심사 버튼이 나타납니다. 등록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연결 시 2026년 의무교육 단계 학생 모집 입학 봉사 플랫폼 조작 안내 및 부대 영상 해설을 참고해 조작하면 됩니다. 학부모들은 엄격히 호구부, 부동산 소유권증, 출생증명 등 유효증명 서류에 따라 학생과 후견인 정보를 사실대로 등록해야 합니다. 정식 등록 시간과 학생 모집 정책, 모집 결과 등 정보는 연결교육 위챗 공식 계정 등 공식 경로를 통해 발표됩니다.
1: 성급 전문가팀이 일전 훈춘에서 과학기술로 향촌 진흥 조력 전문가 봉사 활동을 펼쳐 지방 향촌 산업 질 제고와 민생 봉사 효율 향상에 강력한 과학기술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성급 농업 전문가들은 훈춘시 유구 양식 산업 발전 현황에 입각해 현장 기술 양성과 지도를 했으며 소사양에서의 비곡물 사료 활용, 유구 주요 전염병 종합 예방 치료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했습니다. 의료 전문가팀은 훈춘시 양포만족향 동아라촌을 찾아 무료 진찰 봉사를 펼쳐 노인들의 흔한 만성 질환, 관절 질환, 일상 건강 관리 등을 둘러싸고 맞춤형 진료 건의와 건강 지도를 했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가들은 여러 소사양장을 방문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일일이 점검하고 사양 과정에서 봉착할 수 있는 기술 난제, 전염병 예방 통제, 사료 활용 등 문제에 대해 과학적인 개선 방안과 최적화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훈춘시 과학기술협회에서는 과학기술로 향촌진흥의 동력을 보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면서 성급 전문가들과 상시적으로 연계해 전문기술을 지탱으로 특색산업발전 기반을 튼튼히 하고 기초 민생봉사를 개선함으로써 향촌진흥에 1층 조력하게 됩니다.
0: 융암의 최간추리 뉴스입니다. 2026년 홍수방지 사업을 자르고자 27일 조인민정부 홍수방지 가뭄대처지휘부는 통지를 발부해 전조 주요 강하천, 대중형 저수지, 홍수방지 도시 급물막이 행정책임자 명단을 공포했습니다. 통지는 각 현세에서 실제와 결부해 강하천, 저수공사, 홍수방지 도시의 큰 물막이 행정책임자를 단계별로 확정하는 한편 현지 주요 매체를 통해 사회 공포하고 사회 감독을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1: 화룡시에서는 근일 2026년 상품주택 판매 촉진 정책을 공포했는데 활동기간은 10월 30일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신축 상품주택 구입 시 1평방미터당 100원 기준 보조금 지급, 부동산 등기 비용 삭감, 세금 환급, 주택공제금 혜민 정책 실시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0: 연변박물관에서는 지난 27일부터 폐관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개방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월요일은 폐관입니다.
1: 안도현에서는 도시구역 화훼 재식 작업을 전면 가동했는데 명월로 명안거리 테랄광장, 동쪽 출구 고속도로 연선, 노혁명 근거지 풍경석 주변 등 중점 구역을 피복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6월 중순까지 화훼 30여만 포기를 재식해 도시 녹화 질을 1층 높이고 살기 좋고 관광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리영화였습니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길 녹화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 삶에서 중요한 부분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는 방법, 뇌를 늙게 만드는 나쁜 습관들, 주부도 잘 모르는 대파의 놀라운 효능 등 내용들로 준비했습니다. 실행력이 높은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행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아래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슨 일이든 생각 즉시 실천해야 새로운 경험이 쌓여 높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고 일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업무의 질이 향상되면 남보다 빨리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고 빨리 일을 끝내면 다시 한번 확인할 시간 여유가 생겨 업무의 질도 높아지죠.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스킬은 생각 즉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빨리 일하는 뇌를 만드는 것입니다. 뇌의 기본 회전수를 높이려면 시간 제약이 필요합니다. 시간 제약을 부여하면 뇌의 회전수가 올라갑니다. 시간에 한계가 있으면 긴장감이 생기게 됩니다. 셋째로, 단순화된 습관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완벽함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압도적으로 빨리 시작하고 중간중간 의뢰인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보다 의뢰 순서가 중요합니다. 의뢰받은 순서대로 처리하고 하나의 일에 집중하세요. 하기 싫은 일은 먼저 해야 합니다. 량질 전환의 법칙도 지켜야 합니다. 량을 넘어 서지 못하면 질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량을 늘리면 질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만점이 아니라 합격을 목표로 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리더십은 행동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실행해 봐야 합니다. 업무 준비는 출근 시간에 하고 수첩은 일정 관리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앱보다 빠르고 인간적이니 많이 활용하세요. 손으로 기억하는 일정과 목표는 자신의 꿈과 열정을 상기시켜 줍니다. 쌓여있는 서류는 당장 버리세요. 일상적인 일은 패턴화하여 단순하게 하고 몰입 시간을 만드세요. 외모를 깔끔하게 하면 일이 빨라집니다. 일의 소요 시간 리스트를 만들고 일하면서 생각나는 일들은 즉시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좋은 것은 따라해보고 계획은 늘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행하면서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즉시 반영하고 계획이란 고치고 바꿔가면서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기하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정말 나의 인생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꿈입니다. 자신이 진정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찾아내고 목표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바로 꿈인데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목표에 도전한다면 성공의 절반은 이루어낸 것입니다. 다음은 끼입니다. 끼는 타고난 능력과 재능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만의 차별화된 끼를 발견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남들보다 못하지만 하나만큼은 자신 있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꾀인데요. 기획력을 말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으로 꾀는 아이디어를 내고 밑그림을 그려 나가는 전략입니다. 네 번째는 끈, 부정적 의미의 연줄이 아닌 폭넓은 사회성과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와 다양한 인맥을 통해 필수 정보를 얻는 끈은 성공으로 가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깡, 실행력 또는 추진력이죠. 생각에 머물지 않고 몸으로 부딪히는 것인데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곱 번째로 꾼, 자신의 장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무장하며 자신을 성장시켜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 작가 줄리아 멜코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 불만족스럽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해서라며 삶에서 진정 원하는 것을 찾는 일곱 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기 전 과거로부터 벗어나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과거의 실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때문에 너무 과하게 연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진정으로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으세요.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어려운 일이지만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지 생각해 보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한번 답을 찾게 되면 앞으로 충족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발견하세요. 하루 중 잠깐의 시간 동안 당신이 좋아하고 당신의 기분을 생기 있고 더 활기차게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넷째로, 5년 후 당신은 어디에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5년 안에 당신이 성취하고 싶은 목표와 개발하고 싶은 기술에 대해 생각해 보고 답을 얻으면 바로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다음,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세요. 아마 당신은 우선순위와 목표를 다시 설정해 줄 만한 놀라운 결과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로,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찾아서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이는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삶은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하며 보내기에 너무 짧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열정스럽게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만약 당신이 위에서 이야기한 팁들을 모두 시도해봤지만 여전히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했다면 주위에서 조언을 구해보세요. 부모님, 형제, 친구, 뭐 혹은 의사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태까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무언가를 콕 집어줄 수도 있고 당신이 삶의 목표를 정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줄리아 멜코는 삶에서의 변화를 시작하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당신은 항상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바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뇌를 늙게 만드는 나쁜 습관들, 여러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밤 9시 이후 식사하는 습관입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우리의 뇌가 휴식에 들어가는 시간으로 이때 식사를 하는 것은 뇌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둘째로 험담하는 것입니다. 욕설이나 막말 등의 부정적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것은 바로 자신의 귀 때문에 부정적인 단어는 뇌를 둔화시킵니다. 셋째로 항상 같은 일상 패턴입니다. 회사와 집만 왕복하는 등 매일 정해진 생활만 하는 사람들은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이 매너리즘이 뇌의 기능을 둔화시킵니다. 때문에 가끔은 통근 경로를 바꾸는 등 일상생활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는 비만인데요. 비만은 바로 만병의 근원이자 뇌세포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식생활에 신경 쓰고 운동을 꾸준히

해봅시다. 다음은 운동 부족과 수면 부족입니다.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지 않는 데다 밤잠이 모자란 사람들은 운동을 관장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좀 의외인데요. 바로 하이힐을 신는 것입니다. 하이힐은 다리 외에 어깨나 허리에도 결림이나 각종 통증을 가져오게 합니다. 통증을 느끼는 것은 바로 뇌의 생각의 영역인데 통증이 커지면 그만큼 판단력이나 사고력이 저하됩니다. 일곱 번째는 긴장이나 불안입니다. 초조함이나 당혹스러움을 느낄 때 뇌의 혈류가 나빠져 뇌의 기능은 자연히 저하됩니다. 반면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천천히 마주한 뒤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면 신경세포의 가지가 뇌의 각 영역으로 연동작용해 사려 깊은 생각이 길러집니다. 여덟 번째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정은 물론 지인들의 전화번호조차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연히 뇌를 덜 사용하게 되고 뇌의 노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편한 것, 즐거운 일을 적극적으로 할 때 뇌가 성장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행동이 제한되면 뇌는 성장이 어려워지므로 자신의 생각을 소중히 여깁시다.

몸속 독소는 만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은 독소가 쌓이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해독의 목적은 우리 몸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물을 마실 때 레몬, 생강, 심황, 녹차, 사과 식초 등의 식품을 곁들이면 몸속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해독은 팽만감 해소, 염증 감소, 피부 관리 등 체중 감량에서부터 깨끗한 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효과로 나타납니다. 레몬은 강력한 해독제로서 체내에 독성 물질이 가득 차 있다면 레몬물이 큰 도움이 됩니다. 소화를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보강하며 구취를 없애고 피부를 밝게 만들며 체중 감소를 돕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을 자른 후 물에 즙을 넣거나 조각을 넣어 마시면 좋습니다. 생강은 비타민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위산 용두와 같은 질병을 억제하는 동시에 심장 질환을 퇴치하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을 파우더로 만들어서 따뜻한 물에 한 스푼 넣어 먹으면 독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강황은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항바이러스, 항균, 항곰팡이, 항염증 성분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 E, K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를 젊어지게 만드는데요. 강황이 따뜻한 물에 섞이면 강력한 강장제로 변신합니다. 녹차는 뇌 및 구강 건강을 개선하고 뼈를 강하게 유지하며 노화 방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하루에 두 석잔 정도의 녹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식초는 효소, 미네랄,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된 해독제인데요. 물을 마실 때 소량을 추가해서 함께 마시면 독소 제거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다섯 가지 식품 외에도 견과류, 씨앗류, 콩류 등과 같이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들도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사우나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독소 배출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을 마시면 몸에 정말 좋은데요. 반대로 일어나서도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몸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어지는 시간에는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중 감량을 원한다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하는 온수를 마시길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에 레몬을 넣어 마시면 좋습니다. 따뜻한 물은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답답한 코와 목에 도움이 됩니다. 온수는 감기 기침과 인후염의 자연 치료제이죠. 가래를 용해해서 기도를 뚫어줘서 목의 염증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게 되면 체온이 상승해서 땀이 나는데 이때 몸의 독소가 배출됩니다. 마시기 전에 레몬즙을 넣으면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체내 독소를 없애야 하는 이유는 독소가 노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따뜻한 물을 마시면 활성산소로 손상된 피부세포 재생을 도와 피부에 탄력을 더해줍니다. 따뜻한 물은 몸속을 정화시켜 여드름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해줍니다. 또한 살짝 열이 오를 정도의 따뜻한 물은 모근에 활력을 더해줘서 모발이 부드럽고 윤이 나게 합니다. 모근에 활력이 생기면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죠. 모근에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 모발이 자라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따뜻한 물은 두피를 촉촉하게 해줘서 각질이나 비듬이 생기는 것도 막아줍니다.

식사 중에 혹은 식후에 찬물을 마시면 먹은 음식의 지방을 경화시킨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 찬물을 마시면 장 내벽에 침륜 현상이 생겨서 장기적으로 장암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찬물을 뜨거운 물로 대체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는 건 당연하고요. 게다가 따뜻한 물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변비를 예방할 수 있고 장 운동이 원활해져서 배변 시 통증도 사라집니다. 또한 위장에 남아있던 음식 찌꺼기를 분해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장 내벽에 자극을 주지 않고 매끄럽게 이동시켜줍니다.

요즘처럼 외모를 중요시하는 시대에 피부는 외모를 가늠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피부민이 되고 싶어 하는데요. 이어지는 시간에는 피부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박, 오이, 도마도, 가지, 당근 등은 몸에 수분을 공급해 부드럽고 탄력있는 피부를 만드는 음식들입니다. 젖은 스펀지와 마른 스펀지의 차이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수를 마시면 금방 소변으로 나오지만 이 음식들은 신체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세포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섬유질도 풍부하기에 피부에 좋습니다. 연어, 올리브 오일, 아마씨, 호두 등 음식들은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억제합니다. 또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속의 수분을 오랫동안 잡아도 세포막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도마도, 수박, 브로콜리, 망고, 딸기, 녹차, 성류 등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음식들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버려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음식들을 섭취하기만 해도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갈색 반점과 피부 처짐 등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합니다. 그중 성류가 으뜸입니다. 성류는 강력한 노화 방지 성분인 폴리페놀과 엘라그산이 과일 중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케일, 시금치, 고구마, 당근 등 음식들은 비타민 A가 풍부해 죽은 피부 세포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죽은 피부 세포가 되살아나면 피부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피부톤이 오렌지 색깔이라면 이러한 음식을 섭취해보길 권합니다. 달걀, 콩, 각종 씨앗 등 음식들은 콜라겐 수치를 높여 피부의 탄력을 되찾아줍니다. 피부 조직을 구성하는 콜라겐이 노화되기 시작하면 주름살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톡스와 필러를 시술받아서 피부를 탱탱하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달걀, 콩, 각종 씨앗 등 음식들은 먹기만 해도 콜라겐이 증가되는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잠자기 전 우유를 마시면 잠이 잘 온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 우유 한 잔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믿지만 실제로 이러한 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유에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트립토판이 들어있지만 그 함량이 매우 낮고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트립토판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인체가 스스로 합성할 수 없으며 달걀, 과일, 채소, 씨앗 등 음식에 널리 존재합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 들어있어 이론적으로는 수면을 촉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100g당 42mg으로 매우 적습니다. 잠들기 전에 200ml의 우유를 한 잔 마셔도 84mg의 트립토판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양으로는 잠을 잘 자게 하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충분히 생성하지 못합니다. 또한 자기 전에 우유를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증가하고 수면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프로에는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 삶에서 중요한 부분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는 방법, 뇌를 늙게 만드는 나쁜 습관들 등 내용들을 들어봤습니다.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힐링되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1: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어차피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가끔 주위를 둘러보면 누구와도 잘 지내는 신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향적이라고 하기에는 수줍음도 많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잘 나서지 않는 스타일인데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저는 카피바라형 외향적 성격의 사람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인터넷에서 카피바라를 쳐보면 온갖 동물들에게 둘러싸여서 나른한 표정을 하고 있는 동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설치류 중에서 가장 큰 몸집을 하고 있지만 성격이 정말 온순해서 어느 누구와도 잘 어울려 지낸다고 하죠. 동물 친구들이 등 위에 올라타고 또 배를 베고 잠을 자도 화 한번 내지 않고 느긋하게 품어주고요. 심지어 자신을 해칠 수 있는 악어와도 엉덩이를 맞대고 앉아서 쉬기도 합니다. 받는 것이 없어도 모두에게 쉴 자리를 내주고 기대하는 것 없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여유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 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그때를 한번 떠올려볼까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이었나요? 빨리 직장을 찾아서 회사 생활을 해볼까? 학력도 실력인데 공부를 조금 더 할까? 철밥통 직업을 위해 뼈 빠지는 시험 준비를 시작할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채웠던 건 설렘이었나요? 두려움이었나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대학 졸업을 앞둔 23살 여자입니다. 현재 퇴직을 앞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요즘 들어 아빠의 얼굴에는 평생을 한 직장에서 악착같이 버텨낸 사람 특유의 단단함과 함께 정년퇴직을 목전에 둔 자의 기분 좋은 느긋함이 묻어납니다. 다음해면 퇴직이시거든요. 그래도 천만 다행이지 뭐냐. 우리 나이에 은퇴하고 나서 매달 이만한 퇴직금이 나오는 곳 흔치 않다. 너희 엄마랑 나랑 둘이서 소박하게 살기에는 과분할 정도야. 냉정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순간 정말로 가슴 깊이 안도했습니다. 아빠가 매달 적지 않은 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부모님이 노후에 돈 때문에 궁하거나 자식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마치 거대한 구원처럼 다가왔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겨우 23. 대학 졸업을 코앞에 둔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입니다. 냉혹한 취업시장에서 제가 당장 번듯한 직장을 찾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니까요. 설령 운 좋게 어딘가 들어간다고 해도 손에 쥐게 될 쥐꼬리만한 초년생 월급을 뻔히 알거든요. 내 한몸 건사하기도 벅찬 돈을 가지고 만약 부모님의 생계 노후 자금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하고 숨이 턱 막히는 일이죠. 아빠의 든든한 퇴직금 덕분에 적어도 새 가족의 배는 조용히 순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해 사연 살펴볼게요. 하지만 평화를 찾은 제 마음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말뚝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엄마의 못다 이룬 꿈입니다. 저번에 엄마가 말한 그 출판사 채용 공고 확인해봤어? 올해는 상반기 채용 규모가 꽤 크던데. 엄마의 목소리는 꽤 다정했습니다. 날카롭게 찌르거나 윽박 찌르는 구석은 없었죠. 하지만 다정한 그 목소리 안에는 자식이 하루라도 빨리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성공 가도에 오르기를 바라는 묘하게 다급한 온도가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보긴 봤는데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좀 더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라는 말로 얼버무렸어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엄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공부도 좋지만 내가 큰 회사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내 몫을 해내고 커리어를 쌓아가는 모습 보고 싶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자리를 잡아야 나중에 남들보다 앞서 나가지. 적어도 두세 번은 들은 말인 것 같아요. 엄마의 눈은 벌써 저를 대기업이나 유명 출판사에 세련된 사원증을 목에 걸고 로비를 걸어 나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엄마가 나쁜 의도로 그러는 게 아님을 저도 잘 알아요. 억압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제가 잘 되기를, 사회에서 한자리 차지하는 멋진 여성이 되기를 바라기에 나오는 조언인 걸 말이죠. 하지만 그 조언들이 알게 모르게 제 귓가에 쌓일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 자꾸만 뒤틀립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마음을 옆에서 누군가 너 이거 꼭 해야 돼, 이 길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압박을 주면 되려 하기 싫은 느낌이랄까요?

엄마가 이토록 출판사나 큰 회사에서의 성공을 권하는 데는 그만한 서사가 있습니다. 제가 퇴임하기 전 엄마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꽤 좋은 출판사에서 10년 가까이 일했어요. 워낙 글을 좋아하고 문장 다루는 감각이 뛰어났던 엄마는 그곳에서 자신의 천직을 만난 듯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직업을 가졌을 때 엄마의 기분은 어땠을까? 그러나 그 찬란했던 커리어는 35이라는 사업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한창 정점을 찍고 날아올라야 할 나이에 뚝 끊겨버렸어요. 저를 키우기 위해서. 그때는 아이를 키우면서 출판사의 살인적인 마감 스케줄과 야근을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엄마는 사직서를 냈고 전업주부의 삶을 선택한 거죠. 자식을 위해 기꺼이 택한 길이지만 끝까지 견지하지 못했던 직업에 대한 아쉬움이 오랜 시간 동안 엄마의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 길에 다시 세워두고 싶은가 봐요.

싶은 게 아무것도 없고 뭘 잘하는지도 몰라서 길을 잃은 현재의 저로서는 엄마가 닦아놓은 혹은 강력히 추천하는 그 길이라도 따라가는 게 이성적으로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방황을 하는 것보다 뚜렷한 목표를 가진 엄마의 가이드를 따르는 게 훨씬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엄마의 인생이 가여우면서도 왜 그 인생의 미완성 과제를 제가 대신 풀어가야 하는지 모르겠는 게 지금 제 마음입니다.

지난주 주말을 맞아 엄마와 오랜만에 백화점으로 나들이를 갔어요. 점심을 먹고 내려오는 길, 백화점 한층을 차지하는 대형 서점에 들르게 됐는데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엄마의 눈빛이 순식간에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이 출판사 기획력이 좋은 것 같아. 내가 만약 여기에 입사해서 이런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고 생각해봐. 가슴 벅차지 않아? 책을 제 앞에 내미는 엄마의 모습은 영락없이 딸의 밝은 미래를 고대하는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결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폭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죠. 오히려 너무 순수하게 나의 성공을 바라고 있어서 그 마음의 무게가 제 어깨를 더 묵직하게 누르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나 지금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어요. 내가 무슨 대단한 커리어 우먼이 될 제목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지도 확신이 안 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엄마는 한숨을 쉬며 나는 네가 엄마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서 그래. 35세 일을 관두고 집에만

있으면서 내 이름 석자가 사라진 것 같아 쓸쓸했거든. 너는 나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대학까지 무사히 마쳤으니 엄마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야지. 엄마 마음이 왜 이렇게 급하겠어. 내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 라고 답을 해왔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었죠. 엄마의 다급함은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과 같은 전업주부의 한계나 경력 단절의 아픔을 겪질 않길 바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엄마는 또다시 채용 공고를 들고 제 방문을 두드릴 것이고 저는 또다시 하고 싶은 게 없다는 핑계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순을 파국으로 이끌고 싶지는 않습니다. 엄마의 다급함이 저를 숨막히게 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단지 엄마의 시계는 한창 치열했던 35세 정점에 머물러 있기에 이런 저를 보며 조급해하는 거고, 저의 시계는 이제 겨우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23세 느릿한 새벽에 머물러 있기에 다급함에 쫓기고 싶지 않은 것뿐입니다.

언젠가는 제 시계도 엄마의 속도만큼 빠르게 돌아갈 날이 올 거예요.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찾거나 혹은 흘러가는 대로 부딪히며 저만의 궤적을 그려나갈 때쯤이면 엄마의 그 다급했던 마음도 조금 내려앉지 않을까요? 조용히 저를 기다려주기엔 제가 엄마에게 그만큼의 믿음을 주지 못한 걸까요?

네, 엄마의 사랑이 엿보이는 사연 잘 듣고 왔습니다. 엄마의 다급함은 사연자를 구속하려는 힘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겪었던 경력단절의 아쉬움을 사연자만큼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 사랑의 다른 이름일 겁니다. 그 마음이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엄마 역시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살지 못했다는 미련을 사연자를 통해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는 점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봐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걸 찾는 대신 버티고 싶은 걸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평생 즐겁게 할 일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가 견딜 수 있는 환경을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을 많이 대하는 거 싫으니 사무적인 일이 좋아. 나는 성과 압박이 있는 곳보다 체계적인 루틴이 있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싫은 걸 제거하는 방식으로 선택지를 한번 좁혀보세요.

지금 사연자에게 필요한 건 어떤 직업을 가질까에 대한 답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결정권은 엄마가 아닌 나에게 있다는 주도권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엄마와 대화할 때 엄마의 불안은 덜어주되 사연자의 다음 행보는 본인이 직접 정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게 엄마와 사연자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가정 문제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책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동민의 글입니다. 다 잘 될 거야. 내가 소학교에 다닐 때 우리 가족은 옛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생활했었다. 그때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정서 안정제였다. 매번 아버지가 이마살을 찌푸릴 때마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바삐 돌아치다가도 슬그머니 아버지 곁에 다가와 다 잘 될 거야 라고 위안했다. 어느 한 번 아버지는 트럭을 몰고 감숙성으로 가서 사과를 한가득 실어와 팔기로 했다. 그런데 깊은 밤중에 트럭이 심하게 흔들렸던 탓에 목적지에 도착해보니 절반 이상의 사과를 잃어버렸다. 아버지가 오던 길로 돌아가 잃어버린 사과를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찾아온 사과는 얼마 되지 않았다. 어깨가 축 처져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한숨만 풀풀 내쉬었다. 사건의 경과를 듣고 난 할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를 해주었다. 그래도 괜찮아. 적어도 절반은 남아있잖아. 다 잘 될 거야. 당시 우리 집은 가난하기 그지없었다.

날라오기 위해 여기저기 빌린 돈만 해도 적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는 그때 일을 떠올리며 무사히 돌아온 것만 해도 참 다행이라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알고 보니 당시 트럭이 달렸던 기대량 쪽은 모두 낭떠러지였다. 자칫 조심하지 않아도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목숨을 걸고 실온 사과들이 잘 팔려서 본전을 제외하고도 돈을 얼마간 챙길 수 있었다. 어느 하루 어문 시간이었다. 사막에서 걸어가던 두 사람이 병에 절반 정도 남겨진 물을 보면서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 라며 감탄을 한 이야기를 배우면서 나는 항상 삶을 낙관적으로 살아가려 했던 할머니를 더더욱 우러러보게 되었다. 성장을 하면서 나도 많고 많은 고난이 부딪혔다. 어린 시절 이웃집 꼬마들이 입맛을 쩝쩝하시면서 내가 맛본 적이 없는 간식을 맛나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상한 적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했던 운동화를 가질 수 없어 고민에 빠진 적도 있었다. 어릴 때는 하루빨리 성장할 수 없는 것이 원스러웠다면 어른이 된 지금에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음이 그저 한스러울 따름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고민이 삶의 전반을 동반하게 된다는 도리를 점차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 고민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고민해야 할 문제인 듯 싶다. 할머니의 낙관적인 생활 태도는 나한테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매번 고민에 빠졌을 때마다 나는 할머니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자신한테 힘을 불어넣어 주곤 했다. 고중 3학년 때 치른 한 모의시험에서 나의 성적은 리상적이지 못했다. 분명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했지만 시험에서 또 한 번 패배의 맛을 보았던 것이다. 시험 성적이 나온 그날 밤 나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난 아무래도 공부할 제목이 아닌가 봐.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성적이 이 모양이니 말이다. 고민 끝에 울먹이면서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다. 저편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전해져 왔다. 괜찮아, 아가야. 너무 고민할 거 없어. 우리의 인생에는 실패라는 게 없어. 단지 성공과 과정만 있을 뿐이야. 네가 그동안 했던 노력은 결코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아직도 기회는 많잖아. 그러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날 할머니의 말씀은 오래도록 내 귓가에서 맴돌았다. 우리와 같은 젊은이들한테 인생은 이제 시작이나 다름없다. 성공으로 향하는 길에는 꽃밭이 있는가 하면 가시밭도 있기 마련이다. 할머니처럼 모든 고민을 웃으면서 넘길 수는 없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겠다. 우리의 삶은 마치 바다에서 흔들리면서 항행하는 배와 같다. 우리는 출렁이는 파도를 멈추게 할 수는 없더라도 배에 앉아 높은 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다음에 또 고민스러운 일에 맞닥뜨렸다면 이렇게 말하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 김혜연의 글입니다. 일하고 싶어하는 엄마들. 육아를 하면서 일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 그러다가 아이가 가장 엄마를 필요로 하는 3년 정도가 지나고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남아돌게 되면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다시 사회에 진출하는 엄마들이 많다. 특히 직장생활을 했던 엄마들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게 되면 경험할 수 있는 사회생활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만 보게 되고 시간 감각도 둔해지기 쉽다. 또 집에서 육아만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느낌마저 받게 된다. 하여 일을 다시 시작한 엄마들 중에는 처음에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남들과 어울리기 힘들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며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내 주위의 주부 몇몇은 서른 중반을 넘어가면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기에 결정권이 본인한테 없다면서 신세를 한탄한다. 그녀들은 자신들과 같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일자리만 찾을 수 있어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다. 나도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다.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취직 자리를 알아보았고 결국 한 무역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정작 회사에 들어가 한껏 자신을 꾸미고 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나이 젊은 여성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부러워하고 자비감마저 드는 걸 어쩔 수 없었다. 모처럼 있는 회식 자리에 아이 때문에 빠질까 하다가도 남편은 만날 회식이 있다고 늦게 들어오는데 나라고 왜 참가 못하는가 싶어 나가보면 자연스레 구석진 자리를

애가 유치원에 간 후로 환절기마다 빼놓지 않고 감기에 걸리면서 나는 결국 취직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다. 아이는 내가 다시 집에 있은 뒤로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는 일이 없어졌다. 조금이라도 코를 풀쩍 거릴까 하면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일주일씩 집에서 보살펴 주니 애는 크게 고생을 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가끔씩 자신이 없어진 것 같아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지금은 내가 애를 키우던 10년 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일에 대한 막연한 동경 때문에 일을 하는 엄마들이 많았다. 그러나 요즘에는 마냥 엄마로만 남고 싶지 않고 자아가치를 위해 성공하고 싶어하고 집안에서든 밖에서든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일을 찾아는 엄마들이 많아지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일을 하는 엄마들에게는 나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 같다. 오늘 프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춘아,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초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성심하는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대 활동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 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하니라 이렇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치명 위주로 한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전추관, 북사산 이런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의 공능 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모두 심장 경락하고 폐경락을 연결시켜서 치료해주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 환자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폐리 심한 증상을 동반하는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걸 뭘 놓고 말하게 되는가 하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일종 심각한 학설입니다. 림상 주요한 표현은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가래가 성하고 기침을 잘 깃습니다.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칠하죠.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한 림상 표현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곁에 심장병 환자가 있거나 이미 지지한 시간이 꽤나 많이 지나갔거나 이런다면 왕왕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서 기침을 잘 짓거나 가래가 성나거나 특히 참 자기들로 억제하기 어려운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칠하죠. 이런 분들은 아무리 구강 청소를 하고 남이 집을 안 났을 때면 두 개, 세 개 써도 해결 잘 되지 않고 소화계통의 문제인가 그 방면에 치료해도 잘 되지 않는데 바로 심폐, 심장과 폐혈이 심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관되는 치료 가운데서 초온 청심환을 쓰고 입에 냄새가 아깝다 없어졌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그러면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곽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12일간 좌우 복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주 야득계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가격은 이제 한 가격 199원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대정책이 여러분들한테 큰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각을 쌓으면 한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이정도계다면 한 달 반 자와 복행할 수 있고 아홉각을 쌓으면 세각을 물어라 드리는데요. 이정도계다면 넉 달 동안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8각을 쌓으시는 분들한테는 외국에 진출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 부채 보내거나 갖고 나가시는 분들은 이보다도 더 많이 갖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18각에 6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그때에다면 그 모두 8달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총체적으로 모두 말하게 되면 이때 가격은 한 가게 평균 가격이 140원 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에서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좋은 치료를 가져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이미 주사를 하셨거나 주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또 심장병으로 오랫동안 여러모로서 불편을 당한 분들,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혹은 심부에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그의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분들, 심근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이 유효적인 치료효과를 보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2: 네,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저는 그, 이, 저, 선생님 방송 듣고서 심장이 나빠서 병원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병원 치료도 많이 했는데, 어째 그렇게 남는 그 차도가 아연을 느끼다. 그, 저, 올리송 이래 잘 아요라고, 두문두문 이래, 뭐, 1초 몇 분째 뭐 이래, 그랬어. 심장이 탁.
1: 선감을 느낀다. 그렇죠. 적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심장을 하나끝내 뛴다든지, 내 심장을 어떤 때는 멎었다 다시 뛴다든지, 그게 실리부치라고 심각합니다.
2: 예, 그래서, 저희 사람이 그, 뭐, 진심으로 계속 걸막
1: 여, 예, 예. 구급하는 약이.
2: 예, 예. 그래, 조만간 정신만 먹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조만간 약도 따로 거의 먹습니다.
1: 예.
2: 예, 굉장히, 예, 굉장히, 저, 효과가, 저, 현저히 알립니다, 심장이 좋아하는 게.
1: 예.
2: 그, 예, 심장 이래, 뭐, 어떤 게, 그게, 이래, 몇 달 먹으니까, 나, 그거, 어제는 그런 감각이 없어져요.
1: 아, 예, 신의부치가 해결받으셨다, 그렇죠. 예. 예.
2: 그럼, 신경통도 없어져요, 가슴 아프던 게, 예.
1: 예, 협심증 부정맥이 예. 해결받기 시작한다 말하죠. 예.
2: 예, 예. 아, 이게 정말 효과가 확실히 그 많이 나타납니다.
1: 예.
2: 그리고 심장이 나쁘니까나 심장이 아프지 그러는 이게 기척거리는 저리 또 밤에 잠 제대로 못 잤습니다 계속.
1: 예.
2: 예. 근데 이 약 먹은 다음부터는 차차차차 이 잡음다 지금은 완전히 그저 누우면 잡음다.
1: 아, 심장병 때문에 예, 잠자기 힘들어지는 게 기본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2: 예, 그래서, 누군 전화하고 잘 잔다. 그러니까, 나, 위도 좋아지고, 그래서 밥도 잘 먹고 하니까, 맥이 난다, 막.
1: 예, 예.
2: 예. 그리고, 저, 뭐인가 하면, 혈압이 또, 이게, 조절이 잘 됐대다.
1: 아, 그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심지어 혈압약을 끊었던 분들 다 계시고 있습니다. 예.
2: 예, 그래.

0: 앞으로도 그 생각해서 그렇지. 두 번씩 먹던 거 지금 한 번씩 먹는데.
1: 아, 그래요? 예, 예, 예.
0: 예, 그래서 뭐, 이 좋냐고, 그 전문가 뭐, 또 이제, 그 뭐, 활동이 좋지게 내 아홉가 주문하고, 그 우리 집사람도 한국에 있는 게 심장이 계속 아픈 마음에 심장 좀 나쁩니다.
1: 예.
0: 자꾸 후두두, 어떻게 떨긴다며, 이랬다. 그래서, 예. 네, 저 뭔가 뭐, 붙여주자고 이랬다. 저래서 저 두개료성치를 오늘 주문하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예. 배달 전화, 주문 전화,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소원 전시관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던 게, 아, 지금은 답답하지 않고, 또 가슴이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아프던 게 지금 아프지 않고요.
1: 어, 협심증 심각했습니다. 예. 예,
3: 술이 딱 많아서 지금 숨 막지 않습니다.
1: 예.
3: 그리고 옆집 무술에서 놀라던 게 지금 놀라지 않고요. 잠을 다 자지 못하는 게 지금 잠을 다 잡니다.
1: 아, 예, 예.
3: 그리고 이빨이 아프던 게 지금 뭐 아프지 않고, 아, 입안에서 냄새 나던 것도 냄새 나지 않습니다.
1: 아, 그럼요.
3: 네, 선생님 이렇게 하고 가서 오늘 아홉가구에 배달받아 더 쓰자고 그랬는데.
1: 어,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33-5번입니다.
3: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4: 예, 아, 저희 그 오빠가, 예, 그 식당 자영업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심장이 이렇게 좀 아프다고 자꾸 움켜쥐고, 그래도 혈압 비용 높다 합니다.
1: 아, 예.
4: 예, 그래서 이 좋은 정신만, 어, 우리 그 어머니가 드시고 있는데, 이거 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예, 한 두 통 먼저 잡사보라고 드렸는데, 어, 먹은 게 효과용 좋다고. 예.
1: 아, 그럼요.
4: 예, 심장 예. 아픈 것도 덜 하고, 혈압도 이렇게 그 이전처럼 그렇게 아예 넣고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또 자기 또 사겠다고 소리.
1: 예, 그렇게
4: 예, 그래서 지금, 그래. 예.
1: 그렇죠.
4: 예, 뭐 다시 응원해 드린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지금 오빠 인생아 어느 계단에 계세요? 40?
4: 아, 50. 지금 60입니다. 60.
1: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심장 예. 관리를 특히 남자들이 50대 초중반, 60대 초에 심장병으로서 예. 많이 중시하지 않으면 뭐 건강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제품을 빨리 시작하는 게 아주 적절한 시작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니까 열심히 쓰시기 예. 바랍니다. 우대정책도 따라가니까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4: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1: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이 김차원 전진화를 어서는 한 5개월 정도 경기에 먹었습니다.
1: 예.
5: 이거, 예, 먹으면서, 원래 이 좀 심장이 안 좋아서, 예, 이 가끔씩 이 심장이가 막, 이 심줄이가 빨라가지고 막 낀 나무에 교수 빨리 뛰고 이러면 매일 떨어지고, 예. 그냥 이 식은땀이 그렇게 세이나.
1: 어, 전행적인 심장병 증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예.
5: 예, 그 어떨 땐 이 심장을 인해가지고, 그래, 한 번씩 심장 아프다 하면은 그것도, 이, 뭐, 머리까지 얼리 아프고, 예, 이렇게 증상이 좀 심했습니다.
1: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에서, 예,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예.
5: 그래, 밖에 다니면 이 심장약을 꼭 갖고 다녀야 되고.
1: 어, 90만은 갖고 다녀야 된다, 그렇죠?
5: 예, 그래야 됐습니다. 예. 지금 이 차원 정신만을 먹으면서 이 증상이가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래요?
5: 그래, 영, 감각이 영 알린다, 이거. 예. 다른 때는 이렇게 약 먹어도 그렇던데 벌써 이제 한 석달 후부터는 예, 이거 먹어갖고 심장이도 변하고 이 심줄이가 빨리 뛴다 하면은 그것도 막 그래 펑펑 뛰는 것도 돼 막 심장이 뛰어나오는 것 같은 이런 일이 됐는데
1: 예.
5: 영 변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토는 정말 정말 이 내가 이번에는 선택을 안 했구나 싶습니다.
1: 많은 분들이 기본 심장병 환자들이 이 제품을 거의 복용하지 않는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5: 예, 그리고 예, 어떨 때는 또, 예, 이, 기침이 나면서, 예, 목이 말라들고, 예, 이러면 기침이 하고, 칼이 생기고, 입안이 막 냄새 나는 것 같아서, 예, 자꾸만 이리 뭐, 뭐 꼼짓고 뭐 핫팍 먹고 이래도 또 그래서 금방 있다간 또 그렇게 냄새 난 것 같고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도 지금 기반 상처 와서
1: 모두 심장

0: 구체 증상인데, 예.
1: 예, 그리고 이 소화계통 것도 영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이 지금 전통지만 보면 이 소화계통도 이렇게 좋아진다, 예.
0: 바로 심장 功能의 약화가 소화계통의 약화를 부르게 되는데, 심장이 좋아지니까 따라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예, 음식도 소화 탈란돼서, 예, 음식도 영, 좀 많이 가려 먹었습니다.
0: 예.
1: 조금만 먹으면은 막 소화 안 되고, 위가 막 아프고, 뭐, 어떻게, 전통이가 너무 심하게 이래가지고, 예, 그랬는데, 위약도 많이 먹고, 막, 뭐, 어떨 때는 막, 제 아픔 막, 전동편 먹으면 괜찮게.
0: 어, 그 정도까지 힘들었네요.
1: 먹어보고, 예. 예. 진통시키느라 그렇게 그렇죠. 보냈는데, 예, 지금, 예, 이런 감각도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기본일 겁니다. 예, 예.
1: 예, 그래서 내용, 이, 좋은 정신만을 꾸준히 쓰려고 그랬다. 그리고 오늘 아홉 각을 배달에 탔다고 또 지금 활동도 영도없을 때다.
0: 아, 그렇죠. 예, 예.
1: 예.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0: 예. 전화번호, 배달 전화번호 332-5입니다. 예.
1: 예, 감사합니다.
0: 아,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재선한 거.
2: 네.
0: 예, 안녕하세요.
3: 두 분 선생님 수고.
0: 예.
3: 나도 양호조든 일전 선배라든 좀.
0: 아, 예.
3: 내 모든 면에서 많이 좋았었어요.
0: 예.
3: 어떤 뭐 좋은 거, 이래서 내한테 기가 너무 없어지지 몰라요.
0: 아, 그것도 참 구차하지요. 자기들로 억제하기 예. 어려운데, 예. 입에서 냄새가 난 증상.
3: 사람들 벌써 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예, 예. 예.
3: 어디 다니기도 그렇다면, 그거는 갖다 없어요.
0: 아, 그 문제 해결이죠. 그것도, 예.
3: 그리고 머리 뻥하고 머리 싱하던 것도 많이 났고요. 아무 조금만 먹어도 있잖아서 배고프면 먹지 못해요.
0: 예.
3: 근데 그 밥 좀 잘 먹고 밤에 잠을 자고 왜? 그 손발 한쪽 앞에 네 번이 잡았어요.
0: 아유 그래요. 예. 심장 공능과 콤팍 공능 그렇게 린대성이 강한 장기에 속합니다.
3: 지금 하트 예. 내에서 극상 많이 가면 세 번 가요.
0: 예.
3: 보통 그래서 두 번 가고.
0: 예.
3: 예. 내 이야기 좋길래 전번에 일날 또 한 번 또 쐈어요.
0: 아 그래서요. 예. 예. 예.
3: 앞으로 계속 이거 쓰려고 그래요.
0: 그렇죠. 예, 예. 예. 건강하세요.
3: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4: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저녁에 숨이 차서 몇 번씩 깨어나 뗐습니다.
0: 예.
4: 예, 이거 어제 석 달 남아 먹었는데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예.
4: 나는 이게 왼쪽 가슴이 아프고 뒷잔등이 겨우 가던 것도 지금 이거 쓴다면 많이 좋아지고요.
0: 예.
4: 심률이 빠르던 것도 지금 심률이 100이 넘던 것도 지금 심률이 80으로 정상이 됐습니다.
0: 아, 너무 시름 넣는 증상으로 돌아왔습니다.
4: 예.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4: 그래서 나는 저기 앞으로 이거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시름 예. 넣고 쓸 수 있는 부작용과 효과성에 대해서 예. 거의 시름 넣을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심장병 치료에서는 예. 많은 분들이 열심히 복용하고 있는 중이니까 시름 넣고 쓰세요. 예.
4: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아,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신환 제품 자체는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게 되어 있거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 제품 초원 정신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결과 심장병 때문에 이전에는 많이 심리적으로서 병리적으로서 힘들었는데 본 제품을 드시면서 이런 부담에서 거의 덜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개 각도로서 시름 넣고 모든 사회활동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심장은 내 주먹만한 크기를 갖고 있지만 해도 세상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기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주먹을 내들어보게 된 그게 내 심장의 크기입니다. 물론 눈에 보는 그 근육이 전반 심장병의 근육, 심장의 근육은 대체할 수 없지만 해도 그게 판막도 어떤 네 개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전반 심장 근육은 판막까지 포함해서 누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가며 관상동맥이 관리합니다.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서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관상동맥이

내 조망만한 심장을 전반 내 엄마 뱃속으로부터 싸여서 심리를 시작되게 되며 생명의 마지막까지 내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혈액의 양은 체중이 100분지 7 내지 8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근이라면 내 몸에서 흐르고 있는 혈액의 양은 7근 내지 8근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의 양은 1만 4천 근입니다. 평균적으로 말하면 1만 4천 근입니다. 142일에도 맞겠는데 거기에 1000배 1만 4천 근이 되는 이런 혈액은 내 주먹만한 심장에서 하루에 관리합니다. 심장이 하루에 수축이 하는 차수는 얼마인가? 10만 차 좌우에 해당합니다. 10만 차, 100차라도 뭐 1000차, 1000차라도 많겠는데 10만 차 좌우 심장이 수축이완 수축이완 합니다. 이걸 전부 관리하는 게 누가 관리하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관리합니다. 일단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심장병을 부르게 되는데요, 전형적인 심장병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맥, 단 하나는 협심증, 단 하나는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실리붙이다, 이걸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위에서 개별적인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때때로는 내 심장이 하나 끝나 뛴다, 몇 초씩 또 섰다가도 다시 시작해 뛰고, 이 정도게 되면 부정맥이 너무 심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뛰어서 내 손은 내 심장 붙잡고 다닙니다. 너무 빨리 뛰지 말라고. 이런 걸 말해서 신동과속이라 하던데, 어쨌든 심박수가 고르자는 걸 말합니다. 이래서 너무 빨리 뛰거나 너무 늦게 뛰거나, 이것은 심각한 심장병의 구체 증상이 중요한 변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부정맥, 이게 지금 심장병 가운데서 중요한 그 심장병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평균 심률은 1분에 60부터 100차까지는 용화범위에 속합니다. 평균 심률은 1분에 7, 80차 좌우면 되는데 60차 벗어지면 됩니다. 특수한 그 계층 전업 운동원들은 1분에 뛰는 게 50몇 차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운동원들은 한 번에 콱, 콱, 콱 이렇게 내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이 한 번에 뛰는 게 힘있게 뛰니까 차수는 늦게 뛰더라도 정상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보통 노년기에 들어서서, 중노년기에 들어서서는 60차를 거의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심장 저자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저자한다면은 5가지 내지 7가지야 그 종생복에 가게 되었을 겁니다. 뭐 그거는 방법이 없는 선택이 하는 뭐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네, 베타로그라는 거 드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자를 하신 분들은 베타로그는 심률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니까 이 제품을 드시면서 베타로그 알수를 줄이거나 이 제품으로 대체하거나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타로그는 심률을 40차 건반 넘게 42차 이렇게 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심률이 너무 떨어지면 어느 순간에 쓰러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게는 이 제품을 견제하면서 베타로그 수만은 적당하게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그 부정맥인데 60차 벗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7, 80차 좌우 벌써 90차 벗어지게 되면 숨이 차거나 캄캄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협심증, 신조통 말하는데 심장이 왼쪽 앞가슴에 있는데 나는 왼쪽 앞가슴이 아프다면 자기절로 인정합니다. 내 심장에 이상이 있구나. 근데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늑골까지 아파납니다. 이것은 기본으로서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일종 협심증, 신조통의 반사통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관상동맥이 많이 막혔습니다. 관상동맥이 보통 어느 정도 막혀야 나에게는 증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중간쯤 막혀야만이 나에게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중도 두 사이라 합니다. 근데 중간쯤 막힌 경우는 표선 들어

0: 놓고 말하게 되면 100분지 40 내지 70을 중도로 막혔다. 중도 두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일 낮아도 당신이 오늘부터 증상이 나타난다면 거의 40 내지 50% 막힌 경우에만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내 병은 이제 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이렇게 인정하면 절대 착오입니다.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빠른 속도로서 중하게 막힐 가능성이 중도 두서 묵을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심장병에서 그 심근경색은 중간쯤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중하게 막힌 경우는 100분지 70, 75 내지 90%를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100분지 70 내지 90 막힌 경우에 병원에 만약 실려간다면 주자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주자는 뭐 막힌 부분을 열어줄 뿐이지 전반 심장혈을 몽땅 개조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자를 했다면은 어제는 내 정생 심장에 대해서는 싫은 나도 되겠구나 이렇게 인정할 가능성이 있게 되었지만 해도 이거 절대 싫은 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한 개 하고 또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가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이거는 방법이 아닌 방법이다. 어지간한 바지띠 꼬리 같은 거 풀어놓고 빼지 않는다면 장절로 쭉 내 깔고 누워있었지만 천자이가 떡 붙습니다. 이렇게 자기마다 세게 되어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방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본 제품 정원 정신만을 견제하는 게 기본이 아니겠는가 인정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저원 정심하는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조원 정심하는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소금은 도도를 만날 때마다 미리 준비해둔 주머니를 꺼내주었다. 주머니 안에는 티셔츠 한 벌이나 긴 바지 한 벌이 들어있는데 이는 소금의 정성어린 마음이고 도도에게 입히려고 준비한 옷이다. 한 번은 박매가 새 셔츠를 보고 도도에게 새로 산 거냐고 물었고 도도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매는 사이즈도 딱 맞고 정말 멋지다고 칭찬했다. 또 한 번은 양복 바지 한 벌이었는데 박매는 입어보라고 권했다. 보통 양복 바지는 바지 밑단을 꿰매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지만 이 바지는 바지 밑단이 모두 꿰매어 있고 명백히 다림질한 흔적이 있었다. 박매는 이 가게는 정말 정성이 지극하고 꼭 맞춤 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도도는 이건 다른 사람이 남긴 사이즈인데 자신이 입어보니 딱 맞아 그냥 샀다고 돌려댔다. 박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소금과 함께 식사한 후 도도는 소금에게 다시 물건을 주면 박매가 의심할 것이라고 말했고, 소금은 웃으며 그럼 선물하는 건 그만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소금이 친구를 만나러 가면 도도는 꼭 함께 갔다. 령자는 도도를 보면 태도가 꽤 차갑지만 령자와 소금은 언제나 친자매처럼 지내기 때문에 령자가 있을 때 도도는 훨씬 본분을 지키며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식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령자도 이런 도도의 모습에 익숙해졌다. 어느 날 박매는 아이를 데리고 무속의 친척을 방문하러 가면서 밤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도도는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소금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초대했다. 소금은 밖에 나가서 먹으면 돈이 아까우니 령자의 가게에서 먹는 게 좋지 않냐고 망설이며 말했다. 도도는 소금이 하루 종일 가게를 운영했는데 아직 분위기가 활기차길 바라냐며 마음이 지치지 않냐고 물었고 그저 두 사람만 식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소금은 생각 끝에 저녁 8시에 만나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도도는 왜 그렇게 늦는지 물었고 소금은 할 일이 아직 많다고 답했다. 도도는 좋다고 하며 좋은 시간이 낭비된다고 중얼거렸다. 소금은 8시로 정하고 음식 재료를 사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날 밤은 비가 살짝 내리기 시작해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도도는 저녁 7시 45분에 식당에 도착했고 식당 문 앞에는 이미 휴업 표지판이 걸려있고 불빛도 어두웠다. 식당 안에는 오직 점원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비어있는 식탁 몇 개와 식지 않은 화덕 하나만 남아있었다. 도도는 신문을 넘기고 있었지만 사실 눈은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고 긴 바늘이 12를 가리키는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도는 계속 신문을 보고 있었고 점원은 일어나 소금을 불렀다. 점원은 두 사람에게 밥을 드셨냐고 물었고 소금은 조리된 음식을 사왔는데 집에 돌아가서 먹으려고 했다고 답했다. 점원은 비가 오고 있으니 여기서 드시라고 권하며 옆집에 가서 밥 두 그릇을 사오겠다고 말했다. 소금은 잠시 멈춘 뒤 모두 함께 먹자고 제안했고 점원은 이미 식사를 했으니 괜찮다고 답했다. 소금은 오늘 치킨과 파인애플 파이를 사왔으니 점원이 먼저 먹고 자신은 부엌에 가서 채소 요리 하나를 볶고 국수를 끓이겠다고 말했다. 점원은 도도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도도는 좋다고 답하며 웃었다. 도도는 일어서며 소금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체면에 맞고 사려 깊다고 생각했고 소금의 연기력은 정말 완벽하다고 감탄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고 큰 그릇에 담긴 치킨과 작은 그릇에 담긴 생강조림 양념, 황주 한 병, 젓가락 세 쌍이 식탁에 놓였다. 도도와 소금은 계속 점원에게 함께 먹으라고 권했지만 점원은 이미 배가 불렀기 때문에 닭고기 몇 조각을 집어먹고 파인애플 파이 하나를 든 뒤 다시 텔레비전을 보러 갔다. 식당 안에서 점원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완전히 빠졌다. 도도와 소금은 점원에게 간단한 인사를 건네고 식당을 떠났고 문을 열자 가는 핏줄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해덕이 상예로 돌아왔다. 밤에 소모가 두 번째 교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은봉의 방에서는 한 줄기 빛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문 밖에는 해덕의 구두와 접힌 인쇄 상자가 놓여 있었다. 소모가 3층 방문을 밀고 들어가 불을 켜니 식탁에 외국 과자 한 봉지가 놓여 있었다. 다음 날 소모가 눈을 떠보니 벌써 아침 9시였다. 소모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왕 선생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2층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은봉과 해덕이 쌀죽을 먹고 있었고 식탁에는 튀김 가래떡, 장조림 두부, 무 말린 것, 콩나물 볶음이 놓여 있었다. 해덕은 소모를 보자마자 같이 먹자고 권했다. 소모가 방 안에 들어섰을 때 은봉은 얼굴색이 매우 안 좋았으며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해덕은 일어나 서랍장 앞으로 가서 노란색 철상자를 열었다. 팡 하는 소리와 함께 그곳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빵 두 조각이 튀어나왔다. 해덕은 한 조각에 버터를 발라 소모에게 건네주고 다른 한 조각도 은봉 앞에 놓았지만 은봉은 꼼짝하지 않았다. 소모는 신기하다는 듯이 이 기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해덕은 토스트기라고 답하며 중고로 샀다고 설명했다. 은봉은 차가운 목소리로 산 것인지 주워온 것인지 물었다. 해덕은 외국인들은 이 기계로 빵을 먹기 때문에 키가 크고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소모는 웃으며 또 다른 신기한 물건은 없느냐고 물었고 해덕은 오래된 화보 몇 권뿐이라고 답했다. 소모는 빵을 먹으며 화보를 펼쳐보았고 은봉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해덕은 쌀죽을 다 먹고 이번에 돌아오는 길에 배가 사고 날 뻔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소모는 해덕을 쳐다보았다. 해덕은 327 해역까지 갔을 때 선장이 육안으로 다른 배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항로는 동남쪽이었고 흰 등불 3개와 빨간 등이 켜져 있었으며 거리는 약 4해리였다. 선장이 망원경으로 확인해도 상대방은 항로와 속도를 바꾸지 않았고 두 해리까지 다가왔다. 이대로는 교차로에서 충돌할 위험이 컸다. 선장은 세 번 짧은 호루라기를 불었지만 상대방 배는 여전히 다가왔다. 밤 안개가 짙었고 배는 점점 가까워졌다. 마침내 선장은 급히 왼쪽으로 좋다했다. 상대 배는 오른쪽에서 50m 거리로 지나갔고 갑판에 매달린 강철줄 하나가 끊어지면서 모두 식은땀을 흘렸다. 만약 파도가 심했다면 배가 기울어지고 전복될 수도 있었고 자신은 상해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덕은 말했다. 그러자 은봉은 차가운 표정으로 이런 위험한 일을 왜 굳이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해덕은 씁쓸하게 웃으며 한숨을 내쉬고 다시 쌀죽을 먹었다. 소모는 올라가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려 했다.

희덕은 잠시 앉아 수다를 떨라고 권했지만 소문은 다음에 보자고 답하고 방에서 나왔다. 오후가 되어 소문은 집 뒷문에서 은봉과 마주쳤다. 소문은 미소를 지었지만 은봉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상황이 변했으니 앞으로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어서 아보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수요일에는 아보가 할아버지를 뵈러 갔었다. 할아버지의 집은 오래된 건물 1층이었고 방문은 바로 길가에 붙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부채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고 탁자에는 잘라놓은 호박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아버는 그물 가방에서 조림 두 봉지를 꺼냈고 철제 도시락에는 냉면 두 그릇이 들어있었다. 고모는 돈을 아끼라고 타일렀지만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는 구석에서 모서리가 깨진 다리미 상자를 발견했다. 사이 남로에서 옮겨온 물건으로 벽돌로 받쳐 위에 옷과 베개를 쌓고 비닐천으로 덮어두었다. 할아버지는 가공조에서 월급이 얼마나 나오냐고 물었고 아버는 15원이라고 답했다. 고모는 가장 싼 구두도 7원인데 아버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했지만 아버는 침묵을 지켰다. 방 안의 가구들은 모두 고모가 산 중고품이었다. 탁자는 벽에 기대어 놓고 밤에는 천막 침대를 펴서 사용했고 여름에는 매우 더워서 고모는 길가에 나와 잠을 자곤 했다. 할아버지는 예전 공장에서는 실습 월급이 16원, 정식 취업하면 27원이었다고 회상했다. 고모는 호생 이야기를 꺼냈다. 호생은 부모가 군대 간부이고 월급을 36원 이상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모는 다음 달 아버에게 구두를 사주겠다고 말했다. 젊은이는 구두를 신어야 멋지다고 말했지만 아버는 자신은 잘 나가지 않으니 필요 없다고 답했다. 고모는 밥을 먹었느냐고 물었고 아버는 길에서 냉면을 먹었다고 했다. 고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자신이 잘해주지 못한다고 자책했다. 고모가 부엌으로 가자 할아버지는 아버에게 다가가 부모님은 잘 지내시냐고 물었고 고모가 마음이 안 좋아 매일 밤 눈물을 흘리니 위로해 주라고 부탁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였다. 밥때가 되어 아버는 박 의자에 앉았다. 길가에는 바람을 쐬는 주민들로 가득했고 슬리퍼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버는 고모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며 마음이 답답했다.

소모 어머니가 이른 교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밥을 먹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다. 소모는 왜 가느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길에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밥을 먹고 모자는 소강로를 따라 북쪽으로 걸었다. 어머니는 소모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기 위해 데리고 나왔다고 털어놓았다.

소문은 필요 없다고 거절했다. 소문은 그냥 서 있기만 했다. 어머니는 반항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재촉했다. 7시 반에 춘향을 만나기로 정했으니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오래된 골목에 있는 춘향의 집에 도착했다. 1층 객실 문은 열려 있었고 춘향이 문가에 서 있었다. 소모 어머니는 춘향을 반갑게 불렀다. 소모는 가슴이 떨렸다. 훔쳐보니 춘향은 눈매가 선하고 검은 머리에 윤기가 흘렀다. 소모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소학교 때 춘향이 집에 온 적이 있었고 두 사람의 어머니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양주라고 하면은요, 뭔가 고급스럽고 체면을 세우기 위한 자리에서 마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양주를요, 누구한테 선물할까요? 먼저, 김점순의 양주를 누구한테 선물할까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양주를 누구한테 선물할까? 김점순. 양주 한 병이 생겼다. 더불어 행복한 고민도 생겼다. 양주는 누군가한테 생색을 내며 선물하기 딱 좋은 것 같다. 웬일인지 양주는 품이 있는 사람한테 어울려 보인다. 양주는 흔히 소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술자석에 내놓으며 체면을 세우기 안성맞춤이다. 한 병의 양주를 누구한테 선물할까? 양주를 선물할 만큼 품이 있는 그 남자를 떠올려 본다. 품이 있는 남자라면 아무래도 동창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매일매일 행복하게라는 이름의 중학교 동창회가 있다. 우리 동창회에는 기쁜 일, 굳은 일 모두 함께 나누며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 새해 맞이, 38절 경축, 교사절 축하 등등 모임도 있고 몇 년 만에 혹은 몇십 년 만에 외지에서 동창생이 올 때면 어김없이 모이곤 한다. 그런데 동창생들한테는 이미 오랫동안 입맛을 들여온 맥주가 더 인기 있다. 립스틱 찍어 바르듯 홀짝거리는 양주가 그런 모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양주를 별 생각 없이 누군가한테 막 주기에는 아깝다. 친구한테 고민을 터놨더니 보름달을 바라보며 혼자 술잔을 들고 상념에 잠겨보란다. 시가 나올지도 모른다면서 말이다. 밤하늘에 두둥실 걸려있는 둥근 달을 바라보며 창가에 기대어 서서 자그마한 잔에 담긴 양주의 향기를 음미하는 것도 낭만인 것 같기도 하다. 갑자기 한 수필가에 오늘 밤 그대의 신랑이고 싶다는 수필 제목이 떠오른다. 그럼 오늘 밤 나는 달님의 달달한 신부가 돼볼까?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을까? 한 번은 어떤 모임에서 누가 선물 받은 거라고 자랑하며 옷업에 양주를 감춰갖고 왔다. 그날 모두 흥분했지만 나는 혀끝으로 살짝 맛을 보고는 너무 써서 도로 술잔을 내려놨다. 생각하던 끝에 나는 언젠가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 양주를 드리려고 잠시 복원해 두기로 했다. 우리 집 베란다에는 박스 하나가 놓여져 있다. 포장도 뜯지 않은 물건을 담아두거나 포장을 뜯었지만 잠시 쓰지 않는 물건을 담아뒀다가 필요할 때면 꺼내 쓰곤 한다. 나는 양주병을 넣어두려고 박스를 열었다. 그 찰나 흩어진 커피 봉지들이 눈에 띄었다.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네 집으로 갈 때 짐 속에 커피 봉지를 쑤셔놓고 가려고 이렇게 상자 안에 보관해두곤 했다. 한 번은 아버지한테 커피를 마시느냐 물어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마신다고 대답하셨다. 그때 내가 80대 노인도 다 커피를 마시는가요? 하며 크게 웃었다. 80대 시골 노인한테는 바가지로 물독에 냉수를 떠 마시거나 숭늉을 마시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었다. 아버지가 커피를 마신다는 걸 확인한 후 아버지가 마실 커피 공급은 내가 도맡았다. 내가 직접 커피를 산 적은 없었다. 그냥 이미 개봉한 커피 박스에서 그것도 유효 기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커피를 몇 줌 꺼내가지고 가서는 빨리 마셔야 한다고 재촉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양주를 선물할 사람을 떠올릴 때 아버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나한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다. 아버지가 술을 싫어한다는 이유만이 아니다. 아버지가 술을 못 마시는 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한테 술 심부름을 시킨 적이라곤 한 번도 없다. 딸 셋을 시집 보내면서 매번 술을 겨우 마셨다. 어쩌면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품이라는 단어를 연계시키지 않았다는 점이 더 정확한 것 같다. 아버지는 늘 자신에게는 린색했다. 하지만 자식들한테는 아낌이 없었다. 이번 설에도 증손자, 증손녀들에게 세뱃돈을 줬을 뿐만 아니라 류학을 하고 있는 나의 딸에게도 용돈을 줬다. 그것도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 딸애가 류학하는 동안 시종 주소가 적혀있는 낡은 편지봉투 안에 1,000원씩 넣어주고 있다. 그래서 딸애는 할아버지의 지갑이 낡은 봉투

인 줄로 안다. 어느 땐가 우리 집에 들어선 아버지의 손에 어딘가 눈에 익은 듯한 가방이 들려 있었는데 찬찬히 살펴보니 그것은 언젠가 내가 면세점에서 양주를 살 때 공짜로 가진 것이었다. 당시 양주는 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선물하고 빈 가방만 아버지에게 줬었다. 나는 양주를 누구한테 선물할까고 고민하면서도 유독 아버지만은 빼놓았다. 그냥 권력가들이나 낭만의 상대들을 떠올렸을 뿐이다. 사실 아버지가 가장 품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제 아버지가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면서 가장 낭만적이고 품이 있는 신사처럼 양주 한 잔을 마시기를 꿈꾼다.

네, 양주를 항상 가족보다는 품 있는 선물로 남을 주곤 했는데요. 사실 아버지에게도 품 있는 신사의 꿈과 낭만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나요? 가끔 양주 한 병을 아버지께 선물로 드려보는 것도 색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춘하 씨의 딸 바보의 하루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딸 바보의 하루 전춘하. 남편이 변했다. 연애할 때도 쉽게 보여주지 않던 혀짧은 정체불명의 애교가 매일 난무하고 의상은 가출을 했는지 그네만 보면은 빙구처럼 해실해실 웃는 게 분명히 사랑에 빠진 남자 얼굴이다. 남편은 그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한다. 출근을 한 점심마다 안부 전화를 걸어와 그네가 오늘은 기분이 어떤지, 끼니는 잘 챙겨 먹는지, 잘 놀고 있는지 묻는다.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은 상대는 이제 두돌이 된 딸아이다. 가끔은 장난 반 질투 반으로 나보다 더 사랑하느라고 물으면 남편은 다른 사랑이라고 한다. 감히 우위를 비교할 수 없는. 그러나 둘 중 하나가 하늘에 별을 따달라고 하면은 별 따라 하늘에 닿기 위해 사닥다리를 평생 만들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렇게까지 대답을 하는데 어찌 더 비교할까 싶어 웃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서면은 남편은 딸아이의 이름부터 부른다. 하루 종일 밖에서 에너지를 다 쏟으며 고단하게 일한 사람 같지 않게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지고 얼굴에는 환한 보름달이 두둥실 걸려 있는 듯하다. 딸아이가 아빠 부르면서 놀던 장난감을 내려놓고 쪼르르 달려와 안기면 좋을 텐데 현실은 시크하게 한번 힐끔 쳐다보고는 놀이에 빠져 더 이상 살가운 반응을 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남편이 포기할까? 신발을 후닥닥 벗고 올라와 기어코 딸아이를 끌어안고 아빠가 왔다니까 우리 딸 랑구 보고 싶었구나 하면서 볼을 부비부비 뽀뽀 쪽 세 개의 연인 못지않은 걸쭉한 스킨십을 연달아 퍼붓는다. 어떻게든 남편 품속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거리는 딸아이와 죽고 못 살 듯 붙잡고 놓지 않는 남편의 한판 성분은 우리 집 일상으로 됐다. 밥을 먹을 때도 한 숟가락 더 먹고 딸아이 얼굴을 한번 쳐다본다. 웃어도 울어도 하품을 하거나 찡그려도 표정 하나하나가 마냥 신기하고 사랑스럽단다. 밖에 나가면은 안고 다니는 건 기본이요. 목마를 태우는 건 옵션이라 딸아이의 발이 바닥에 닿을 틈이 없다. 놀이터에서도 행여 누군가가 밀쳤는지 엎어진 딸아이가 으앙 울음을 터뜨리면 금세 호랑이 같은 얼굴로 뛰어간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옆에서 보면 재밌기도 하고 내심 감탄하기도 하면서 괜한 높아심으로 물은 적이 있었다. 사춘기 고민은 딸들은 방문 잠그고 아빠랑 말 안 한다더라. 초등학생만 돼도 용돈 더 받는 거지만 관심 갖는다던데. 남편의 표정이 비장하다. 이미 각오가 된 듯 결의에 찬 저 표정은 뭘까? 자기도 아빠한테 그랬다고 했었지 지금도 그래? 지금이야 어른이 되니 그립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뿐이지. 그거야 섭섭한 순간도 마음 아픈 순간도 딸이니까 다 소중할 거야. 우리 딸랑구도 사랑받은 어른이 되면은 결국 내 마음을 깨닫게 될 거야. 남편이 그날따라 멋져 보인다. 그래서 농담삼아 한술 더 떴다. 딸내미가 시집 가면 시집? 시집

말도 마.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딸아이를 넌지시 바라보는 남편의 표정이 나라 잃은 것처럼 망연자실해진다. 딸아이가 시집갈 생각을 하니 벌써 심장이 싸르르 아파오나 보다. 뭐 간다면 보내야지. 시무룩한 남편의 얼굴이 귀여워 하하하 웃었다. 남편은 오늘도 딸아이의 마음 우체통에 정성 다해 사랑의 편지를 써서 넣는다. 딸아이가 얼마나 조중하고 특별한 아이인지 우주에서 최강 귀요미의 기꺼이 흑기사를 차창할 만큼 어여쁜 공주님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다정한 눈빛과 봄날 같은 말투와 변치 않은 듬직한 몸짓으로 표현한다. 딸아이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인 사랑의 편지는 먼지가 쌓이는 슬픈 날도 있고 잊혀지는 무감각한 세월도 감내를 하며 언젠가는 어른이 된 딸아이에게 큰 인생 선물로 와닿을 날이 오겠지. 생각을 해보니 가족은 그렇더라. 슬픈 날도 아픈 날도 감내를 하며 언젠가는 그 마음을 읽어줄 거란 믿음으로 매일 사랑의 편지를 상대방의 마음 우체통에 넣어주게 된다. 오늘은 내 마음 우체통에 쌓인 편지들을 읽어봐야겠다.

네, 노리노도 안 아플 딸아이에게 매일매일 마음 우체국에 편지를 쓰는 아버지네요. 네, 이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슬픈 날도 아픈 날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서로서로가 옆을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다음으로 최진옥의 곱돌 그릇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곱돌 그릇 최진옥. 오늘 아침에는 곱돌 그릇에 가지밥을 지었다. 전기 밥가마로 지은 밥이 입맛에 지겨울 때면 나는 때때로 곱돌 그릇에 밥을 짓는다. 찹쌀과 맵쌀을 비례에 따라 씻어 곱돌에 앉히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듬뿍 넣은 콩기름에 파와 다진 돼지고기를 달달 볶다가 전날 저녁에 찬물에 푹 불려놓은 마른 가지를 함께 볶은 것을 쌀우에 얹는다. 밥물이 한참 끓다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액화가스불을 꺼버린다. 곱돌 그릇은 내열성이 뛰어나고 열 전도성이 매우 좋기에 자체 열기로도 밥이 지어진다. 아침밥을 퍼내고 나머지 밥이 있으면 곱돌 그릇 덮개를 꼭 닫아놓는데 점심을 먹으려고 곱돌 그릇 덮개를 열어보면 그때까지도 밥에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곱돌은 쉽게 식지 않고 따뜻한 온도를 오래오래 보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층집에서 살 때에는 평평한 가마에 큰 곱돌 그릇을 놓고 밥하기를 즐겼다. 곱돌 그릇에 지은 밥의 맛이 전기 밥가마로 지은 밥보다 훨씬 고소하고 깔끔해 입맛을 당긴다. 밥물이 끓기 시작하면 가마 전으로 슬쩍 옮겨놔야 한다. 가열했을 때 열은 곱돌 표면에 전체에 고르게 확산돼 전도되기 때문에 열을 더디게 전파해 끓어오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디지만 뭉근한 열을 받게 되면 밥물이 넘치지 않고 누룽지도 두텁게 눌러붙지 않아서 밥이 맛있게 잘 된다. 층집으로 이사한 후 곱돌로 밥을 짓는 차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밑굽이 두터운 곱돌 그릇에 열을 올리는 시간이 무척 길어지면서 액화가스 사용량이 엄청 늘어난 것이 부담스러워서이다. 곱돌은 광택이 있고 매끈매끈하며 재질이 아주 무르다. 주방용구로 사용하려면 먼저 돼지 비계를 안팎으로 골고루 바르고 불에 천천히 달궈야 한다. 돼지 비계 기름이 열을 받아 뿌지직뿌지직 천천히 타들어가면서 곱돌 전체에 스며들어야 한다. 불에 달구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비계를 골고루 발라야 한다. 불이 너무 세면 달구기 전에 저절로 금이 가면서 동강이 나고 불이 너무 약하면 잘 달구어지지 않는다. 불 조절이 어찌 보면 곱돌을 잘 달구어내는 비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열을 식힐 때도 천천히 식혀야 한다. 곱돌을 달구고 식히는 과정을 우리는 곱돌을 길들인다라고 한다. 잘 길들여진 곱돌은 원래 푸르스름한 색깔의 흰 부분을 뒤집어 썼던 모습으로부터 새까만 모습으로 탈바꿈하면서 원래 무르던 재질이 단단한 재질로 변한다. 또 사용하면서 쉽게 깨지지 않는다. 하지만 사용하면서도 늘 조심해야 한다. 열이 채식지 않은 곱돌을 설거지한다고 찬물에 넣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만다. 고중을 다닐 때에 오빠 집에 얹혀 살면서 통학하게 되는데 집일이나 생산대일에 바삐 보내는 올케이 일손을 돕는다고 저녁이면 내가 설거지를 담당하게 됐다. 그때까지만 해도 곱돌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었던 나는 아직도 열기가 남아있는 곱돌 장사귀를 설거지 물에 넣었다. 순간 두 조각으로 쩍 갈라지고 말았다. 올케가 애지중지하던 곱돌 장사귀를 느닷없이 깨고 나서 너무 민망하던 일이 40년이 훨씬 넘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결혼하고 내 살림을 꾸리면서 나는 시장에서 자그마한 곱돌 그릇을 사왔다. 처음으로 사온 곱돌은 금방 기름을 바르고 길들이다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말았다. 아마도 불이 너무 셌던 모양이다. 두 번째로 사들인 곱돌은 이미 경험이 있던 차라 돼지고기 비계를 정성스럽게 바르고 부엌에서 불을 떼면서 천천히 천천히 길들이기 시작했다. 뿌지직 뿌지직 열을 받으면서 비계가 곱돌에 스며드는 소리를 들으며 시간도 이슥하게 지났으니 이제는 됐다 싶어서 식히기 시작했다. 기름을 한껏 먹은 곱돌은 말 그대로 반짝반짝 까만 윤기가 자르르 흘렀다. 이튿날 새로 길들인 곱돌에 감자장을 끓여서 밥상으로 들고 온다는 것이 그만 미꾸비 폴랑 내려앉았다. 곱돌은 두쪽나고 보글보글 끓던 감자장이 산지사방에 튀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곱돌 장서기를 들고 있던 나뿐만이 아니라 밥상에 마주앉아 곱돌장이 오기를 기다리던 남편까지도 두 눈이 휘둥그레시고 말았다. 그 다음 사들인 곱돌에는 기름칠을 하면서 보니 이미 금이 간 것이었다. 누군가 끓는 물에 끓이면 쉽게 길들일 수 있다고 알려줬다. 그 말한 대로 한다는 것이 물에서 꺼내서 식히는 도중에 무슨 영문인지 저절로 깨지고 말았다.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도 나는 곱돌 그릇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마사지면 또 사들이면서 몇 번째 만에 끝내는 지금의 곱돌 그릇을 길들이는 데 성공하게 됐다. 우리 집에는 크고 작은 곱돌 그릇이 두 개 있다. 작은 곱돌 그릇으로는 장이나 국을 끓이면 맞춤하다. 감자를 깎아서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넣고 돼지고기 몇 점 넣고 끓이거나 시래기 국을 끓여도 맛있고 감자를 넣고 끓이다가 두부를 함께 넣고 끓여도 별맛이다. 산의 진미에는 비할 수 없겠지만 그 투박한 맛이 입맛을 사로잡는다. 호박을 별반 좋아하지 않는 남편이지만 제철에 호박을 썰어넣고 풋내기까지 넣어 함께 푹 끓이다가 파와 풋고추를 양념으로 썰어넣고 밥상에 올려주면 몇 끼는 아주 맛있게 잡수고 난다. 곱돌 그릇에 음식을 끓이면 쉽게 식지 않는다. 한 끼 식사가 끝날 때까지도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곱돌 그릇은 추운 겨울에 사용하기 더 적합하다. 하지만 계절과는 상관없이 나는 1년 4계절 곱돌 그릇을 쓰기 좋아한다. 감자장이든 시래기 국이든 똑같은 장을 풀어넣고 똑같은 양념을 넣어도 냄비에 끓이기보다는 곱돌 그릇에 끓이면 훨씬 맛있고 맨쌀밥이든 잡곡밥이든 채소밥이든 전기 밥가마에 하는 밥보다 더 고소하다는 것이 우리 세 식구의 공통의 관점이다. 곱돌 그릇에서 밥을 퍼내고 밑에 눌어붙은 누룽지에 온기 있는 물을 부으면 열기에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숭늉이 만들어진다. 그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고 코끝을 간지럽히면서 폐부를 파고들 때면 목젖이 저도 모르게 방아를 찢는다. 식사가 끝나고 숭늉 한 모금 마시면 입안이 상큼하고 가슴까지 시원하다. 뜨거운 숭늉을 마시면서도 아 속이 시원하다는 감탄을 저절로 연발한다. 뜨거운 숭늉을 마시면서도 시원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언어 사용법에 맞는지 의심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커피를 선호하는 시대이지만 우리같이 시골에서 나서 자라 잔뼈를 굳힌 사람들한테는 비싼 커피보다는 그래도 값싼 숭늉이 훨씬 더 환영을 받는다. 곱돌 그릇을 쓸 때면 무의식간에 내 눈앞에는 한 청년이 떠오른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는 그 청년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 청년은 어느 날인가 문득 나와 한 부서의 직원으로 만나게 됐다.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단정하게 생긴 청년이었다. 헌데 가속하게도 소문이 좋지 않은 청년이라고 곁에서 귀띔에 섰다. 몇 마디 건네보니 소문과는 조금 달리 마음이 훨씬 여린 청년이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청년이 술을 마시고 나를 찾아왔다. 맑은 정신으로는 도무지 나와 대화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술기운을 빌어 나와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매일 누구와 싸우고 다른 사람과 손찌검을 밥 먹듯 했다고 한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잦아들어가는 목소리였다. 이유를 듣고 나서 나는 그를 남자답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긍정해줬다. 25을 먹도록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고 긍정을 받았다고 털어놓는 그의 얼굴이 빨갛게 상기됐다. 나의 칭찬과 긍정 한마디에 좀처럼 누구한테 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고독하게 지내던 그가 결국은 나한테 속심을 털어놓기에 이르렀다. 잘하면 칭찬해주고 긍정해주고 잘못한 것은 조용히 지적을 해줬다. 일을 하면서 한 절차가 끝나고 다음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일 때면 가만히 귀뜸해쓰고 사업에서 부딪힌 애로도 많이 해결해줬다. 틈틈이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도 차근차근 일깨워줬다. 따뜻한 마음으로 손잡고 이끌어줬더니 그 후로 그는 눈에 띄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를 향한 나의 관심과 지지는 곱돌을 달구는 뭉근한 불처럼 천천히 지펴올랐고 천천히 달아오르는 곱돌처럼 그한테서도 차츰차츰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전도꾸러기 취급을 받던 대로부터 배움의 열정이 끌어넘치는 새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결혼을 앞두고 나한테 제일 첫사람으로 결혼 소식을 알려준다고 했다.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한다고 덕담도 아끼지 않았다. 사랑의 힘은 생각 밖으로 커질 때가 있는 듯 싶다. 지금도 나는 사업에 대한 그의 열정이 어느 때든 식지 않기를 속으로 늘 응원해주고 있다. 곱돌 그릇을 사용하다 보면 사람도 곱돌 그릇처럼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된다. 몸도 마음도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시종일관 변함없이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 쉽게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다가도 일단 받아들이면 따뜻한 가슴을 열어주는 사람. 기로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끌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대견스러운 일인가. 빨리 끓고 빨리 식는 냄비보다는 천천히 끓어오르고 천천히 식어가는 곱돌이 우리 인생에 더 큰 깨달음을 주고 있다. 시종일관 드팀없이 내 길을 가면서도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다른 사람의 가슴을 오래오래 덮여주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진정으로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보글보글 밥물이 끓든 장이 끓든 천천히 달아오르면서 그 뜨거움을 자체 열기로 품어서 익혀내는 곱돌 그릇처럼 또 그 열기를 오래오래 보존하는 곱돌 그릇처럼 살아가면서 가슴 속에 따뜻한 사랑을 품은 사람을 사귀고 싶다. 아니,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한테 다가가야 하겠다. 그래야 이 세상이 따뜻한 사랑으로 넘쳐나게 되겠지.

네, 확 타올랐다가 확 식는 양은 냄비도 장단점이 있지만은요, 천천히 끓지만은요, 오래오래 그 열기를 이어나가는 곱돌 그릇 같은 사람도 참으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문학살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강현요,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지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가 웃으면 세상도 같이 웃고 우리가 즐거우면 인생도 즐거워집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김일량 작사, 김미란 작곡의 김매화, 김문화 가수가 부른 웃는 얼굴, 우는 얼굴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웃으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인생,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가끔 마음을 꼭 잡아주는 한마디가 필요한 순간이 있죠. 최관석 작사, 최룡훈 작곡의 신용섭 가수가 부른 당신이 진짜 진짜야를 전해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만의 인생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죠.

주말이면 야외로 나들이 다니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박흥률 작사, 전승길 작곡의 안인수 가수가 부른 산으로 가시는 다친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시원한 바람 같은 노래입니다. 푸른 산, 맑은 공기, 그리고 자유로운 숨결. 여러분도 잠시 이 노래에 몸을 맡기면 몸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살다 보면 문득 생각나는 얼굴, 바로 고향 친구입니다. 황상박 작사, 백희남 작곡의 병강 가수가 부른 고향 친구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그 시절의 순수한 우정을 노래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던 그날들,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가깝다는 것을 이 노래가 조용히 전해드립니다.

남들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이 향하는 대로 내가 선택한 길을 후회 없이 멋지게 살아가길 바라며 김광룡 작사 정근포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내 인생 내 멋대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염견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염별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염견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찔레,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에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퀄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약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선희 박사, 시신이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몇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이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신이로는 12각을 드리는데 한 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각의 가격이 698원인데요. 여기에 1,500원에 해당하는 현금권을 빼줍니다. 총값에서. 그리고 레이저 치료이기 손목시계 이것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물건으로 드리는 그 부분을 빼놓고 현금으로만 해도 한 각의 가격이 280원 잡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하루에 드는 양으로 금액으로 놓고 말하면 하루에 한 7, 8원 이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세신이로 이제 온 제품 자체가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줍니다. 이 명서방은 지금 한 각에 598원인데 15각에 계다면 절반값으로 뚝 떨어지죠. 거기 또 1,500원은 또 뺏습니다. 3분의 1 가격보다도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레이저 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각의 가격은 240원 잡아밖에 되지 않으니까 개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천희 박사 역시 비슷한 15각에 1,500원 현금권 레이저 치료이기 한 각의 가격이 190원 잡아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기회는 제때 파악하는 사람한테 차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모로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자기에게 딱 맞는 알맞는 이런 제품을 제때 선택해서 복용하시되 우대활동 기회를 잘 활용하시겠다며 적은 돈으로서 새로운 건강과 새로운 젊음과 새로운 장소를 찾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배달이 필요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저희가 이제 갱생 오늘부터 혈압도 안좋은데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지 자꾸나고 기억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장도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썼는데 큰 오전 못 보다 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조금 전이 박사 묻고 있는데 어떤 혈압이 좋아서 어정되니까 머리 아프고 어지럽지 조금 많이 납니다.
1: 아, 그래요? 예예.
2: 예. 예, 그리고 경력도 많이 좋아지고, 심장이 항상 그렇고 가슴이 후두두 떨리던데, 이 증상도 좋고, 편안해졌습니다.
1: 믿고 쓸만한 제품 자체가 천희 박사, 중코엔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니까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 예, 예 그리고 내 서신이로 뭐야, 우리 형님이 이게 음식 먹으면 소화 안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자주 설사하고, 또 거기다 결핵성 비대에 있어서 영, 소변을 잡지, 소변도 보는 것도 영 바빠한데, 이 서신으로 좀 쓰겠다는데 어떻습니까?
1: 그런데 쓰는 제품이 바로 세신이로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이제처럼 소변이 작고 전열선 비대가 있고 전열선 염이 있고 남성들 가운데서는 이게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거기에 유관되는 문장 첼레캉이라든지 이런 것 드셔서 임시 약간은 효과를 보지만 이 제품 자체는 기본을 틀어주는 차원에서 해결해 주게 되었으니까 컴파치 쓰여야 기본으로서 전열선은 누릅니다. 컴팟하고 그 뇨도하고 전열선이 한 선에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건파지 세게 다면 전일선을 누르는데 이 제품 자체가 그런데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형님이라 하게 되었으니까 나이가 드시면서 골격 모병, 비뇨계통의 모병, 귀의 문제 종합으로 해결하게 되었으니까 건파지 좋아지면 심장도 좋아지게 되었으니까 최신으로 선택이 아주 잘 어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1: 아, 그러면 이번 확대 차와 이 두 가지야 받아 좀 쓰자고 합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배달 전화번호 5017766번입니다.
1: 아,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지금 전혀 박사 쓰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3: 그냥 이 혈압이에 그냥 운동되지 않으니까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사람이 귀에서도 소리 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약 먹는 다음에 혈압이 운동되니까 예, 어지럼증이 나더니 어지럼증이 아예 납니다.
0: 예.
3: 가슴이 그냥 떨리고 숨이 차던 것도 많이 나고 마음 편안하니까 잠이 잘 오고 예, 살 것 같습니다. 지금.
0: 아, 그래요. 예.
3: 예. 그래, 예. 우리 남편이 세지미를 지금 쓰고 있는데 예, 야, 형 효과 좋습니다. 지금.
0: 예.
3: 위험해서 소화 안 돼서 예, 그냥 그저 예, 음식만 먹으면 그저 목에 걸린 것 같은 내려아에 가서 그냥 가슴을 두드려 하는데 지금 예, 이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소화 잘 되니까 지금 예, 밥도 지금 잘 잡수고 그리고 뭐니까 저기 화장실도 소변 이게 들어서 비달라해서 소변이 시원히 나가지 않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그래서 진행 오래 있고 예 그래서 영 넣어두는 거 까져나와서 왔다 갔다 나가고 갔다 오고 이러던 게 지금 이게 예, 이 콩팥이 좋아지니까 소변 사수가 예 저 많이 줄어들었어. 소변이 시원히 잘 나가니까 지금 살 것 같답니다. 지금.
0: 그렇죠. 예예. 예.
3: 예. 그래 다음은 소변이 예, 줄어드니까 다음은 잘 자니 사람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중국 과학원에서 만든 약이다 그런지 써보니까 확실하게 효과가 영 다른 약에 비해 영 빠르게다.
0: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이 두 가지 약 쓰고 다 효과 보니까 예. 이렇게 운동 활동이 좋을 때 지금 바다 계속 꾸준히 쓰다 그래.
0: 아,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쓰시기 예. 바랍니다. 전화번호 예. 잘 이용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세신이로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우선 세신 한 반에 썼습니다.
0: 예.
4: 이것은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게 소변 좋아지는 걸 해결한 게 제일 좋습니다.
0: 아, 예. 그게 큰 문제입니다. 예. 단순히 소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관계하는 부분이 높지 않습니까? 콤파치. 예. 예.
4: 밤사귀에서 하려니 그래서 이거 야될 뻔, 그니까 잠을 잘 수 없죠. 그러니.
0: 그렇죠.
4: 예, 이것은 다음에 그래서 지금 그래서 보통 한 번, 어떤 걸 안 보고, 예.
0: 아, 너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4: 예. 전기 소리 나도
0: 콤파시 하여서 그런 겁니다.
4: 예, 콤파시 하여서 그렇다.
0: 예.
4: 근데 이것도 많이 좋아지고,
0: 예.
4: 이게 특히 혈압 조절 잘 되더래.
0: 예.
4: 항상 머리가 아파 어지럽고, 예. 그랬는데 지금 혈압 조절 좋을 때까지 머리 아예 아파 좋습니다.
0: 콤파시 좋아지니까 심장이 좋아져서, 심장이 좋아지니까 혈압이 조절받고, 순환장애가 풀리니까 그런 겁니다. 혈압이. 예.
4: 이때 소화도 잘 돼. 소화 안 돼. 이제 밥 얼마 못 먹었는데 지금 소화도 잘 되고, 예. 허리가 아파도, 허리 구부리지. 구부리면 아파서, 예. 그런데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좋고, 예.
0: 그렇죠.
4: 다리가 아파도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계단 우리 집 6층도 올라가서 서너 번 쉬었는데, 어전, 지금 어전 한 번에 올라와요. 아픈 거, 다리 아픈 건 모릅니다, 저는.
0: 아, 그렇죠. 신주골이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예.
4: 예. 예. 그래, 이번에 활동해서, 이거 이 약 싸고 하나 물어볼 건, 전이 박사 있잖아요. 갑상선에 종양이 있는 사람이 것을 못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갑상선하고 심장에 직접 관련이 있는데 갑상선 종양 여기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서 해결해 주게 되는데 여기에 갑상선 종양, 갑상선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상이 있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이 전희 박사는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빨리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게 갑상선 그 결절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갑상선이 좋아지면 심장이 또 따라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갑상선 결절을 제절에 이 제품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지금 저 이 전희 박사 이거

0: 지금 쓰고 있는 나는 항상 기억력이 지내고 있어서 예. 그래 보면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이래서 이거 선택했었는데 야 이게 정말 야가 써보니까 벌써 안세비 어느 한 열흘 보나니까 머리 흰말이 이정세가 없어지더라만
1: 예.
0: 사라진다만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쓰니까 그 다음에 경력이 돌아서더라만
1: 그렇죠.
0: 말더라만 내 다들 이 경력에 고라팠다만 자꾸 너 아무거나 자꾸 진행해서 그런데 이 맨발 요게 전에 봤어요 쓰다니까 요게 영 약 바르더라만 그러니까 내가 나 아무거나 전제 다 알았어
1: 그렇죠
0: 예 요거 맨발 만나서 좀 우중심에 대했다고 이랬는데 하나는 또 세심해서 집사람 쓰는데 이 소변이 어찌 저기 빈번한지 밤 잘 수 없다만 한다 그래서 한 시간 되기 전에 벌써 잠 깨운다만
1: 예.
0: 그래야 눈 양이가 많지 않고
1: 그렇죠
0: 그래 귀에 자꾸 손 나지
1: 예.
0: 허리가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게 다 원인인가 그러니까
1: 콤파치 허한 것과 예. 예. 원기 콤파치 예. 원기 부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이게 콤파치 세신적으로 저 안산에게 두어 달 쓰니까 벌써 예. 여기 소변 차수가 아긴다만 완전히 아기더라만 그래서 저 이제 어떤 넉 달 넘었었는데 어떤이 여섯 번 이렇게 누던 게 이제 세 번 어떤 때는 혹이 두 번이 예. 여기 또 오는 게 아기더라만
1: 예예
0: 예. 이렇게 그러니까 한 1년 꾸준히 쓰나 뭐 예 요원 둘 다 해결할 수 있다만
1: 예
0: 그래서 이번에 활동 이렇게 활동 좋을 때 이런 활동 빼놓지 마고 이번에 참석하더래
1: 이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지하시겠다면 기본으로서 콤파치 원기를 돋아주는 차원에서 다른 단순한 뭐 골격이면 골격통 혹은 귀문 귀의 문제 뭐 소변이 소변 문제 이렇게 따라 해결하는 종합으로 해결해 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세신이로입니다. 여기 좋은 성분이 녹혈종하고 전녹건하고 선두 가지 중약제가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효과를 누리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제품이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제가 지금 천이박사로 예, 저는 반년 넘어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예, 여름, 먹기 전에는 여름에는 예, 영 불편한데 많았습니다.
1: 예.
3: 특히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고, 어지럼증이 나고, 그 다음에는 밤잠을 가지 못하고, 거기다 또 소리 잡고, 예. 이렇게 용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약을 많이 먹었지만 효과 없고 영이 일어내내 힘들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께서 이 천이박사를 강의하시는 거에 열심히 들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거나 먹어보자고 예.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요즘 반년 넘어 먹으니까 예. 제일 처음 알리는 게 그런 밥이 맛있습니다.
1: 예.
3: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 차변 차수가 예. 잘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하룻밤에 그런 한 번 아이는 혹시 또 두 번씩 일어나고
1: 그렇죠.
3: 일어났다가도 얘 누우면 얘 또 탑니다.
1: 예.
3: 그러니까 얘 아침에 일어나면 얘 영 어지럽고 그렇게 영 힘들던 게 지금 아침에 일어나 얘 아침 때라기 영 좋습니다.
1: 예.
3: 많이 났으니까. 예. 그래서 얘 계속 또 먹으려고 합니다. 오래 먹어도 이렇습니까?
1: 이렇습니다. 이거는 길게 복용해도 네. 문제가 절대 없습니다. OTC 공약에 네.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꼭 얼마 쓰고 끊어라 이게 없습니다. 자기에게 맞을 네. 정도로서 길게 복용해도 되는 제품이 바로 천이박사인데 일단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만 하신 게 다며 구복만 하신 게 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40여 가지 질병을 원인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 진행되는 걸 원인에서 저리 제거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심 놓고 쓰세요.
3: 그래서는 예, 정말 예, 잘 만납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3: 그리고 예, 그 세심이로 있지.
1: 예.
3: 내가 올해 듣고 볼까, 예, 우리 언니 지금 정말 어떻는가 하면, 예, 그런 소변이 작고, 그 다음에 또, 예, 그런 밤에 자지 못하고, 그리고 또 옆구리형 처음에 아프답니다.
1: 예.
3: 그래서 원래 이야기 언니한테 맞는 것 같아서 그래 선생님 가문이 합니다.
1: 옆구리가 겨우가 아프다는 거 봐서는 곰팥의 이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계검사에서 준확하게 검사해 내시겠지만 해도 기본에 지금 증상 놓고 말하게 되면 증상을 보게 되면 곰팥의 이상이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0: 이래서 이 제품 자체는 들어간 성분이 너무 우수 성분 조합으로서 다른 처방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처방이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록혈정 기록은 사슴이 전반하고 32가지 중약제. 그래 이걸 드시게 되면 언니분이 기본 이 네. 제품을 드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역력 저하와 불면증하고 결국 심장마비병 결국 허리다리가 시끄러거나 그리고 여기 혈소판 감소증은 조혈공능이 떨어지는 딱 혈소판이 감소되지 않더라도 조혈공능이 우리 나이 들면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네. 주게 되고 면역력 저하를 해결해 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쉽게 추위를 네. 타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호흡기통에 문제가 네. 있거나 이런 거 종합으로 해결해 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세신이로입니다.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이 세신이로가 아주 높은 평가를 받는 우수한 OTC 전면치료 콤파질 위주로 한 전면치료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선택된 걸로 인정해서 추천하는 겁니다.
1: 예, 그리고 예, 그 손과 발이 늘상 차답대다.
0: 그렇죠. 그게 예, 손발이
1: 또. 여름에 대해 예. 양말을 못 벗는다.
0: 아, 그 어떤 분들은 잘 때 덧벗은 덧가발 신고 잔다는 분들도 다 이게 평소에 양말을 못 벗는단가 봐서는 그게 신경말 척거지 피가 갖다 돌아서는 힘이 약하다는 거 기혈 부족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걸 쓰기려고 이런 이 제품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양말 벗을 수 있고 덧가발 벗을 수 있고 발이 시린 이런 증상이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손끝이 저리거나 시리거나 발끝이 시리거나 저리거나 이런 건 이 제품을 써서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제가 완전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요성을 따라서 한결 요성이 100일 잡으러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두 개 100일, 세 개 100일 이렇게 쓰게 되면 완전히 사람이 바뀔 겁니다.
1: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언니한테 알려드려서
0: 예, 빨리 쓰라. 요 시간 우대할 때 좋습니다. 5017766에 예, 전화하세요. 예.
1: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한 가지 좀 더는 없어요.
0: 말씀하세요.
3: 내 세진비로 쌌는데.
0: 예.
3: 그래고, 명성, 거기, 현재 그 강의라는 시간이랑 다 썼습니다.
0: 다 썼습니까?
3: 시간 안패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0: 이렇게 하세요. 예. 전희 박사도 썼습니까?
3: 예, 세 가지를 다 썼습니다.
0: 그래요? 잘 하셨는데요. 먼저 천이 박사를 식전에 일어나자마자 네. 드세요. 따뜻한 물에 따가운 물에 말고 따뜻한 물을 꺼져 이렇게 손 대서 약간 따뜻한 물을 끓여서 식힌 물이면 됩니다. 거기다 풀어서 거기다 한 대서를 풀어 드세요. 그런 다음에 이 세신이로는 원래 식전에 복용하면 더 좋은 건데 이 천이 박사하고 시간 간격을 둬서 밥 먹기 한 30분 전에나 세신이로 드셔. 이 천이 박사는 일어나자마자 드시고 세신이로는 그 30분 간격을 식사 전 30분에 드시고 그런 다음에 눈약은 식후에 금방 드시면 됩니다.
3: 식사를 하자마자 들어도 이렇습니다.
0: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절대 이렇습니다. 명서만 그렇게 하세요. 예.
3: 그래서 한 가지는 그것도 내가 홍광치료의기를 가져왔는데
0: 예.
3: 이것도 앓는 거고는 그 무슨 불효일까 알겠는데 허리에 끼는 건 너무 아무런 감각도 없지
0: 뭐. 감각이 없습니다. 원래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뜨거워 나거나 뭐 그런 게 쭉쭉 질겨버리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효과입니다. 이렇습니다.
3: 그런데 그것이 이게 무슨 뭐 전기요 도란 온도
0: 그 빨간 게 알기지 않습니까? 빨간 불이
3: 아야, 그 빨간 불이야 근본 없었나 이거
0: 그러면 그거
3: 예.
0: 5017766에다 전화하세요. 그럼 거기서 사람 파견해서 알려줍니다.
3: 네, 어제 그 5017766에 물어볼 건내성 동무가 전생기다 그 전화치겠다
0: 그래요? 이건 직접 그 코, 그러니까 그 전기 코드를 열지 않았습니다. 전기 코드를 열게 되면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전기 코드에 벌거 불이 옵니다. 그거 콤파치면 콤파치다, 무릎이면 무릎에다, 그리고 고관절이면 고관절이다 이렇게 미치면 됩니다. 예.
3: 그런데 여기 거도 무슨 뭐 또 자조구마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전기서 있고 그 그런데
0: 예, 이 전화번호에다가 그 제가 다시 전화 넣을게요. 제게다 전화, 예, 거기다 전화하면 예, 제 전화번호 알렸습니다. 예. 아주 좋은 이기인데 제대로 이기를 사용 아직 잘 못하시고.

0: 뭐 계시네요.
1: 아, 그런데 그 제도 앉는 거는 그 무슨 또
0: 앉는 거는 벌금 불이올 겁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이 잠깐도 그 코드만 캐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 하나만 딱 누르면 됩니다.
2: 네. 예.
1: 아, 여기
2: 무슨 게 없는데. 네, 501-7766번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이제 위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저희들 믿고 보험 제품을 구매하시고 선물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드리는 선물들은 모두 건강을 확실하게 챙겨줄 수 있는 고가의 이런 성분들이 포함된 이런 이료기계라든지 혹은 구강약 같은 걸 떨어뜨리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사용 방법은 그 배달하는 사람한테 확실하게 잘 물어보면 그 물어볼 것도 없으면 그 사람 다 알려줄 때 그저 등한히 듣지 말고 잘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모른 점은 저래 문의하시게 되면 확실하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손 4,980원에 해당하는 홍강치료이긴데 제때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너무 유감이지요. 아깝고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지금 문의하시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시는데요. 천이박사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뭐 때문에 제가 신심 있게 여러분들한테 권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두 가지 제품은 모두 중국 과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과원이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제일 최고급 자연과학의 띵펑 그리고 의료기구에서는 제일 최고방으로 되는 여기에서 나온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천이 박사를 하게 되면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매달려서 성공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는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고 그리고 인류가 청춘으로 돌아가는 청춘 미마의 발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중앙텔레비 10%의 건강 강좌 거기에서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심 갖고 이걸 복용하시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장수에 속하는데 73세의 그 10년 동안 누이에서 앉아 다니던 미국의 신경외과 박사가 지금 2022년 6월에 미국에서 화성턴에서 제39개 세계 그 심내혈관 학회에서 이런 루에 밀고 들어와서 이분을 세울 제품이 나서라 하니까 장례가 조용하다가 누가 나섰는가 하면 천희 박사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딱 현지에서 관찰하면서 뭐 첫 석 달, 첫 후 여섯 달 그런 다음에 1년, 2년, 3년 이렇게 했는데 이분을 일궈세운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이런 분만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심장과 뇌혈관에 이상이 있거나 노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병변을 인해서 너무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천희 박사를 그리고 심장 치부치를 여치 않으면 안 된다는 분이 40몇 차로부터 심박수가 40몇 차로부터 네. 60몇 차로 올라왔거든요. 열렬히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권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저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다지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입니다. 연변다지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16년 5월 29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4월 14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미녀 광장,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에는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오래된 골목에 있는 춘향의 집에 도착했다. 1층 객실 문은 열려 있었고 춘향이 문가에 서 있었다. 소모 어머니는 춘향을 반갑게 불렀다. 소모는 가슴이 떨렸다. 훔쳐보니 춘향은 눈매가 선하고 검은 머리에 윤기가 흘렀다. 소모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소학교 때 춘향이 집에 온 적이 있었고 두 사람의 어머니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 세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큰 서랍장, 사각탁자, 재봉틀, 26인치 봉황차성거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부모님 사진이 걸려 있고 서랍장 위에는 십자가와 플라스틱 꽃이 놓여 있었다. 뒤쪽에는 작은 방과 다락방이 있었고 두 개의 침대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춘향이 정말 예쁘다고 칭찬하며 소모에게 어떻냐고 물었다. 소모는 부끄러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춘향은 소모에게 아직도 격투기를 연습하냐고 물었다. 소모는 오래전에 그만두었다고 답하며 어디서 들었냐고 물었다. 춘향은 환경위생소 서조와 강선에서 일할 때 배가 지나가는 길에 강둑에서 소모가 격투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고 말했다. 당직 반장에게는 소모가 자신의 남동생이라고 소개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서조아의 여러 부두에 대해 춘향이 모두 알고 있다며 감탄했다. 소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골목 뒤는 서조아였고 밤배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왔다. 창문에는 먼지와 솜털이 쌓여 있었고 바람이 불면 흰 비둘기가 날아다녔다. 방 안에는 서조아의 냄새, 목화 냄새, 꽃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한 시간가량 앉아있다가 소모 어머니는 소모를 데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나왔다. 춘향은 소모에게 자주 놀러오라고 말했다. 소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팔을 잡아당겨 대답하라고 하자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다.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무척 만족해했다. 정말 좋은 인연이라고 말했지만 소모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호히 말했다. 어머니는 자신이 이미 정했으니 따르라고 말했고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사이이고 춘향이 외롭기 때문에 잘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춘향 어머니가 돌아오기 전까지 자신에게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으니 춘향이 마음에 들어만 주면 된다고 말했다.

다음날 출근하자 본 선생이 서모에게 결혼 소식을 알고 있다며 축하해 주었다. 연상인 아내는 좋다고 말했다. 본 선생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춘향의 사진이었다. 둥근 얼굴에 피부가 하얗고 착해 보이며 훌륭한 아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모는 깜짝 놀랐다. 사진은 인민사진관에서 손으로 색칠한 4인치 사진이었고 내 모서리는 잘려있었다. 본 선생은 자신의 어릴 적 사진도 이렇게 찍었다고 말했다. 본 선생은 소모의 어머니가 직접 찾아와 사진을 보여주며 잘 어울리냐고 물었고 자신은 무조건 찬성한다고 웃었다. 결혼식에 꼭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소모는 퇴근 후 격투기 선생님을 방문했다. 김매가 요리를 해주었다. 예전에는 격투기 선생님은 본 선생을 싫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모의 결혼을 찬성하며 일찍 식을 올려라고 권했다. 소모는 조금 취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9시가 넘었다. 정문을 여는 것이 귀찮아 뒷골목으로 갔는데 뒷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미용실에서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모가 들여다보니 아보, 호생, 은봉 세 사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은봉은 소모의 여자친구가 예쁘고 집도 좋다고 이야기했고 호생은 왜 자신들에게는 비밀로 했는지 물었다. 소모는 천천히 미용실 안으로 들어섰다. 세 사람은 소모가 돌아온 것을 알고 놀랐다. 은봉은 하얀 면 티셔츠를 입고 수건을 들고 있었다. 소모는 주머니에서 춘향 사진을 꺼내들고 말이 맞다며 자신은 정말 결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제부터 더 이상 가식적으로 굴지 말고 서로 연락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호생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당황스럽게 물었다. 소모는 원래 친형제도 아니었으니 자신은 자신의 갈 길을 갈 것이고 앞으로 만날 필요도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아버는 소모가 술을 많이 마셨냐고 걱정했다. 소모는 자신의 생사는 자신의 마음대로이므로 이제부터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고 선언했다. 아버와 호생은 소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은봉은 꼼짝하지 않고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다가 갑자기 앉아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소모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여기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결정했으므로 한마디로 바꿀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말을 마치고 소모는 마음이 아주 평온해졌다. 갑자기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느껴졌고 모든 역경을 홀로 맞설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소모는 천천히 우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닫고 깊은 잠에 들었다.

소모가 호생 아보와 절교를 한 이후로 골목의 미용실에 낮은 평소처럼 영업을 이어갔지만 밤이 되면 고요한 침묵에 잠기게 되었다. 소모는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지키며 호생과 아보와 진정으로 연락을 끊었다. 결혼을 한 뒤에는 이사를 가서 예전에 살던 이곳에 거의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 소모의 어머니는 항상 눈살을 찌푸리며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2층에 사는 은봉은 점점 안색이 창백해지고 체격마저 통통해져 예전의 모습을 잃어갔다. 그 사이 골목에는 또 다른 변화들이 찾아왔다. 대매매는 이미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오직 란란만이 호생과 연락을 유지하며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어느 늦은 밤, 란란과 호생은 삼각지 공원으로 함께 걸어갔다. 란란은 미용실에 요즘 쥐가 부쩍 많아졌고 밤이 되면 문 밖에 고양이 두 마리가 항상 앉아있다고 말했다. 호생은 고양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한가롭다고 중얼거린 뒤 요즘 소모를 만났는지 물었다. 란란은 소모를 한번 마주쳤지만 말도 걸지 않고 지나갔으며 성격이 완전히 이상해졌다고 답했다.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 후로부터 사흘 뒤 란라는 호생과 아보를 데리고 근처에 새로 생긴 골목으로 들어가 자신의 여자 후배인 전차표 판매원 설지를 만나러 갔다. 란다는 설지의 집은 단독 출입구가 있으며 1층부터 2층까지 나무 가구가 빠짐없이 갖춰져 있고 2층 작은 방에는 음반과 플레이어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미리 설명했다.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집 뒷문이 열리자 설지가 바로 눈앞에 나타났다. 설지는 양갈래로 따온 머리를 했고 날씬한 몸매에 해바라기 무늬 셔츠를 입고 있어 매우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아버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1970년대의 상해는 공장, 야시장, 국영식품점, 식당, 각종 버스로선은 물론 환경위생소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여성 청년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설지는 아버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란란히 아버의 팔을 살짝 밀쳤다. 설지는 아버에게 언제 자신에게 우표를 보여줄 것이냐고 물었고 아버는 웃으며 이미 우표 수집을 그만두었다고 답했다. 설지는 그래도 요즘 새로운 우표는 없냐고 다시 물었고 아버는 제4차 5개년 계획 성공 완수를 기념하는 우표 한 시트 86장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설지는 자신은 오직 옛날 우표만 모은다고 답했다. 서로 낯선 사이라고는 하지만 설지는 오히려 이야기를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 란다는 호쟁을 이끌고 2층으로 올라가 음악을 듣기 시작했고 아보와 설지는 1층에서 바둑을 두었는데 판세는 계속 비길 정도로 팽팽했다. 아보와 호생은 근처 식당에 가서 만두를 먹었다. 아보는 호생에게 좀 마음을 열라고 하면서 소모가 화를 냈던 그날 호생이 오히려 웃고 떠들며 은봉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을 지적했다. 호생은 그건 너무 속상해서 억지로 웃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아버는 호생이 집에 병고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해질 무렵 무정로로 향했다. 호생이 집 문을 여는 순간 아버는 깜짝 놀랐다. 두 개의 방은 온통 먼지투성이었고 방 안에는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호생은 자신은 괜찮지만 형 호민의 기분이 매우 안 좋다고 말했다. 호민은 솜 이불을 꼭 감싼 채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아버는 호민을 억지로 일으키고 지갑을 꺼내며 음식과 술을 사러 가라고 제안했다. 호민은 억지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음식을 사러 갔다. 아버는 복도에서 낡은 핏자루를 찾아 주변을 대충 쓸어냈다. 호생은 괜찮으니 쓸지 말라고 말렸지만 아버는 이사를 하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잠시 후 호민이 돌아왔고 조림 몇 봉지와 서양 황주 두 병을 사왔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먹고 밤 7시 반까지 앉아있었다. 호생은 아버를 집까지 데려다

추웠고 두 사람은 길에서 계속 횡설수설하며 취한 상태로 걸어갔다. 미용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래에서 소모를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뒷골목으로 돌아가니 은봉이 있었다. 은봉은 호생과 아보를 알아보았고 아보가 소모의 위치를 묻자 출근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답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단,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이 또 사랑 아닐까요?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박흥률 작사 최시를 작곡

된장의 쌉싸름한 맛, 따끈한 국물 한 모금이면 온몸이 녹아내리던 그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있으시죠? 할머니의 정성과 그 따뜻함을 노래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손오금 작사, 박남걸 작곡의 백승남 가수가 부른 할머니 토장국입니다.

살다 보면 참 반가운 자리란 게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술잔을 맞대며 우정을 확인하곤 하죠. 김세형 작사, 계형벽 작곡의 병광일 가수가 부른 높이 들자 우정의 산을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김학성 작사, 림봉호 작곡의 한철호 가수가 부른 시골 아버지는 도시에 살아도 자식된 마음 한켠엔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시골 아버지를 노래합니다.

듣다 보면 어깨가 들썩거리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실 겁니다. 김학성 작사, 박강실 작곡의 송경철 가수가 부른 토장국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령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젯,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의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환자들이 병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내고 있는 길태둥이 문진부의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중이 출신인데 일찍이는 연길시 요양원하고 조이병원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다며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 40여 년이란 중이나 서이에 조선족이야 간단히 말하면 조이라는데 이러한 말죠. 림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우리 림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첫째로 놓고 보게 되면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에 여기에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그리고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이러한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호흡기 계통질병 치료에도 조예를 보이는데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이라든가 기관지천식이라든가 인후염 그리고 감기를 자주로 하고 또 감기에 걸리게 되면 잘 낫지 않는 이러한 말죠. 호흡기 교통의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소화교통 질병 치료에서도 소문을 놓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로부터 장위병 극성이라고 말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러한 마저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기 되면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 오셔서 박창호 선생이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0: 네.
1: 그러면 박창호 주임이가 소화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토론을 해봅시다. 소화계통이라 할 경우에는 우리 인체 내부에서 영양물질을 흡수하고 섭취하고 분해하고 이러한 말이죠. 계통인데 또한 말이죠. 노폐물을 배출하는 계통이기도 합니다.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상소화도 하나는 하소화도에 상소화도에는 당과 같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0: 네.
1: 구강이라든가 인후라든가 식관, 일명 또 식도라고도 하지요.
0: 네.
1: 그리고 위의 십이지장, 이러한 조직들이 상소화도에 속합니다. 하소화도라 할 때는 소장이라든가 맹장이라든가 결장의 직장, 항관, 항문에 이러한 말조의 기관들로 말이죠. 조성됐습니다. 이외에도 또 소화선이 있습니다. 타액을 분비하는 타액성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담낭의 이선에서 분비하는 소화효소, 소화매이랍니다.

0: 예. 네. 그리고 담즙이라든가 예. 이러한 물질들이 마로 마저 우리 식사를 한 다음에 식물 중에 있는 예, 지방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예, 탄수화물을 마저 예, 분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계통에 말이죠 질병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알아봅시다. 우리 상소화도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구강궤양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후염, 식도염에 위염에 십이지장에 염증 이런 말이죠 병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 네.
0: 하소화도 할 때는 말이죠. 우리 많은 분들이 맹장에 말이죠 염증이 와가지고 수술을 받은 적이 있죠. 맹장염이라든가 결장염, 그리고 직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말이죠. 어떤 병변은 또 암증 병변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장에는 식욕증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결장암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관을 놓고 본다 할 때에 우리 쓰른 주두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 되겠죠.
1: 네.
0: 치질로 고생하는 분들 네. 10명이면 9명이 치질로 네. 고생한다는데 그러니까 이 발병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항루에 항문주에 발생하는 농종에 그리고 항문발열증 이러한 말저의 질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내가 누구는 진단을 받은 적은 없다. 그런데 늘상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 우리 이야기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비교적 경하다 하는 경우에는 말이죠. 소화불량 현상들이 있습니다. 얘기해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아프진 않은데 늘상 말이죠. 배가 붓는다. 이런 분들 많아요. 후장에 배가 붓는다. 그리고 식욕이 감퇴되고 음식을 좀 자시게 되면 이러한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배가 또 붓고 아파납니다. 이 아파나는 이 마저 증상을 놓고 본다 할 때 환자분들마다 표현이 다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세게 아프진 않은데 은은히 아파납니다. 이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0: 예.
2: 저는 이 뇌경색으로 인해서 이 수원자한테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2: 중약도 먹고 진도 맞고 하니 하루하루에 효과 본 게 알립니다.
0: 예.
2: 약이 또 떨어져서 오늘 가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2: 감사합니다.
0: 다 됐습니다.
1: 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예.
3: 예. 저는 이게 자꾸 설사가 나가면서리.
0: 예.
3: 예. 뭡니까 배도 좀 아프고 항상 이게 좀 대변이 좀 아졌습니다.
0: 예.
3: 그래 옷도 손바닥 타고 이 항상 이 배도 얼음장처럼 그냥 배도 그냥 찹니다.
0: 예.
3: 예. 그래가지고서리 좀 우리 그 집회 중에 그 박창홍 주임한테 와서 예 참여하고 썼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한겨로도 썼는데 참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0: 예, 축하드립니다.
3: 배도 아프고 그렇게 항상 설사 나가면서리 병이 아주 되게 모두 많이 좋아지고
0: 예.
3: 예. 손발이 항상 차고 이 배도 얼음장처럼 그렇게 차는 것도 많이 호전됐습니다.
0: 예.
3: 예. 그래가지고서 또 한번 더 가려고 여행하려고 전화했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0: 건강하세요.
3: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0: 네.
1: 네.
4: 여보세요?
0: 네, 듣고 있습니다.
4: 저 전력선 조금 나빠서 저번에도 치료받았는데요.
0: 네, 어느 분께서 치료받습니까?
4: 박윤덕 선생님한테서.
0: 예, 압니다. 예.
4: 그래, 효과가 좀 좋아서 이번에도 좀 한 번 더 받으려고 하는데.
0: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4: 그냥 가면 됩니까?
0: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예.
1: 네.
0: 안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번에 뭡니까? 그 박창호 대중의원의 박창호 지원 선생님한테 가서 네, 그 약 썼습니다. 처음 약 썼습니다.
0: 예.
5: 네, 그때 그 위축성 위염 때문에
0: 예.
5: 고생 많이 해가지고 어머니 거기 가서 그 길태중의원에 가서 박창호 중의원 선생님한테도 치료받아라 해가지고 처음 약을 일주일 먹었는데 효과 너무 좋아가지고 내 또 이래 또 예약하려고 그랬다.
0: 예.
5: 네. 그 원래는 밥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 소화도 잘 되고 속이 편하고 그리고 밥 먹은 다음에 배붓고 하던 것도 지금 많이 좋아진 게 알기입니다.
0: 예.
5: 그래서 막 트림도 나고 배도 부룩하고 하던 것도 좋아지고 그래서 한 번 더 가려고 그래서 지금 예약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연계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제가 예, 코로나 후에 예, 숨이 잘 안 올라오고
0: 예.
6: 가슴이도 너무 답답하고 밤에 자다가도 막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그랬댔습니다.
0: 예.
6: 근데 그 아는 지인이 그 결태병원에 박창호 주임이 다른 데서 가서 약을 열터부 써봤는데 지금은 예, 숨이 아주 편안하게 잘 쉬어지고 예, 비 올 때부터 심했는데 지금은 전부 날이 어제 그저께 비 어느 하루 왔는데도 나 이렇게 아무런 그런 감각 못 느끼고 용 편안하더라 말입니다.
0: 좋은 일입니다. 예.
6: 예, 그래서 그 공고의 하자면 좀 한 달은 써야 좋다고 해가지고 오늘 또 예약하려고 전화드립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6: 그, 예. 예, 그 머리 하얀 박창호.
0: 예, 맞습니다.
6: 예, 머리 하얀. 선생님 예약해 주십시오.
0: 예.
6: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에, 어떤 분들도 에, 배가 몹시 아픕니다. 에, 극통이라 하는데 예컨대 급성 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늘로 조퉁이라 하는데 칼로 에이는 것들도 아플 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옆구리 개운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세통에 이거 동반할 때도 있습니다. 부위를 놓고 본다 할 때 환자분들마다 예, 들리는데 어떤 분들은 상복부가 아프고요. 어떤 분들은 하복부가 아프고요. 더 심할 때는 온근 말이죠. 상복부, 하복부 다 포함됩니다. 예, 다 반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 경감엔 말이죠. 예, 메스꺼운 기운이 나타납니다. 심할 때는 말이죠. 아예 토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변비증으로 고생하고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하루 종일은 말이죠. 몇 번씩, 심지어는 여러 번씩 그 저 설사로 고생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많은 분들이 트림을 잘하거나 식후물이 나온다 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쏘신이라는데 위가 말이죠 마치 타는 것 같은 이런 말이죠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세요.
0: 예.
7: 저도 예 위가 위장도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예 밤이면 아프고 쓰리고 해서 예. 영 곤란했습니다.
0: 예.
7: 근데 한번 길태종 그 병원에 박창호 선생님 가서 배웠는데 지금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0: 예, 예. 예.
7: 원래는 좀 위경을 다 하자고 했댔습니다.
0: 예, 예.
7: 한 번가 치료한 게 많이 호

0: 번째 가지고 오늘도 예약하려고 그립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이제 됐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제 전화 맞습니까?
1: 예, 듣고 있습니다.
4: 예, 예. 저는 그 좀, 예, 위가 좀 자꾸 나쁘고, 예, 장에서 이렇게 자꾸 좀 소리도 나고.
1: 예, 예.
4: 예, 좀 증상이, 어쨌든, 배에서 좀 색이 꾸룩꾸룩 소리 나고 그랬잖아요.
1: 예, 장맹이, 예, 예.
4: 그, 박창호 주임 그, 약을 좀 쓰고 그래서 많이 깨도 나사지고 좀 설사도 원래 하고 그랬는데 설사도 좀 많이 나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예.
4: 그 박창호 주임 그 예약을 좀 하려고 그랬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4: 아, 예. 예, 예.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세요.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소화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보면 상당한 수량으로 차지합니다. 대략 보게 되면 1.2억 정도인데, 아까도 먼저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가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는데, 그게 또 보게 되면, 우리 옛말로 방귀 하는데, 방구를 잘 낍니다. 어떤 분들은 저도 사회생활에서 말이죠. 친구들하고 어디를 말해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되면 이런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줄방구를 낍니다.
2: 네.
1: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아직은 말이죠. 진단을 받은 적은 없는데 이런 증세가 있다게 되면 인침에 이런 소화교통 질병을 잘 치료하는 전문가들에 찾으셔서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이런 증상이 생기는가. 치마에 현대의학적으로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만성염으로 그런가, 결장염으로 그런가, 예, 직장염으로 그런가, 진단을 말죠, 예, 똑똑히 한다면 이게 확진이라 합니다, 예. 그리고 상응된 치료를 받아야, 예, 치료 효과가 좋고, 또는 말죠, 예, 완쾌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이제 그러니까 예, 가슴이 막 답답하고 예, 머리가 막 아프고 저녁에 잠도 오지 않고 예, 입이 많이 쓰겁다 말입니다.
1: 예, 예.
5: 예, 그래서 예, 새벽 이렇게 12시 전에는 잔 적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 둘 하면 해무해야 겨우 그저 새벽 그저 1시쯤이면 잠이 온다 말입니다.
1: 예, 예.
5: 그래서 뭐, 예, 그래서 먼저 우리 야구에 몇 번 뛴 게 좀 많이 났습니다.
1: 어느 분 보였습니까?
5: 네, 이제 그러니까 이 골이 너무 아프고 잠이 너무 아용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윤덕중 선생님이 이렇게 약을 제때다 말입니다.
1: 아, 박윤덕 선생님 보였어요?
5: 예, 박윤덕 예,
1: 예,
5: 약 제때다 말입니다.
1: 예.
5: 지금 예 많이 났습니다.
1: 예.
5: 예, 그래서 한 번 더 치자고 그랬다.
1: 예, 예, 어전에 예.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여보세요. 죄송합니까?
1: 예, 네, 맞습니다.
6: 예. 네. 두 분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 수고하신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6: 저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 항상 위가 저 소화 안 되고 위가 더부룩 하면서, 예.
1: 네.
6: 정말 음식을 저 풍년이 돼갖고도 먹기가 아서 막 예, 그 겁나고 그랬댔습니다. 네. 그래서

0: 이 방송을 듣고 이 길게 중에서 박성호 주임 선생님한테 가서 두 번 선약을 제다 먹고 예, 완고하게 완쾌하게 또마 어떤 회복 다 됐습니다.
1: 예, 당연한 일입니다.
0: 선생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예,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예, 우리 신우의 남편이가 있는데 예, 내처럼 소화도 잘 안 돼서 위가 드르륵하며 예, 정말 영 많은 고통 있고 하니까 아줌마이 어떻게 돼서 그 이러
2: 예, 제가 혈압이 좀 높고 아침에 또 머리가 흉하고 아프고 저기면가 특히 오후에 되면 머리도 더 세게 아프고
1: 예.
2: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박윤덕 이사 선생님이 약을 저 먹었댔어요.
1: 예, 예.
2: 그래 지금 많이 좋아져가지고 오늘 또 박윤덕 선생님 이사 약을 지어 먹으려고 좀 예약하기시오.
1: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예,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2: 예. 예. 수고하세요. 예.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예, 소화계통의 질병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예. 예, 제일 많이 말이죠 발생하는 것은 말이죠 위병입니다. 예. 소화교통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근 말이죠 80%의 분들이 말이죠 예. 특히 중노년 분들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예, 위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위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도 부당하게 말이죠 예. 배가 붓고 배가 아프고 예, 예, 식후물이 나오고 이런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예, 확진을 하다 보게 되면 보통 말이죠 예, 위경 검사를 합니다.
3: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그 길태 중이죠. 예.
1: 예, 맞습니다.
4: 예, 네 오늘이 거기 병배 올라가서 그랬다.
1: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4: 그 예, 박창호 주임 선생님, 네, 예, 위 아파서 전문의가 배웠습니다.
1: 예, 예.
4: 배운 게 그 뭡니까? 난 주약의 위축성 위염이 있는 환자인데,
1: 예.
4: 연비병원에라 댕김에 검사 다 하고 약도 쓰고 했는데 좀 낫긴 났는데, 그 전문의 중약을 먹을까? 영 좋습 때라 이게 수후하고 영
1: 예.
4: 확실히 효과 중약이 내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예, 예.
4: 고생하고 하고 이게 환자하고 배합도 맞고 이런 것 같은데
1: 예.
4: 효과 좋습니다. 네, 오늘이 한 번 더 가겠습니다.
1: 그냥 오십시오.
4: 예, 예. 나사도 네, 한 번 더 재다 먹어야
1: 그래 되죠. 예, 예, 예.
4: 났을 때 더 써라고.
1: 예, 그렇지.
4: 오늘 예약합시다.
1: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예. 예.
3: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러니까 예, 이 위경 검사를 해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이죠 보고단을 받게 됩니다. 예, 하늘로 천표성이라는데. 에, 천표성 위염에 에, 이 위경 검사를 해보게 되면 천표성 위염에 걸린 분들을 본다 할 때에 에, 위에 선체란 이런 말이죠 조직들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개변이 없습니다. 많이는 예, 위축성 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에, 위경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예, 위점막에 있는 말이죠 선체가 위축 현상이 생깁니다. 예, 외소에 그리고 열버지고 예, 어떤 분들은 더 심할 때 위선체가 아예 말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예, 소실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비후성 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페이허라는데 두텁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위경검사를 해보게 되면 예, 위선체가 말이죠 예, 증생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 식후물이 많이 나온다 하는데 위산분비가 말이죠 보통 시보다 많이 증가된 말이죠 이런 추세입니다. 에, 이외에 또 말이죠 에, 밀환성 위염이 있습니다. 에, 그리고 또 위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 여기에 보게 되면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을 말이죠 예로 들 수 있는데 위궤양을 놓고 본다 할 때 주약에는 에, 위장도 하고 위액이 접촉하는 그 부위에 말이죠 예, 만성 궤양 현상이 생기는데 주약에는 이 위액이라는 것이 산성을 뗐거든요. 그리고 산성 위액하고 위단백맥이라는데 위단백효소 이 소화작용하고 이 궤양이가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궤양이 생기게 되면 환자분들이 어떤 현상이 있는가 우리 알아봅시다. 에, 늘상 보게 되면 에, 상복부가 말이죠. 예, 아파납니다. 아파나는데

0: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늘로 뚠퉁이라는데, 몽둥이에 맞아 얻어맞는 것처럼 이런 감각을 느끼게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하늘로의 주어퉁이라는데, 지지는 뜻이 또 아파납니다. 그런데요, 퉁퉁이가 다음과 같은 마저 특점이 있습니다. 음식을 잡순 다음에요, 퉁퉁이가 마저 일정한 시간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점차적으로 마저 가라앉는데, 이 퉁퉁이가 어떤 분들은 심할 때 마저 마치 심장병이 인기된 것처럼 가슴팍도 마저 영향을 줍니다. 더 심할 때는 방사성 통통이 오는데 베이브란데 등하고 젠부의 어깨까지 말이죠 영향이 미칩니다. 그리고 늘상 마저 배가 붓고 하는데 이런 증세가 있을 때는 말이죠 인천병원에 오셔서 특히 소화계통 전문가를 찾아서 정확한 치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의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우입니다. 군촌시 마천자향 남산촌에서는 산업흥변, 산업부민을 핵심으로 특색농업, 정밀심층가공, 농업관광융합, 전자상거래 발전의 다원발전의 길을 모색해내 변경촌으로 하여금 산업이 흥성하고 촌민들이 부유하며 활력이 넘치게 했습니다. 연결시 BRT 2기 공사 전 구간이 올해 안으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성인대 대표이며 왕청년 도원 소목이버섯 실업연회사 리사장인 손영방은

관광융합, 전자상거래 발전의 다원 발전의 길을 모색해내 변경촌으로 하여금 산업이 흥성하고 촌민들이 부유하며 활력이 넘치겠습니다. 귀향 창업 청년 량성경이 병아리들의 먹이, 실내 온도 통제와 백신 조사 정황을 살핍니다. 이 병아리들은 곧 산림에 풀어 사양할 예정입니다. 이 산지 양계 대상은 두 기로 나뉘어 건설되고 림지 생태방사 모식을 취하게 되는데 1기 대상은 주로 전자동화 병아리 사양실, 사료 저장 가공실, 돌봄실, 계사 등을 건설합니다. 총 투자가 993만 원인 산지 양계 대상은 남산촌의 중요한 기둥산업으로 준공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취업을 이끌고 촌민 1인당 수입 4만여 원 올릴 수 있습니다. 훈촌시 마천자양 남산촌 산지 양계 대상 책임자 량성룡입니다. 닭을 2만 4천 마리에서 6만 마리로 늘리고 암탉 만 마리 사용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해 고기닭 판매액 800만 원 정도 올릴 수 있고 취업을 이끌게 되는데 작업장 6명, 장기 일꾼 5명, 림시 일꾼 20여 명을 취업시킬 수 있습니다. 남산촌은 림지 자원이 풍부해 산지 양계 대상에 편리한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남산촌의 또 총투자가 6억 8,300만 원인 훈촌시 현대시설농업 고도과학기술 시범단지 대상이 건설을 다그치고 있는데 1기 공사의 시범온실에서는 과리 고추모를 기르고 있습니다. 한 개 고추온실의 연간 생산액은 32만 원 정도인데 향후 고추와 도마도 두 가지 품종을 대량 생산한다면 현지 소비시장을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 한국 등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훈촌시 현대시설농업 고도과학기술 시범단지 대상 경리 류서길입니다. 이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700여 개 장기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채집기에는 1300여 개 림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현시 재배우들의 제품을 받아 동일적으로 러시아로 수출함으로써 산업으로 농업 조력, 농업 연계 사회 효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현대화 시설 농업 재배와 관광, 견학을 결부한 농업 운영 모식을 취하고 현대화 과학기술형, 레저형, 지혜형 농업 새 경영 모식을 구축해 변경촌 산업 혁신 발전에 새 활력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남산촌 전자상거래 봉사중심, 인터넷 방송인과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들이 특산품을 판매하는데 현재 입살, 귀버섯, 잣, 달걀 등 특산품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국 각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025년 촌주재 간부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루게로 근 100여 차례 생방송을 진행해 농산물 10만여 톤 판매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여러 인터넷 인기 방송인들을 초청해 50만 명이 넘는 팬들을 끌어 연간 생방송 판매액이 5천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려금항입니다. 저와 동료들은 생방송실을 실내에서 밥머리로 옮기고 오프라인 벼재배 체험 플러스 온라인 생방송 상품 판매 모식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는 또 새농촌의 발전 변화를 적극 전시하는 한편 귀향 창업 정책을 선전해 사람들이 남산촌을 주목하도록 끌었습니다. 이 밖에 많은 관광객들이 생방송과 짧은 영상을 보고 일부러 남산촌을 방문해 전원 풍경을 체험하면서 원래 한적했던 마을이 흥성해졌습니다. 현재 남산촌은 산업이 흥성하고 대중이 안거라급하며 변경이 안정되고 공고해졌습니다. 전통 농업에서 특색 재배 양식, 초벌 가공에서 전산업사슬 구축, 단일한 생산에서 농업 관광 융합, 오프라인 판매에서 전자상 거래로 나아가기까지 다원 산업 체계는 이 변경 마을에 생기를 부여해 산업 흥성, 주민 부유, 변강 안정, 생태 미래의 신시대 변경 향촌 진흥의 아름다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훈촌시 마천자양 남산촌 촌민 박선복입니다. 사업팀이 마을에 온 후 변화가 아주 크고 환경이 좋아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마을이 아주 깨끗해져 모두가 좋아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훈촌시 마천자양 남산촌 촌주재 간부 봉림걸입니다.
우리 촌에서는 시종 당건설 인솔을 견제하면서 산업건설에 초점을 모아 산업건설로 촌민들의 치부를 이끌고 촌민들의 행복감

0: 인구와 획득감을 높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남산촌을 건설하렵니다.
1: 5월 28일 우리주는 주황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9진 군종신소신고 사건 도합 4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2건, 편지 2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2건, 중점사건 1건, 영정시 2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4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생태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기타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를 차지합니다.
0: 연결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에 따르면 연결시 BRT 2기 공사 대상이 한창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W6 입찰 구간이 7월 20일 전에 준공되고 2기 공사 전 구간이 올해 안으로 개통됩니다. 연결시 BRT 2기 공사 W6 입찰 구간은 연결시 인민로에 위치하는데 서쪽으로는 인민로와 삼꽃거리 교차 지점에서 동쪽으로는 인민로와 광진거리 교차 지점까지이며 도로 전체 길이가 2.75km입니다. 시공 내용에는 BRT 전용 차도와 정류소, 부분적 차도 확장, 전 노선 차도와 인행도 승격 개조, 도로 조명, 배전, 녹화, 부대 도관망 등 공사가 포함됩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도시구역 도로 통행 능력을 1층 높이고 도시 교통 구도를 최적화하게 됩니다. 연결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도시건설과 사업일꾼 황성휘입니다. 목전 정류소 기초 및 강철 구조가 전부 완성되고 지붕 방수와 정류소 바닥 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 배수 공사도 동시에 추진 중에 있고 도관 설치 작업도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조명 공사도 이미 전부 끝나 연선에 148개 지능화 가로등을 설치했으며 녹화 공사는 90% 넘게 완수했습니다. 연선에 비슬나무, 살구나무 등을 심고 녹화된 자두나무, 사비나향나무, 황금비술나무 등 관목을 심었습니다. 인도 철거 및 로면 확장은 이미 전부 마무리됐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로면 아스팔트 부설 작업입니다. 이 대상은 올해 3월 15일에 공사를 재개하는데 5월까지 배전 시스템 조정 시험, 아스팔트 부설, 정류소 장식을 완수합니다. 6월에는 시스템 연합 시험 조정과 검수 준비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상은 오는 7월 20일에 준공되고 올해 안으로 전 노선을 개통하게 됩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녹색 저탄소 도시 쾌속 공공버스 체계를 1층 완선하고 도시 환경질 제고에 조력하며 연길 시내 동부에서 서부로 통하는 도로 구간의 교통 압력을 크게 완화해 주민들의 출행 효율을 1층 높이게 됩니다.
1: 중국 검정귀보섯의 고향인 왕청현에는 향토에 뿌리박고 개척혁신하는 한 창업자가 있습니다. 12년 내 그녀는 현지 특색 자원에 의탁해 귀버섯 산업에 몰두하며 전통 재배의 작은 특산품을 디지털화, 표준화, 브랜드화 발전의 향촌진흥 대산업으로 승격시켰는데요. 그녀가 바로 성인대 대표이며 왕정현 도원 소모기버섯 실업유한회사 리사장인 손영방입니다. 이른 아침 손영방은 기술위원을 이끌고 각 진흥재배 온실에서 귀버섯 자람새를 자세히 살펴보고 온도, 습도와 통풍 등 환경을 검사합니다. 이 모습은 선영방이 단일의 변함없이 견제해온 사업 일상입니다. 선영방입니다. 저는 왕청 현지인입니다. 중국 검정귀버섯의 고향이란 좋은 자원이 있으면서도 과거에는 원료를 판매하고 날씨에만 의거하는 단계에 머물면서 농민들이 한 해 동안 고생스레 일해도 수입을 별로 올리지 못해 조바심이 났습니다. 2017년에 저는 4억여 원을 투자해 귀향 창업했는데 귀버섯을 큰 산업으로 발전시켜 전민들이 이 흙토지에서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게 조력했습니다. 선영방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전 산업사슬 발전 방향을 확립했습니다. 기업도 처음에 단일 제품을 경영하던 데로부터 점차 표준화 재배, 가공 선별, 저장 물류, 경로 판매, 브랜드 건설, 심층 가공, 연구 개발을 일체화한 산업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선영방입니다. 저는 전국 첫 검정귀버섯 4.0판 지능 공장을 설선적으로 건설하고 3만 5천 평방미터 작업장이 전과정 무인 작업을 실현했는데 매년 3천여만 봉지의 균봉지를 생산해내 효율이 인공 재배보다 10배 제고됐으며 균봉지 버섯 성장률

0: 원래 50%에서 지금은 99%로 늘었습니다. 농업 현대화 관건은 과학기술에 있고 디지털화에 있습니다. 선영방은 과감하게 지능기술과 규버섯 산업의 심층 융합을 탐색하고 규버섯 은행, 규버섯 클라우드 디지털화 발전 경로를 혁신적으로 내왔습니다. 그는 정보화 플랫폼을 통해 산업 자원을 통합하고 생산 판매 연결을 실현했으며 생산, 관리, 시장, 위험 통제를 일체화한 디지털화 운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특색 농업에서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데 복제와 보급 가능한 왕청 모식을 탐색해냈습니다. 선영방입니다. 성인대 대표로서 저는 계속해 고향에 뿌리내려 과학기술 창업과 표준 인솔을 견제하면서 규버섯 산업 사슬을 구축하고 보다 많은 천민들의 증수 치부를 이끌어 왕청과 연변 고품질 발전 추동과 향촌 진흥에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1: 5월 30일과 31일 연변조 연결시 사업단위 공개 초빙 필답 시험이 연결해서 진행됩니다. 우리 조에서는 식사,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등 면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 조치를 내봐 연결 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를 빛내고 우리 조 고효율적이고 질 높은 정무 봉사와 도시 문명 형상을 전면 전시하게 됩니다. 5월 28일부터 5월 31일 사이 수험생들은 수험증으로 연결 BRT 쾌속 공공버스와 일반 공공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 모든 시험 장소 주변의 공공버스 선로는 10% 운송력을 증가하게 됩니다.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 연결 서역 등 곳에는 자원봉사소를 내와 수험생들에게 로선 안내, 짐 운반, 문화관광 선전 등 봉사를 제공합니다. 수험생들은 또 수험증으로 해란강 민속궁 등 33개 음식점에서 식사 시 음식값 할인 또는 특색 요리 증정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장소 주변 36개 호텔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우대 가격, 알림, 폐실 연장, 짐 보관 등 봉사를 제공합니다. 수험생들은 또 수험증으로 중국 조선족 민속원과 연결 공룡 박물관을 무료 참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험 기간 각 시험 장소에는 봉사대를 두어 양질 취업 일터, 인재 지원 정책, 안거 보장 혜택, 관광 정책 자문 등 내용을 추천 소개하게 됩니다. 관련 부문에서는 또 시험 장소와 주변 안전 보장 봉사를 강화해 수험생들의 출행 원활을 보장하게 됩니다. 연결시 교육국에서는 근일 연결시 2026년 의무교육학교 입학예비등록통지를 발부해 2026년 중소학교 입학예비등록사업이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고 전 과정 온라인 등록 방식을 취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통지는 또 등록 입구, 학교 구역 검색 경로와 관련 주의사항을 공포해 정령기 학생 학부모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예비 등록은 컴퓨터와 휴대폰 두 가지 조작 방식이 있습니다. 컴퓨터로는 연결시 2026년 의무교육학교 학생 모집 입학 봉사 플랫폼에 등록해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휴대폰으로는 위챗에서 연결교육 공식 계정을 주목하고 봉사, 학생 모집, 입학 등록 입구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예비 등록 단계는 정보 저장만 할 수 있고 정식 등록 시에 교부 심사 버튼이 나타납니다. 등록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연결시 2026년 의무교육 단계 학생 모집 입학 봉사 플랫폼 조작 안내 및 부대 영상 해설을 참고해 조작하면 됩니다. 학부모들은 엄격히 호구부, 부동산 소유권증, 출생증명 등 유효증명 서류에 따라 학생과 후견인 정보를 사실대로 등록해야 합니다. 정식 등록 시간과 학생 모집 정책, 모집 결과 등 정보는 연결교육 위챗 공식 계정 등 공식 경로를 통해 발표됩니다.
0: 성급 전문가팀이 일전 훈춘에서 과학기술로 향촌 진흥 조력 전문가 봉사 활동을 펼쳐 지방 향촌 산업 질 제고와 민생 봉사 효율 향상에 강력한 과학기술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성급 농업 전문가들은 훈춘시 유구 양식 산업 발전 현황에 입각해 현장 기술 양성과 지도를 했으며 소사양에서의 비곡물 사료 활용, 유구 주요 전염병 종합 예방 치료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했습니다. 의료 전문가팀은 훈춘시 양포만족향 동아라촌을 찾아 무료 진찰 봉사를 펼쳐 노인들의 흔한 만성 질환, 관절 질환, 일상 건강 관리 등을 둘러싸고 맞춤형 진료 건의와 건강 지도를 했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가들은 여러 소사양장을 방문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일일이 점검하고 사양 과정

0: 등에서 봉착할 수 있는 기술 난제, 전염병 예방 통제, 사료 활용 등 문제에 대해 과학적인 개선 방안과 최적화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훈천시 과학기술협회에서는 과학기술로 향촌지능의 동력을 보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면서 상급 전문가들과 상시적으로 연계해 전문 기술을 지탱으로 특색산업 발전 기반을 튼튼히 하고 기초 민생 봉사를 개선함으로써 향촌지능에 1층 조력하게 됩니다.
1: 융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홍수방지 사업을 자르고자 27일 조인민 정부 홍수방지 가뭄대처지휘부는 통지를 발부해 전주 주요 강하천, 대중형 저수지, 홍수방지 도시 급물막이 행정책임자 명단을 공포했습니다. 통지는 각 현세에서 실제와 결부해 강하천, 저수공사, 홍수방지 도시의 큰 물막이 행정책임자를 단계별로 확정하는 한편 현지 주요 매체를 통해 사회 공포하고 사회 감독을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0: 화룡시에서는 근일 2026년 상품주택 판매 촉진 정책을 공포했는데 활동기간은 10월 30일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신축 상품주택 구입 시 1평방미터당 100원 기준 보조금 지급, 부동산 등기 비용 삭감, 세금 환급, 주택공제금 혜민 정책 실시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1: 연변박물관에서는 지난 27일부터 폐관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개방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월요일은 폐관입니다.
0: 안도현에서는 도시구역 화훼 재식 작업을 전면 가동했는데 명월로 명안거리 테랄광장, 동쪽 출구 고속도로 연선, 노혁명 근거지 풍경석 주변 등 중점 구역을 피복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6월 중순까지 화훼 30여만 포기를 재식해 도시 녹화 질을 1층 높이고 살기 좋고 관광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리영화였습니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계 녹화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0: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리미란입니다. 오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개이던데로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왕청에는 소낙비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4, 5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6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8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

네, 오늘은 바삭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으로 우리 사랑받는 아몬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입니다. 아몬드의 풍부한 비타민 E와 리보플라빈은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하면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건강지킴입니다. 아몬드의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유지하는 데 탁월합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칼륨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어 심장병 예방에 기여합니다. 세 번째로 피부와 뼈 건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몬드의 풍부한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 노화를 늦추고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아몬드 한 줌에는 우유 한 컵에 맞먹는 칼슘이 들어있어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체중 관리와 혈당 조절입니다. 아몬드의 식이섬유와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합니다. 또한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아몬드를 드실 때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의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나이드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20g에서 20알 내지 25알, 즉 한 줌 30g 정도이며 너무 많이 먹으면 열량 과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염분이나 설탕이 첨가된 가공 아몬드보다는 생 아몬드나 볶은 아몬드가 건강에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알갱이 속에 큰 건강을 담은 아몬드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이미지 관리는 내가 스스로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더위에 지친 모습이 아니라 여름을 즐기는 여유로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여름철에 이미지를 관리한다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관리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생활플러스에서는 GFA 국제 이미지 관리사 림청화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여름철 이미지 관리에 대해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덥고 습한 여름 날씨는 땀, 자외선, 모발 손상 등 다양한 이미지 고민을 불러옵니다. 겨울보다 옷이 가벼워지고 피부 노출이 많아지는 계절인 만큼 우리 여름철에 특히 신경 써야 할 이미지 관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1: 네, 여름철이면 일단 자외선 방지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입니다.
0: 네.
1: 자외선 방지에서는 우리가 화장품을 이용하여 선크림을 발라주거나 네. 아니면 도구를 이용하여 모자, 네. 뭐 선글라스, 양산 이런 방법으로 자외선 방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얇은 외투

0: 우리 흰색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1: 네.
0: 요즘에는 기능성 발터시 언더를 네. 뭐 1도 아니면 2도를 낮춰주는 제품도 많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첫 번째 순서가 방지이고 보양을 유지해주면서 평소에 우리가 좀 더 뭐 보습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복귀를 하는 이런 기능성 제품을 써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우리 화장품 이외에 보건품 하루에 뭐 하나씩 먹어주면 자외선 방지가 되는 그런 기능성 제품도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0: 네.
1: 네. 한마디로 우리 자외선 방지가 첫 번째 순서다. 네, 다음으로 보양 유지를 우리 평소에 해주면 더 좋다. 이렇게 우리 정화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너무 짧거나 너무 얇은 옷은 이미지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더위에 두꺼운 옷을 입을 수도 없고요. 시원하면서도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이는 여름 이 패션의 기본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십니까?
0: 네, 우선 직업에 따라서 우리가 짧거나 얇은 옷이 이미지에 영향이 될 수 있기도 하고
1: 네.
0: 특정 직업에서는 자기만의 개성이나 패션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1: 네.
0: 네, 여기서도 역시 기능성 옷이 많습니다.
1: 네.
0: 우리가 겨울에 얇으면서도 더 따뜻해지는 옷이 있듯이
1: 네.
0: 여름에도 시원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기능성 옷이 있습니다.
1: 네.
0: 네, 옷이 두께나 기장이 더워서 피하고 싶다 할 때
1: 네.
0: 우리가 액세서리 귀걸이로 뭐 반지, 팔찌 이런 옥이나 돌 아니면 유리 네. 류형의 액세서리가 여름에도 환영을 받기도 합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우리가 그 좀 순면으로 된 이런 재질의 옷을 선택하면 두껍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덥지도 않은 옷 재질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러네요.
0: 단정해보고 싶다 했을 때 우리가 여성분들은 우리가 그 긴 모양에서는 우리가 가슴 위까지 오는 것을 추천하고
1: 네.
0: 팔 기장은 우리가 그 반팔 우리가
1: 네.
0: 그 여기 팔꿈치 위에 네. 한 5cm 정도까지 좀 더 단정해 보일 수 있고 우리가 치마 아니면 바지라 했을 때 단정해 보이는 기장이가 무릎이나 무릎 이하까지 오면 다 가능합니다.
1: 네. 네. 그렇네요. 이 여름철에 그 흰색 옷은 가장 인기 있으면서도 민감한 아이템이죠.
0: 네.
1: 예, 속비침, 땀자국, 얼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속옷 선택법과 관리 팁은 무엇인가요?
0: 네, 우리가 속옷 선택에서 우리가 우선으로는 모양을 봤을 때 면으로 된 끈 티셔츠 우리가 개미숄이라 하여
1: 네.
0: 속옷보다 조금 더 기장이 길고 우리가 뭐 비치는 흰색을 입어도 노출이 되지 않는 속옷이
1: 네.
0: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보통 속옷을 선택할 때 우리가 재질을 떠나서 디자인을 떠나서 우리가
1: 네.
0: 완전히 흰색이나 검정색보다 살색을 입어주었을 때
1: 네.
0: 우리가 비침이 덜 합니다.
1: 그렇네요. 네.
0: 그리고 흰색으로 했을 때 우리가 두께나 재질, 향원사라는 재질이 있는데 우리가
1: 네.
0: 땀을 흘려도 자국이 나지 않고 여름에 다른 재질에 비하여 더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냥 단점이라면 그냥 고가 제품인 것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요즘은 우리 비단 재질이 뭐 100% 비단이 아니더라도
1: 네.
0: 우리가 좀 더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재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여름에 인기가 많고 시원한 촉감이 있는 동시에 얇은 두께지만
1: 네.
0: 비침이 적습니다.
1: 네. 네. 그렇네요. 네, 이 향운사라 하면 한어로 향윈샤.
0: 네, 향윈샤.
1: 네, 네.
0: 네, 천연적인
1: 그렇죠.
0: 향이기도 하고 천연적인 그런 소재라서 여름에 특별한 인기가 많은 원인이가 우리가 땀이 났을 때
1: 네.
0: 그것을 땀 냄새가 나면 옷을 세탁을 해야 되는데 이 재질은 네. 세탁을 안 하고
1: 네.
0: 우리가 통풍되는 곳에 놓았을 때 원상복귀가 된다고 합니다.
1: 그렇네요. 네,
0: 세탁을 거의 뭐 1년, 2년에 안 해도 괜찮다는 네, 얘기도 있습니다.
1: 그렇죠. 그 직접 그 만드는 그 과정 공예도 틱톡에서 보았는데요.
0: 네.
1: 확실히 그런 여러 차례의 그 네. 가공을 걸치면 꼭 비싸죠.
0: 맞습니다.
1: 네, 비싸지만 그만큼 좋다.
0: 맞습니다.
1: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원해 보이고 우리 피부톤도 밝게 만들어주는 여름철 추천 색상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반대로 여름에 피해야 할 색상에 대해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일단 우리가 여름철에 추천 색상은 밝은 톤입니다.
1: 네.
0: 어두운 색상보다 여름의 시안으로 보았을 때 시원하다는 네. 색상을 더 우선으로 찾게 됩니다.
1: 네. 네,
0: 예를 들면 우리가 흰색을 입었을 때 네. 네, 똑같은 태양 아래에 있었을 때 검정색이가 좀 더 더운
1: 아.
0: 네,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햇빛이 가장 이렇게 좀

0: 뜨고 덥다 뭐 이런 날에는 우리가 어두운 색상을 피해주면 좋습니다.
1: 네.
0: 검정색만 생각하는데 우리 검정색 보다 우리 뭐 네이비,
1: 네.
0: 예, 남색 이런 네. 색 어두운 색을 전부 다 피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시안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감각적으로 한 1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1: 네.
0: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색에서 연핑크, 연하늘이라고 하였을 때 피해야 되는 색상이 반대로 우리가 어두운 빨간색,
1: 네.
0: 어두운 하늘색. 예. 연녹색, 연보라, 제가 오늘 입고 온 옷도 연보라색인데
1: 네.
0: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광을 덜 흡수하기도 하고
1: 네.
0: 빨간 색 자체가 얼굴을 더 화사하게 해주면서도 어려 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네.
1: 오늘 색상이 아주 이쁘네요.
0: 네, 여름 네. 색상에 맞춰서 왔습니다.
1: 그렇죠. 네, 우리 그리고 검정색은 햇빛을 더 잘 흡수한다
0: 맞습니다.
1: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네, 그래글래 밝은 톤의 옷을 우리 입어주는 것이 좋다
0: 네.
1: 그 말씀이
0: 맞습니다.
1: 네. 네. 무더운 여름에는 이 화장이 무겁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추천하는 가볍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루틴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앞에서 우리가 여름철에 입어야 되는 옷이 밝은 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름철에 어울리는 메이크업도 역시 상쾌하고 밝은 톤입니다.
1: 네. 네
0: 때문에 여름에는 어둡고 색상이 화려한 것보다
1: 네.
0: 연한 메이크업이 좀 더 상쾌해 보이고
1: 네.
0: 또 연하기 때문에 유지력이 오래 갑니다.
1: 네. 네
0: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너무 두꺼운 화장을 하였을 때
1: 네.
0: 땀에서 화장이 같이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네, 때문에 우리는 여름에는 얇게 그리고 네. 색상은 가볍게 하면 조금 더 화사하고
1: 네.
0: 어려 보이고 그리고 유지력이 오래 갑니다.
1: 네. 네,
0: 때문에 우리가 뭐 우리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기보다 쿠션을 사용하면 얇아서 땀을 흘리거나 시간이 오래되었을 때 번짐이 적습니다.
1: 네.
0: 그리고 대부분 분들이 쿠션을 사용하였을 때 유지력이 오래 가지 않는다 하는데
1: 네.
0: 그 위에 우리가 분,
1: 네. 네,
0: 샘펜 이런 것을 코팅하는 가루를 우리가 한층 더 발라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 네, 네. 띵장이라 하죠.
0: 그거. 네, 띵장펜.
1: 네네네. 네,
0: 아주 얇게 한번 펴발라주면 유지력이 네. 좀 더 오래가고
1: 아.
0: 메이크업이 훨씬 더 깔끔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뭐 눈썹을 그리거나
1: 네.
0: 아니면 우리 눈 화장을 하였을 때
1: 네.
0: 조금 더 색상이 더 쉽게 더 깔끔하게 옮기는 경우가 예, 발생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어떤 메이크업을 하든지
1: 네.
0: 마지막에 메이크업 픽서 스프레이를 뿌려주는 것입니다. 띵장펜후
1: 네. 네. 네.
0: 이것을 뿌려주면 아침에 메이크업이 끝났을 때 뿌려주었을 때 우리가 메이크업이 한 6시간에서 10시간을 잘 유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입 미스트를 안 하였을 때 우리 유지력이 한 3시간, 5시간 정도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띵장 펜후.
0: 네. 띵장 펜하고 띵장 펜후를 함께
1: 네.
0: 사용하면 아무리 얇은 화장을 하여도 유지력이
1: 아,
0: 오래 갑니다.
1: 그러네요. 네. 스프레이 띵장 펜후를 꼭 아마 쳐주는 것이
0: 맞습니다.
1: 좋다. 그 말씀이죠.
0: 네.
1: 네. 우리 여름에는 잦은 샴푸로 인한 두피 트러블 또 자외선에 의한 모발 손상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우리 여름철 헤어의 가장 흔한 문제점과 원인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만큼 피하면 가장 좋겠지만
1: 네.
0: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가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우리 낮에 10시부터 3시 사이에 자외선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양산을 써주거나
1: 네.
0: 모자 이런 도구를 지니고 다니면 손상이 50% 정도는 감소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뭐 차에나 아니면 우리 가방에다가 얇은 뭐 바람막이
1: 네.
0: 아니면 우리가 셔츠 같은 것을 넣고 다녔을 때
1: 네.
0: 햇빛이 너무 강하다 우리 뭐 양산 모자가 없다 하였을 때 저는
1: 네.
0: 옷을 거치고 다니는 경우가
1: 아,
0: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왜냐하면 그 뭐 주사를 맞지 않고 자연적으로 노화하고 싶다 했을 때는 우리 자외선 방지만 잘하여도
1: 네.
0: 우리가 노화를 MSC% 이렇게 늦게 하는
1: 아.
0: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 네네.
0: 예,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예방을 하고 감소되는 자외선 감소에 치중점을 두고 저녁에 샤워를 하거나 세안 샴푸 할 때 우리가
1: 네.
0: 두피 관리가 중요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대부분 분들이 얼굴 피부 관리를 중시하는데 두피하고 얼굴 피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때문에 우리 두피 청결이 중요하고 두피 관리를 서서히 하면 안 됩니다.
1: 네.
0: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두피 관리 제품을 사용해주면 두피 건강

0: 해졌습니다. 그리고 두피도 화가 늦어지면 얼굴도 화도 늦어집니다.
1: 그렇네요.
0: 네, 두피 관리에는 샴푸 이외에 뭐 우리가 에센스는 우리가 머리 모발에 관한 것이고 두피 관리는 또 두피 관리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1: 그냥 그 뭐 모발 보호하는 그런 액체처럼 그런
0: 네,
1: 걸까요?
0: 두피에만
1: 두피에 그냥 바를 네, 수 있는 거.
0: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 오일로 된 제품도 있고 네. 우리 액체로 되는 제품 있고 뿌려주는 것이 있고 발라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1: 그것도 여러 가지네요.
0: 네. 그래서 이것이 제품을 많이 쓰는 것이 어렵다 하는 분들은 우리가 손으로 빗을 빗듯이 빗어주고 네. 아니면 우리가 그 소부리 빗 아니면 나무 빗 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머리를 그래서 하루에 빗어주면 두피 건강에 좋습니다.
1: 그렇네요. 네. 그 한으로 금방 그 말씀하신 두피 건 그 두피에 좋은 그 뭐
0: 아 빗 뉴자오수
1: 아
0: 뉴자오수 그리고 네. 무수
1: 네. 네.
0: 네. 징루수 여러 가지가 아, 많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제품은 우리가 두피 펜우
1: 네,
0: 도피징요,
1: 예, 예. 아, 징요,
0: 예.
1: 펑우,
0: 맞습니다.
1: 네. 뭐 이러한 것들로 우리 두피를 보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더운 여름 아무리 멋진 옷과 화장을 해도 땀 냄새가 나면 이미지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0: 네.
1: 땀 자체는 무취지만 세균이 분해하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요. 겨드랑이 관리, 옷 소재, 식습관 등 종합적인 체취 관리 방법에 대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0: 네, 평소 식습관이 건강식 음료보다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주면 좋습니다.
1: 아, 따뜻한 물.
0: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우리가 땀이 많이 나고 이렇게 향기가 안 좋다, 냄새가 난다 하는 분들은 우리 이사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식습관만 고쳐도 이것을 많이 완화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우리가 취면 이렇게 잠을 잘 자는 것도 이것을 이런 증상을 많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옷에서 소재로 보았을 때 아까 얘기한 뭐 향운사, 비단재질, 순면
1: 네. 네,
0: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하고 가중류거나 아니면 인공 이렇게 조화가 많이 되는 섬유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피해주면 좋습니다.
1: 네.
0: 특히 가죽 제품이거나 아니면 우리 청바지 만드는 통풍이 안 되는 재질들이가 땀을 이렇게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냄새가 더 많아지고 세균 번식이 더 많아집니다.
1: 네.
0: 그리고 화장품 종류로 우리가 땀 냄새를 제거하는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1: 네.
0: 향수랑 달리 뭐 땀이 나는 것을 방지하고 네. 그리고 냄새 해소에 도움되는 기능성 제품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일상으로 우리 보양을 보았을 때 매일 샤워를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좀 더 향기롭고 싶다 했을 때 우리가 냄새 때문에 고민인 분들은 샤워 제품과 바디로션을 향기가 나는 제품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빨래 제품 우리가 옷 자체의 향기도 본인 취향에 따라 유지력이 오래되는 제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1: 그렇네요.
0: 네.
1: 네. 이 고가의 화장품이나 시술 없이도 우리 생활습관 하나만 바꿔도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0: 네. 가장 쉬운 방법은 아침에 우리가 깨어났을 때 먼저 漱口
1: 네, 네. 양치질을
0: 네. 양치질을 하고 우리가 네. 따뜻한 물을 한 잔을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따뜻한 물을 우리가 너무 많이도 말고 200ml에서 300ml를 마셔주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이 그리고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조금 더 건강식을 해주고 우리가 수면을 조금 더 건강하게 했을 때
1: 네.
0: 우리가 진짜 시술이 없이도 우리가 이미지가 더 좋아지고 피부 톤이 밝아집니다.
1: 그렇네요.
0: 특히 우리 일상 습관에서 매운 음식과 단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두 가지를 끊는 것이 힘들다 할 때 달달한 음식만 끊어줘도 피부가 많이 좋아지고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달달한 음식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달달한 음식이 더 해롭습니다.
1: 그러네요. 네,
0: 설탕류.
1: 생각과 좀 차이 나죠?
0: 네, 그리고 과일을 많이 마셔주면 비타민 섭취한다는 분이 있는데,
1: 네.
0: 과일에 당분이 또 많습니다.
1: 그렇죠.
0: 때문에 과일 섭취량을 우리가 하루에 300g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1: 네,
0: 피부에 건강에 더 좋다고 합니다.
1: 통틀어서 300g.
0: 네, 맞습니다.
1: 네.
0: 1인용. 네. 특히 우리가 당분이 많은 수박. 네. 그리고 우리 참외 이런 당분이 많은 과일은 좀 더 적게 섭취해주고 그리고 특히 평소에 케이크나 네. 아니면 뭐 당분이 들어가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분들은 특별히 이런 전체적인 우리 균형을 잡아주고 당분만 적게 뭐 완전히 그렇네요. 당분을 안 먹는다보다 전

0: 내 먹던 당분보다 한 3분의 1 정도 줄여두어도 우리가 피부 톤이 맑아지고 피부가 좀 더 말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네.
0: 매운 음식보다 이렇게 달달한 음식이 피부에 더 좋지 않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그럼, 네. 특히 수면에 관하여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수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침 시간입니다.
1: 네.
0: 예를 들면 12시에 잠들어서 10시에 깨어나는 것보다 저녁 9시에 잠들어서 5시에 깨어나는 것이 우리 몸에 더 건강에 좋습니다.
1: 아, 그렇네요. 네. 일찍 자고 일찍 깨어나는 것도 좋다 그 말씀이죠?
0: 네, 맞습니다.
1: 아, 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0: 네.
1: 그냥 12시 넘어야 지금 젊은 애들 그런데요.
0: 네.
1: 그 좀 주침 시간은 조금 조절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20대에는 우리가 뭐 새벽 1시에 자도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든지 피부가 항상 맑은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우리가 30대, 35세 이후에
1: 네.
0: 이런 분들은 특히 본인이 피부가 우리가 늦잠을 잤을 때 아니면 일찍 주침하였을 때 피부 상태가 확실히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이런 분들은 특히 우리가 그 아내가 좀 더 빨리 취침을 하여야 되겠다는
1: 맞습니다.
0: 생각이 20대보다 좀 더 많습니다.
1: 그렇죠. 그냥 젊었을 때는 하룻밤 푹 자면 피곤이 싹 풀리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0: 네.
1: 그것이 아마 바로 이러한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제당은 적당히 섭취해라고 하는데요. 우리
0: 네.
1: 과일에도 당분이 있는 만큼 우리 하루 300g 섭취량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덥다고 편안한 데로만 있고 우리 화장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름철에도 당당하게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마음가짐과 작은 디테일에서 오는 자신감에 대해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덥다고 편한 대로만 입는데 편한 대로도 예쁜 옷이 많습니다.
1: 아, 네, 그렇네요.
0: 네, 때문에 편하면 예쁘지 않다는 편견을 우리가 일단 버려주시고
1: 네.
0: 우리가 편하면서도 센스 있고 예쁜 옷을 찾아서 입어주면 됩니다.
1: 네.
0: 네, 또 편하면서도 더 예뻐질 수 있는 생활 방식과 일상 이미지에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우리 기분도 같이 좋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특히 여성분들은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거나 예쁜 옷을 입었을 때 거울에 비친 모습하고 우리 카메라에서 뭐 셀카를 찍거나 했을 때 조금 더 예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그것이 우리가 전체적인 기분에 도움을
1: 맞죠.
0: 줍니다. 그리고 뛰어난 화장 기술보다 맑고 밝은 피부 톤이 더 중요하고 고가의 머리 스타일보다 좋은 머릿결이 더 좋은 이미지 인상을 가져다 줍니다.
1: 네.
0: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교하게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뭐 질감 있게 기초부터 단단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네요. 네,
0: 요즘에는 또 이미지보다 조금 더 생명력이 있는 상태, 활력이
1: 네.
0: 있는 상태, 뭐 좀 더 이렇게 예쁜 미소를 가진 사람들이 더 예쁘고 자신감이 있다는 예, 이런 의견이 많고 되게 현실적으로 느꼈을 때도 우리가 뭐 완전히 미인처럼 예쁜 표준보다
1: 그렇죠.
0: 예, 생명력이 있는 상태가 더 좋다고 봅니다.
1: 그렇네요. 네, 우리 여름철 이미지 관리에 그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습니까?
0: 우리가 불편하다, 덥다는 생각을 버리고 생활을 즐긴다는 마인드로 하루를 맞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음악을 듣고 따뜻한 물 한 잔을 하고
1: 네.
0: 건강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5분이나 10분을 투자하여 간단한 메이크업을 하거나
1: 네. 네.
0: 아니면 이렇게 하루에 맞이하면서도 기분이 상쾌할 뿐만 아니라 재운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기초 피부 관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머리 영양 관리를 해주는 것도 생활 방식이면서도 자신을 사랑하는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1: 네.
0: 때문에 우리 여름에는 꼭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보다 메이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하루에 기초에서 내 피부가 더 좋아지고 두피가 더 건강해지는 방면에서 조금 더 투자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좀 팔뚝, 배, 이 허벅지 등 살짝 노출되는 부분에 우리 자신이 없는 분들이 적잖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네, 체형을 이 커버하면서도 시원하고 멋지게 보일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 좀 알려주겠습니까?
0: 네, 일단 우리가 뭐 팔뚝이 다른 데 비하여 조금 더 우리가 살이 있는 것 같다 했을 때 우리가 일단 팔뚝에 옷을
1: 걸치
0: 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뭐 몸이가 내가 팔뚝에 비해서 좀 더 가늘다 했을 때 네. 우리 몸 부분의 디자인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네. 좀 더 붙는 옷을 선택하고 네. 우리가 팔뚝은 조금 더 넓은 디자인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아. 키도 커 보이고 아. 우리가 좀 더 내 생각에는 이게 단점이라 하는 부분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 내가 팔뚝이 날씬한데 배가 크다 하였을 네. 때 우리가 배 쪽 디자인에서 딱 붙는 옷보다 조금 더 넓은 옷을 아. 입어주고 네. 네. 제가 오늘 입은 옷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팔뚝이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부 다 넓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아.
1: 네, 좀 더 가려줬죠?
0: 네, 네. 이럴 때는 우리가 위 옷이 좀 더 넓다 할 때 아래 옷을 좀 더 사이즈가 맞는 옷을 입어주면 아. 전체적으로 키가 더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1: 그렇네요.
0: 근데 내가 좀 더 뚱뚱하다고 하여서 아래 위를 전부 다 큰 사이즈로 입어주었을 때 이렇게 나의 단점이 안 보일 것 같고 체형이 안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키가 작아 보입니다.
1: 아, 그렇네요. 네. 네.
0: 때문에 나눠서
1: 네. 네. 위에는 좀 크게 입을 때 아래는 좀 딱 맞는 걸로 입자. 네.
0: 우리가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가장 날씬한 부분이 어디이고 네. 상대적으로 비하여 좀 더 살집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것을 판단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코디를 조절해주면 좋습니다.
1: 네, 그렇네요. 뱃살뿐만 아니라 우리 허벅지도 좀 실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0: 그러면 우리가 바지보다 딱 붙는 바지보다 좀 더 넓은 통바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치마
1: 아, A라인 통바지, 치마, 치마.
0: 네, A라인 치마
1: A라인 치마 네. 네, 좋겠네요. 네, 매일 아침 스타일링 해도 5분만 되면 망가지는 머리죠. 네, 여름철에 관리하기 쉽고 시원해 보이는 헤어스타일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여름에는 우리가 머리를 풀고 다니는 분들보다 우리를 머리를 메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0: 이럴 때 우리 좀 더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고무줄의 사용했을 때 좀 더 힘이 있는 고무줄을 사용하고 아. 머리를 묶었을 때 머리 숱이 많은 분들은 특히 아래로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네.
0: 이럴 때 우리 집게로 우리가 머리 묶은 아래에 네. 한 번 더 고정해주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탱력이 있기 때문에 오래 유지됩니다.
1: 네. 네,
0: 집게는 우선 우리가 검정색을 추천하고 네. 나의 머리 색이가 좀 더 브라운 톤이다 했을 때 우리가 브라운 톤 머리 네. 색상하고 가장 근접한 머리 집게를 짚어주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머리를 풀어서 다니는 분들은 우리가 뭐 오전에 했을 때 오후에 망가지거나 이런 게 걱정된다면 우리가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1: 네.
0: 예, 작은 것을 우리가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아. 예, 정돈을 해주면 됩니다.
1: 네, 예. 그렇네요. 네, 이 자외선과 땀, 모자 착용으로 두피가 쉽게 자극받고 비듬이나 가려움이 생길 수 있죠. 이 여름철 두피 클렌징과 보습 자외선 차단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네, 뭐 샴푸하고 우리가 두피가 두 가지 방면인데
1: 네.
0: 우리가 두피 관리를 했을 때 우리가 샴푸도 우리가 뭐 자극을 받지 않는 그런 샴푸를 사용하고 아, 그리고 우리가 네. 두피 관리 제품 아까 얘기한 탕후 네. 그리고 네. 오일 이런 클렌징 전부 우리가 보습하고 자외선 차단을 이게 두 가지 기능성이 함께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보습이면 보습인 제품이 있고 우리가 그 두피 관리면 두피 관리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우리가 나눠서 사용하고 우리가 텀을 주어서 뭐 이번 주 뭐 월요일은 우리가 두피 관리 클렌징이 좀 더 좋은 제품을 써주고
1: 네.
0: 아니면 오늘 땀이 특별히 많이 나였을 때 우리가 그 클렌징 효과가 더 좋은 제품을 써주고
1: 네.
0: 우리가 평상시에는 보습 제품을 써주면
1: 아,
0: 좋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두피나 우리가 그 모발이 전부 다 보습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나의 머리가 조금 더 기름이 빨리 나오거나
1: 네.
0: 예, 유지가 좀 더 상쾌하게 안 되는 분들은 우리 보습보다 클렌징 효과가 더 강한 거 아니면 우리가 그 기름이 적게 나올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여야 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우리 두피나 우리 그 모발 제품을 보았을 때 자기한테 어울리는 기능성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1: 그렇네요. 또 이 여름철에는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루 얼마나 어떻게 마시는 것이 우리 피부와 전반적인 이미지에 도움이 될까요?
0: 네, 우리가 2000ml가 하루에 가장 건강한 양이라고 합니다.
1: 네. 네,
0: 너무 많이 마셨을 때 우리가 이게 좀 더 붓기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1: 네.
0: 차라리 우리 몸에도 부담이 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오늘 우리가 수분을 많이 빠여서 갑자기 많은 우리가 수분을 보충해야 된다 할 때 물보다 우리 电解质水 우리 기능성 음료가 있습니다.
1: 네.
0: 그것을 마셔줬을 때 조금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한 번에 2000ml를 먹어주기보다 우리가 한 시간에 한 번, 두 시간에 한 번 일정한 양으로 작게 자주 마셔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음료수 더워서 우리가 아이스 얼음이 들어간 음료를 많이 마시는데 뭐 상온 물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미지근한 따뜻한 물 36도 아니면 50도 이런 정도의 물을 마셔주는 것이 건강에나 피부에도 좋습니다.
1: 그렇네요. 네, 기능성 음료라 할 때는 어떤 것을
0: 电解质水
1: 아, 电解质水 아.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이 출퇴근길 땀으로 도착하자마자 지친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후에 보통 보게 되면 얼굴이 많이 번들거리는 이런 얼굴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간단히 수정하는 직장인 꿀팁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0: 우리가 출근길에 땀으로 우리가 지친 모습이 싫으면 우리 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에어컨이 있겠지만 우리가 뭐 다른 교통도구를 이용하는 분들은 가방에 작은 선풍기를 지니거나 땀을 방지해주는 것이 더 좋고 왜냐하면 땀이 난 다음에 메이크업을 다시 수정하는 것이 우리가 기초적인 기술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1: 그렇네요.
0: 피부에도 좋지 않습니다.
1: 네, 우선은 땀을 나지 않게 하는 거다.
0: 네, 그리고
1: 그거네요.
0: 기분이 더 상쾌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아니면 우리가 더 쉬운 방법은 특히 연길에서는 뭐 부채 같은 이런 작은 도구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1: 그렇죠. 부채도 좋죠.
0: 네, 네. 그리고 오후에 번들거리는 얼굴은 우리가 기름기를 흡수하는 종이, 기름기를 흡수하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1: 네네네.
0: 이것은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산펜.
1: 네.
0: 우리가 쿠션을 한 층 더 바르기보다 쿠션에 오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으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 아, 분으로.
0: 네. 그리고 화장을 두껍게 하는 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의 화장을 절반을 지워주고 그 후에 한 층 더 발라주면 좋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우리 자외선은 피부로화, 기미, 주름을 유발합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자주 어떻게 발라야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바르는 양보다 우리가 그 자외선이랑 노출되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러면 바르는 우리 화장품도 있고 뿌려주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보통 본인이 어떤 것이 더 필요하고 나의 피부가 어떤 타입이 더 맞는지를 선택하고 우리가 뭐 오늘의 10시에 나간다, 11시에 햇빛에 노출된다 했을 때 집에서부터 바르기보다 우리가 햇빛에 노출되기 직전에 발라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효과적인 것은 우리 기능성 제품마다 뭐 4시간 유지되는 제품이 있고 뭐 12시간 유지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거 얼마를 발라야 된다는 것보다 제품의 기능성이 그 시간
1: 설명에 따라서
0: 그것이 더 정확합니다.
1: 그러니까 뭐 아침에 발라서 오후까지 유지된다 이런 보장이 있냐 없냐를 확정해야
0: 제품 기능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기능성에 따라서 뭐 갖고 다니면서 사용해야 편하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얼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도구로도 방지하기 어렵다, 뭐 직업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얼굴은 하루 종일 해주면 좋고 우리가 몸 같은 경우는 팔, 다리는 우리가 옷을 대체해서 입었을 때도 더 좋은 자외선 방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어떤 도구보다 가장 좋은 자외선 방지 도구가 초모자.
1: 아, 초모자.
0: 양산보다 우리
1: 초모자가
0: 뭐, 자외선 이런 기능성 제품보다 그것이 자외선 방지에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 네. 그렇죠. 초모자도 지금 이쁘게 한 거 많지
0: 맞습니다.
1: 않습니까? 아마 그런 원인에서 이런 초모자들이 많이 시장에 나와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GFA 국제 이미지 관리사 김청화 선생님을 모시고 여름철 이미지 관리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네, 이 가벼워진 옷차림, 번지기 쉬운 화장, 눅눅해지는 머리칼, 우리 여름은 외적인 관리의 한계를 시험하는 계절입니다. 이미지 관리는 결국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에서 시작하지만요, 그 끝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로 돌아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충실히 바르는 것은 레일의 피부를 위한 약속이고요. 깔끔한 헤어스타일과 단정한 옷차림은 나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여름철 이미지 관리는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한 정돈과

자연스러운 자신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름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